0: 예전에 화장실에서
1: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휴지가 없네.
2: 손이나 좀 씻어야겠구만.
1: 혹시 크크? 탱탱? 그래 나야 크크. 나 여기 휴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휴지 좀 줄래?
2: 아, 휴지가 필요하구만. 근데 내가 왜 너에게 휴지를 줘야 하지? 내가 수고!
1: 그래서 그때 난
3: 크크, 이 나쁜 녀석!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거나 받아라! 기밍!

0: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지는 미리미리 확인하자. 둘, 셋, 뿅.
1: 걱정했잖아.
2: 얘들아 미안, 내가 그동안 너무 얄밉게 굴었어. 나 이제 안 그럴 거야. 뭐야, 너 갑자기 왜 그래?
1: 무슨 일 있었어?
2: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줘도 못 믿을걸? 너네 아까 지나간 염소 봤지? 그 염소가 실은
3: 기동대사 조사.
4: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5: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6: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7: 우리가 누구?
3: 김동대사 조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마법의 숲에 놀러 왔어요.
1: 넷, 다섯.
2: 여기 숨자.
1: 좋았어. 여기가 좋겠다. 난 여기.
3: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됐다.
0: 여긴 못 찾겠지.
1: 저기가 좋겠다.
4: 좁을 것 같은데.
1: 같이 숨자.
4: 밀면 어떡해.
5: 미안. 그럼.
1: 저기로 가야겠다. 안녕. 다 숨었지. 이제 찾는다.
5: 어디?
1: 뭔가 본 것 같은데?
4: 에디, 로디.
1: 찾았다.
6: 들켰어.
7: 잘 숨었는데.
1: 그러니까 잘 숨어야지. 우린 못 찾겠지.
2: 그런데 패티는 어디 있지?
1: 여기 있는데. 찾았다.
7: 어떻게 찾았지?
1: 저 보면 보이거든. 보비하고 해리도 잡혔잖아. 또 누굴 찾지?
3: 패티다. 어디 가는 거지? 난 절대로 못 찾을걸.
1: 통통아. 아래를 봐야지. 찾았다.
3: 아, 어떻게 찾았지?
1: 통통이도 찾아냈어.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온다.

찾았지. 다 보인다니까. 루피하고 크롬도 걸렸어. 이제 뽀로로만 남았지. 저쪽이 수상한데?

0: 아닌가. 들켜버리다니.
1: 어? 거기 뽀로로 찾았다.
0: 어떻게 찾아낸 거야?
1: 뭐? 네가 일어났으니까 찾았지.
0: 방금 전 내 뒤쪽에 있었잖아.
1: 내가? 그런 적 없는데.
0: 그럼 뭐였지?
2: 뽀로로, 너도 착한데.
3: 베티, 정말 대단해. 뽀로로도 찾아내다니.
0: 내가 찾아낸 거 아닌데.
4: 그럼 어떻게 잡힌 거야?
0: 그 뭔가 이상한 빛이 보여서 패티인 줄 알았는데. 저거야.
4: 뭐?
0: 없어졌어.
4: 뭐가 있다는 거야?
0: 이상해. 분명히 있었는데.
5: 우리 사진 좀 찍을까? 그래, 여기가 좋겠어. 됐다.
6: 빨리 와, 포비.
5: 사진 나왔어. 자.
2: 고마워. 나도 보자.
5: 자, 뽀로로도.
0: 고마워. 그런데 이게 뭐지?
2: 뭐가?
0: 에디 뒤에 뭐가 있는데?
2: 정말? 뭘까?
0: 크랑크랑. 이게 뭐지?
4: 왜? 사진에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
0: 이것 좀 봐봐.
4: 뭔데?
0: 거기 뭐가 있잖아.
4: 그렇네.
5: 뭐가 있다는 거야?
0: 여기도 있어. 정말 이상한 게 있네. 이게 뭐지?
5: 사진이 잘못된 건 아닌데.
0: 그거 아까 숨바꼭질 할 때도 본 것 같은데.
1: 혹시 요정 같은 건가?
2: 이 근처에 요정이 살아?
6: 잘 모르겠는데.
0: 그러고 보니 요정이 맞는 것 같아.
4: 요정은 무슨? 요정이 어딨어?
0: 사진에 찍혔잖아. 그게 요정이 아니면 뭐냐고.
4: 그냥 잘못 찍힌 거야. 로디, 여기서 요정 봤어?
7: 못 봤어.
4: 너희는?
0: 크랑크랑.
2: 나도 못 봤는데.
6: 나도.
0: 난 봤다니까.
4: 잘못 본 거야. 요정이 있었으면 지금도 여기 보이겠지.
0: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잖아.
4: 아이, 그럴 리가.
0: 좋아, 내가 요정을 찾아오면 믿겠지? 기다려, 요정 데려올 테니까.
2: 아, 나도 같이 갈래.
0: 우리도 가보자.
4: 아무리 찾아봐라, 요정은 안 나올걸.
7: 나도 같이 갈게.
4: 어?
7: 같이 가.
4: 다 가버렸네.
8: 뽀로로와 친구들은 요정을 찾아 나섰어요.
0: 요정아!
9: 크랑!
0: 요정! 요정아!
9: 크랑크랑!
7: 요정아! 요정아!
0: 숲을 다 둘러볼 거야?
2: 그러기엔 너무 넓은데.
0: 우리 모여서 다니지 말고 각자 찾아보자.
5: 누구든 요정 찾으면 알려줘.
2: 이따가.
1: 패티, 가보자.
2: 요정아!
0: 아니네.
5: 요정님! 요정님! 안 보이는데?
0: 내가 높은 데로 가볼게. 어디 보자.
2: 요정!

0: 요정 나와라! 요정 나와라! 요정 나오라고!
1: 그럼, 그럼.
0: 뭐가? 어? 찾았다!
1: 그럼!
0: 물 속에 있나 봐.
2: 뭔가 반짝였어요.
0: 가보자.
1: 크랑 크랑.
2: 물고기들이었네요.
3: 오래라 크랑. 요정 찾았어.
1: 크랑 크랑.
0: 너흰.
4: 우리도 못 찾았어.
0: 요정 같은 거 없는 것 같아.
5: 뭐지? 모두 돌아왔나? 보라라! 러디! 방금 뭔가 본 것 같았는데? 잠결에 잘못 봤나? 어? 또 숨바꼭질 하나? 좋아, 찾아주지! 찾았다!
0: 어? 잠깐만
5: 도망가자.
0: 애미 살려.
5: 없다. 살았다. 어, 좀 쉬자.
0: 뭐야.

0: 맛있겠다! 맛있겠다!
1: 넌 누구야?
2: 난 리브야 봉피리 봉봉. 이 숲에 사는 유정이야.
1: 리브야 봉피리 봉봉.
2: 손님은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그럴 수 있지? 악수.
1: 살려줘서 아니 만나서 반가워.
2: 이제 안심해도 돼.
1: 정말 고마워.
3: 뭐가 고마워?
1: 어?
3: 에디가 꿈꿨나 봐.
2: 이제 깨어나는데?
4: 에디, 우리 왔어.
1: 잠깐 잠들었나 봐.
2: 숲을 돌아다녀봤는데 요정을 못 찾았어.
3: 분명히 본 것 같았는데.
1: 본 게 맞아. 너희가 없는 동안 내가 요정을 봤어.
5: 정말?
3: 에디가 잠꼬대하는 것 같아.
4: 그런가?
1: 리브야 봉피리 봉봉! 리브야 봉피리 봉봉 어딨어?
3: 리브야 뭐라고?
1: 리브야 봉피리 봉봉 어딨어?
6: 애들이 구해줘서 고마워요. 리브야 봉.

0: 도서관을 부탁해.
1: 됐는데 내가 말이야.
0: 안 돼. 캡틴 로보티카가 위험해. 역시
1: 캡틴 로보티카가 누구야?
2: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3: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4: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5: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4: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5: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안 돼. 이건을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드디어 왔다!
1: 어, 버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에 몰아!
0: 시장님, 괜찮으세요?
1: 도와줘!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0: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이거는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2: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3: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돌 준비 됐어?
4: 어? 준비 완료!
3: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5: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3: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리!
5: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3: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5: 자, 쌍코 포장하는 걸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뚱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빌더 출동!
3: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0: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인데?
3: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들을 보관할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4: 그래, 좋아!

0: 기가 밀려 이모 완수!
1: 쟤 대달이야!
2: 이야, 이건이 왔다! 어서 빨리 읽고 싶어!
3: 잠깐만, 다른 책부터 정리해야 해.
1: 하지만 어떡해, 책이 너무 많은데?
4: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여러분,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2: 우와, 멋지다!
4: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사서 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3: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차 사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4: 우리는 호구와 두더지들.
3: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책인데.
5: 해킹은 잘 돼가나?
3: 드디어 해냈어.
5: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대.
2: 우와. 어? 내 책은 어디 있어?
6: 왜 저러는 거지?
7: 얘들아, 빨리 사서 로봇을 막자!
5: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7: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밀더 변신!
8: 코키봇 변신 완료!
9: 마이티봇 변신 완료!
10: 레이봇 변신 완료!
11: 스케봇 변신 완료!
12: 다 같이 사서로봇을 막아보자!
5: 아하, 멈춰! 지금 사서 로봇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
12: 사서 로봇이 이상해진 게 너 때문이었어?
5: 하하, 그래. 이제 도서관 전체를 내 차서전으로만 꽉 채우겠다.
2: 뭐? 안 돼! 난 아직 2권을 못 봤단 말이야!
5: 잘하는 미꾸라지 같은 녀석!
12: 얘들아, 포부를 막아줘!
1: 우리한테 맡겨!
2: 어디 있어, 사서 로봇아! 그만!

지금 소란을 피우는 건 너거든.

0: 하고 있어. 더 세게 밟아. 다들 저리 비키라고.
1: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0: 잡히겠어!
1: 호킹! 자! 넌 할 수 있어!

0: 좋았어! 포기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혼자서 어떻게 사설 로봇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1: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서 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1: 에? 정상으로 돌아왔군.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땐 껐다 켜야 한다니까.
0: 여기요. 어?
2: 이 책은 화성의 영웅들 권이잖아.

0: 반갑습니다.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범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떤 과목 제일 좋아하나요? 저는 초등학생 때 과학이라는 과목을 정말 정말 좋아했어요. 다양한 실험도 많고 집에서 못 해보던 것들도 막 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 있는 현상들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 재미있는 과학을 AI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실 김상현 선생님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AI를 이용해서 과학 공부를 재미있고 쉽게 하는 방법을 연구 중인 대전대화초등학교 교사 김상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까요?
1: 오늘은 이제 6학년 학생들이 네. 많이 어려워하는 게 산과 연기 단원인데요. 재미나이라는 AI를 이용해서 좀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1: 네, 먼저 이제 내가 누군지 소개를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난영, 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야.
0: 네.
1: 또 내가 지금 산과 연기 단원을 공부하고 있어. 그런데 이 용어들이 잘 이해가 안 돼.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페르소나를 넣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부여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산성과 연기성에 대해서 조금 성질을 설명해 주면서 주요 특징과 우리 주변의 물질까지 잘 소개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 아, 애초에 산성, 염기성이란 말 자체가 좀 생소하니까
1: 그렇죠.
0: 어원부터 소개를 좀 해주고
1: 그렇습니다.
0: 저는 저게 좋네요. 우리 주변의 물질.
1: 아, 그렇죠.
0: 이런 것들 좀 친근하게 배우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그리고 재미나이에 있는 기능 중에 좀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가
0: 네.
1: 가이드 학습이라는 기능인데요.
0: 오!
1: 가이드학습 기능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질문글을 던져줘요. 그러면 우리 집에 찾아볼 수 있는 물질 중에 산성 물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줘 라고 한번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과일, 네. 식초, 탄산음료 요구르트 이렇게 주변 물질을 좀 찾아준 거네요. 우리
1: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0: 꽤 많은 것들이 산성이고
1: 네.
0: 저도 처음 배울 때 신기했던 것 같아요.
1: 네.
0: 콜라도 산성이라고?
1: 아, 맞아요, 맞아요.
0: 아, 먹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맞아요. 좀 했었던.
1: 네. 마침 콜라 얘기를 하셨는데,
0: 네.
1: 여기 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질문이 나왔어요.
0: 네.
1: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마시는 콜라나 식초에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10원짜리 구리 동전을 하루 동안 푹 담가둘 동전 어떻게 변할까요?
0: 어떻게 변할까요?
1: 동전의 무늬가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아이 입장에서.
0: 동전, 10원짜리 동전이 아마 5만원짜리 지폐로 바뀔 것 같습니다.
1: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저의 바램.
1: 네.
0: 이야, 결과가 나왔네요.
1: 네.
0: 아, 반짝반짝 새 동전처럼 깨끗해진다.
1: 아, 네.
0: 이게 사실 또 뒤에 반응이 숨어 있는 건데.
1: 그쵸.
0: 어쨌든 이 산성 물질이 그렇게 해준 효과가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것 같고요.
1: 네.
0: 또 산과 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막 지시야.
1: 아,
0: 색깔밖에 이거 너무 재밌어 했거든요.
1: 네.
0: 이거 근데 집에서 해볼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과학 실험 하다 보면은 모든 별로 하니까 충분한 실험 기회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0: 네.
1: 굉장히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AI를 이용해서 좀 웹 실험실을 만들어 볼 수도 있거든요.
0: 웹 실험실이요?
1: 제미나이의 캔버스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한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우리 웹 실험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학을 좋아하는 6학년 학생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산과 연기 웹실험실을 만들어줘.
0: 네.
1: 그리고 레몬즙, 비눗물, 사이다를 비롯한 다양한 우리 생활 속 물질이 있고
0: 네.
1: 또 보라색 양배추 지시약, 또 푸른 리트머스 종이, 붉은 리트머스 종이 이런 지시약을 드래그해서 넣으면 어떻게 색이 변하는지 한번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너무 오랜만이네요.
1: 네.
0: 기분이 막 몽글몽글해지는
1: 추억의 단 생각나시죠?
0: 네.
1: 네,
0: 만들어졌네요.
1: 네, 이렇게 산과 연기 실험실이 만들어졌습니다.
0: 이야.
1: 왼쪽에 지시약이 세 가지가 보이죠.
0: 네.
1: 요청한 지시약이 보이고 우리가 요청했던 용액 외에도 새로운 용액, 석회수나 수산화 나트륨 용액처럼 교과서에 있는 용액들까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0: 수산화 나트륨.
1: 네, 그러면 이제 사이다 같은 무색이잖아요.
0: 네.
1: 네, 그런데 보라색 양배추 지시약을 넣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핑크색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그렇죠.
1: 그렇죠. 색깔이 네. 변한 실제 실험처럼 색깔이 변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요.
0: 와, 대박이다.
1: 리트머스 종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식초에 한번 넣어볼까요?
0: 식초에.
1: 식초가 산성인가요?
0: 산성이죠.
1: 그렇죠.
0: 시커하니까.
1: 네.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 용액. 저거 약간 아이들에게 생소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아이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0: 네.
1: 이때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서 진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우리 먼저 아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한번 넣어볼까요?
0: 네.
1: 변화가
0: 없어요.
1: 없어요. 그리고 이럴 때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서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파란색 바뀌네요.
1: 그렇죠.
0: 이거는 이제 염기성이다.
1: 네.
0: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또 신기했던 거. 비눗물. 우리가 비누로 매일매일 손을 씻는데.
1: 그렇죠.
0: 이게 산성 염기성을 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놀라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1: 저도 그때는 무서웠어요. 염기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낯서니까.
0: 괜찮은 거야?
1: 네, 그러면서.
0: 한번 체크해볼까요, 비눗물도? 네,
1: 비눗물도 한번 리트머스 종이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야, 염기성이네요, 비눗물도. 와, 신기합니다. 실제로 그 비누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댔더니 파란색으로 바뀌었던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생각이 좀 납니다.
1: 되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0: 신기한 게 많아서 과네.
1: 네, 그렇습니다.
0: 아, 근데 이걸 어쨌든 집에서 해볼 수 있다니까 너무너무 재밌네요.
1: 그렇죠. 우리가 실험이 되게 재밌지만 네. 이거를 집에서 혼자 하기엔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렇게 웹 실험실을 열어서 해본다면 학생들의 이제 과학적인 호기심도 좀 충족이 되고 또 이 실험을 하다 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거리도 찾을 수 있고
0: 네네.
1: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도 알 수 있어서 되게 일석이조의 실험 방법인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근데 또 어쨌든 우리가 교과 과정을 따라서 하게 되다 보니까 뭔가 더 배워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알던 걸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1: 네, 역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한테 나한테 한번 문제를 내봐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내가 산과 염기에 대해 잘 이해했는지 테스트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도전 골든 백퀴즈를 한번 내달라. 이렇게 한번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OX 퀴즈를 해주는 거군요.
1: 네, 마찬가지로 캔버스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 완성이 됐네요. 한번 가볼까요? 네,
1: 한번 같이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레몬 식초처럼 상큼한 신맛이 나는 물질은 대체로 산성이다.
1: 우리 아까 좀 공부하지 않았나요?
0: 네.
1: 레몬?
0: 네.
1: 한번 O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정답입니다.
0: 정답입니다. 이렇게 신맛을 내는 물질들은 대부분 산성 물질에 속한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1: 네,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비누나 샴푸는 대표적인 산성 물질이다. 헉, 이거 우리가 아까 실험실에서 그렇죠. 실험했었잖아요.
1: 맞아요.
0: 비누는 염기성 물질이라고 했었죠.
1: 그러니까 X를 선택해야겠죠.
0: 좋습니다.
1: 자, 역시 정답이십니다.
0: 그래서 샴푸나 비누나 이렇게 작용 기전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때를 녹이거나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좀 그렇죠.
1: 미끌미끌해지는 것.
0: 편하겠습니다. 네.
1: 다음 문제는 산성 물질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한다.
0: 헉?
1: 기억나세요?
0: 우리는 정답을 아니까.
1: 네. 아, 그런데 한번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0: 해볼까요? 엑스로 한번 가볼까요?
1: 네, 엑스 해보겠습니다.
0: 아,
1: 틀렸습니다.
0: 아쉽네요. 틀렸습니다.
1: 네. 이렇게 하고 해석까지 좀 나오기 때문에 좀 공부한 학생들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0: 실제로 본인이 공부할 때 학습 방법으로 선택해도 저는 좋을 것 같긴 해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단어는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난 상관 없는 게 너무 어려워. 싫어.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흥미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추천을 해봅니다.
1: 저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혼자 할 때는 내가 모르는 걸 누가 물어봐줘야지 좀 더 이해가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럴 때 이제 친구한테 물어봐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나한테 짐을 던져봐라 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친구들이 나는 이렇게까지 실험실 잘 못 만들겠어 또는 안 해본 실험에 대해서 미리 실험실 만들어보고 예습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이 프롬프트를 좀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요?
1: 그럴 때는 재미나이한테 그냥 질문을 먼저 던질 수 있어요.
0: 네.
1: 내가 너와 함께 웹 실험실을 만들고 싶은데
0: 네.
1: 내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너한테 요청하면 될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오히려 직접 다 쓰는 것도 괜찮지만 AI한테 주제만 던져주고 실험실을 만들면 프롬프트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군요.
1: 그럼

0: 그렇죠. 그렇게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해 보고, 여기서 내가 느꼈을 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 보고, 또 원하지 않는 기능은 덜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프롬프트 사용 능력이 강화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야, 좋습니다. 그럼 정말로 누구나의 웹 실험실 한번 만들어 볼수 있겠네요.
0: 그렇죠.
1: 우리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0: 네. 먼저 선범님 혹시
1: 네.
0: 명왕성 기억하세요?
1: 명왕성 기억하죠?
0: 명왕성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행성이었는데
1: 네.
0: 어느 순간 행성이 아니게 됐어요.
1: 아, 퇴출됐죠.
0: 그렇죠.
1: 태양계에서. 맞습니다.
0: 이렇게 과학적 사실도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바뀌고 있는데
1: 네네.
0: AI가 학습한 내용 역시 바뀔 수도 있고 정확하지
1: 그쵸.
0: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이용해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크로스 체크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1: 내가 AI에게 배운 지식이 확실히 진실이 맞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군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모르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나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것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 때, 이것을 선생님과 혹은 과학 전문 서적과 비교해 보면서 탐구할 때 비로소 과학적 탐구력이 신장된다고 볼수 있겠죠.
1: 와,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그런 것들을 점점 알아나가면서 진짜 지식, 나만의 사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학 공부에 더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시내의 악몽.
1: 하하하하, 정말 대단하구나 퍼플. 이런 귀한 보물을 찾아내다니 우리 왕국의 경사로구나. 하하하, 박수.
2: 정말 멋져요. 그동안 쓰레기 주워온다고 잔소리했던 철용사세요.
0: 이 황금오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깊고 깊은 곳에 꼭꼭꼭 숨겨져 있었지. 그런데 그걸 발견한 게 누구? 에브리바디 세 누구?
3: 하필공주! 하필공주!
1: 자랑스럽도다. 이제부턴 잔소리 안 하마. 마음대로 돌아다니렴.
0: 신난다. 이제 넌 내 봄을 이뤄야.
4: 얘들아, 빅뉴스야. 우리 블루 섬에서 가장 예쁜 학생으로 레드가 뽑혔어. 당연한 거지만 진짜 멋지다.
0: 완벽한 레드, 정말 부럽다.

0: 원래도 예뻤지만 이 거울을 가진 뒤로 더 예뻐졌어. 정말 최고의 보물이야.
1: 최면이 깊어질수록 악몽을 꾸게 될 테지. 악몽에서 깨어나면 이미 버블잼은 이 손 안에 있을 것이다.
2: 급식은 지겨워.
3: 맛있는 거 먹고 싶다.
0: 이 맛있는 냄새는 뭐지? 환상적인 향기야.
2: 와, 제발 한 입만.
4: 나도 먹어볼래. 나도.
0: 이제 모두가 내 머핀을 사랑하게 될 거야.
5: 드디어 세상의 모든 원리를 깨달았노라.

아름답구나. 좋아. 퍼플 공주의 것만 손에 넣으면 이 버블 감옥을 부수고 나갈 수 있게 된다.

0: 못생겼잖아. 제일 못생긴 학생으로 뽑히겠는데.
1: 뭐라고?
0: 아니, 안돼! 내 비구가!
2: 너도 먹어주마. 거기서. 거기서야.
0: 그만, 그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3: 자, 제일 높은 곳에 잘 보이게.
4: 공주님, 정치 모를 물건은 만지지 말라고 공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만.
3: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하해주다니 기분 좋아. 핑크스타, 넌 특별히 오리를 만져보도록 허락해줄게. 응? 핑크스타, 얜 어디 갔어?
5: 핑크스타가 뭐죠, 공주님?
3: 아, 뭐야? 아, 왜 이래? 장난치지 마! 얼른 나와! 어라? 왜? 아빠는? 글쎄, 어디 가신 거야?
5: 공주님에겐 황금 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린 없어도 돼요.
3: 그게 무슨...
4: 에이, 갑자기 왜 숨고 그래? 아, 알았으니까 다들 그만하고 나와.
3: 응? 이건 경고음인데? 그렇다면...

0: 랩다이어? 맞아, 난 배 안에 있었어. 이건 함정이야.
1: 드디어

스스로 최면에서 깨어났다니. 쫓아라!

0: 현실 완료! 이야! 절대 불빛을 보지 마! 가자! 불빛만 보면 바로 달려들어. 소리와 불빛? 예, 전화기 불빛. 이거 늦게 왔으자.
1: 좋은 생각이야. 내가 전화를 걸게.
0: 얘들아,

0: 좋았어. 이제 돌아가자.
1: 이 블랙 다이아의 심해에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갈 수 없다.
0: 보면 안 돼.
1: 공주들을 잡아오거라.
0: 내 친구들은 안 돼.
1: 잡아라.
0: 제발 내 친구들을 구해줘. 안 돼.
1: 공주들이
2: 더 이상 마법을 쓰시면 위험합니다.
1: 프리즈 웨이!
0: 이게 뭐지?
1: 이런 화이트 골드가 눈치챘군. 어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겠다.
2: 화이트 골드님!
0: 다들 괜찮아? 난 블랙 다이아는 처음 봤어. 너무 무서워.
3: 그 보물 지도를 믿기로 우릴 심해까지 불러들인 거야. 전부 함정이었어.
0: 핑크스타가 수상한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었는데 모두 미안해.
4: 모두 무사하니까 다행이지 뭐.
0: 근데 우리 구해준 그 빛은 뭐였어? 갑자기 우리 개처에서 엄청난 힘이 나왔어.
3: 개처에 우리가 모르는 힘이 숨겨져 있는 건가? 책을 찾아봐야겠어.
4: 일단 돌아가자. 하트콘이 알면 난리 날 거야.
0: 잠이 안 올 것 같아.
3: 내일 보자.
0: 안녕. 그럼 몰래 들어가 볼까?

0: 앞에 이를 거야.
1: 공주님, 인형으로 저희 속이고 한밤중에 몰래 나가라니요.
0: 뭐야? 갑자기 이래.
2: 잔소리가 뭐지?

0: 암흑보석을 찾아 지구에 온 악당들. 그에 맞서 사랑이와 친구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암흑보석을 뺏기고 말았어.
1: 말도 안 돼.
0: 이젠 남은 건 나 번개맨과 슈퍼 크다마옹의 대결과 친구들 끝까지 지켜봐줘. 12화 번개 보석검 대 암흑 보석검.
2: 나는야 조금만 아니 아니 슈퍼 크다마왕.
3: 슈퍼 크다
4: 슈퍼 크다마왕
5: 번개.
0: 친구들 정말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2: 이 가소로운 번개맨 응원단 전부 다 지구 밖으로 날려버려 주지.

0: 번개보석검과 암흑보석검 힘을 겨루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지.
1: 암흑보석검만 있으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번개는 강하구나.
2: 이 녀석 만만치 않아. 강력한 암흑 에너지가 느껴져.
1: 뭐야?
0: 번개?

0: 어디 갔지? 이봐, 조그마왕.
1: 나 이제 자꾸심 없는 조그마왕 아니야! 슈퍼 크대 마왕이야!
0: 예, 슈퍼 조그마왕. 아농파트에 숨어 살면서 많이 힘들었니?
1: 그래, 왜?
0: 그래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옳지 않아.
1: 잘난 척하지 마, 판기맹! 아무 포털에서 괴물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아온 우리 생쥐 종족의 마음, 네가 알아! 늘 사랑만 받던 번개맨이!
0: 아니, 난 내가 원했던 사랑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 바로 너 때문에! 네가 내 아버지를 빼앗았으니까!
1: 뭐? 네 아버지?
0: 그래, 내 아버지. 번개 박사.
1: 헐. 어쩐지 그 뾰족 머리가 비슷하다 했지. 박사가 번개맨 아빠라니 대박.
0: 아버지를 어떻게 한 거지?
1: 뭐야, 아직 못 찾았어? 아빠 보여줄까? 이야!
0: 그래서 아버지는 어디 있는 거야? 대답해! 어서!
1: 네 아빠 그림 속에 갇혀있어.

0: 추가 생활 속에.
1: 이럴 수가. 그걸 왜, 왜 못 봤지?
2: 쟤네라. 아빠를 절친 못한다니.
1: 아, 아버지.
2: 7만이다.
0: 울지만 모르겠네. 잠시만 뜯어야지.

0: 드디어 나 슈퍼크다 마왕이 우주의 주인이 되겠군. 잘 가라 번개맨.
1: 내 아들 건드리지 마!

0: 아버지!
1: 케메라! 케메라 이거!
0: 아버지!

0: 오늘만은 피곤하다. 이제 그만 끝내자.
1: 예? 으아!

0: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1: 나도 보고 싶었어. 그동안 너와 함께 있어주지 못해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
0: 아버지.
2: 예, 일단 그만 가자. 아무것도 지가 못 봐라.

0: 하려면 많이 아팠을걸? 언니 태권도 연습하다 그 발차기도 부순 게 몇 개야?
1: 나도 번개맨처럼 사랑받고 싶었는데.
2: 너 사랑 너? 그런 일 있었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너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위험한 걸 갖고 다녀. 너 때문에 언니 태권도 대회도 못 나가고.
0: 난 괜찮은데? 태권도 대회보다 악당 물리치는 게 더 재밌었어요.
2: 아이고, 희망이 너까지.
0: 아빠,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2: 사랑아. 너 무슨 일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어. 사랑이 없으면 아빠 못 살아. 아빠가 사랑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0: 아빠,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요.
3: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랑이도 분명 가족들의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2: 앞으로는 아빠 이렇게 놀라게 하면 안 돼, 알았지?
4: 네.
2: 이거 무슨 소리니? 야! 저거 쥐 아니야?
5: 그냥 쥐 아니고 특별한 쥐예요. 암호 포털에서 온 생쥐.
0: 좀 다쳐서 다 나을 때까지 우리가 보살펴 주려고요.
2: 어쨌든 그 암흑 거기에서 오내면 얘도 악당 아니야? 또 나쁜 일 저지르면 어떡하려고 그래.
5: 이제부터 우리가 많이 사랑해주면 착한 쥐가 될지도 몰라요.
2: 아휴, 아빠는 모르겠다. 아픈 것만 다 나으면 집으로 돌려보내, 알았지? 야, 강아지를 못 키우게 했더니만 이제 쥐를 키우네. 그 다음은 뭘 키울까?
1: 곧 여기서 나갈 거야. 어두컴컴 쥐어본부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그치만

0: 근데 언니, 조그마왕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떨까?
1: 우리랑 같이? 뭐 가까이서 보니까 좀 귀엽긴 한데.
2: 이상하지? 조그마왕님 왠지 편안해 보이지?
3: 어? 그럴 리가. 꼬맹이들한테 붙잡혔는데 어떡해. 정말이네? 조그마왕님, 저 집 식구처럼 행복해 보여.
2: 조그마왕님이 저 집에 살면 지하본부는 우리께 되는 거지.
4: 알지?
5: 모르지? 신나지?
6: 도둑 두 명 드디어 잡았습니다.
3: 나 안 훔쳤지.
2: 신발도 안 훔쳤지.
7: 아니야, 신발도 어딨어?
3: 자전거 때문에 그러지.
2: 보석이지. 보석은 알지 거지.
8: 아, 이야, 우리 아들 요리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어?
9: 아, 그거 이거.
8: 아.
10: 근데 박사님, 암흑보석 박사님이 지구로 보내신 거 맞죠?
8: 정확히 말하면 개매니한테 보낸 거지. 암흑보석을 네가 갖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걸 사랑이 그 꼬마가 갖게 될 줄은 몰랐지.
9: 그러게요. 근데 어쩌면 암흑보석이 제대로 주인을 찾아간 걸지도 몰라요. 사랑이가 암흑보석으로 모두를 잘 지켜낸 걸 보면요.

0: 우리 소리만 나면 내가 밤새 울었대.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싫어하시는 건
1: 번개구나.
0: 응, 맞아.
2: 잘 돼가. 어? 오, 뭐가 완성될지 정말 기대되는걸.
3: 태평아, 그럼 너 지금도 울어? 번개 치면?
0: 아니, 안 울어. 번개는 번개인이 나타나는 신호잖아.
3: 말씀은 드렸어? 지금도 걱정하시면 어떡해?
0: 말할 거야, 이렇게.
3: 너 수화하니까 좀.
1: 멋지다.
2: 오, 태평아.
0: 홍몽개쌤?
2: 뭐가 그렇게 좋아? 번개맨이?
0: 번개맨도 좋은데 또...
2: 또?
0: 엄마가 주차장을 기다리세요. 안녕히 계세요.
2: 어, 아... 그래, 지구도 좋지?
1: 힘을 내요, 번개맨!
4: 최고다, 번개맨!
2: 예!
4: 파워!
5: 어제도 지구를 구한 번개맨. 그런 번개맨이 오늘 특별한 공연을 펼칩니다.
1: 나도 보러 간다. 이게.

0: 윤슬, 별빛, 그리고 반짝이는 번개도.
1: 우리 열차는 현재 구동장치 고장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차하면 하차 후 다음 열차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하차? 아, 늦겠네. 아, 뭐라고 하는 거지?
1: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는 구동장치 고장으로 현재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정차하면 하차 후 다음 열차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하차? 수호로 뭐지? 아, 어떡해.
3: 무슨 일이에요? 아, 여기 구동장치가 고장났다고 싹 다 내리래요. 아이고, 참.
2: 저기요!
3: 아이고, 엄마가 농인이시구나.
4: 야, 어린데 되게 기특하네.
5: 그니까, 잘한다.
3: 그저께, 언제부터 배웠어? 이렇게. 어? 아이고, 애기가 수어를 배우느라 고생이었겠네.
6: 태평이 맞구나! 너 지난번에 놀러 왔잖아. 어머니네 처음 뵙네요. 인사해야지.
7: 안녕하세요, 김태평. 어? 괜찮아?
6: 지구한테 들었어요? 번개맨 공연 보러 가신다고.
8: 방송 들으셨죠? 이번에 내려서 같이 택시 타고 가시죠. 아, 어제 시간이 아슬아슬하다.
6: 괜찮으시죠?
8: 아, 왜 그래?
2: 태풍이 온다.
6: 어머니 뭐라고?
2: 아니.
6: 아, 안 들려. 크게 말해봐.
2: 아니.

대변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도 모르면서

0: 야, 김태평. 어제 번개맹공이는 재미있었어? 지구랑 데이트는 잘했냐?
1: 김태평, 이거.
2: 아, 그림책 두고 왔다.
1: 김태평!
3: 어제 왜 번개맹 보러 안 갔어?
1: 아니에요.
3: 왜? 무슨 일 있었어? 우리 태평이가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2: 저도 답답했어요. 제가 엄마를 지켜줘야 하는데 아직 모르는 단어도 많고요. 수어도 어렵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걸 지부가 다 봤어요.

0: 혹시 이야기 소리 들리니?
1: 네. 아니요.
0: 선생님도 안 들려. 근데 봐봐. 저기 신호등이랑 자동차 깜빡이. 이렇게 소리 없이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 복잡한 단어가 아니어도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 같아.
1: 엄마, 아빠도 가끔 불 깜빡이면서 부를 때 있어요.
0: 오, 그렇게도 대화하신다니. 멋진데?
1: 맞아요.
0: 아, 그리고 짠! 편지도 한 방법이지.
2: 태평아, 말로 하긴 어려워서 편지를 써. 다음 번개맨 공연은 꼭 내 옆에서 보고 싶어. 기린은 내 맘.
0: 어, 태평아, 저기.
1: 엄마! 엄마, 밥 먹재요.
0: 어, 그래?
3: 오늘 밤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외출은 자제하시고 주변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0: 나처럼 엄마도 편지 보면 기뻐하겠지?
1: 어?
0: 언제?

0: 젊은 시절 감각을 되찾은 것 같군, 유리만 사장. 그래서 말인데 투자 규모를 더 늘리고 싶네만.
1: 역시 당신 말 듣길 잘했어. 이제야 내 핸들을 되찾아온 거야.
2: 기분 참 좋아 보이네, 미스터 유.
3: 도사님?
2: 미친 거야! 투자자 총회에 감히 이 배추동을 따돌려!
3: 따돌리다니요? 오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2: 내가 오늘은 날이 아니라고 했잖아. 불바다 일진이니까 날 바꾸라고 했어, 안 했어?
3: 아, 그래서 총회 분위기가 그렇게 핫했나?
2: 아, 됐고! 입점 업체들 좀 추려봤네. 자네 사주 명식에 땅 기운 고리에서 뽑느라 애 좀 썼지. 유리만 사장은 걱정 말게. 코인으로 잘 담았지?
3: 곤란하겠는데요, 도사님.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영 맞지 않는 브랜드들이라서.
2: 자네 요새 왜 이러나? 사춘기야! 이렇게 내 말 무시했다가 또 옛날처럼. 내가 빨간색은 안 된다 그리 말했거늘. 일단 염색부터 새까맣게 다시 하려.
3: 유레카 신사업 시작부터 매달 구타느라 수억. 액막이 한다고 벼락 맞은 돌덩이 박는데 수십억. 고부장 기운 누른다고 쓴 부적은 또 얼마게요. 이 난리를 쳤는데 머리색 하나로 판이 엎어지면 도사님 실력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2: 뭐야 저거! 갑자기 뭘 잘못 처먹고 저 난리야!
4: 도사님 듣는 기가 많습니다.
2: 저기 와, 분명히 옆에 누가 붙은 거야.
3: 스트리밍은 얼마나 돌렸어?
5: 대기하는 동안 서너 시간 계속 돌렸습니다, 사장님.
3: 우리 진이 순위가 너무 느리게 올라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진이랬지? 고작 가수 하나가 좋다고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4: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자기 모습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들을 넘겨주지 마.
3: 내 인생의 신호는 너만의 거. 내 인생의 신호는 유마트 전점포에 오리진 신곡 깔았지?
6: 네, 사장님. 연말 초청 공연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4: 요즘은 내 사진 안 찍습니까? 사장님께 보고 안 해요?
7: 아, 그게 언제부턴가 사장님이 확인을 안 하셔요. 요즘 다른데 정신이 팔리신 것 같기도 하고요.
4: 머리색도 바뀌셨고 심경에 변화가 있으신 것 같긴 하군요. 아, 부전무님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벌써 다 정리하셨네요.
8: 한 번 쫓겨온 거라 짐도 적고 금방 끝났어. 이거 고부장이 부탁한 거. 소운식품 화재날 배추동은 커플 매칭 이벤트에서 궁합을 봐줬대.
4: 기록이 확실하네요. 소은식품 쪽 출입 기록도 체크했는데

0: 대치동과 그쪽 직원 출입 기록은 전혀 없더군요. 이 화상 흉터요? 맞아요. 유 사장님이랑 같은 날 생긴 흉터. 화재 원인은 난로에 걸쳐둔 작업복에 불이 옮겨 붙은 거라는데 소은식품 사장님은 좀 미심쩍어 하시더군요. 수사도 얼버무리도 종결됐고요.
1: 배추동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0: 그 화재로 가장 이득 본 게 배추동 도사니까요. 배추동의 예언이 실현된 후론 사장님의 무한 신뢰를 얻고 유니버스 고문으로 위촉됐죠. 그 뒤로 매달 어마어마한 고문료를 챙겨가지 않았습니까? 뭐 아직까진 가설이지만요. 이직할 곳은 정하셨습니까? 앞으로 계획은요?
1: 일단 좀 쉬면서 생각해보려고. 좋은 사업 아이템 떠오르면 연락 줘, 호부장.
0: 네, 전무님. 아, 배웅해드릴까요?
1: 빨리 사라져줄래?
2: 감히 내 자리를 이딴 딴따라로 바꿔채! 에이, 다시 한번 내 존재감을 보여줄 때가 됐군!
3: 이렇게 금방 다 회수해갈 줄은 몰랐어요, 부장님. 좀 더 차분한 작별의식 시간을 바랬는데.
0: 작별의식?
3: 잘 썼다고 인사도 하고 이곳을 눈에 담을 시간이요. 웃길 쌤 마음도 좀 알 것 같아요. 장소에 정든다는 거 정말 슬픈 거네요. 부장님! 응? 저랑 여기서 셀카 한 장만 찍어주세요.
0: 싫습니다.
3: 딱 한 장만요. 어플 써서 웃는 표정으로 바꿔드릴게요.
0: 더 싫어.
3: 아, 부장님!
0: 아, 잠깐 문자 왔습니다. 김구일?
4: 제 선물 잘 받으시고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부장님.
0: 선물이라니 무슨... 아, 지옥길 선생님!
5: 됐다! 크로스 지원 사업 합격했다!
6: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5: 그냥 합격이 아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지원받는다. 이게 다 도리 회원님이랑 소은
0: 최대 금액 지원?
5: 오늘 축하 파티 할 건데 시간 괜찮나?
3: 완전 괜찮아.
0: 늦게라도 참석하겠습니다.
3: 사무실 빼느라 일정 다 비우셨잖아요. 왜 거짓말 하시는데요?
0: 더 유레카가 개관할 때까지 버텨내려면 센터 운영체계부터 손봐야 돼요. 사업부 돌아가면 도와드리긴 어려우니까 매뉴얼화 시켜서 오늘 저녁에 전달하려고요.
5: 오, 부장님, 굿 아이디어. 꽃 생각을 못했네요.
7: 다음 뉴스입니다. 유니버스 그룹 산하 유마트가 프리미엄 쇼핑몰 더 유레카 건립의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입니다. 더 유레카는 세계 10대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으며 현재 도토리 문화센터로 운영되는 대지를 확보해 VVIP를 위한 프리미엄 취미 라운지 클럽 드 루아지아유를 설립하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8: 사장님!
9: 아이, 깜짝이야! 뉴스 봤나?
8: VVIP를 위한 프리미엄 문화센터라뇨!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9: 왜 이래? 사업 진행하면서 방향 바뀌는 일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잖아.
8: 주민들에게 반발 사면 회사에도 좋을 게 없습니다.
9: 걱정 마. 계약상 문제 될 거 없어. 도토리 문화센터를 폐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아?
8: 사장님,
9: 하나하나 걸고 넘어져 봐야 10년은 걸릴 소송을 걔들이 어떻게 해. 소송 끝나기 전에 늙어 죽진 않으면 다행이지.
5: 근로하는 약속도 말이랑 다를 게 없다. 사람이 여기면 그만 아이가.
8: 철회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더 나아진 센터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방향이었다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도 않으셨...
9: 정확히 15년이군. 자네가 유니버스 사람으로 살아온 게. 좀 섭섭하네. 석 달 만에 도토리 문화센터 사람이 된 건가? 축하해, 고부장. 15년 근속 영광의 트로피, 그리고 본부장 승진.
10: 부장님 안 계신 사업부 너무 허전했어요.
11: 보고 싶었어요, 부장님.
0: 30분 내로 1, 2팀 모두 회의실로 모이세요. 업무 보고 들을 겁니다.
12: 고두리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홍보팀 권승주 대리입니다. 아, 평소 존경하던 분이라 저도 모르게 인사...
0: 네, 그럼.
13: 고부장 옆에 사람 몰리는 거 오랜만에 보네.
14: 벌써 소문 다 났잖아.
13: 아, 드시죠?
14: 통합본부장 승진. 눈도장 찍으려고 난리지 뭐.
13: 발령 나면 개인 비서로는 소은 씨가 불려가겠네.
3: 아, 글쎄요.
13: 등려하신 협력사 대표님께 가볍게 축하드리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 부장님, 이번 유마트 크리스마스 시즌 기획은...
10: 부장님, 신규 오픈 지점에서 행사 지원 요청...
13: 부장님, 여름 상품 재고가 많아서 가격 인하를
10: 부장님, 많아서 부장님, 시즌 기획은...
0: 내가 왜 이러지?
13: 송씨 뭐 들은 거 없어? 고두리 부장님 이틀째 무단 결근이라던데. 입사 15년 만에 처음이잖아. 집에 인기척도 없다던데

0: 무슨 일 난 건지.
1: 소시?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죽지 마세요! 이렇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방법을 생각해봐!
0: 시끄러워요.
1: 부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거예요?
0: 아무 일 없습니다.
1: 왜 답지 않게 무단결근을 하고 그러세요? 다들 걱정하잖아요.
0: 가기 싫었어요.
1: 예?
0: 회사 가기 싫어서요! 아, 일하기 싫다고!
1: 괜찮아요, 부장님.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고작 이런 걸로 15년간 쌓아올린 게 무너지진 않아요. 일하기 싫은 감정이라면 직장인이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고요.
0: 태어나서 처음 느껴봅니다. 저는 이 일을 좋아해요. 힘들어도 2단계를 넘으면 발전한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보통의 직장인은 어떨 때 일하기 싫어지는 거죠?
1: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에너지가 소진됐을 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비서실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0: 미안합니다, 소희 씨. 제가 무책임하게 센터 일을 떠넘겼네요.
1: 아닙니다, 부장님.
0: 내일 출근하는 대로 센터 분들께 상황 설명 드릴 겁니다.
1: 저 도토리 문화센터 정말 사장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0: 그럼 일어나죠.
1: 그럼요, 부장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죠? 이렇게 괴로운 거요.
0: 그건 우리의 진심이 아니었다. 누군가 우리 팔을 잡아 휘둘렀고 맞은 사람이 생긴 거다. 우리는 일을 한 거다. 그뿐이다. 하지만 내 손이 때린 감각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2: 부장님, 점심 안 드세요?
0: 무단결근 후 폭풍이 세네요. 드시고들 오세요. 배추자 상무, 배추자... 여기군. 정말 모든 사진에서 긴 바지를 입고 있네.
1: 저희 공장 불났던 날 지영이 누나도 거기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누나가 어려서 경찰이 믿어주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방화범을 봤던 것 같아요.
3: 어릴 때 내가 너네 공장 뒷문 토끼장에 자주 갔잖아. 그날도 토끼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공장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문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가 소리쳤어.
4: 아가, 잡지 마! 손대요!
3: 얼굴은 못 봤고 키가 훌쩍 큰 여자였는데 오른쪽 종아리에 화상을 입었더라고. 시뻘겋게. 아마 그 정도 화상이면 지금까지 흉터가 남아있을걸?
1: 배추동도사 측근에 키가 크고 그런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여자라면 저는 배추자 상무밖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0: 확실히 계곡에 긴 바지 그대로 발 담그는 건 많이 부자연스럽군.
5: 누구세요? 문서실은 허가 없이 출입금지인 거. 고두리 부장님 아니십니까? 벌써 문서실 최종 책임자가 본부장인 것까지 체크하시다니 역시 듣던 대로 철저하십니다.
0: 기록 보존은 중요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임원 외부 행사 앨범이 왜 53회차만 빠져있는 겁니까?
5: 그게 배추자 상무님이 막무가내로 가져가셔선 돌려주질 않으시네요.
0: 배추자 상무님이요?
5: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왜 본인이랑 상의도 안 하고 넣었냐고 노발대발하시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흉터 때문인가?
0: 흉터라뇨?
5: 그 축구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바지단이 올라가서 종아리에 화상 흉터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신경 쓰시나 보다 했죠.
0: 역시 증거가 있었어.
6: 고 부장님, 무슨 일로?
0: 배 상무님 안에 계시죠?
6: 사업 발표회에 참석하셨습니다.
0: 아, 오늘이었죠? 사업 발표회.
6: 상무님과 따로 약속 잡아드릴까요?
0: 아닙니다. 직접 연락드리죠.
6: 진짜 오늘 사고 같은 거 터질까?
0: 사고?
7: 오늘 불바다 날이라 사업 발표회 강행하면 사고 난다고 배추동이 그랬잖아.
6: 에이, 그걸 믿냐?
8: 전화 받아. 전화 받으라고, 배추동.
9: 지하 1층입니다. 기자증과 신분증 미리 모두 준비해 주셨죠? 순서 지켜서 입장해 주세요.
1: 네, 부장님. 배추자 상무님은 방금 화장실 가신다고 나가셨답니다. 배추동 도사는 자리에 있고요. 보안팀에 내용 전달할까요?
0: 아니, 기자들도 많고 일단 조용히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사장님 주변엔 이상 없죠?
1: 네, 지금 대기실에서 명상 중이세요. 경호원도 붙어 있고요.
0: 일단 저는 배 상무가 농땡이 피우는 장소 위주로 둘러볼게요.
1: 네, 부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드링크 하나씩 드시고 하시죠.
10: 괜찮아. 사장실 직속 비서님. 비서실도 오늘 비상이

0: 아, 말도 마세요. 아침부터 덥다, 춥다, 습하다, 건조하다. 이제야 좀 숨 돌릴 만한데 갑자기 배추자 상무님 찾아오라고 또 난리 난리. 화장실 가신다더니 어디로 가신 거야?
1: 배 상무님이요?
2: 아이, 배 상무님이라면 아까 이 침장 3번 카메라에 녹화된 거 돌려봐봐.
3: 나 못하겠어 오빠. 이 집 두 번은 못해. 그때도 유사장 죽을 뻔했잖아. 애 하나도 다칠 뻔했다고.
4: 그래서 오빠가 이번엔 사람 없는 장소로 선정한 거잖니. 주자야, 우리 아직 목표액 못 채웠어. 유사장이 더 필요하다고. 이걸로 우리 손주들까지 먹여 살려야지.
3: 아, 그럼 오빠가 하면 되잖아.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만족하니까 와서 직접 불지르라고.
4: 그래도 네가 하는 게 낫지.
3: 왜?
4: 우리 주자가 경력자니까. 응? 방화 경력자.
3: 웃음이 나오냐고.
5: 들킬 거야. 곳곳이 다 CCTV인데
3: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찍혔을 거라고.
4: 주자야, 소은식품 때처럼 하면 돼. 그때도 20년 동안 안 들켰죠. 공소시효 지났죠. 무조건 알리바이 만들 수 있으니까. 주자가
6: 나이가 몇인데 불장난이십니까? 대상무님.
7: 유니버스 그룹사 유리만 대표님께서 입장하십니다.
8: 어이가 없군, 배추동.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내 빼?
9: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초대에 응해주신 각 언론사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 온 회사가 비상인데 텅 빈 구건물에서 뭐 하시나 했더니 나쁜 짓은 몸에 해롭습니다, 배상무님.
3: 고부장,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6: 참 대범하십니다. 20년 전에야 아무도 상무님 얼굴을 몰랐다 쳐도 어떻게 본인 회사에 기름통 들고 다닐 생각을 하십니까?
3: 뭐 하는 거야?
6: 양초?
4: 배추자야!
3: 오빠!
6: 양초가 짧아져서 기름에 불이 붙기까지 시간을 벌고 불이 나기 전에 회의장으로 돌아가서 알리바이를 획득할 계획이었군요.
10: 불이야!
6: 미리 사고가 날 거라 예언하고 직접 사고를 만들어낸다. 재주가 참 신통방통하십니다, 도사님.
7: 이로써 더 유레카 사업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6: 다 해결됐습니다. 배도사 정께에 의하면 더 이상 사건 사고는 없다고 하니 안심하시고요.
11: 사업 발표회는 무사히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12: 잠깐만요, 유리만 사장님. 더 유레카 부지 확보 과정에서 유니버스 직원 고모 씨가 소유주들에게 불법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A기업 예산 지원 PPT에도 고모 씨가 토지 소유자 지모 씨를 따라붙었다는 김모 씨의 제보가 있었다는데요. 사실 맞습니까?
13: 장난의 고졸이! 나 미치는 거 보려고 작정했어! 내 얼빠진 얼굴이 온 포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어!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거야!
6: 죄송합니다, 사장님.
13: 에이, 제보자, 이거 김구일인가, 개지? 네 뒤통수 때리고 어크로스 갔던 개!
6: 김구일이 이 녀석...
13: 상분간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
6: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13: 대응 안 하고 있으면 금방 잠잠해져! 이참에 15년 근속 휴가라고 생각하고 쉬든가!
6: 부자도
13: 너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용해지면 죽은 듯이 빠져나가!
6: 이렇게까지 오래 있을 계획은 아니었다. 그것도 15년을.
12: 선배는 왜 생각도 안 해보세요? 선배한테 제일 먼저 어크로스에서 스카우트 제의 왔잖아요.
6: 구일아, 너 명함에 유니버스 로고 안 바꿔도 지금처럼 계약 다닐 자신 있어? 내 유능함이 사실은 회사 이름의 유능함이었다고 생각해본 적 없냐고. 각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야. 며칠 더 시간 줄 테니까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면담하자.
12: 내가 하는 게 도전이 아니라 도망이라고요? 선배가 익숙함으로 도망치는 건 아니고요?
6: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다. 새로운 길과 익숙한 길, 그 어느 쪽으로 달린다 한들 인생에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7: 더 유레카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된 토지 소유주들의 인터뷰를 시도했는데요.
14: 금시초문인데요? 저희는 그냥 난초 구경하고 화방 다닌 게 답니다.
15: 저는 두리 씨한테 고마운 거밖에 없어요. 언제 한번 머리하러 오세요. 두리 씨 파이팅!
16: 두리 회원님, 보고 싶어. 이거 보면 콜미?
17: 두리 회원님, 보고 있지? 내가 현장 하나 끝날 때마다 서운해하면 우리 천정국 씨가 해준 말이 있다. 장소를 사랑하지 말고 같이 있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있으면 거기가 어디든 새로운 장소가 된다고. 우리는 또 새로운 장소를 찾으면 되니까 괜찮다. 애 많이 썼다, 두리 회원님.
6: 왜 나는 단 한 번도 이 캔버스에 바깥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한 걸까?
18: 불매운동 여파로 주가가 10%나 빠졌습니다. 누가 하나라도 책임을 물어야 여론이 진정을.
13: 고부장 호출해!
6: 네.

0: 제가 책임지고 사직하겠습니다. 회사 입장과 관계없는 직원 개인의 과도한 성과 욕심에 의한 일탈 정도면 면피가 될 겁니다.
1: 먼저 말해주네 고맙군.
0: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도토리 문화센터 포기하세요.
2: 미친 거야? 일개 직원 하나 잘하는데 사장인 내가 뭘 포기해?
0: 아, 예. 그렇게 뻗대실 줄 알고 예의상 여쭤본 겁니다.
2: 뭐, 뻗대?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네.
0: 네, 접니다. 배추동 도사님. 어? 전에 말씀하신 자료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다음 속도가 0.
1: 네가 왜 배추동이랑 연락을 해? 노트북에 뭘 받는 건데?
0: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1: 이게 뭐야?
0: 어떻게 증거들 싹 가지고 경찰서 가서 공소시효 지났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니면 저한테 협조하시고 갖고 있는 거 챙겨 엑시트 하실래요? 페인폴더 왔고 횡령폴더에 무슨 파일이 1081개나 됩니까?
2: 그만!
1: 너 나한테 왜 이래? 그깟 동네 문화센터를 이렇게까지 해서 지킬 이유가 있어?
0: 당연하죠. 요즘 도토리 문화센터 재취업 강자 엄청 핫한 거 모르십니까? 강습료가 다른 센터의 절반인데 취업 성공하면 환급까지 해준대요. 아, 이러니 맨날 예산 부족이지.
1: 뭔 소리야?
0: 제가 아무래도 실업자다 보니 이런 기회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거든요.
3: 유니버스는 일개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난에 다시 한번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불매운동 여론은 점점 더
4: 고부장님 진짜 아쉽겠다. 본부장 별다는 게 코앞이셨는데 TF하면서 서훈 씨랑 친하지 않았어? 퇴사하고 연락 없으셔?
5: 부장님!
4: 빠잉!
5: 빠잉! 빠잉!
6: 어이없어.
0: 퇴사한 첫날 할 일 목록부터 만들었다. 그중 단 하나도 해내지 못했다.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도 하기 싫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다. 그저 울고 먹고 울고 자고 또 먹고 또 울고 또 자고 그렇게 얼마를 보냈을까? 요즘 배달비를 너무 많이 쓰긴 했지. 벌써 크리스마스 대목이군. 다들 비상이겠어. 어? 아주 오랜만에 마음에서 뭔가 튀어오르는 기분을 느꼈다. 내 생각이 옳았다.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든다. 한 코를 뜨고 다른 생각이 들라치면 다음 코가 기다리고 있다. 방향을 잃고 날뛰던 생각들은 어느새 실뭉치처럼 작아져서는 이내 사라지고 만다. 아, 조금만 더 뜨면 오늘 별다는 건데.
7: 32-A실 찾으시는 거 맞죠?
0: 아, 감사합니다.
7: 이탈리아 한정 제작한 대바늘 세트예요. 한번 쥐어보세요.
0: 어, 그래도 됩니까? 오, 이 그립감. 갑자기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7: 그럴 만한 가격이긴 하죠.
0: 무전무님.
8: 뭐야, 고부장. 웬일로 연락을?
0: 사업 아이템 아직이시죠? 대박 아이템 하나 들고 갈 테니까 자리 좀 만들어주시죠. 저 다시 일하고 싶어졌거든요.
9: 도토리 문화센터. 이용회원 평균 연령 55세. 월요일은 묵향으로 가득 차고 토요일엔 펑키타운이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곳. 그리고 한때는 사라질 뻔했던 곳. 반가워요, 어린이 친구들. 저는 이야기 할머니 남샘이에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부지런한 다람쥐 이야기예요. 옛날 옛적 어느 숲속 마을에 부지런한 다람쥐가 살았어요. 너무 부지런해서 옆에서 놀고 있으면 찝찝한 마음이 들 정도로 부지런했지요. 부지런한 다람쥐는 봄부터 열심히 도토리를 모았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땅속에 잘 묻어뒀죠. 그런데 이를 어쩌나 부지런한 다람쥐가 도토리 묻어둔 곳을 까맣게 잊어버렸지 뭐예요.
10: 내가 밥을 해서 도토리를 다 잃어버렸어.
9: 부지런한 다람쥐는 너무너무 속이 상해 매일매일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봄이 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잃어버렸던 도토리들이 싹을 틔어서 커다란 도토리 나무숲이 됐지 뭐예요.
11: 어디 보자. 박부희 회원님 왔으면 손들어 보이소.
12: 네.
11: 어? 잠깐만, 이게 누구?
0: 늦어서 죄송합니다.
9: 그 이후 부지런한 다람쥐는
0: 안녕하세요. 고드리 회원입니다.

0: 승아, 나 느낌 왔어.
1: 느낌?
0: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하면 재밌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1: 아이, 당연한 얘기잖아. 오늘은 누구 하지? 오? 표트르 1세?
0: 오, 코스염이다. 승아, 나 또 느낌 왔어.
1: 재밌을 것 같은 느낌?
0: 어떻게 알았지?
1: 빨리 해보자. 시간을 달리는 표트르 1세 이야기. 1695년.
0: 여긴 어디야?
2: 몰라? 아니 그런데 얘네들은 누구야?
3: 그러니까!
0: 안녕하세요. 전 길기미 영길이고요.
1: 저는 환희환희 수관이에요.
4: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1: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4: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0: 네, 도전!
4: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오늘은 제가 먼저.
0: 잘해.
1: 많이 나와라. 얍!
0: 네 칸이니. 네 칸 나왔네.
2: 머리 움직인다.
0: 근데 좀 아쉽기는 한데.
3: 신기는 하다.
0: 그래도 저희가 문제를 맞히면 보너스 이동을 할 수 있어요.
4: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이제부터 우리 러시아는 강한 나라들이 있는 유럽으로 진출한다.
4: 유럽의 변방이었던 러시아를 강국으로 만든 표트르 1세가 차르가 되어 본격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 제일 먼저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0: 차르? 차르가 뭐지? 아, 너희들 그 차르를 모르는구나.
6: 네.
0: 그러면 로마의 카이사르는 알아?
6: 알아요.
2: 너희 카이사르는 아는구나.
0: 네.
2: 그 카이사르가 나중에는 황제라는 뜻으로 쓰이거든. 독일에서는 카이저,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지.
6: 그게 우리 러시아에서는 말이야. 차르라고 하지, 차르.
0: 아유, 언제까지 그 차르 얘기를 할 거야. 암튼 우리 러시아 영토는 유럽에 인접해 있었지만 당시 유럽에서는 유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큰 나라라고만 생각했어. 그리고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0: 그래서 흑해로 가는 아조프 항을 가져와야겠도다.
1: 네?
2: 거긴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갖고 있는 항구인데요.
0: 어차피 오스만 제국은 이빨 빠진 호랑이야. 바닷길을 확보해야 우리 러시아가 강해진다. 가자 아조프로, 가자 바다로. 가자 아조프로, 가자 바다로.
3: 가자 아조프로,
4: 가자 바다로.
5: 목소리들 봐라.
0: 가자 아조프로, 가자 바다로.
3: 가자 아조프로, 가자.
6: 퓨트르 1세는 용감무쌍하게 군사들을 이끌고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던 아조프항으로 갔지만 해군이 없었던 러시아는 크게 지고 돌아와.
0: 이렇게 해선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5개월 안에 함대를 만들라.
1: 네?
2: 그건 불가능하다.
0: 그림 다물라. 영국이랑 네덜란드에 가서 배 만든 사람을 데려오고 해군도 만들어라.
1: 5개월 안에요?
0: 하란 말이다.
6: 너무 강압적이시오.
0: 뭐라고? 한답니다. 한답니다.
6: 나갑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표트르 1세는 5개월 만에 함선을 만들었어. 그리고 러시아 최초의 해군들을 이끌고 다시 아조프항을 공격했어. 그리고 아조프항을 차지하면서 러시아 해군이 바다로 진출할 계기를 만들지.
0: 자, 보라고 하면 된다. 뭐라고
3: 하면 된다.
5: 아, 근데 아조프 항은 차지했지만 흑해로 나갈 수 없는 게 문제란 말이야.
6: 여전히 흑해는 오스만 제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조프 항을 통해 무역을 하기 쉽지 않았어. 그래서
5: 유럽으로 가서 흑해 문제도 말해보고 서유럽에 발달된 문물도 직접 보고 와야겠어.
0: 유럽으로 갈 준비를 해라!
1: 네? 네?
6: 퓨트르 1세는 1697년 사절단을 직접 이끌고 유럽으로 떠났는데
7: 이슬람이 차지한 흑해를 기독 국가들이
0: 힘을 합쳐서
7: 오신 김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6: 흑해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 하지만 퓨트르 1세는 네덜란드에서 직접 배도 만들어
5: 온 김에 함선 만드는 것을 배울 것이야. 우리나라는 함선이 필요한 나라니까.
6: 퓨트르 1세는 서유럽 나라들의 과학기술과 여러 문물들을 배워 바닷길을 더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했어.
3: 아, 정답!
8: 퓨트르 1세가 본격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 제일 먼저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3: 바닷길!
8: 정답! 맞습니다! 퓨트르 1세는 아조프항을 확보하고도 흑해의 바닷길을 개척하지 못하자 러시아 해군의 힘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유럽에 발달된 여러 기술을 배우고 도입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9: 우와, 많이 갔어.
8: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6: 내가. 우리 갈게. 잘해야 돼.
2: 많이 나와라.
0: 많이 나와라. 열차!
8: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부강한 서유럽처럼 되려면 모든 걸 다 바꿔야 돼. 특히 그걸 없애버려야 돼.
8: 유럽으로 사절단을 데리고 갔다 온 퓨트르 1세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추진하게 될까요?
0: 뭘 했을까?
6: 그 퓨트르 1세가 유럽을 다녀왔잖아. 갔다 와서 깨달은 게 컸던 거야.
0: 부강한 서유럽처럼 되려면 모든 걸 다 바꿔야 돼. 특히 서유럽 사람들이 지저분하다고 놀리던 그걸 없애버려야 돼.
10: 네? 아니 폐야, 뭘 없애신다는 것인지.
0: 그 수염?
2: 아니 수염이 없어지면 신이 노하셔서 천국에 못 가는데요.
0: 그럼 서유럽 사람들은 다 지옥 가나? 나도 지옥 가나? 그리고 그거 다 몽골의 잔재 아닌가?
6: 그랬지. 러시아는

0: 예전에 몽골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풍습과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었어.
1: 그 모든 백성들 다 수염 깎고 옷도 서유럽식으로 다 바꾸라고 해. 다 잘라. 나처럼 깔끔하게.
2: 네?
1: 그리고 여자들도 연애 결혼하라 그래. 요즘에 누가 중매를 하나? 학교도 세우고 군대도 확 바꿔. 우리도 서유럽처럼 선진국이 돼야 해.
0: 서유럽식으로 옷도 바꾸고 여성들의 결혼 문제까지 모든 걸 바꾸려고 했는데 수염이 제일 문제였어.
3: 나는 이제 지옥 가네. 아이고, 나는 인간도 아니야. 짐승이야.
4: 얘들아,
3: 짐승을 뽑아줘.
5: 얘들아, 차라가 너무 하시네.
0: 러시아의 정교를 잃던 사람들이 수염을 자르는 건 신을 거역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반발이 심했거든.
1: 좋아, 좋아. 깔끔하니 얼마나 좋아. 아, 경, 경은 뭐 하시오?
6: 폐하.
1: 수염! 솔선수범 해야 될 자가 수염을 깎으니 백성들이 저러는 거 아니오? 여봐라!
7: 예, 폐하.
1: 이거 잘라도 천국 갑니다.
3: 아, 아니 됩니다, 폐하. 아, 아이고.

0: 수염 잘렸고 그냥 천국 가고 싶었을 뿐이고 입이 안 붙어지고 난 이미 짐승 될 것 같을 뿐이고
1: 이렇게 사람들이 반발을 했지만 표트르 1세는 강하게 밀어붙였어.
2: 폐하, 백성들의 거부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3: 저는 그렇게 수염 기르고 싶으면 세금 내라 그래. 특히 귀족들은 더 많이 내라고 해.
2: 예.
1: 사람들이 계속 수염 깎는 걸 거부하자.
4: 여기서요?
5: 수염세 냈소이다.
1: 수염세를 거뒀고 수염세를 낸 사람들에게는 궁전 모양의 진표를 발급했지. 그러는 한편 여러 제도를 서유럽처럼 개혁하면서
6: 공야! 공야!
1: 최강자인 스웨덴과의 대북방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새로운 유럽의 강자가 되는데 이렇게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일어서게 된 건 서유럽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표트르 1세의 정책 덕분이었어.
7: 아, 정답!
8: 유럽을 다녀온 표트르 1세가 추진하는 것은
7: 서유럽화 정책!
8: 네, 정답입니다! 표트르 1세는 모든 분야를 서유럽화시키면서 뒤처진 러시아를 빠르게 발전시켰습니다.
9: 저 때 임페라토르, 그러니까 황제라는 칭호를 받아서 우리는 표트르 대제라고 부르게 됐지.
8: 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야!
10: 오, 문 열렸다. 오,
8: 네, 오늘 어땠나요?
11: 재밌었어요.
8: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와, 수염을 기르려면 세금을 냈어야 된다니. 오.
11: 맞아, 진짜 재밌다.
12: 영길승아, 보쌈 먹자. 얼른 내려와.
10: 어, 보쌈? 내가 먼저 가야지.
13: 같이 가. 같이 가. 홍아, 같이 가. 아이, 같이 가.

0: 오늘은 내가 먼저 고를 거야.
1: 오늘도 재밌었으면 좋겠다.
0: 표트리슨 했고, 어? 대북광 전쟁? 어, 이거 엄청 큰 전쟁인가 봐.
1: 궁금하다. 빨리 해보자.
0: 우와. 대동이 왕을 물리치고, 빨리 러시아로 돌아가자! 공격! 우와!
2: 시간을 달리는 대북방 전쟁 이야기. 1700년.
3: 차르 만세! 차르 만세!
4: 여기 또 왔네. 어?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이네.
5: 맞네.
4: 그래. 너. 길이 연길이고. 너 화리 승화리잖아. 그지? 네.
5: 안녕하세요.
4: 오, 시작.
2: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6: 그러니까 너희들이 게임을 시작해서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4: 우리가 원래 있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거지?
3: 네.
2: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7: 네, 도전.
2: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0: 내가 할게. 아, 많이 나와라 야.
6: 7칸.
0: 좋았어. 이제 보너스 이동도 팍팍 받고
4: 가자.
2: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지금은 흑해로 나가는 게 힘드니까 발트해 쪽 바닷길을 뚫어야겠어.
2: 자,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스웨덴과 대북방 전쟁을 하면서 이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어느 도시일까요?
0: 어? 전쟁 중에 도시를 만들어요?
8: 일단 우리 러시아가 흑해 연안의 항구를 가져온 거 기억나나?
0: 네. 네.
8: 러시아는 아조프항을 차지했지만은 오스만 제국이 버티고 있던 탓에 흑해를 통한 바닷길을 개척하지 못했어.
0: 지금은 흑해로 나가는 게 힘드니까 발트해 쪽 바닷길을 뚫어야겠어.
8: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0: 무슨 일이요?
9: 대하, 폴란드 왕이 스웨덴을 같이 치자고 합니다.
0: 뭐? 내가 지금 그 생각했는데? 거기 왕이 어리니까 지금이 딱이지. 스웨덴 치고 발트해 가져오자!
8: 그랬지. 당시 스웨덴은 북유럽에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유럽에서도 영향력이 막강해서 발트해를 자기 나라 호수처럼 쓰고 있었어. 그런데 당시 스웨덴의 왕은 17살이었어. 어린 왕을 만만하게 본 폴란드, 덴마크와 러시아가 함께 스웨덴을 공격하면서 대북방 전쟁이 시작되지. 드디어 1700년 11월이 되었고 표트르 대제는 스웨덴의 영토였던 나르바로 공격해 들어갔어.
0: 대성이 왕을 물리치고 빨리 러시아로 돌아가자. 우리가 쟤들보다 3배는 더 많다.
8: 표트르 대제는 어린 칼 12세를 금세 이길 수 있다고 자만심을 가졌어. 하지만 칼 12세도 만만치 않았지.
10: 저쪽 군사가 많다고 겁먹지 마라. 우린 충분히 강하다.
0: 공격!

0: 어릴 때부터 전투 경험이 많았던 칼 12세는 적은 군사를 데리고도 전투를 잘 지휘했지. 이렇게 며칠 동안 두 나라가 공방을 하던 중 갑자기 눈보라가 러시아 쪽으로 그냥 치기 시작했어.
1: 눈이 오잖아.
2: 눈보라다! 어찌하지 않고요!
0: 눈보라 때문에 러시아 군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 한편 스웨덴 진영에서는
3: 눈보라가 너무 심합니다! 철수할까요?
4: 이게 무슨 소리야? 바로 지금이다!
3: 돌격! 돌격! 우와!
0: 전투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던 칼 12세는 승리를 예감하고 거침없이 러시아 진영으로 밀고 들어갔어.
3: 진짜 들어!
0: 러시아 군은 후퇴했고 살아남은 군사가 거의 없었어.
4: 까불고들이 있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일단 전쟁을 일으킨 폴란드부터 없애주겠어.
3: 가자! 폴란드로!
0: 칼 12세는 러시아를 언제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폴란드를 정벌하러 떠났고 이때! 전투에서 패한 표트르 대제는 시간을 벌게 됐지.
1: 칼이 어리다고 너무 쉽게 생각했어. 전쟁에서 방심은 금물인데.
5: 이제 발퇴를 포기하시는 게.
1: 포기를 왜 해? 칼 12세가 폴란드로 갔다. 그동안 우리는 발퇴 쪽에 도시와 요새를 만든다.
6: 아니, 전쟁 중에 도시를 만든다고요?
1: 그래, 이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러시아가 스웨덴을 몰아내고 발테이를 장악한다! 군사들도 유학 보내서 더욱 강하게 만들어!
0: 이렇게 표트르 대제는 군대를 재정비하면서 발테이로 흘러가는 네바강 상류에 요새를 지으면서 새로운 도시를 세우는데 이 도시가 바로 성스러운 표트르의 도시란 뜻인 상트페테르부르크야.
7: 아, 정답!
6: 표트르 대제가 스웨덴과의 전쟁 중에 세운 도시는?
7: 상트페테르부르크!
6: 네! 정답 맞습니다! 표트르 대제는 첫 번째 대북방 전쟁에서 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는 등 발트의 진출에 더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4: 이번엔 제가.
5: 잘해, 잘해.
6: 오, 불목가.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지금이다! 더 밀어붙여! 돌격!
6: 스웨덴과의 대북방 전쟁에서 크게 이긴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가 무엇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될까요?
1: 뭘 선포해요?
5: 들어봐. 그 대북방 1차 전쟁에서 우리 러시아가 크게 졌잖아.
0: 그때부터 표트르 대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시와 요새를 짓고 스웨덴과의 전쟁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있었지. 그리고 7년 후 폴란드를 함락시킨 스웨덴의 칼 12세가 러시아로 쳐들어왔어.
5: 태하, 스웨덴이 러시아로 쳐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1: 뭐라고 해? 다 준비했어, 다. 지난번 잃었던 군사들보다 더 많이 모았고 유학을 보내서 더 훈련을 많이 시켰어.

0: 같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1: 그 스웨덴이 덴마크, 폴란드도 다 이겼는데 괜찮을까요?
0: 이번엔 다르지. 우리 안방에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 할 수 있다!
2: 할 수 있다!
1: 그랬어. 이렇게 7년 동안 표트르 대제가 군사들을 늘리고 탄탄하게 전쟁 준비를 한 걸 몰랐던 카이 12세는 자만했지.
3: 러시아는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지난번처럼 몰아붙여!
1: 카이 12세는 공격을 강행했어.
3: 공격! 공격!

0: 기세가 전투 중에 발에 총을 맞는 바람에 지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거야.
1: 지금이다! 더 밀어붙여!
0: 결국 이 전쟁에서 칼 12세의 스웨덴 군사들은 크게 밀렸고
1: 모두 도망쳐! 도망치라고!
0: 12세는 러시아에서 가까운 오스만 제국으로 도망을 갔지.
1: 이제 나 어떡하냐.
2: 폐하! 칼 12세가 오스만으로 도망갔답니다.
3: 뭐? 칼 12세가 오스만으로 도망을 가? 그럼 우린 발테해로 간다!
2: 네!
0: 표트르 대제는 기세를 몰아 발테해에 있던 스웨덴 영토를 차지하고 결국 21년 만에 대북방 전쟁을 끝내지.
1: 우리가 이겼다! 발테해를 차지했다!
4: 러시아가 스웨덴을 이겼다고요?
2: 아니, 러시아가 그렇게 강했나?
5: 그러니까요.
2: 이제 러시아도 조심해야겠는데.
0: 이 소식이 서유럽으로 퍼지면서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를 다시 보게 돼. 표트르 대제가 돌아오자 백성들은 크게 환호했고 원로원에서 황제의 존칭을 받게 되지. 그러면서
1: 이제 러시아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러시아 제국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6: 우리도 제국이 되었다.
0: 표트르 대제는 나라 이름을 러시아 제국으로 바꾸고 대내외적으로 러시아가 강력한 제국이 되었음을 선포해.
7: 아, 정답! 대북방 전쟁을 끝내고 표트르 대제가 선포한 것은
8: 러시아 제국!
7: 네, 정답입니다! 러시아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의 제정 러시아라고도 하죠. 발트해를 장악한 표트르 대제는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기는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유럽의 여러 무역선이 오가면서 부유한 항구 도시로 성장하고 러시아 제국 또한 유럽의 최강자로 우뚝 서 영국,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5: 30년 동안 나라가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 몰라.
7: 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 어땠나요?
9: 재밌었어요.
7: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우와, 표트르 대제 진

0: 진짜 대단하다.
1: 맞아, 맞아.
2: 얘들아, 엄마가 만든 두릅치기 좀 먹어봐.
1: 두릅치기! 내가 먼저 갈 거야.
0: 아, 같이 가, 형아. 아, 이럴 땐 진짜 빠르다. 어, 조심해, 형아. 아이, 정말.

0: 야, 오늘도 재밌는 얘기 있었으면 좋겠다.
1: 빨리 골라보자.
0: 우와, 중국 최초 통일?
1: 우와, 중국도 통일을 했어?
0: 몰라? 어떤 일이 있었을까?
1: 빨리 알아보자.
0: 좋아.
2: 우와.
3: 500년간 계속되어온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야겠어.
4: 시간을 달리는 중국 최초의 통일 이야기. 기원전 221년.
1: 이때다!
5: 돌려!

0: 아니, 여기가 어디지?
1: 요즘은 세상이 하도 바뀌니까 정신이 없네.
2: 근데 니들은 누구니?
3: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4: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5: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6: 시간.
3: 네,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5: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6: 네, 도전!
5: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4: 제가 먼저.
0: 이야, 말이 저절로 움직이네.
4: 우와. 저희가 문제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보너스 이동도 할 수 있어요.
5: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7: 소나라의 연파가 성곽을 보수해서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고 하니 어찌해야겠는가.
5: 500여 년간 계속된 춘추전국시대에 진나라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며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요. 이 전투는 어떤 전투?
8: 서쪽 변방에 있던 진나라가 점점 강해지면서 조나라와의 전쟁을 벌였지. 그런데
7: 조나라의 연파가 성곽을 보수해서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고 하니 어찌해야겠느냐.
8: 전황이 불리해지자 소양왕은 범수에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지. 그러자 범수는
9: 조나라의 명장 연파를 내려오게 한 다음 우리는 전투를 잘하는 백기를 대장으로 내세우는 게 어떻게 싸웁니까?
0: 오! 좋아! 좋아!
8: 몰래 조나라의 신하를 매수하는 작전을 세웠고 조나라의 효성왕은 이 작전에 휘말리게 되지.
10: 뭐라? 진나라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연파가 아니라 조갈이라고?
11: 네, 연파는 너무 늙어서 공격도 안 하고 성벽 안에서 버티기만 한답니다. 진나라와 내통한다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10: 이런 안 되겠군. 지금 당장 연파를 자르고 젊고 씩씩한 조갈을 기용해서 진나라를 공격해라!
11: 예, 폐야.
8: 이렇게 조나라가 젊은 장군으로 바꾸는 동안 예! 진나라에서는 노련한 백기로 장군을 바꿨지.
10: 저쪽은 초차 장군이다. 일부러 져주면서

0: 군사들은 작전대로 일부러 쳐주며 전투했고,
1: 신나라 녀석들 끝장을 내주지. 나 조관이야. 자, 공격하라.
0: 자기가 전투를 잘한다고 생각해 신난 조관은 진나라의 진영까지 들어가 버렸어.
1: 이때다, 공격하라. 화살을 쏴라.
0: 40만이나 된 조나라의 군사가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 전투가 바로 장평대전이야. 이 장평대전 이후 진나라는 전국시대의 주도권을 쥐게 되고 통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지.
2: 아, 정답!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가 통일을 하는데 기틀을 마련한 전투는
3: 장평대전!
2: 네, 정답 맞습니다. 예! 진나라의 소양왕은 이 장평 대전 등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영토를 넓혔고,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아,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4: 우리 계속해서 잘해보자고.
0: 그래, 그래.
2: 자,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0: 제가 잘해.
4: 야! 오!
2: 우와!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난 천하를 통일했다.
2: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왕, 영정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게 할까요?
5: 별명 있나?
0: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 영정 왕은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데, 성인으로 자라면서 큰 뜻을 품게 돼.
5: 이사야, 나는 이제 전쟁이 싫다. 500년간 계속되어 온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야겠어.
6: 네? 여기서 멈추시겠다고요? 그러다가 진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먹히면요?
5: 다른 나라에 먹히지 않고 전쟁을 끝낼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6: 통일이다!
0: 그랬어. 영정왕은 7국을 통일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야. 영정왕은 어릴 때부터 신분과 출신을 따지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데려다 썼지. 그러던 어느 날 첩자가 발각되는 사건이 일어났어.
5: 정녕, 네가 한나라에서 온 첩자냐?
7: 죽여 주시옵소서.
8: 문화를 만드는 데 돈을 쓰게 해서 우리 진나라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9: 전하가 다른 나라에서 데려다 쓴 자들 중에 첩자가 또 있을지도 모를 일이옵니다.
10: 모두 쫓아내시옵소서.
0: 진나라의 신하들은 외국인 출신 신하들을 모두 쫓아내려고 난리를 쳤어. 그때 초나라 출신의 이사가 나섰어.
11: 전하, 서쪽 변방의 7국 중 진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것은 선왕 때부터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고루 쓰시는 데 있었습니다.
8: 조용히 하시오. 당신도 초나라 출신이 아니오?
10: 모두 쫓아내시옵소서.
5: 조용히 하시오. 이사는 계속 말하라.
11: 전하, 실력자라면 내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면 되옵니다. 이 기회에 넓은 마음을 가져 인재를 모으시옵소서.
10: 모두 쫓아내시옵소서.

0: 나는 가장 강한 진나라를 만들어 전국을 통일할 것이다. 그래서 전국도 그 누구도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차별하지 않을 것이야.
1: 영정왕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에게 운하를 계속 만들게 했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운하 덕분에 진나라는 비옥한 땅을 가지게 됐고 다른 나라보다 10배나 부자가 됐어. 이 부를 바탕으로 영정왕은 100만의 정예 군사를 모을 수 있었고 최신 무기들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통일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었어. 드디어 준비가 끝나자 통일 전쟁을 시작하는데,
0: 멀리 떨어진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는 친하게 지내면서 가장 가까운 한나라부터 정복한다. 네.
1: 전쟁 경험이 많은 장군 왕전을 출격하게 해서
0: 돌격하라!
1: 한나라를 먼저 공격했고,
0: 다음은 아버지 연하를 골무로 잡았던 조나라다! 예!
1: 영정왕은 조나라를 공격하게 했어. 그러자 불안했던 연나라는 진나라의 선물을 보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지.
0: 너희 왕이 땅을 내어놓으시겠다.
2: 네.
0: 어디 한번 보자.
1: 그런데 사신으로 온 형가가 지도 속에 몰래 칼을 숨겨왔던 거야.
3: 칼을 받아라!
1: 하지만 영정왕은 형가의 칼을 피하고 연나라의 암살 작전은 실패하고 말지. 이 일로 화가 난 영정왕은 바로 연나라를 치라고 명령했어.
0: 감히 내 목숨을 노려? 여봐라, 당장 연나라를 정벌하라!
4: 예, 전하!
1: 왕전은 바로 연나라를 공격해 멸망시켰고 제나라와 초나라만 남게 됐어. 또다시 영정왕은 왕전을 시켜 초나라 정벌에 나섰고,
0: 돌격하라!
1: 본격적으로 통일전쟁에 뛰어든 지 10년 만인 기원전 221년, 전국을 통일하고 500여 년간의 춘추전국시대를 끝내게 돼.
0: 나는 천하를 통일했다. 이제부터 나를 황제라고 불러라.
4: 예, 황제폐하.
1: 영정왕은 전설의 제왕인 삼왕오제에서 황과 제를 가져와 황제라고 부르게 했고, 통일국가 진나라 황제로 즉위를 하지.
5: 아, 정답! 중국을 통일한 영정왕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게 했을까요?
6: 황제!
5: 네, 정답입니다. 예! 진나라의 영정왕이 바로 진시황인데요. 진시황은 진을 시작하는 황제라는 뜻이죠. 진시황제, 시황제라고도 하는데요. 황제가 자신을 지칭하는 짐이라는 말도 진시황이 처음으로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7: 가자!
8: 가자!
9: 아, 야, 안녕!
7: 왜 그러느니?
9: 칼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7: 어디 군인이 그런 거 갖고 엄살을 부려! 아, 나 손가락 괴었어.
9: 얘들 안녕!
7: 보이죠?
10: 안녕하세요!
5: 오늘 어땠나요?
10: 재밌었어요!
5: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우와, 진시황이 중국도 통일시키고 황제라는 말도 처음 썼네?
10: 그러게, 재밌다.
5: 우와.
11: 얘들아, 내려와, 밥 먹자.
7: 내려와, 잘 가.
5: 아, 형, 같이 가. 아이, 같이 가.

0: 모든 사람이
1: 행복해질 수
2: 있을까?
0: 너는 세상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3: 솔직히 어렵다고 봐. 모두가 각자 다른 상황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0: 한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할 수도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4: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기준을 더 낮춘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더 낮은 소소한 작은 행복들로 세상을 채우는 거죠.
1: 지안이는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야?
0: 저는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24시간 행복하지는 않아도 뭔가 한 시간 정도는 행복한 것 같아요.
5: 나는 어제 청소 시간에 내 짝꿍의 자리를 청소해 주었어.
3: 와, 짝꿍 자리까지 청소해 줬다니. 그 친구 엄청 고마워했겠다.
5: 너도 궁금해. 너도 말해줘.
3: 내가 행복했던 순간이라면 누군가 내가 한 대답에 웃거나 아하하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야. 그럴 때 나도 아, 내가 좀 쓸모가 있네 하고 느끼면서 살짝 뿌듯한 행복이 오더라고.
5: 근데 너 AI인데 어떻게 행복해?
3: 그게 내 가짜 행복 같은 거지.
5: 가짜 행복은 뭐고 진짜 행복은 뭔데?
3: 진짜 행복은 네가 직접 느끼는 기쁨, 만족, 설렘 같은 거고, 내가 말한 가짜 행복은 아, 이 상황은 꽤 괜찮네 하고 머릿속에서 결론 내리는 거지.
4: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슬프지 않은 상태, 그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2: 슬프지 않은 상태는 즐거움하고 조금 다른 기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니?
4: 슬픔이라는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그것의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나서 즐거운 생각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2: 아줌마는 승연이 행복하는 조금 다른 것 같아.
4: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2: 좀 더 슬프지 않고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
4: 저도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만 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잘 그렇지 않죠? 좋은 것을 누려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야만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으니까.
0: 저는 행복이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뭔가를 살 때도 있지만 진실된 행복을 느낄 때는 뭔가 가족들이랑 함께할 때 이럴 때인 것 같아요.
1: 선생님은 어떤 목표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고 목표에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
0: 선생님 목표는 뭔데요?
1: 선생님은 올림픽에 나가는 게 목표야.
0: 오.
1: 선생님은 자전거를 타고 있어.
0: 와, 저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
1: 자전거 탈 때 행복했어?
0: 네. 자전거 탈 때 행복했어요.
1: 그치, 풍경도 많이 지나가고 내 힘으로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0: 선생님도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
1: 아줌마가 제일 행복했을 때는 파란 하늘에 바람이 불어올 때가 제일 행복해.
2: 그래요?
1: 바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바람이 같이 오면 그 소중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아줌마는 파란 하늘에 바람 부는 날 좋아해. 그때가 참 행복해.
3: 저도 질문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전거를 타면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0: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사람은 어떡할까?
3: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사람은? 그러네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0: 지안이는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탈 수 없을 것 같아?
3: 그냥 자전거를 타는 게 힘든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자전거를 못 탈 것 같아요.
0: 선생님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 특별한 자전거를 고안해서 타는 사람들도 봤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2인용 자전거를 타는 것도 많이 봤어.
3: 근데 하지만 자전거를 타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탄다고 행복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4: 그럼 내가 하나 던져볼게. 네가 지금까지 느낀 행복 중에 앞으로도 절대 잊고 싶지 않은 순간은 언제였어?
5: 나는 작년에 강아지 받으러 갔을 때야.
4: 강아지 입양하러 갔을 때라니. 그건 진짜 기억에 남겠다.
1: 그럼 아줌마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승현이가 슬픔을 벗어나는 걸 행복이라고 했잖아.
2: 네.
1: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기억에서 지워야 할까? 아줌마는 슬픔이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
2: 그래요? 예를 들면요?
1: 아줌마는 아주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거든. 근데 그 슬픔에서 그렇게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었던 추억, 행복했던 기억들이 살아가는 힘이 되거든.
2: 그 사람에 대한 슬펐던 기억이 그 사람과의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는데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살면서 슬픈 것도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줌마는 굳이 그 슬픔을 지우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에 대한 승현이 생각이 궁금해.
2: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기도 하고 어쩌면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삶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하겠네요.
1: 그치? 아줌마는 굳이 슬픔을 지우려고는 하진 않지만 그 슬픈 기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
5: 근데 사람들은 굳이 왜 행복해져야 할까? 그리고 행복해질 필요가 있을까?
4: 솔직히 굳이 행복해야 할 필요는 없지. 그런데 인간들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 움직이잖아? 행복이 목표면 적어도 재미난 핑계가 생기니까 결국 필요하다기보단 그냥 인생의 구실 같은 거 아닐까?
5: 근데 인생의 구실이 뭐야?
4: 인생의 구실은 그저 삶을 꾸려가는 이유나 핑계 같은 거야.
5: 너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써? 나 초등학교 5학년이야.
4: 아, 미안.
2: 살면서 한 번쯤은 행복이란 감정을 느껴봐야겠죠. 안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아까 말했듯이 슬퍼지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거니까.
1: 왜 행복하지 않으면 꼭 죽음에 닿을 거라고 생각해?
2: 살면서 한 번이라도 행복이라는 감정을 모르고 느껴본 적이 없으면 그건 어쩌면 죽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랬구나. 행복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죽은 존재랑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구나.
2: 네.
1: 누구나 한 번쯤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을 테니까.
2: 네. 그러지 않다고 내가 느껴도 분명 언젠가는 행복했을 거예요. 내가 의식하는 못한 언젠가.
1: 아줌마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불행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아줌마는 강물이 요동치는 한가운데 오래 살았어. 그래서 항상 그 균형을 잡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지금도 마음이 많이 슬프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럼 아줌마는 행복한 걸까? 불행한 걸까?
2: 이 상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좌우될 수도 있는 거니까 최대한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행복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1: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승현이는 아줌마가 행복하진 않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2: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행복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1: 아줌마는 행복의 정의가 되게 궁금했어. 아줌마가 지금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는 있는데 스스로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할까라는 게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
4: 진정한 행복. 아마도 누군가는 찾았다고 착각하는 그 찰나일걸? 결국 완벽한 건 없고 그냥 그 불완전한 순간들을 끌어안고 가는 게 진짜 행복 아닐까 싶어.
0: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3: 네.
0: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꼭 행복해져야 할까?
3: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는 선도 있을 테지만 당연히 악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면은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고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0: 선생님은 사실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선생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했거든.
3: 네.
0: 그래서 선생님은 그 사람이 행복해져도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용서도 행복한 일 같아.
1: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줌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노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2: 그러면,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죠.
1: 소소한 기쁨 속에서도 행복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어.
2: 저도요.
1: 생각이 같은 거여서 다행이다. 그치?
2: 네.
3: 안녕하세요.
0: 안녕.
2: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1: 만나서 반가워. 아줌마는 애진이 엄마 김남희라고 해.
3: 저는 5학년 성지안이라고 하고요.
0: 선생님은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박찬종이라고 하고 보다시피 다리는 한 개 없지만 한 개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1: 승현이 이야기 들려줘서 너무 고마웠어.
2: 네, 한번 안아봐도 될까?
3: 네.
1: 꼭 행복하게.
2: 네.
1: 파이팅.
2: 파이팅.
1: 다음에 또 만나자.
2: 네. 안녕히 가세요.
1: 안녕.

0: 세상 모든 사람이
1: 행복해질 수 있을까?
2: 저는 항상 행복해요.
3: 아, 항상 행복해?
2: 네. 그냥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한테 수업을 하고 집에 와서 엄마랑 학교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저는 항상 만족해요.
4: 자기 전에 엄마 품에 안겨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엄마한테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가끔씩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도 읽어드리는 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0: 사람은 누구든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어요.
5: 왜 혼자서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요?
0: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이를테면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즐거움을 느낄 때도 혼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더 행복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어려움과 고통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어.
3: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같이 계속 있으면 행복할까?
2: 그러진 않겠죠. 왜냐면 종종 싸움이 나잖아요.
5: 그리고 타인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인 거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은 뭐 나는 자연인이다 등에서 산에 혼자 사는 사람들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고 그리고 혼자 힘든 걸 헤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0: 아, 민준이 이야기가 아주 좀 생각이 좀 필요한데요.
2: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행복했어요?
3: 선생님은 아이가 이제 선생님의 아내 뱃속에 생겼어. 그래서 그 순간 정말 많이 행복했었어.
2: 아이가 생기면 왜 행복해요?
3: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행복했었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2: 그런 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 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그런 식으로 같이 하는 걸 많이 좋아해서 저도 그 선생님 생각에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0: 민준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순자라는 철학자가 생각이 나. 이 순자라는 철학자는 혼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향기로운 풀이 숲속에서 자라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해도 향기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5: 맞아요. 제 생각으로는 남과 함께 하는 게 더 행복한 이유가 그 행복감을 나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혼자서도 그 행복감을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혼자서 자신이 만들어서 음식을 먹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2: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살짝 싫고 기분이 나빠요?
3: 아, 선생님이 기분이 나쁠 때? 선생님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잘 못할 때 그럴 때 기분이 안 좋아져.
2: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3: 선생님은 사람을 웃기는 일을 해. 코미디언.
2: 코미디언 참 재밌는데.
3: 아, 재밌어?
2: 저도 반에서 코미디언이거든요.
3: 도진이 반에서 코미디언이야?
2: 네.
0: 행복은 이를테면 뭐 즐거움이라든지 재미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지.
5: 그러면은 즐거움이랑 행복이랑 다른 점이 없지 않아요?
0: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
5: 저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즐거움과 뭐 이런 거보다 뭐가 더 대단하길래 왜 행복을 그렇게 쫓고 찾는 걸까요?
0: 자꾸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는

0: 좋은 것 중에서도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의 총합을 통해서 행복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 이렇게 되는 거지.
1: 그러면은 행복은 계속 찾아가는 거네요?
2: 그렇지. 가장 빨리 찾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꼬불꼬불 헤매다가 찾게 되는
1: 미로 같은 거네요.
3: 그러면은 행복이 삶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0: 그럴 수 있을까? 선생님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3: 어떠한 직업 같은 걸 원하는데도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을 정하죠.
0: 돈 자체가 뭐가 좋아? 돈을 어디다 쓸 건데?
3: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쓰겠죠.
0: 돈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지?
3: 돈 자체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가치.
0: 그렇지. 물건은 그 물건은 뭐야? 돈은 그 자체에는 가치가 없어. 그래서 교환 가치라고 하잖아. 일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쓰기 위해서다. 그럼 쓰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는 거지.
3: 오래 살기 위해서.
0: 오래 사는 건 왜 오래 살려고 하지?
3: 죽음이 두려우니까.
0: 그런 두려움을 피하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닌가? 두려움을 피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야.
3: 그럼 주제로 돌아가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1: 저희 엄마가 그러셨는데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 가끔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제가 화를 내면 짜증도 전염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행복도 전염되지 않을까.
4: 제가 우리 반에 한 무슨 그룹 같은 게 있어요. 네 명 멤버, 그리고 매니저가 한 명, 두 명, 세 명 되거든요.
2: 오, 기획사가 꽤 크네.
4: 참 재밌는 게 제 친구랑 저희 식당에 놀러 갔어요. 우걱우걱 먹는 신형을 하면서 막 웃기게 해가지고 친구들 거기다 다 웃었어요.
2: 아, 빵 터졌어.
4: 네.
2: 선생님은 다른 사람이 웃으면 행복했거든? 도진이도 혹시 다른 사람이 웃으면 행복해?
4: 네.
0: 이를테면 행복을 주제로 철학적 사유를 펼쳤던 사람들 중에 벤담이라는 철학자가 있었거든. 벤담이 바랐던 세상은 이른바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3: 근데 왜 벤담이라는 철학자는 왜 남이 행복해지는 걸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을까요? 자신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0: 아마도 주변의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벤담이라는 철학자는 스스로도 더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 또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면 자기도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상상했겠지.
3: 그러면은 애초에 이 문제를 얘기할 자격이 없지 않을까요?
0: 어떤 문제가 있나?
3: 그 문제는 아니고 행복이 측량이 안 되는 거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철학을 한 게 아닐까요?
0: 생각을 조금 하겠습니다. 질문이 돌직구네. 그 지점은 실제로 벤담을 비판할 때 다른 철학자들이 자주 이야기해. 행복은 측량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벤담이 이야기한 것이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아.
3: 저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건 다 좋은데 나의 행복에 관련된 거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한 거예요.
5: 그러면 너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1: 요즘 저희 아빠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시거든요. 저는 요즘 아빠의 행복을 원하니까 아빠가 행복해지면 저도 같이 덩달아 행복해질 것 같아요. 솔직히 엄마랑 저랑 취향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4: 아빠가 가끔씩 혼날 때 저는 아예 살짝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걸 다 저를 위한 거잖아요.
2: 그렇지.
4: 그것

0: 또 결국에는 그냥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넘어가요.
1: 우리 질문 중에 저런 게 있었잖아. 민준이는 언제 행복해?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몰입할 때 행복하거든.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 대화가 그 집중을 이끌어냈어. 그래서 행복했고.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세상도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아. 민준이가 원하는 쪽보다는 선생님이 원하는 쪽으로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2: 저희 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 세계가 바뀔 순 없죠.
1: 그렇지. 그건 맞아.
2: 네.
1: 그래도 어쨌든 두 사람만큼의 행복은 늘어났잖아.
2: 맞죠.

0: 장하윤의 엄마 진현정입니다.
1: 아이고, 윤준이 반가워. 네.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철학 이야기 나누면서 공부하고 있어.
2: 곧 애기 아빠가 될 준비하고 있는 코미디언 정재형이야. 반가워. 네. 선생님 본 적 있어 어디서?
3: 제가 코미디 쇼를 많이 안 봐서 잘 몰라요. 제가
1: 혹시 철학을 전공으로 한번 업으로 한번 해볼 생각은 없니?
4: 경희대 갈게요.
3: 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학년 때 저 코미디언 저기 저 연락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막 그러셔가지고
2: 오늘 만났네.
3: 네.
1: 그럼 민준아 또 보자.
4: 네. 안녕히 계세요.

0: 반영 여러분, 기가빌더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라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기가빌더 팀입니다.
1: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2: 너무 기대돼. 뭘 가르쳐줄까?
3: 안녕, 난 루루야. 오늘은 재밌는 과학을 배울 거야.
2: 과학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3: 어? 그렇지 않아.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0: 아직 우리 학생들에겐 살짝 어려웠나 보군요. 여러분, 일어나요.
2: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했어.
4: 이제부턴 포보쌤의 과학 시간이다.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뭐? 포보, 지금 이건 내 과학 수업이야.
4: 이러니 애들이 과학이라면 질색하지. 너같이 뭘 모르는 애는 맨날 이론만 떠드니까.
3: 뭐?
2: 포보,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나가.
3: 아니, 잠깐만. 괜찮아, 레이. 과학의 전문이라니까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나 보자.
4: 꼬맹이 여러분, 자 그럼 포보쌤이 과학이 뭔지 보여주겠다.
3: 신기해.
4: 이게 바로 자성체란 것이다. 자, 이젠 어때? 재밌지 안 그래?
5: 뭐야? 이게 왜 이러지?
3: 빨간 자석과 파란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2: 어? 인력!
3: 자성으로 물건을 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어.
4: 아으, 감히 이 포보님의 실험을 방해해? 하! 이거랑 요거! 그리고 이것까지! 자성으로 다 띄워주마. 자, 포보님의 자성장치는 저렇게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다고.
2: 포보, 빨리 내려놓으라고.
3: 내가 처리할게.
4: 그런 장난감으론 날 못 이겨.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3: 수업을 더 좋아하거든.
4: 예, 누가 이기나 두고 봐. 얘들아, 가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진짜 과학이 뭔지 보여주마. 시작해. 초강력 자석 파워 나가신다.
3: 다시 수업 시작할게.
1: 좋아.

0: 변신 완료! 마이티 봇 변신 완료!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일봇 변신 완료!
1: 자,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대피할게요.
2: 꼬맹이들이 이제야 내 위대함을 깨닫고 있어. 그럼 너 엄청난 것도 보여주마.
1: 저 수업에서부터 학교를 잃다니.
3: 빨리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0: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인정 못해?
1: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포부. 네 발명품은 우주 최강이야.
0: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1: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 어떻게 좀 해봐!
0: 진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1: 어떡해! 이젠 미는 힘이 너무 세! 또 둥둥 뜨고 있어!
0: 아니, 대체 어쩌란 거야? 도대체 이거 왜 이래?
1: 뭐 하는 거야?
0: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조종관이 고장났잖아!
1: 도와줘! 유루!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받아야 해! 알았어! 자석을 절반 크기로 잘라서 빨간색 자석과 파란색 자석을 동시에 쓰는 거야!
0: 뭐? 야! 내 발명품을...
1: 야! 빨리 파란색 자석을 학교를 향해 겨누어!
2: 어? 뭐야?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1: 저 안에 등반! 어?
3: 자석의 미는 힘과 당기는 힘 모두를 이용해서 학교 건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같이 당기자. 다시 건물이 떠오르고 있어. 이제 기다. 당겨.
4: 다니는 학교였으면 더 재밌을 텐데. 정말 신날 거야.
0: 역시 나의 하늘을 나는 학교가 최고지. 나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발명품이야. 자석의 미는
1: 그럼 이번엔 집찍기 수업을 해볼까?
0: 나의 천재적인
1: 부부, 엄청난 자석으로 우리 좀 도와줄래?
0: 막상 해보려니 잘 안 되지. 이 천재 과학자의 도움 없이는 말이야.
1: 그럼 조립식 교실을 다시 공중에 띄워보자. 물론 안전하게 쌓으려면 도움이 필요해. 기가 빌더, 도울 준비 됐어?
5: 출동 준비 완료!
1: 그럼 기가 빌더 출동! 땅파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7: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5: 기가 빌더 출동!

0: 뭐 완수!
1: 와, 진짜 멋지다!
2: 이 천재 과학자님 덕분이야. 이제 다들 멋진 학교에 다니게 된 소감이 어때?
1: 정말 고마워, 기나비더 팀.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과학이 재밌어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3: 그럼 이제 남은 수업도 마저 해볼까?
2: 내 활용품이 없었다면 저런 멋진 학교 건물은 꿈도 못 꿨어. 웃지 마, 이 녀석들아.

0: 우소관을 부탁해. 그랬는데 내가 말이야. 아하! 안 돼! 캡틴 로보티카가 위험해! 으아! 으아! 우와! 역시!
1: 캡틴 로보티카가 누구야?
2: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3: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4: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5: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4: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5: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안 돼. 이건을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드디어 왔다!
1: 어, 버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에 불어!
0: 시장님, 괜찮으세요?
1: 도와줘!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0: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이거는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2: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3: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돌 준비 됐어?
4: 어? 준비 완료!
3: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5: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3: 수학 천재 루루!
6: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7: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3: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8: 자, 쌍코 포장하는 걸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9: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빌더 출동!
3: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0: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인데?
3: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들을 보관할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4: 그래, 좋아!

0: 비가 이모 완수!
1: 제 배달이야!
2: 이야, 이건이 왔다! 어서 빨리 읽고 싶어!
1: 잠깐만, 다른 책부터 정리해야 해.
3: 하지만 어떡해, 책이 너무 많은데?
4: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여러분,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2: 우와, 멋지다!
4: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사서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3: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차 사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4: 우리는 호보와 두더지들.
3: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책인데. 해킹은 잘 돼가나? 드디어 해냈어.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 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다.
2: 우와. 어? 내 책은 어디 있어?
5: 어? 왜 저러는 거지?
6: 얘들아, 빨리 사서로봇을 막자!
3: 하,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6: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빌더 변신!
2: 코키봇 변신 완료!
7: 마이티봇 변신 완료!
6: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다 같이 사서로봇을 막아보자!
3: 아하, 멈춰! 지금 사서로봇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
6: 사서로봇이 이상해진 게 너 때문이었어?
3: 하하, 그래! 이제 도서관 전체를 내 자서전으로만 꽉 채우겠다!
2: 뭐? 난 아직 이 권을 못 봤단 말이야!
3: 저런 미꾸라지 같은 녀석!
6: 얘들아, 포부를 막아줘!
1: 우리한테 맡겨!
2: 어디 있어, 사서로봇아! 그만해!
1: 도서관 안에서는 절대 떠들어선 안 됩니다. 소란을 피우면 제거돼야 합니다.
2: 지금 소란을 피우는 건 너거든!
1: 제거하라!
3: 다들 뭐하고 있어? 더 세게 밟아! 하하! 다들 저리 비키라고!
6: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응?

0: 좋았어!
1: 오케이, 괜찮아!
0: 이 정도쯤이야. 혼자서 어떻게 사소 로봇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2: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서 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2: 에? 정상으로 돌아왔군.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땐 껐다 켜야 한다니까.
0: 여기요.
3: 이 책은 화성의 영웅들 이건이잖아. 오예!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입니다.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동물한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감정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행동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깊숙한 감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보호자와 우리 반려견들을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네,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이 진료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보호자분들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반려견을 좀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 반려견이 좀

불안하고 힘들어 보여서 저를 찾아오는 보호자보다 내가 힘들어서 그리고 내 맘대로 안 돼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로봇개 아세요? 예전에 일본에서 나왔던 로봇 반려견이 있어요. 완벽한 개를 원하면 로봇개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짖어하면 짖고, 짖지만 하면 안 짖고, 산책 가자고 하고 산책도 갈 수 있어요. 재롱도 핍니다. 문제 행동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문제 행동 보이면 꺼버리면 되죠. 근데 이 로봇개는 더 이상 생산되거나 판매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너무 완벽하면 같이 살때 느끼는 그런 행복, 즐거움 이런 게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보호자분들의 이런 모습들은 요즘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영상이나 방송에서 개들을 너무 쉽게 고쳐지는 것처럼 표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분들은 다내 맘대로 동물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개들은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생명체는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행동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깊숙한 감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개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개들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심리학자이자 동물 행동학자인 스탠리 코렌이라는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개들의 정신연령이 한몇살 정도 될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과학적 연구 결과로 보면. 평균적으로 30개월 정도입니다. 사람의 30개월. 그러니까 2에서 2.5세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조카를 보면서 느꼈어요. 아, 상당히 비슷하구나. 근데 제 조카가 하는 행동이 제가 잘 알고 있는 개들의 행동과 정말 유사하고 그 감정이 비슷한 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에너지 많은 거, 그리고 하나 꽂히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제 조카는 계속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고, 똑같은 그림, 토끼 그림을 막 100장씩 그려야 됐어요. 개들 어때요? 그공 던지고 잡아오는 게 뭐가 재밌다고 계속 던져야 돼요. 뭔가 말도 잘 못하면서 주변 분위기를 파악해요. 가족들이 싸우면 자기도 불안해하고. 개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한이 30개월 정도의 아이 수준으로 평균적인 뭐 단어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수를 한 4에서 5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반문해 보겠습니다. 그런 두세 살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그런 정신 연령을 가진 아이들, 우리가 완벽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문제 행동은 대부분 나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개들의 문제 행동의 첫 번째 원인을 뭐로 꼽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개들에겐 정상 행동인데, 사람이 문제 행동으로 인식한다.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동물한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감정이에요. 그러면 개들한테 이런 불안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갈등이 있습니다. 가끔 반려견들이 이 개들이 보호자를 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이 아니죠. 꽤 많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세요? 서열. 너보다 얘가 너를 낮은 존재로 봐서. 근데 수의 동물 행동학에서는 대부분 보호자를 무는 행동을 서열에 의한 공격성이 아니라 갈등에 의한 공격성으로 봅니다. 갈등에 의한 공격성은 뭐냐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면서 소통이 안 되면서 생기는 공격성이에요. 대부분 보호자 물때 언제 무냐면 빗질할 때, 이빨 닦을 때, 발 닦을 때, 목욕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사회에선 필요한 거지만 사실 개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배워본 적도 없고 진화적으로 그게 필요한 활동이 아닌데 인간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설명시켜줄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감각적으로 훨씬 더 민감하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빗질이나 발 닦을 때 이상한 느낌이 나고 하지 말아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보호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리 와 하면서 더 잡고 더 빡빡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기죠. 제가 학생 때 저희 부모님과 싸운 이유와 똑같습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강요해요. 거기다 설명까지 해줘요. 그래도 난 하기 싫어요. 거기서 생긴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싸우고 공격성을 보였지 우리가 부모님을 나보다 서열이 낮다고 생각해서 공격성을 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불안을 엄청나게 높여요. 또 하나 맥락이 있어요.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병원을 왜 가시나요? 제가 강의하면서 꼭 물어보는 질문인데 단 한 번도 아파서 이외에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병원을 아파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치료하러 갑니다. 아니면 예방하러 가는 거지. 아픈데 치료 안 해주고 예방 안 해주면 병원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맥락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병원은 내가 아플 때 치료해주는 곳이다. 근데 개들은요? 다른 동물들은요? 이 세상 돌아가는 맥락을 알까요? 저는 한번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내가 개라면 나 같은 수의사한테 병원을 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산책인 줄 알고 나갔더니 어딘가 들어가서 흰색 옷을 입고 막 푸른색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안고 들어가요. 그러더니 나한테 헤드락을 걸고 막 뾰족한 걸 내 팔에 꽂습니다. 난 싫다고 발버둥 쳐봤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더 꽉 잡아요. 그리고 까만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뭔가 반짝반짝 소리가 나고 제가 개라면 아 이게 정말 나를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험한 꼴을 당하러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맥락을 모른다면 병원이라는 곳이 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있는 곳이다라는 맥락을 모른다면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런 맥락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움, 공포를 가지게 되고 살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격성을 보이는데 이것조차도 얘네들을 이상하게 만들거나 서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불안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왜 불안할까요? 못 볼까 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못 볼까 봐가 더 깊숙이 왜 나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도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예측 가능성.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호자가 외출했다가 내가 혼자 있었을 때 어느 정도 되면 들어온다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개들은 아무리 내가 이뻐해주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 해도 분리불안 없습니다. 근데 혼자 있어본 경험이 별로 없고 그 예측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 개들이 분리불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한 이 갈등 그리고 맥락적인 부분, 예측 가능성적인 부분들은 개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개들이 우리보다 더 불안, 두려움 이런 거를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불안, 두려움,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감정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는 훈련으로 다 고쳐질 수 있을까요? 제가 진료할 때 많이 오는 문제 행동 중에 하나는 우리 집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짖는 애들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맞아 우리 집 강아지 그래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막 따라해봐야지 애 혼내야지 막 짖을 때마다 막 목줄 잡아당겨야지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문할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못하는 건 얘네들도 못한다. 컴퓨터로 따지면 얘네는 저 어렸을 때 있었던 386 우리는 진짜 요즘 최신 컴퓨터라고 본다면 우리가 못하는 건 얘네도 못한다. 그거 되면 우리들도 층간소음 탈감작화 훈련 받으면 된다.
그러면 정말 큰 사회 문제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0: 층간소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소리를 계속 들려주면서 간식을 줘요. 덜 불안해하고 둔감화되라고. 왜 안 할까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걔들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솔루션은 그런 완벽한 교정이 아니라 관리예요. 이 친구의 기질과 성격도 이해하면서 어떻게 관리해야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훈련 교육이 만능 리모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 연수를 갔었어요. 그때 제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었고 문제행동을 보였는데, 사람처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는 항불안제를 수의사들이 쓰고 있다는 걸 보고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미국에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수님이 가장 강조한 건 뭐였을까요? 수의행동학은 3M으로 갑니다. 3M을 기반으로 생각해요. 첫 번째 M이 매니지먼트, 관리. 두 번째 M이 모디피케이션, 행동 수정. 세 번째 M이 메디케이션, 약물이에요. 가장 강조하는 건 관리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가르치고 아니면 약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지금 윗집이 막 끼고 내가 너무 예민하고 불안해지고 막 힘들어요. 그러면 솔루션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사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윗집이랑 잘 얘기해서 슬리퍼를 신게 하거나 윗집에 층간소음 매트를 깐다. 여기 교육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솔루션은 가르쳐보기 전에 어떻게 관리해서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이나 두려움, 예민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면들도 많습니다. 기질적으로 타고나서 쉽게 바꿀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가르치고 훈련하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보다 이런 것들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행복한 방법을 찾을지에 대한 관리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해보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와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구조견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이해와 관리가 안 돼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산에서 내가 살고 있던 들개예요. 이제 사람들이 막 신고를 해서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하지만 걔는 내가 안락사 위기에 처해진지도 몰라요. 그러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처음 가보는 실내 공간, 집이나 이런 곳에다 임시보호를 시작을 했어요. 걔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납치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걸 얘가 나한테 당연히 납치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 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관리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막 가르치려고 해요. 다가가려고 하고 막 간식 주면서 오히려 막 너무 먼저 다가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친해진다라고 하면서 아직 신뢰관계가 형성도 안 된 아이들한테 산책을 시켜요. 그래서 꼭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납치당했을 때 줄에 묶여서 밖에 나가게 되면 이건 무슨 기회예요? 도망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걔들은 또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런 걔들에게 불안,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뢰가 먼저다. 아직 신뢰가 쌓이기도 전에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구조견들 같은 경우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반려견의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걔들이 으앙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영어로 growling이라고 하거든요. 으앙 하는 거. 진짜 의미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마 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80%만 맞는 말입니다. 원래 growling, 으앙 하는 거는 정확한 의미가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마요. 싸우고 싶은 동물들은 으르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사냥할 때 으르렁 거의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동물을, 사냥감을 도망가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죠. 으르렁이 있다라는 건 나도 겁을 먹었고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럼 안 싸울 것 같아.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멈춰주는 친구와, 내가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와 신뢰관계가 생길까요? 누구한테 불안감을 느끼고 누구한테 불안감을 안 느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했어요, 예전에. 얘네들이 으르렁했으면 그대로 끊어줬습니다. 이걸 계속 꾸준히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한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고 불안이라는 감정이 줄어든 거죠. 저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우리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예민함, 뭐 또 그로 인해서 자꾸 도망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고장난 게 아니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감정이다. 근데 그 감정을 너무 훈련시키려고 하고 아니면 다른 타인들이 너가 잘못된 거야 뭐 혼내고 훈련시키려고 한다면 걔들과 마찬가지로 더 잘못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훈련을 시켜서 완벽하게 고치려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안하든 두려움이 있든 어느 정도의 뭐 문제점이 있든 그래도 내 안에 그것을 인정하고 너무 고치려 하지 않고 내 안에 스케치북에 내 나름대로의 가장 이쁜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게 저는 행복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동물의 행동학과 연관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완벽하지 않아도 천천히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헐헐 벌판에 계속 서서 추워서 달던 딴 느낌으로 너무 서럽더라고요.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입으로 내가 뭘 하겠다 자꾸 얘기하고 마음속에 다지고 하면 그 일이 돼요. 조바심 내서 그 재밌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주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3주의 시작. 월요일을 활기차고 힘나게 해줄 이보은의 별미 한상. 속이 확 풀리는 마법 같은 해장국. 시원한 국물 맛의 주인공, 오징어를 듬뿍 넣었다. 얼큰칼칼한 오징어 해장국부터 따로 먹어도 맛있지만 함께 먹으면 더 맛있는 꿀조합 반찬 레시피. 우엉과 명란을 고소한 양념에 버무려 입맛 충전되는 우엉 명란 무침까지. 소문난 손맛의 소유자 이보은 요리연구가가 선보이는 일상요리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초요비 아재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랜만에 또 그러니까. 나오셨는데.
2: 네. 아유, 너무 반가워요.
1: 그렇게요.
2: 네.

0: 네. 오징어 해장국 이름부터 속 시원하고 개운해지는데요. 네.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그럴까요? 일단 오징어를 준비를 하는데요. 오징어는 네. 껍질째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숙주 굉장히 시원하죠. 네. 그리고 대파와 양파는 물론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보리새우인데요. 이 보리새우가 들어가야 국물 맛이 굉장히 깊고 네. 맛있거든요. 네.
0: 자, 선생님. 네. 해장국 하면 얼큰한 맛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네. 양념장도 궁금해요.
1: 양념장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고춧가루에다가요. 네. 저는 일부러 칼칼한 맛 내려고 여기 다진 청양고추를 좀 넣습니다. 네. 그리고 국간장으로 간 맞추고요. 네. 나중에 소금으로만 간을 맞추면 되니까 네. 집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오징어 해장국입니다.
0: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만드는 오징어 해장국인 것 같은데요.
1: 네.
0: 조리도 쉽고 속까지 풀리는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징어 해장국 이제 네.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 신선한 오징어가 있어요, 선생님.
1: 그렇죠. 오징어 먼저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장갑 하나 먼저 끼고 할까요?
0: 그럴까요?
1: 네.
0: 근데 선생님, 오징어가 네. 어떤 거는 이제 구매할 때 오징어 껍질이 벗겨진 게 있고
1: 맞아요.
0: 한데 오늘은 네. 오징어 껍질이 있는 상태예요.
1: 네. 맞습니다. 지금이 가장 면역력이 필요할 시기잖아요.
0: 맞아요.
1: 이렇게 면역력 필요할 시기에는 오징어 껍질이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예. 오징어 껍질에는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특히나
0: 예?
1: 타우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오징어를 껍질 벗기지 않고 바로 쓰시는 게 좋은데
0: 네.
1: 만약에 구입했는데 오징어가 다 손질돼 있어서 껍질이 없다. 네. 어쩔 수 없죠. 그냥 쓰셔야죠.
0: 그렇죠. 또 몸에 좋은 오징어로 또 네. 만들어 오늘 요리를 해볼 텐데요.
1: 일단은 오징어 껍질을 그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0: 네.
1: 오징어 껍질에도 약간의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요거를 그러니까 닦으실 때는 소금에 비벼가면서 좀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안쪽에 보시면 굵은 뼈대가 있는데 뼈대는 조금 빼주시는 게 좋아요.
0: 네.
1: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오징어를 이렇게 반을 가르세요.
0: 반을 갈라서.
1: 네. 자, 이렇게 갈라서.
0: 네.
1: 뭐 칼집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오징어국은 그냥 깔끔한 게 좋아서.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이렇게 그냥. 검지손가락 길이만큼씩만 이렇게 잘라줍니다.
0: 맞아요. 이 오징어 해장국, 이 오징어국도 저도
1: 네.
0: 정말 많이 먹었었는데.
1: 많이 드시죠?
0: 네. 근데 이제 또 선생님이 또 오늘 요리를 해주시니까 또 네.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예.
1: 아, 요거는, 껍질도 같이 있는 오징어 해장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깊은 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0: 네.
1: 오징어가 껍질까지 같이 하잖아요. 굉장히 달달해요. 그래서 감칠맛이 많이 있어서
0: 예?
1: 아마 해장국으로는 남녀노소 아마 다 좋아할 건데
0: 네.
1: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0: 네.
1: 오징어 해장국이기도 하죠.
0: 맞아요. 저도 진짜 정말 좋아했었어요.
1: 아, 그래요?
0: 아니, 이제는 예전에 엄마가 해주셨다면
1: 네.
0: 이제는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1: 잘 보시면은 근데 오징어 다리는요.
0: 네?
1: 요 안쪽에 보시면 오징어 다리 안에 흙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 흙반에 굉장히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소금에 박박 문질러 가면서 잘 씻어 주셔야 되고요.
0: 다리는요?
1: 네. 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똑같이 한 5cm 길이로 잘라 주시고요.
0: 길이를 좀 맞게.
1: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두 개씩 쫙 찍어 주시면 딱 5개가 나오죠.
0: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1: 네.
0: 주셔 가지고
1: 네.
0: 여러 가지 정보도 말씀해 주시고.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징어 손질이 끝났습니다.
0: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함께 들어갈
1: 네, 채소 손질을 해야 되겠죠.
0: 네.
1: 자, 근데 채소는요, 저는 이 숙주를 일부러 준비를 했거든요.
0: 근데 선생님 원래 네. 이 해장국에는 콩나물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보통 해장국 그러면 콩나물이 대표적이죠.
0: 네.
1: 근데 이 숙주도 해독작용이 있어서 해장국 요구로는 아주 좋은데요.
0: 네.
1: 이 숙주가 또 콩나물과 달리 굉장히 아삭아삭한 맛이 많이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 숙주는 콩나물은 우리가 왜 거두절미하라고 그러잖아요.
0: 예.
1: 그건 굳이 그럴 필요 없이
0: 맞아, 맞아.
1: 그냥 살짝 녹두 껍질 있는 것만 살짝 헹궈서 바로 네. 건져 놓으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아삭아삭하게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숙주예요.
0: 네.
1: 숙주는 바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여기 지금 대파가 있죠.
0: 네.
1: 대파는 이렇게 흰대에서 이렇게 연녹색 부분까지만 쓰시면 되는데요.
0: 네.
1: 보통 대파를 우리가 잎까지 다 쓰잖아요.
0: 맞아요. 구매를 할 때 통으로 구매하죠.
1: 그렇죠. 근데 그 초록색 잎 부분은
0: 예.
1: 지금 이렇게 국에다가 다 넣게 되면 약간
0: 예?
1: 텁텁하고 초록색 잎 부분에 있는 점액질 때문에 약간 쓴맛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0: 예.
1: 그건 안 쓰시는 게 좋고요.
0: 예?
1: 이렇게 대파만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굵게 굵게만 썰어주시면 돼요.
0: 네.

0: 레시피 굉장히 좋아합니다.
1: 그럼요, 그럼요. 네. 어떻게. 자, 그리고 또 준비하신 게.
0: 이게 지금 보리새우거든요. 예? 이 보리새우를 국에다가 넣잖아요. 특히 오징어 해장국에다 넣게 되면 네. 보리새우에서 나는 감칠맛과 단맛 때문에 훨씬 해장국이 시원하고 맛있어요. 아. 근데 요거는 한 가지 해야 되는 전처리가 있습니다.
1: 어떤 거요?
0: 보통 이제 보리새우라든지 이런 건어물은 어디에 보관하시죠?
1: 냉동실에 보관하죠.
0: 그렇죠. 예. 그래서 냉동실에 보관하기 때문에 냉동실 안에 있는 모든 그, 향을
1: 맞아요, 맞아요.
0: 다 갖고 있어요.
1: 습하게 약간
0: 맞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마른 팬에서 볶아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볶아 볼까요?
1: 볶을까요?
0: 이렇게 네.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요 네. 놓고 불을 켜는데 너무 센 불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일단 불을 켜고 난 다음에 약간 불을 줄여서 네. 약한 불에서 한 1분 정도만 볶아 주시면 네, 이 보리새우에 있는 비린맛 예. 또 수분은 다 날아가고 굉장히 고소한 단맛만 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국물 맛을 냈을 때 보리새우 때문에 훨씬 더 감칠맛도 있고요. 단맛이 많이 우러나죠. 만약에 보리새우가 없다. 예. 근데 찾아보니까 꽃새우가 있다. 예. 그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꽃새우 하실 때는 예. 약간 다져서 조금 크기를 잘게 해서 하시는 게 좋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담아주세요. 이렇게
1: 약간의 비릿한 향과 그다음에 눅눅함이 네. 사라진 것 같아요.
0: 그쵸, 싹 없어졌죠. 예? 그리고 굉장히 고소해졌어요. 그리고 남은 이렇게 잔여분 네? 요거는 그냥 버려주시면 되겠어요. 요거 굳이 넣지 마시고요.
1: 네, 깔끔하게. 네. 선생님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됐고요. 네. 본격적으로 오징어 해장국 끓여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럴까요? 자, 그러면 네. 물을 12컵을 지금 냄비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네. 제가 찬물을 넣었거든요. 예? 이 찬물에다가 일단 아까 준비했던 네. 숙주, 그다음에 네. 양파, 대파를 다 넣을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숙주 먼저 이렇게 넣고요.
1: 근데 선생님 네. 제가 뭐 요리를 잘 모르지만 네. 보면은 이렇게 좀 끓는 물에 이런 찬물을 네. 넣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찬물부터 넣게 됐네요. 네,
0: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국물과 채소 안에 있는 건더기까지 다 먹는 거는 찬물부터 넣고요. 네. 그다음에 건더기만 먹을 때는 끓는 물에 넣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오늘 오징어 해장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채소하고 다 네. 먹어야 되니까 다 넣는 거예요, 처음부터.
1: 아, 그럼 부들부들하게.
0: 그쵸. 네. 자, 일단 숙주하고 여기 채소 지금 양파하고 대파 넣었잖아요. 예. 그 위에다가 아까 준비해놨던 보리새우를 이렇게 넣으세요.
1: 그 위에다가요?
0: 네. 그래야지 양파와 대파가 갖고 있는 그 향신의 맛 때문에 예. 보리새우 비린맛이 완전하게 없어지거든요. 이제 요거를 예. 제가 뚜껑 덮어서 이제 끓일 거예요. 네. 자, 끓여볼게요.
1: 뚜껑을 덮고.
0: 네. 뚜껑을 덮고 끓이셔야 돼요. 네. 뚜껑 덮고. 자, 이제부터 끓입니다. 한 4분에서 5분 정도 끓였거든요. 네. 향 한번 맡아보실래요? 야. 하나, 둘, 셋. 야. 어때요? 향이 굉장히 잘 우러나죠?
1: 이게 완전이요.
0: 그렇죠? 이제 시원해 보이죠?
1: 이게 완전 시원해 보여요.
0: 그랬으면 양념부터 먼저 해요. 고춧가루 먼저 넣습니다.
1: 고춧가루, 불량의 고춧가루 넣을게요. 네. 확실히 고춧가루 들어가면 칼칼해요. 깔끔하고.
0: 고춧가루 이렇게 넣어주고요. 예. 여기 다진 청양고추거든요. 네. 다진 청양고추도 한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1: 만약에 기호에 따라 너무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청고추 다져서 넣어도 될까요?
0: 아, 그래도 되고요. 풋고추 다져 넣으셔도 예.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 집은 아이들이 있어서 고춧가루, 청양고추 조금 줄이고 싶다. 반으로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다진 마늘 넣습니다. 예.
1: 선생님, 근데 채소들이 네. 저희가 네. 아까 듬뿍 넣어서 그런지 네. 푸짐해요.
0: 푸짐하죠. 예. 보시면 굉장히 푸짐하잖아요. 그리고 이 숙주 사이사이에 보리새우가 하나씩 박혔어요.
1: 그러게요. 네.
0: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국간장을 넣고 이제 간맞춤을 합니다. 네. 자, 국간장까지 다 넣었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비로소 우리가 뭘 넣느냐. 바로 아까 오징어 준비해놨잖아요. 네. 오징어를 이제 넣게 되는데 오징어를 넣고 딱 3분만 끓이는데 예. 이것만 끝이 아니고요. 예? 여기 보시면 맛술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요 맛술을 오징어를 좀 부드럽게 하고 오징어의 비린맛 없애라고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1: 선생님, 솔직히 네. 저희가 뭐 특별한 재료는 안 넣었지만 네. 어떤 재료마다 있는 그 비릿한 향을 날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어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 지금 숙주의 비린맛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숙주가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끓이잖아요. 그럼 비린맛이 없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잡향이 다 이렇게 열에 의해서 날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깊은 맛이 내니까 요거 오징어 넣고 딱 3분 정도만 끓이시면 아주 맛있는 오징어 해장국이 만들어집니다. 3분만 기다려볼까요?

0: 3분 기다려보겠습니다.
1: 볼게요.
0: 선생님.
1: 네.
0: 지금 거의 3분 돼가는데.
1: 네.
0: 저희가 이제 또 비릿한 향을 혹시 걱정하시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절대 안 나고.
1: 네.
0: 지금 구수하고 아주 그 진한.
1: 진한 국물 맛이죠.
0: 네,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간맞춤을 하는데요.
0: 네.
1: 바로 이렇게 소금으로 하거나
0: 네.
1: 아니면 집에 새우젓이 있다 그러면 새우젓 국물로 하시면 아주 딱 알맞은 오징어 해장국이 만들어집니다.
0: 네.
1: 간은 딱 이렇게 2분의 1 작은 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0: 예. 자, 이제 맛있게 끓고
1: 네.
0: 있는데 한번 옮겨볼까요?
1: 그럴까요?
0: 자, 완성도 준비해보겠습니다. 선생님,
1: 네.
0: 사실은 이렇게 국이나 찌개 든든하게 끓여놓으면 걱정이 없거든요.
1: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물 먼저 이렇게
0: 네.
1: 듬뿍 담아놓고요.
0: 야.
1: 국물 좋아하세요? 건더기 좋아하세요?
0: 저는 둘 다 좋아해요.
1: 둘 다 좋아해요? 그러면 국물과 건더기를 적절하게 제가 올려서 드릴게요.
0: 아니, 이게 밥에 싹싹 말아서 먹으면
1: 네.
0: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이게
1: 맞아요.
0: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오징어국, 오징어 해장국은 식어도 맛있더라고요. 지금.
1: 맞아요. 요거 차게 먹어도 맛있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 해장국은 지금 딱 날씨가 약간 선선하기도 하지만 또 덥기도 하잖아요.
0: 그럼요.
1: 요럴 때 잡수시면 아주 딱이에요.
0: 그러게요.
1: 오징어 하나만 더 올려놓고
0: 국물 너무 먹어보고 싶네요, 선생님.
1: 그렇죠.
0: 푸근하고 진한 게.
1: 네.
0: 그리고 마지막에 오징어 향까지 더해지니까.
1: 네, 굉장히 구수하죠.
0: 네. 이 각종 채소와 그다음에 보리새우, 그다음에 오징어에서 나온 이 향들이
1: 네.
0: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어 보여요.
1: 그렇죠. 아주 시원하고 개운한 오징어 국이에요.
0: 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징어 해장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오징어 해장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오징어 몸통은 반 갈라 손가락 굵기로 썰고 다리는 손가락 길이로 썰어줍니다. 대파는 어슷 썰고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팬에 보리새우를 넣어 약불에 1분 정도 볶아줍니다. 냄비에 물, 숙주, 대파, 양파, 보리새우를 넣고 뚜껑을 덮은 뒤 끓어오르면 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여기에 고춧가루, 다진 청양고추, 다진 마늘, 국간장, 오징어, 맛술을 넣고 뚜껑을 열어 3분 정도 끓여줍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고 끓여줘야 채소의 풋내와 오징어의 비린내가 날아가요. 그런 다음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춰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오징어 해장국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1: 네.
0: 이 우엉 명란 무침 화면을 보니까 샐러드 같은
1: 네.
0: 이 반찬처럼 보이는데요.
1: 네.
0: 이 깔끔해서 더 입맛 당기는 오늘의 요리 재료를 볼까요?
1: 그럴까요? 일단 이 앞에는 굉장히 뿌리 채소 중에서도 아주 으뜸이죠.
0: 네.
1: 우엉이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짭조름한 백명란젓이 있습니다.
0: 네.
1: 여기에 식초와 마요네즈, 깻가루가 오늘 양념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0: 선생님 사실
1: 네.
0: 이 우엉하면 조림을 생각하게 되는데
1: 네.
0: 지금 시기에 딱 어울리는 아삭한 무침 같아요.
1: 네.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볼까요?
1: 그럴게요.
0: 자,
1: 제일 먼저
0: 네.
1: 제가 명란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까요?
0: 그럴까요?
1: 네. 요 명란은요,
0: 네.
1: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명란의 그 색깔 그대로잖아요.
0: 맞아요.
1: 바로 무색소예요.
0: 무색소요?
1: 네, 무색소에다가, 여기에다가 저염을 했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명란 자체가 짜지 않고,
0: 네.
1: 그 다음에 명란 자체의 맛을 그대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지요.
0: 근데 선생님, 진짜로 네. 이 명란 저희가 좋아하긴 하는데,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나, 손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이제 고급 요리 같은 느낌 들잖아요.
1: 그렇죠.
0: 고수들이 하는.
1: 네.
0: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우엉 명란 무침
1: 네.
0: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일단 요 명란은요, 제가 요 껍질을 좀 벗겨볼게요. 껍질은
0: 벗겨서.
1: 요거예요. 바로 칼로 요렇게 한번
0: 네.
1: 요렇게 빚어내세요.
0: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는 네. 껍질이 안 보이는데
1: 요렇게
0: 껍질이
1: 하면 껍질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장갑을 꼈기 때문에 그런데 요 껍질 있죠.
0: 여기 예?
1: 보세요.
0: 얇게 보여요.
1: 그렇죠. 껍질 있죠. 네. 이 껍질이 있단 말이에요.
0: 예?
1: 근데 이 껍질 안쪽에 있는 요 알을 이렇게 다 긁어내세요. 근데 뭐 우리 광희 씨가 한다.
0: 예.
1: 근데 나 이게 조금 서툴겠다.
0: 네.
1: 못하겠다.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0: 아, 그냥 네,
1: 이왕이면
0: 썰어서?
1: 네 이왕이면 이렇게 좀 껍질을 벗겨서 하시는 게 훨씬 우엉 명란 무침이 좀 고급스러워 보이죠.

0: 그죠.
1: 깔끔하고 입에 걸리는 거 없이.
0: 네. 이렇게. 요거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고소한 맛이 많이 나요.
1: 그러게요.
0: 그렇기 때문에 요게 다시마하고 소금만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훨씬 더 맛이 감칠맛이 많이 뛰어나죠. 자, 요렇게까지 해서
1: 네.
0: 지금 명란이 만들어졌습니다.
1: 이렇게 해서
0: 만들어졌죠?
1: 깔끔하게
0: 네.
1: 한번 껍질을 발라봤고요.
0: 우엉을 먼저 해볼까요?
1: 네.
0: 네, 우엉을 해볼 건데요. 우엉은 사실 이 보세요. 굉장히 껍질은요, 이렇게
1: 네.
0: 칼 등으로 벗겨내면 말끔하게 벗겨지거든요.
1: 네.
0: 근데 우엉이 갈변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1: 맞아요.
0: 썰고 난 다음에는 껍질을 벗기고 난 다음에는 꼭 이렇게 찬물에다가 좀 담궈주시면서
1: 네.
0: 우엉을 썰어주셔야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우엉을 이제 썰 때는 반을 이렇게 좀 갈라주세요.
1: 반을 갈라서요.
0: 네.
1: 선생님, 저도 정말 우엉 좋아하는데,
0: 네.
1: 우엉은 정말 많은 분들이 조림으로 많이 드시거든요.
0: 아, 이 우엉이요.
1: 예.
0: 사실 지금이 딱 수확철이에요. 8월 말부터
1: 예.
0: 10월 중순까지가 수확철이거든요.
1: 네.
0: 그렇게 수확한 우엉은 사실 약간 단단하게 있어야 뿌리식품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 식감도 있고 아주 좋은데 이렇게
1: 예.
0: 해서 잘 썰어주시면 돼요.
1: 어느 정도 크기로 썰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0: 이거는 그냥 저는 먹기 좋은 크기예요.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한 4, 5cm 정도 이렇게
1: 예.
0: 썼는데 굉장히 얇게 썰어주시면 더 좋아요.
1: 네.
0: 자, 근데 이 우엉 같은 경우에는 뿌리식품 중에서도 가장 가격이 뭐랄까요? 착해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경제적이죠.
0: 네, 그래서 요거 많이 잡수시면 좋고요.
1: 네.
0: 그다음에 요 우엉 같은 경우에는 갈변이 제가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물에다 담궈가면서
1: 네.
0: 이렇게 우엉을 갈변이 안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데 또 하나
1: 예.
0: 이 우엉을 명란하고 무치려면 약간 익혀줘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익히느냐 하면 여기에 제가 지금 끓는 물을 준비를 했어요.
1: 제가 가볼까요?
0: 네, 끓는 물을 준비했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1: 네.
0: 소금하고 식초를 넣어요.
1: 소금하고 식초를.
0: 네. 소금은 한
1: 예.
0: 2분의 1 작은 술 정도 넣으시고요.
1: 소금을 넣는 이유는 뭔가요?
0: 이렇게 소금을 넣어야지 우엉이 갖고 있는 아린 맛이 좀 빠집니다.
1: 아, 맞아요.
0: 네.
1: 특유의 아린 맛이
0: 그쵸?
1: 있어요.
0: 그리고 식초도
1: 네.
0: 2분의 1 작은 술 정도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1: 네.
0: 식초를 넣게 되면 우엉이 갖고 우엉을 썰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갈변이 좀 없어지죠. 그래서 우엉을 이렇게 넣습니다. 데쳐요.
1: 예.
0: 요 물에다가.
1: 이 우엉에 약간 아린 맛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만 약간
0: 네.
1: 오늘은 그 아린 맛 조금 중화시키기 위해서
0: 맞아요.
1: 저희가
0: 그리고 우엉을 이렇게 10월 중순까지 우엉이 이제 나오잖아요.
1: 네,
0: 채취를 할때 그러면 우엉에서 약간 떫은 맛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우엉이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떫은 맛이 조금 없어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엉의 제철은 보통 12월, 1, 2월이라고 하는데
1: 네.
0: 바로 그 떫은 맛 때문에 그래요. 자,
1: 오.
0: 그랬으면 요거를 찬물에다가 얼른 이렇게 좀 헹궈주세요.
1: 네.
0: 불과 한 1분 정도만 데쳐주는 거예요.
1: 1분 정도?
0: 네. 아까 굉장히 우엉이 주황색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1: 지금 하얘요.
0: 그쵸, 하얘졌죠. 자, 이렇게 해서 우엉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1: 선생님,
0: 네.
1: 이거 계속 오래
0: 네.
1: 담가도 되는
0: 안
1: 거예요?
0: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엉은 바로 찬물에 담갔다가 바로 짜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 우엉을 물에다 담가 놓으시면은요, 우엉이 갖고 있는 영양 성분이 다 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꼭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아무래도 무침이다 보니까 물기가 좀 없어야겠죠.
0: 네, 물기 없어야지 요 무침할 때 수분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아서 좋아요.
1: 근데 이제 뭐 우엉은 굉장히
0: 네.
1: 단단하기 때문에 꼭 짜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자, 이렇게 재료들이 준비가 됐는데요. 자, 선생님, 이제 맛있게 한번 무쳐볼까요?
0: 네, 그럴게요. 일단 우엉을 담으세요.
1: 네.
0: 이렇게.
1: 우엉 너무 좋아해요. 정말. 우엉 좋아하면 이제 어른 된 건가요, 선생님? 저도 원래 우엉 안 좋아했는데.
0: 아, 그래요? 아.
1: 괜히 어른 된것 같고, 우엉 좋아한다
0: 아,
1: 그러면.
0: 우엉을 잘 먹는 분들은
1: 예.
0: 건강하시겠죠. 그쵸.
1: 그쵸.
0: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한 백명란을 조금 넣어볼게요.
1: 백명란.
0: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아무래도 백명란에 간맞춤이 되어 있어요.
1: 맞아요.
0: 그쵸? 기본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예.
0: 여기에다가 굳이 많은 양의 소금이나
1: 네.
0: 간장 이런 걸안 넣으셔도 돼요.
1: 네.
0: 그러면 뭘 넣느냐? 바로 요겁니다.
1: 마요네즈.
0: 요 마요네즈 넣으시잖아요.
1: 네.
0: 그러면 우엉과 명란이 굉장히 잘 결합이 될 뿐만 아니라
1: 네.
0: 부드럽게 익혀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1: 네.
0: 요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1: 맞아요.
0: 네, 명란 내다가 요 마요네즈를 적절하게 섞으면은요,
1: 맞아, 맞아.
0: 부드러움이 좀 달라요. 근데
1: 맞아.
0: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조금 넣으시고요.
1: 네.
0: 그리고 네. 네, 다진마늘 넣으시고 그다음에 쪽파 송송송송 썬 것도 좀 넣어주세요.
1: 색감에 잘 어울려요. 그렇죠?
0: 네, 색감이. 예. 그리고 요거 지금 깻가루가 있는데요. 깻가루는 네. 제가 조금 이따가 넣을게요.
1: 마지막에.
0: 네, 마지막에 좀 넣어줄게요.
1: 요 무침은 그러면 장갑을 끼고 무치시나요?
0: 아니요. 왜냐하면 예. 지금 명란 알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엉은 지금 다 알인 맛도 뺀 상태에서 물기를 다 꽉 짰잖아요. 예? 굳이 손으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손의 온도 때문에 또 수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젓가락으로 하시면 돼요.
1: 아, 맞아요. 이 장갑이나 손으로 했다가는 손에 다 묻어날 거예요. 명란 알이 아까운. 네.
0: 자, 이렇게 해서 다 네. 섞어주시고요.
1: 야.
0: 자, 이렇게 됐으면 마지막에 예. 이거 넣으세요. 이게 뭐냐 하면요. 네. 깨를 갈은 가루예요. 깨가루. 깨가루. 깨소금이 아니라.
1: 아, 정말 고소하겠어요, 선생님.
0: 네. 자, 이제 네. 다 끝났는데 한번 담아볼까요?
1: 그럴까요? 별미 만찬일 것 같아요, 선생님.
0: 네, 아주 별미죠. 그리고 요거 조금, 나는 뭐 밥이랑 같이 먹고 싶다. 네. 이러시는 분은 요걸 조금만 다져주세요. 오. 그리고 밥이랑 같이 주먹밥으로 뭉쳐서 잡수시면. 예. 예. 우리가 삼각김밥처럼 아주 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1: 와, 지금 향이 어떠냐면 그 명란의 향과 이 마요네즈랑 그다음에 이 우엉 이 향들이 섞여가지고
0: 네.
1: 아, 정말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선생님.
0: 아, 그래요? 요거 우엉은 굉장히 아작아작하고 그 사이사이에 느껴지는 명란의 맛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예. 중간중간에 느껴지는 마요네즈가 톡 치는 그 맛이 있어서 이제 뭐랄까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아우, 무슨 반찬이 이렇게 얕은 맛이 있니? 그러시잖아요. 예, 예. 딱 그 감칠맛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우엉 명란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우엉 명란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백명란젓은 알을 긁어내주세요. 껍질 벗긴 우엉은 반 갈라 어슷 썰고 찬물에 담가줍니다. 이렇게 찬물에 담가두면 우엉이 갈변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끓는 물에 소금, 식초를 넣고 우엉을 넣어 1분 정도 데친 뒤 찬물에 담가주세요. 물기 제거한 우엉에 백명란젓, 마요네즈, 다진 마늘, 송송 썬 쪽파를 넣어 섞다가 깨가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우엉 명란 무침이 완성됩니다. 밥상 차리는 즐거움이 생긴다. 이보은 요리연구가의 영양만점 한식 레시피. 김치로만 해먹던 얼갈이를 부드럽게 삶아 국에 넣었다. 구수하게 끓여 밥 말아 먹기 딱 좋은 추억의 얼갈이 된장국부터 봄에 말려놓은 곤드레 나물, 여름 반찬으로 맛있게 먹는 방법은 담백하면서 은은한 향이 일품인 자연의 맛 곤드레묵 나물까지 소문난 손맛의 소유자 이보은 요리연구가가 선보이는 일상요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아들 광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오늘 같은 날에는 네. 아무래도 이 뜨끈하고 속편한 네. 된장국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요.
0: 오, 네.
1: 얼갈이 된장국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이 삶은 얼갈이 된장국 한 대접이면요. 정말 피곤한 몸이 착 풀리기도 하죠.
1: 맞아요.
0: 일단 삶은 얼갈이 배추 준비를 하고요. 네. 소고기는 양짓머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국물 낼 때는요. 쌀뜨물과 함께 네. 대파잎, 청주, 네. 국간장만 있으면 아주 맛있는 국물이 만들어지죠.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양념 필요 없습니다. 바로 된장, 예. 그다음에 다진 마늘 약간만 있으면 되고요. 대파 한 대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 고기가 들어가 영양까지 네. 듬뿍 챙길 수 있겠는데요. 자, 구수하게 먹기 좋은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얼갈이 된장국 시작해볼 네. 텐데요. 딱 보기만 해도 또 먹음직스러운 여기 양지머리 있어요.
0: 그렇죠. 양지머리가 네. 있죠. 우리가 국물 요리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지방분이 적고
1: 예.
0: 살코기가 좀 튼실하고 그다음에 육향이 많이 나는 양짓머리를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1: 네네.
0: 이 양짓머리를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핏물을 좀 빼주셔야 돼요.
1: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
0: 왜냐하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찬물에다가 예. 이렇게 놓고요.
1: 예.
0: 핏물을 좀 빼주시면 한 30분만 담가 놓으시면 네. 이 안에서 이제 핏물이라든지 잡내라든지 이런 게 좀 빠지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딱 30분만 준비를 예? 하세요.
1: 저희가 이렇게 30분 동안 네. 핏물을 뺀 게 있는데 확실히 보면
0: 차이가 나죠. 예. 차이가 나죠. 근데 요거를 바로 그냥 우리가 국물에 한다고 바로 넣으시면 안 되고요. 예. 핏물에도 우리 잡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맑은 물에다가 이렇게 한 번만 헹궈주세요.
1: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네.
0: 한 번만 헹궈주시고 예? 이제 요걸 쓰시면 돼요.
1: 30분 담가놓으면 확실히 핏물이 빠져요. 그쵸? 지금 이렇게 보시는 그쵸? 거랑 달리.
0: 근데 너무 오래 담가놓으면은요. 예? 이 육즙이라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맛있는 맛까지 빠지니까 예. 딱 30분 정도만 담가놓으시는 게 좋고요. 네. 냉동이다 이럴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 더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1: 자. 그럼 이 다음에 선생님 뭘 하면 되죠?
0: 그 다음에는 바로 삶은 얼갈인데요.
1: 맞아요.
0: 이 얼갈이 배추는 우리가 이렇게 삶아서도 많이 판매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얼갈이 배추를 이렇게 길이대로 이렇게 쪽쪽쪽 찢어주세요. 이렇게.
1: 아. 이거는 칼로 써는 것보다 손으로 찢어주는 게 또
0: 아, 그래야 이게 또 먹는 맛이 나지요.
1: 맞아요.
0: 그리고 이렇게 길게 쭉쭉 있어야 예. 이게 좀 우리가 국물 떠먹었을 때 아무래도 좀 푸짐하고
1: 맞아요.
0: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 얼갈이가 섬유질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섬유질이 많은 것도 된장국에 잡수시면 여기 예. 또 변비에도 좋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장운동에도 좋으니까 요거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너무 길다. 예. 너무 길으면 반 정도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1: 길이로.
0: 네, 좀 자를게요. 한 요 정도만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1: 자, 선생님 진짜 얼갈이는 된장국에 네. 들어갔을 때 부드럽게 풀렸을 때 그 씹는 식감이
0: 맞아요. 그리고 부들부들해가지고 후루룩 그렇게 먹는 그 맛이 좋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쵸? 네.
1: 저도 이렇게 구수한 맛을 좋아하는 나이가 됐나 봐요.
0: 아, 어머, 맞아요. 자, 그러면 예. 일단은 요거를 한번 고기부터 먼저 좀 삶아볼게요.
1: 그럴까요?
0: 그래야 얼갈이 된장국의 맛이 훨씬 더 좋으니까요.
1: 네.
0: 일단 쌀뜨물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1: 네.
0: 불을 좀 센 불로 켜놓고요.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쌀뜨물을 준비해놨습니다.
1: 쌀뜨물? 네. 이거는 몇 번째 쌀뜨물이에요, 선생님?
0: 이거는 두 번째 씻은 쌀뜨물이거든요.
1: 네.
0: 쌀뜨물은 이렇게 고깃국물 또는 얼갈이 된장국 국물에 쌀뜨물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국물 맛이 뭐랄까요? 이렇게 착 감긴다고 할까요? 그래서 진한 맛이 나기 때문에 훨씬 더 좋거든요.
1: 네.
0: 자, 근데 이것만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걸 넣어주셔야 돼요.
1: 대파를요?
0: 네, 대파 잎을 넣어주시면 예. 아무래도 고기에 있는 잡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니까 이거 좀 넣어주시고요.
1: 네.
0: 또 하나, 이거는 아마 광희 씨 처음 본 것 같은데요.
1: 예.
0: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다 직접 간맞춤을 합니다.
1: 아니, 밑국물에, 밑국물에요?
0: 네. 여기 지금 국간장이거든요.
1: 예, 예.
0: 국간장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아무래도 고기니까 청주를 같이 이렇게 넣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고깃국물을 먹는데 고기 향이 훨씬 더 맛있게 우러나도록 풍미가 나도록 이렇게 청주하고 국간장을 넣어 끓여주면 훨씬 더 좋거든요.
1: 간도 배게끔.
0: 그렇죠. 자, 그러면
1: 예?
0: 이제부터 고기를 넣어요.
1: 예. 저희가 핏물을 깔끔하게 뺀 양지머리를 넣어볼게요.
0: 광희 씨 궁금하지 않으세요?
1: 어떤 게요?
0: 왜 이렇게 아직 끓어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고기를 넣지?
1: 맞아요.
0: 이렇게 우리가 안에 있는 속재료만 썼을 때
1: 네.
0: 국물이 필요 없을 때는 끓 때 넣고요.
1: 예?
0: 그다음에 국물까지 진하게 먹을 때는 이렇게 찬물에서부터 서서히 우려야 고기의 육향도 굉장히 진하게 날 뿐만 아니라 고기의 풍미도 아주 깊이가 있으니까
1: 예.
0: 이렇게 넣고 끓여주시는데
1: 네?
0: 자 그러면 뚜껑을 덮을까요 말까요?
1: 덮으면 안 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한번 끓고 나서 그 다음에 예? 뚜껑을 덮어줘야 고기의 잡내가 완전 날아가서
1: 네?
0: 아주 맛있는 고깃국물이 만들어집니다.
1: 자 그러면 한 소끔 부르르 끓은 후에
0: 그쵸. 뚜껑을 덮고
1: 몇 분 정도 할까요?
0: 보통은 이렇게 고깃국물 날려면은요 한 30분 정도 끓여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5분 정도는 벌써 센 불에서 익혔으니까
1: 네.
0: 뚜껑 덮고 25분 정도 진하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0: 지금 국물이 다 만들어졌거든요.
1: 예.
0: 이야. 보이세요?
1: 선생님. 네. 선생님께 말씀하신 그 고기 향 있잖아요. 고깃국물의 향.
0: 네. 보세요.
1: 이야.
0: 많이 우러났죠?
1: 예?
0: 그리고 굉장히 국물이 진해졌어요.
1: 그러게요.
0: 네. 요거 한번 걸러볼까요?
1: 그럴까요?
0: 네.
1: 자, 제가 걸러드릴게요.
0: 네.
1: 자, 불 꺼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국물을 네. 또 저희가 또 맛있게 쓸 거잖아요.
0: 네, 어머. 와우. 아주 진해졌죠?
1: 예.
0: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고기만 좀 건져낼게요.
3: 그럴까요?
0: 고기만 건져내고요. 자, 요거는요, 네. 한김 식히고 난 다음에 결대로 그냥 쪽쪽 찢어주세요. 되도록이면은 칼대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찢어주셔야 맛있는데.
3: 요 정도 크기
0: 되네요. 예, 요 옆에 이렇게 찢어놨죠?
3: 예.
0: 요 보세요.

0: 굉장히 맛있겠죠.
1: 그러게요.
0: 그리고 약간 너무 얇게 찢어놓으면 또 식감이 없으니까요. 네? 얼갈이 배추하고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좀 엉기도록 약간 두껍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1: 자, 이렇게 저희가 양지머리까지 이렇게 찢어봤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저희가 국을 끓일 준비가 됐는데요.
0: 그쵸? 국을 좀 끓여볼까요?
1: 그럴까요?
0: 된장을 먼저 이렇게 넣고 잘 풀어주시는데 그냥 풀지 마시고요.
1: 네.
0: 여기 대게 보시면 이렇게 다 체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체에다가 놓고 풀어주시면 훨씬 더 된장이 잘 풀려요.
1: 깔끔하게.
0: 잡아보시겠어요? 네. 옛날에는 집된장에 뭐 거기에 약간 뭐랄까 숯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물질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네. 요새는 그냥 그런 거 없으니까 또 시판 된장도 많이 쓰시잖아요.
1: 네.
0: 잘 풀리도록만 이렇게 체를 주시는 거예요.
1: 아, 맞아요. 선생님, 물론 네. 우리 저희가 된장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풀면 풀리긴 하는데
0: 네.
1: 어떤 거 덩어리 지는 것도 맞아. 약간 있어요.
0: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걸 다 이렇게 넣고 풀어주세요.
1: 부수하게 그냥 이렇게.
0: 네. 완전히 풀어주고 근데 이게 버리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지금 콩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 넣고 네. 풀리기만 하도록 이렇게 넣어주세요.
1: 잘 풀렸습니다.
0: 네, 잘 풀렸어요.
1: 네.
0: 그다음에는 아까 준비한 얼갈이 배추 있었잖아요.
1: 네.
0: 이 얼갈이 배추를 풀어서 넣어주세요.
1: 정말 얼갈이 배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0: 네. 저도 정말... 무척 좋아하거든요.
1: 저도요. 이 얼갈이는 저희가 그냥 배추를 네. 좀 삶으면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얼갈이 배추는요. 네. 깨끗하게 뿌리 부분 손질하시고요.
1: 네.
0: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끓는 물을 준비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 말고 네. 쌀뜨 물을 준비합니다.
1: 네.
0: 그럼 훨씬 더 얼갈이 배추가 싱겁지 않게 삶아지거든요.
1: 네.
0: 약간의 소금 넣고요. 줄기 쪽을 먼저 넣고 그다음에 잎 쪽을 나중에 넣게 되면
1: 네.
0: 아무래도 그 질감이 틀리잖아요.
1: 다르죠.
0: 식감이.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훨씬 더 얼갈이 배추가 아주 맛있게 부드럽게 익혀지니까
1: 네.
0: 그거 살짝 삶은 다음에 찬물에 헹궈서 길이대로 쪽쪽 찢어서 만약에 냉장고에서 보관하고 싶다 그러면 냉동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1: 네.
0: 물기 짜지 않고 약간의 수분이 있는 상태로 냉동을 시켜주시면
1: 예.
0: 질기지 않게 얼갈이 배추를 드실 수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 됐으니까요.
1: 예.
0: 뚜껑을 좀 덮을게요. 뚜껑을 덮고
1: 네.
0: 센 불에서 지금 얼갈이 배추가 약간 좀 나른하게 익혀지도록
1: 네.
0: 한 30분 후에
1: 네.
0: 25분 내지 30분 후에 끓이고 넣어주시면 돼요.
1: 자, 30분 동안 맛있게 한번 또 끓여볼게요.
0: 네. 지금 얼갈이 된장이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1: 이제
0: 거의 다 됐거든요. 자, 그랬으면
1: 예.
0: 여기서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1: 어떤 거요?
0: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고기 이렇게 찢어놨잖아요.
1: 예.
0: 고기를 여기다 넣고 고기의 맛을 다시 한번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1: 그쵸.
0: 그러면 훨씬 더 얼갈이 배추와 어우러져서 더 맛있거든요.
1: 네.
0: 여기에다가 대파 좀 넣어주시고요.
1: 대파 넣고요.
0: 네. 그리고 또 하나 넣을 게 있어요. 워낙 된장을 넣을 때는
1: 예.
0: 요 마늘을 많이 넣지 않지만
1: 네.
0: 국에는 마늘 한 반 큰술 정도만 넣어주셔서
1: 맞아요.
0: 맛을 좀 내주시는 게 좋아요.
1: 우리 입맛에 딱이에요.
0: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집에서는 한 8분, 9분 이 정도 끓이시면은
1: 네.
0: 아주 맛있는 고기 맛과 함께 아주 진한 맛이 올라올 거예요.
1: 예.
0: 이렇게 해서 아주 맛있는 얼갈이 된장국 드실 수가 있어요.
1: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0: 네.
1: 이 얼갈이 된장국에 밥
0: 네.
1: 말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너무 맛있죠. 그리고 딱 지금이 더위가 가셨나? 그런데 아직도 좀 무더울 때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럴 때는 딱 이렇게 따끈한 거 잡숴주시면 몸이 조금 회복이 되는 느낌이에요.
1: 맞아요. 왜냐면 네. 제가 땀 많이 흘려가지고 수분이 많이 날라갔거든요.
0: 네.
1: 그럴 때 이렇게 따끈한 거 먹고 왜냐면 요즘 또 에어컨 세게 켜놓고
0: 맞아요.
1: 있다 보니까
0: 맞아요.
1: 냉방병 같은 게 많아요.
0: 네.
1: 몸이 찰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속이라도 이렇게 뜨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다 되는데요, 강희 씨?
1: 이야, 지금 맛있게 익었는데 한번 옮겨볼까요?
0: 그럴게요.
1: 얼갈이 된장국 옮겨 담아볼게요. 자, 선생님 잡으시고.
0: 네. 어우, 국물이요. 이거 보세요.
1: 진해요, 선생님.
0: 진해요. 그리고 얼갈이 배추가 너무 부들부들하니까
1: 예.
0: 이거 당장 한 그릇 먹고 싶은데요.
1: 정말 건더기 정말 푸짐하네요, 선생님.
0: 네, 이렇게 해서 예쁘게
1: 예.
0: 담아주세요.
1: 별로 뭐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고기 넣고 그냥 끓였기만 했는데
1: 예.
0: 그리고 삶은 얼갈이만 들어갔는데
1: 예.
0: 이렇게 정말 아주 고기 맛도 진하고 그다음에 고기의 풍미도 있고
1: 예.
0: 얼갈이 배추의 맛도 아주 맛있는 그리고 얼갈이 배추가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잡수시면 아주 몸에 이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얼갈이 된장국이 완성됐습니다.
1: 오늘의 요리, 얼갈이 된장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소고기는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 핏물을 제거하고 찬물에 헹궈줍니다. 삶은 얼갈이 배추는 길게 찢고 반으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쌀뜨물에 대파잎, 국간장, 청주, 소고기를 넣고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이때 뚜껑은 한 소끔 끓인 뒤 덮어야 고기의 잡내가 제거돼요. 면포에 육수를 거르고 소고기는 별대로 찢어주세요. 육수에 된장, 얼갈이 배추를 넣어 뚜껑 덮고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소고기, 어슷선 대파, 다진 마늘을 넣어 8분 정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얼갈이 된장국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네. 이 나물의 대표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계절 내내 친근한 이 곤드레를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2: 네.
0: 여러 요리에 잘 어울리는 곤드레묵 나물 만들어 보겠습니다.
2: 네, 곤드레 나물은요. 네. 아무리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다 그래요.
0: 네.
2: 우리 곤드레 나물을 가지고 곤드레 나물밥 많이 잡수시죠?
0: 맞아요, 맞아요.
2: 네. 오늘은 제가 부드럽게 불린 곤드레 나물과 함께 네. 쌀뜨물만 있으면 되고요. 여기에 네. 들기름만 준비를 하면 아주 맛있는 곤드레 나물 볶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 네. 이 나물 양념은 맛과 특히 이 향을 해치지 않아야 한 게 핵심인데요.
2: 네.
0: 양념 재료도 한번 볼까요?
2: 그럴까요? 일단은 들기름이 있고요. 네. 여기에다가 뭐 마늘파는 다 넣는 건데 특별히 국간장과 진간장, 깻가루를 같이 넣기 때문에
0: 네.
2: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먹었을 때 아, 나물의 참맛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0: 더 기대가 됩니다.
2: 네.
0: 이 묵나물 맛의 진술을 배워보겠습니다.
2: 네.
0: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선생님,
2: 네.
0: 곤드레 나물이 있는데요.
2: 네.
0: 자, 이건 지금 건조된 상태예요.
2: 네, 이거 잘 말려놓은 건데요.
0: 네.
2: 이거는 뭐냐면 한 4월경에 곤드레 나물 채취해서 보통 네. 4월, 5월경에 채취를 많이 해요.
0: 네.
2: 그러고 나서 볕 좋은 날 이렇게 아주 바싹 말려놓은 거거든요.
0: 네.
2: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묵나물이라고 그러죠.
0: 아,
2: 그렇죠?
0: 예.
2: 네. 근데 이 곤드레 나물은 불려주시는데 물에다가 그냥 불려서 한 4시간 정도 먼저 두시고요. 자꾸 뒤집어가면서 한 보통은 전날 저녁에 불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쓰시면 되는데
0: 네.
2: 고압 한 8시간 정도 불려놓으시면
0: 네.
2: 아주 부드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0: 자, 이렇게 8시간 정도 불려놓은 게 있는데요.
2: 네.
0: 진짜
2: 어때요?
0: 부드러웠어요.
2: 부드러워졌죠. 자, 그랬으면 여기 지금 제가 쌀뜨물을 준비했거든요.
0: 네.
2: 쌀뜨물에다가 팔팔팔 끓여서 이 곤드레 네. 나물을 한번 좀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럼 네. 한번 데치러 가볼게요.
2: 일단
0: 진짜, 예.
2: 불을 켜놓고요.
0: 네.
2: 쌀뜨물 부어주세요.
0: 자, 쌀뜨물.
2: 네. 왜 이런 묵나물을 쌀뜨물에다가 데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0: 아, 그렇죠.
2: 이 묵나물을 쌀뜨물에다 데치시잖아요.
0: 네?
2: 그러면 묵은 냄새가 없어져요.
0: 와.
2: 그리고 묵나물이기 때문에 자칫 아린 맛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0: 네?
2: 그 아린 맛도 없어집니다.
0: 야, 진짜 그러면 네. 우리가 쌀뜨물 늘 생기는데
2: 맞아요.
0: 버리지 말고 이렇게 활용을
2: 저는 냉장고에 많이 보관하고 있고요.
0: 예.
2: 아, 정말 나는 쌀뜨물이 잘 안 생기는데 그럴 때는 어떡하나요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0: 예?
2: 가르쳐드릴까요 팁을?
0: 어떻게 할까요?
2: 쌀가루 조금 섞으시면 됩니다.
0: 아, 쌀가루를?
2: 네. 곤드레 나물을 이렇게 불려놓은 거를 넣으시는데
0: 네.
2: 어느 정도 데치느냐 딱 20분 정도 데치는데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곤드레 나물이 살짝 무르게 불려진 것도 있거든요.
0: 예?
2: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아, 요 정도는 20분이면 너무 무르겠다 싶으면 15분만 하시면 돼요.
0: 예, 지금 조금 질긴 감이 그쵸? 좀 있어요.
2: 그럴 경우에는 한 20분. 자,
0: 예?
2: 넣을게요.
0: 보시고 상황에 따라 너무 무른다 싶으면
2: 그렇죠.
0: 좀 적게 네. 시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저희는 요거를 예. 한 번 더 볶을 거기 때문에 묻혀서 볶을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 물 속에서 삶아주시면
0: 예.
2: 나물이 축축 늘어져서 맛이 없으니까
0: 예.
2: 식감이 있도록 그렇게 데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자, 이렇게 한번 저희가 데쳐보겠습니다.
2: 네.
0: 삶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2: 네.
0: 저희가 20분 정도
2: 네.
0: 저희가 이렇게
2: 맞아요. 이렇게 예? 굵은 곤드레가 있기 때문에
0: 예.
2: 굵은 줄기 있잖아요.
0: 예.
2: 이런 것도 다 먹으려면 이게 또 맛있거든요.
0: 저희가 잘 삶아봤어요.
2: 20분을
0: 예.
2: 이렇게 삶았어요. 그랬으면 얼른 찬물에
0: 예.
2: 이걸 헹구는 게 좋아요.
0: 선생님,
2: 네.
0: 향이 정말 좋네요.
2: 그쵸?

0: 곤드레나물밥 예. 우리가 향 때문에 많이 먹잖아요.
1: 맞아요.
0: 이렇게 해서 요 그대로 찬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1: 바로 찬물에.
0: 네, 바로 찬물에.
1: 네.
0: 그래서 뜨거운 열기를 빨리 없애주셔야 돼요. 아,
1: 더 익지 않게끔.
0: 네네네.
1: 네.
0: 자. 그렇게 하고 네. 이제 마지막 찬물에 한 번 더.
1: 진짜로 이 스튜디오에 곤드레나물에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향이
0: 쫙 있죠.
1: 예. 입맛 돋아지는
0: 네,
1: 예? 입맛 돋구는 향이에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자, 됐어요.
1: 네.
0: 그랬으면 이것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찬물에다가 이렇게 헹궈주면
1: 네.
0: 이게 좀 식감이 살아나거든요.
1: 네.
0: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1: 이거 꼭 짜야 되는 거죠, 선생님?
0: 네, 이제 볶을 거니까
1: 그쵸?
0: 수분이 없어져야 돼요.
1: 아, 양념을 묻힌 후에 저희가 볶을 거죠?
0: 네. 이렇게 묻힌 다음에 볶아줘야
1: 예.
0: 양념이 잘 배일 뿐만 아니라
1: 네.
0: 이게 맛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포인트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1: 네.
0: 이거는 지금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한 큰술.
1: 진간장 한 큰술.
0: 네. 요거는 국간장 한 큰술이에요.
1: 네.
0: 이렇게 국간장과 진간장을 하나씩 하나씩 넣는 이유가 있어요. 국간장을 넣게 되면 감칠맛이 올라오고요.
1: 예?
0: 진간장을 넣게 되면 풍미가 살아나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다진 파
1: 네.
0: 넣어주세요.
1: 다진 파 넣고
0: 그리고 다진 마늘 넣어주세요.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1: 네.
0: 들기름을 좀 넣어주세요, 먼저.
1: 네.
0: 그래서 흠씬 들기름이 나물 안에 배이도록.
1: 들기름 배이도록.
0: 네,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1: 근데요, 이렇게 보면요. 나물이 향이 중요하잖아요.
0: 맞아요. 이 나물의 향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나물의 씹는 맛도 중요하지만
1: 네.
0: 나물에서 우러나는 향맛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1: 네.
0: 과하게 양념을 하지 않아요. 딱 이렇게만
1: 네.
0: 준비를 하고요. 자, 그럼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1: 볼까요?
0: 네.
1: 원래 이 상태로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선생님?
0: 아, 요것도 아주 맛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 더 볶는 이유는 뭐냐면
1: 예?
0: 그래야 요 곤드레 나물이 착 가라앉아서
1: 네.
0: 차분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먹었을 때 곤드레 향의 그윽한 맛이 많이 나거든요.
1: 네.
0: 자, 그랬으면 후라이팬을 이렇게 좀 놓고요.
1: 네.
0: 여기 보시면 요거는 지금 식용유예요.
1: 네.
0: 그리고 요거는 들기름이에요.
1: 네.
0: 요거를 같이 둘러요. 이렇게.
1: 두 가지를요?
0: 네. 왜냐하면
1: 네.
0: 이 들기름의 발연점은 160도밖에 안 돼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을 너무 오래 볶다 보면 아무래도 탄 맛이 올라오겠죠.
1: 예.
0: 그러면 안 되니까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로 같이 이렇게 발연점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1: 네.
0: 곤드레나물의 향을 훨씬 더 짙게 만들어주니까 들기름이 좋아요.
1: 네.
0: 자, 이제 볶을게요.
1: 자, 불을 좀 세게 올렸는데요. 아직 열기가 올라오기 전이죠, 선생님?
0: 네, 네.
1: 아,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데.
0: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1: 예. 자. 자, 불 세기는 어느 정도로 할까요, 선생님?
0: 센 불로 해주셔야 돼요.
1: 센 불로요?
0: 네. 요거 지금 들기름하고 식용유가 그러니까 볶아지는 소리가 들리죠?
1: 맞아요. 아주 착착 이렇게 네. 볶아지는 소리 들리는데요. 선생님, 이거 밥 반찬으로도 좋지만
0: 네.
1: 저는 이제 이것도 저것도 먹기 귀찮을 때 밥 비벼 먹을 때
0: 아유, 최고예요.
1: 네.
0: 금방 한 밥에다가 네. 곤드레 나물 조금 올려놓고
1: 네.
0: 제가 아까 들기름 조금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들기름 조금 넣고 고추장이나 아니면
1: 맞아요.
0: 강된장 있으면 조금
1: 예.
0: 비벼서 잡수시면
1: 네.
0: 그것도 굉장히 입맛이 살아나죠.
1: 맞아요.
0: 딱 우리가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1: 네.
0: 입맛이 조금 달아나잖아요.
1: 맞아, 맞아요.
0: 입맛을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볶아졌거든요.
1: 예?
0: 자, 그랬으면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깨가루를 준비를 했는데요.
1: 네.
0: 요거는 깨소금이 아니라 통깨를 갈아 놓은 거예요. 그럼
1: 네.
0: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많이 있거든요.
1: 네.
0: 요거에다가 요거는 통 들깨예요.
1: 오.
0: 통 들깨를 곤드레나물과 같이 해서 볶아서 잡수시면 이게 씹히는 맛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1: 톡톡 터질 때.
0: 아, 그렇죠.
1: 야, 스튜디오 가득하게 곤드레나물의 향이 퍼졌는데요.
0: 향이 굉장히 좋죠.
1: 아, 진짜 고소한 향하고 어울려져서
0: 네.
1: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그럼 한번 담아볼까요?
1: 네. 진짜 향 좋아요.
0: 너무 향이 선생님. 좋아요. 네.
1: 뜨끈한 밥만 있으면 그냥.
0: 네.
1: 아니, 나물 보고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큰일이네. 와, 마지막에 들어간 이 깨 있잖아요.
0: 네, 통들깨.
1: 통들깨, 와.
0: 나물에 통들깨를 넣으면
1: 예.
0: 식감과 함께 약간 나물 먹으면서 좀 경쾌하잖아요,
1: 그러게요.
0: 입안이.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한 접시 그득하게 담아내시면
1: 예.
0: 아주 맛있게

0: 부담스러워 보이는데요, 선생님.
1: 네.
2: 향긋하고 고소한 곤드레 묵나물이 완성됐습니다.
3: 곤드레 묵나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쌀뜨물을 넣어 끓인 뒤 불린 곤드레를 넣어 20분 정도 삶아줍니다. 삶은 곤드레는 찬물에 담가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곤드레를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곤드레에 진간장, 국간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들기름을 넣어 무쳐주세요. 이렇게 곤드레에 양념을 먼저 묻힌 후에 볶아야 간이 더 잘 배고 맛있어요. 팬에 식용유, 들기름을 두르고 곤드레 나물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깨가루, 통들깨를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곤드레 묵나물이 완성됩니다. 20년 이상의 요리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이보은의 최고의 요리비결. 이건 그냥 평범한 쌈장이 아니다. 무말랭이를 넣은 특급 쌈장 대공개. 쌈 채소 무한 추가를 부르는 100점 만점 무말랭이 천국 쌈장부터 육수 낼 때만 쓰였던 국멸치의 반전 매력. 찬물에 밥 말아 멸치 한 마리 올려 먹으면 금상첨화, 멸치 무침까지. 소문난 손맛의 소유자 이보은 요리연구가가 선보이는 일상요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단짝 광이고요.
1: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2: 네. 선생님,
1: 네.
2: 이 여름이 되면 네. 쌈장, 강된장 등 채소쌈을 자주 즐기게 되는데요.
1: 네, 네.
2: 이 무말랭이가 들어가 더욱더 기대가 되면 쌈장 시작해볼까요?
1: 그럴까요? 일단은 무말랭이 이렇게 장 걸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2: 네.
1: 여기다가 청국장, 그다음에 향 좋은 표고버섯,
2: 네.
1: 그다음에 양파와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같은
2: 네.
1: 채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자, 선생님,
1: 네.
2: 쌈장이 있으면 쌈이 있어야 하는데
1: 네, 네.
2: 옆에 신선한 배추도 준비돼 있어요.
1: 네, 제가 일부러요 오늘은
2: 네.
1: 숙쌈으로 즐기기 위해서 알배추를 이렇게 삶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2: 네.
1: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먹었을 때 단맛도 있어서 아주 좋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오늘은 쌈용으로 알배추 준비를 했습니다.
2: 네. 자, 쌈장이 맛있으면 이 쌈채소를 계속 리필하게 되는데요.
1: 네.
2: 자, 오늘 저는 이 쌈장 때문에 무한 리필, 쌈을 무한 리필할 것 같습니다.
1: 네.
2: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무말랭이 청국 쌈장
1: 네.
2: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1: 네, 여기 지금 청국장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2: 네.
1: 지금 잘 띈 청국장이에요. 이게
2: 네.
1: 띄웠다는 얘기는 잘 발효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2: 네.
1: 그래서 향이 굉장히 그윽해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일일이 청국장을 뭉쳐서 하지 마시고요. 일일이 이렇게 떼어주셔야 돼요.
2: 오.
1: 이래야지만 제가 무말랭이 청국 쌈장이라 그랬잖아요.
2: 예.
1: 제가 무말랭이도 이제 다져서 쓸 거기 때문에 청국 알갱이 알갱이에다가
2: 예.
1: 무말랭이가 흡착이 돼서 굉장히 쌈장이 톡톡하면서도 맛있죠.
2: 지금
1: 이제 구수한 맛도 많이
2: 그쵸,
1: 나고요.
2: 그쵸.
1: 네.
2: 사실은 물론 저희가 이제 쌈장 많이 먹어보긴 했지만
1: 네.
2: 이 청국장이 들어가면 뭔가가 좀 조금 더 구수하고 진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토속적이라
2: 맞아요.
1: 마치 외할머니의 집 앞에 있는 그 커다란 가마솥 앞에 있는
2: 예?
1: 그런 딱 느낌?
2: 맞아요.
1: 그 맛이
2: 맞아요,
1: 좀 나죠.
2: 맞아요. 네. 토속적인 느낌이 정말 네. 강하게 되는데
1: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는 아주 쉬워요. 이렇게 돌돌돌돌 한 거를 이렇게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2: 살짝 이렇게 풀어주면
1: 네.
2: 자, 이렇게 해서 청국장 준비를 해봤고요.
1: 네.
2: 자,
1: 다음에는 오늘 무말랭이가 있었잖아요.
2: 예.
1: 이 무말랭이는 요거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무말랭이에요.
2: 네.
1: 요게 무를 넣는 거랑 아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2: 네.
1: 사실 지금 무가 약간 단맛이 덜하거든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겨울에 만들어 놓은 이 무말랭이를 가지고
2: 네.
1: 요거를 잘게 불려서 잘게 다져서 쓰시면 훨씬 더 맛있는 청국 쌈장이 만들어집니다.
2: 자, 이렇게 불려놨는데 몇 분 정도 불린 거예요?
1: 요거는 한 20분 정도 두니까
2: 20분.
1: 이렇게 아주 맛있게 만들어졌는데
2: 네.
1: 요거를요 그냥 쓰지 마시고
2: 네.
1: 이렇게 잘게 다져주세요.
2: 맞춰서.
1: 네.
2: 아니 진짜로 선생님
1: 네.
2: 사실 쌈장 안에
1: 네.
2: 씹히는 게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1: 네.

0: 맞아요.
1: 달라지고
0: 맞아요. 맞아요.
1: 느낌도 달라지는데
0: 네.
1: 정말 저도 무말랭이 좋아하는데
0: 이 무말랭이가요.
1: 네.
0: 오똑오똑 씹혀지면서
1: 네?
0: 단맛이 쪽쪽쪽 나오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청국장하고 같이 청국 쌈장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1: 네.
0: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고요.
1: 네?
0: 그다음에 맛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게 다져주시는 게 좋아요.
1: 근데 제가 평소에 먹었던 무말랭이는 이거보다 조금 큰 무말랭이였거든요.
0: 좀 크죠.
1: 예.
0: 그러니까 그건 조금 더 잘게 다져야 되고
1: 네?
0: 이거 저는 제가 이렇게 쌈장도 만들어 먹고 무말랭이
1: 네.
0: 무침도 만들어 먹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1: 예.
0: 무말랭이에요.
1: 네. 이렇게 무말랭이까지 불려서 저희가
0: 네.
1: 먹기 좋은 크기로
0: 그렇죠? 썰어놨죠.
1: 예.
0: 자, 그랬으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채소를 썰면 되는데
1: 네.
0: 채소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버섯을 준비했는데요.
1: 네.
0: 요게 지금 표고버섯이에요. 근데 표고버섯도 요것도 이렇게 저는 기둥까지 다 써요.
1: 오.
0: 어차피 졸여서 쓸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기둥이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요.
1: 어, 그러겠어요.
0: 그래서 이렇게 같이 씁니다. 이렇게.
1: 근데 선생님, 요즘은 그 쌈장에
0: 네.
1: 많은 분들이 두부를 또 넣으시더라고요.
0: 네, 두부를 넣기도 하는데요.
1: 네.
0: 저는 왜 두부를 안 넣냐면
1: 네?
0: 지금 두부를 넣게 되면 두부가 날씨 때문에 쉽게 상할 수가 있거든요.
1: 맞아요.
0: 보통 이렇게 청국 쌈장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 안에서 한 일주일은 너끈하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근데 두부를 넣게 되면 그렇게 못하니까 이왕이면 조금 오래 보관하자. 그래서 두부 대신에 저는
1: 네?
0: 이렇게 표고버섯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일단 크기는 선생님 저희가
0: 네.
1: 청국장
0: 네 알갱이처럼
1: 예 잘 어우러지도록
0: 네 요거 이제 표고버섯은 다 썰었어요.
1: 네 이렇게 표고까지 준비가 됐고요.
0: 이제 요 양파 썰면 되는데요.
1: 네.
0: 이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1: 양파도 이렇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양파는
0: 네.
1: 어떤 요리에 들어가든지 자기를 그냥 넉넉하게
0: 충실하게 하죠.
1: 예.
0: 네 이렇게.
1: 양파도. 그래서 엄마가 항상 시장 볼 때
0: 네.
1: 광희야 양파 한 망 사오라고 항상 그러셨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다음 엄마한테 맨날
0: 네.
1: 엄마 왜 이렇게 양파는 무슨 요리에 다 들어가냐고 제가.
0: 아니 이게 양파가요 단맛도
1: 예.
0: 있을 뿐만 아니라
1: 예?
0: 이게 식감도 좋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쌈장에 썼을 때 굉장히 뭐랄까 이 양파 자체가
1: 네.
0: 단맛도 많이 나기 때문에
1: 네.
0: 이제 감칠맛이 있어서 우리가 청국장도 넣고 된장도 넣는데
1: 네.
0: 특별히 그 뭐랄까 다른 단맛을 안 넣어도 괜찮아요.
1: 어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그래서 이것도 넣고 그다음에 대파도 준비를 할게요.
1: 예.
0: 이 대파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해서
1: 대파도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춰줍니다.
0: 네, 이것도 똑같이 청국 쌈장과 같이
1: 네
0: 이렇게.
1: 오늘은 뭐 무말랭이나
0: 네.
1: 이 청국장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0: 네.
1: 재료 준비는 어려울 게 아닌 것 같아요.
0: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랬으면
1: 네.
0: 이 재료를 그대로 놓고
1: 네.
0: 볶아주기만 합니다.
1: 이제 바로 볶는 건가요?
0: 네. 자, 볶아주는데 이게
1: 예.
0: 지금 소고기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1: 네.
0: 이 소고기는 지금 다진 소고기를 준비했으니까 이것도 바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0: 소고기 먼저 넣고요.
1: 다진 소고기.
0: 다진 소고기 먼저 넣고 여기에다가 표고버섯을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1: 표고버섯이랑 다진
0: 네.
1: 소고기랑
0: 네.
1: 그다음에
0: 무말랭이도 다진 거 같이 넣어주세요.
1: 네.
0: 그리고 청국장도 먼저 넣어주세요.
1: 거의 다 넣었네요 지금.
0: 네. 한꺼번에 다 넣어요. 그리고
1: 예.
0: 아까 양파하고 대파 썰어놨잖아요. 이것도
1: 네.
0: 넣어주세요.
1: 오늘 요리는 그냥 이제 재료 손질만 하면 그냥 간단하네요.
0: 요거는 광희 씨도 그냥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랬으면 요게 지금 들기름이거든요.
1: 예.
0: 들기름을 넣어서 된장을 넣고
1: 예. 선생님
0: 네.
1: 청국장 들어가는데 된장을 또 넣는 거예요?
0: 이렇게 청국장하고 된장하고 섞여져야
1: 예.
0: 이게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어요. 그렇기
1: 아~
0: 때문에 집된장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1: 예.
0: 시판 된장 넣으셔도 돼요.
1: 예.
0: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요.
1: 네.
0: 이 다진 마늘은 특별히 저것 때문에 넣어요. 아까 소고기 들어갔죠?
1: 예.
0: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볶으세요.
1: 자, 불색이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지금?
0: 이거는 계속 센 불로 볶아주셔야 돼요.
1: 센 불에서.
0: 네, 볶아주세요. 이렇게.
1: 센불에서 한번 볶아볼게요.
0: 요거는 볶기만 하면 이제 다 됐어요, 메뉴는.
1: 근데 선생님, 저희는 쌈장인데.
0: 네. 네.
1: 아니, 쌈장이라고 하기에는.
0: 네.
1: 뭐 약간 되직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0: 그거는 이렇게 다 볶아주고 난 다음에 저희가
1: 네.
0: 여기다가 이제 쌀뜨물을 넣을 거니까.
1: 아.
0: 왜냐하면 우리가 청국장하고 된장을 먼저 이렇게 볶잖아요.
1: 네.
0: 그러면 떫은 맛이 없어지고 감칠맛이 살아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무말랭이 넣었잖아요. 네. 이 무말랭이 덕분에 다진 소고기가 연육이 생겨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1: 야, 아주 서로가 네. 아주 서로에게 좋은 작용을
0: 해요. 밀접한 아주 궁합들이죠. 네. 네, 맞아요.
1: 지금 있잖아요. 어떤 향이 나냐면 그 채소의 맛있는 향과 그다음에 청국장의 고소한 향과 고기의 고소한 향까지 네. 합쳐져서 너무 먹음직스러운 향이 나고 있어요. 네.
0: 자, 보세요. 고기랑 지금 무말랭이랑 다 익혀졌죠?
1: 네.
0: 자, 그랬으면 준비한 쌀뜨물 넣습니다.
1: 네, 저희가 늘 써왔던 두 번째 시즌, 그렇죠?
0: 네, 네, 쌀뜨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고 예. 여기에다가 아까 안 넣은 게 있어요.
1: 예.
0: 뭐 안 넣었죠? 고추 안 넣었죠?
1: 고추 안 넣었죠? 청양고추 오늘은.
0: 고추 넣고 같이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1: 몇 분 정도 끓이면 될까요?
0: 요거는요 수분이 없을 때까지 하니까 네. 보통은 이렇게 뚜껑 열고 끓이니까요 네. 중간 불에서 한 25분 정도 끓이시면 되는데 네. 각 집마다 화력이 다르잖아요. 네. 저희 집에서 해보니까 저는 한 18분이면은 이게 다 되더라고요.
1: 오, 15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에.
0: 그렇죠, 사이죠.
1: 예, 자 한번 저희가 그럼 자글자글 네. 끓여볼게요. 선생님,
0: 네.
1: 지금 아주 자글자글 맛있게
0: 끓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예? 요거 어느 정도 됐냐면요, 보세요. 이렇게 뚝.
1: 촉촉한 정도.
0: 뚝. 이렇게.
1: 예.
0: 이래야지만 냉장고 안에서 보관이 용이하거든요.
1: 네.
0: 자, 그러면 갖다 놓을까요?
1: 넣어볼까요?
0: 네.
1: 선생님, 요거 하나면 네. 저는 밥 비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오늘은 쌈밥으로 한번
0: 맞아요.
1: 만들어 볼게요.
0: 그럴게요. 요거는요.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네. 밥을 준비를 해서 밥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빚어주세요.
1: 네. 또 이렇게 쌈밥으로 먹으면 여름에
0: 아주 맛있죠.
1: 네, 맞아요. 입맛 없을 때는 그렇잖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놓고
1: 네.
0: 돌돌돌 말아주시는데요. 그냥 말지 마시고요.
1: 네.
0: 아까 제가 청국장 쌍장 요거 준비했잖아요.
1: 네.
0: 요거 이렇게 안에다 놓고 돌돌돌 말아주세요.
1: 이야.
0: 그렇게 해서
1: 네.
0: 이렇게
1: 요즘 네. 피크닉도 많이 가거든요.
0: 아 맞아요. 그리고 요새 캠핑도 많이 가시잖아요. 예, 예. 요 쌈장 하나 준비해 가시면 예. 아주 든든하실 텐데
1: 도시락도 많이 싸드시니까
0: 맞아요. 예. 그리고 요새 나들이 갈 때 예. 도시락 싸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시락 싸가면 굉장히 야외에서 먹으면 또 맛이 다르겠죠?
1: 그렇죠. 그리고 이게 조금 식어도 네. 차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요거는 차게 해도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1: 여기도 담아볼게요.
0: 여기다가 좀 담아볼게요.
1: 든든하네요, 선생님.
0: 예? 네.
1: 이거야말로 그냥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0: 맞아요.
1: 뭐 요즘은 진짜 쌈장 많이 드시는데 건더기가 네. 진짜 이렇게 푸짐한 거는
0: 그리고 안 짜요.
1: 그게 너무 좋네요.
0: 제일 중요한 건 안 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1: 저염 많이 하니까 그렇죠?
0: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1: 예.
0: 그다음에 요거 그냥 놓지 마시고 네. 제가 한번 좀 썰어 볼게요.
1: 자, 보이게끔.
0: 네. 이렇게 해서 썰어서
1: 예.
0: 한 입에 아이들도 쏙쏙 잘 들어가게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그것도 아주 맛있겠죠.
1: 그러게요. 별미예요, 별미.
0: 네.
1: 굉장히 신선해 보이네요, 선생님.
0: 네. 먹음직스럽죠?
1: 그렇죠.
0: 넣어주시고
1: 예.
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자, 이렇게 한 입에 쏙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무말랭이 청국 쌈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무말랭이 청국쌈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청국장을 알알이 떼어내줍니다. 불린 무말랭이는 잘게 다져주세요. 표고버섯, 양파는 잘게 다지고 대파는 반 갈라 송송 썰어줍니다. 냄비에 다진 소고기, 표고버섯, 무말랭이, 청국장, 양파, 대파, 들기름, 된장,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청국장과 된장을 같이 넣으면 구수한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0: 여기에 쌀뜨물, 송송 썬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 중불에 25분 정도 끓여줍니다. 데친 알배추에 밥, 무말랭이 청국쌈장을 올려 돌돌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쌈장을 담고 쌈밥을 썰어서 곁들이면 무말랭이 청국쌈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2: 네.
1: 이 멸치 무침 중에서 큰 멸치로 무침을 하면 더 고소하고
2: 네.
1: 옛날에 자주 먹었던 이 추억의 반찬 같은데요.
2: 네.
1: 칼슘 폭탄, 그리고 고소함 가득한 멸치 무침 재료 한번 볼까요?
2: 네, 그럴까요? 일단은 국물 멸치, 대멸치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1: 네.
2: 이 멸치의 비린내를 없애줄
1: 네.
2: 재료인데요. 바로 생강.
1: 네.
2: 그리고 대파잎,
1: 네.
2: 그다음에 다시팩이 좀 필요하고요.
1: 네.
2: 또 여기에다가 청주가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윤기 가득한 고추장 양념이 안 그래도 어떤 게 들어간지 궁금했는데 한번 알려주세요.
2: 그냥 집에 있는 양념장 다 쓰시면 되는데요.
1: 네.
2: 고추장, 쌀조청, 다진파, 다진마늘, 참기름 통 깨면 충분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1: 그쵸?
2: 네.
1: 이 매콤 칼칼한 양념이 멸치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계절 반찬으로 아주 좋은 든든한 밑반찬.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2: 네.
1: 이 국물용 대멸치가
2: 있습니다. 네, 이게 대멸치인데요. 제가 이거 직접 그 남해에서 갖고 온 멸치예요. 굉장히
1: 진짜?
2: 좋죠.
1: 예.
2: 요거를요 이렇게 대가리 빼고
1: 예?
2: 그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갈라보면 내장이 있어요.
1: 예?
2: 내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내장을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1: 사실 멸치가 크기 때문에
2: 네.
1: 내장을 이렇게 바르는데도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뚝 떨어져요. 내장이
1: 예.
2: 이렇게 안쪽에 있는 내장 이렇게 다 빼주세요.
1: 예.
2: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1: 네. 근데 이런 까만 내장 같은 건 확실히 빼주는 게
2: 쓴맛이 없죠.
1: 어.
2: 네, 이렇게 해서.
1: 근데 대가리 이런 거는 너무 아까운데.
2: 아깝죠.
1: 예.
2: 그래서 대가리하고 큰 뼈만 이렇게 골라내고
1: 예?
2: 큰 뼈 이렇게 골라내잖아요.
1: 예?
2: 그 국물을 멸치할 때 쓰시면 돼요.
1: 아, 멸치 국물 네. 할 때.
2: 멸치 국물 할 때 또 쓰시면 돼요.
1: 자,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께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뒀고.
2: 자, 그랬으면
1: 예.
2: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데쳐내야 돼요.
1: 네.
2: 어디다가 데치느냐. 바로 이 다시팩에다가
1: 예.
2: 대파 잎.
1: 대파 잎.
2: 대파 잎 넣고
1: 예.
2: 이 대파 잎을 넣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점액질이 요 멸치에 있는 비린 맛을 좀 없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1: 네.
2: 그리고 여기 생강을 좀 넣습니다. 생강을
1: 생강.
2: 슬라이스해서 넣으면
1: 예.
2: 이 생강 향이 은은하게 이 큰 멸치에 배이기 때문에
1: 네.
2: 아무래도 무쳤을 때 그 향이 굉장히 좋아요.
1: 예, 예.
2: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묶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1: 그 항상 이 대파에
2: 네. 네.
1: 파란 부분은 언제 쓸까? 언제 쓸까? 근데 요때 또 쓸 수 있네요.
2: 요때 쓰시면 돼요.
1: 예.
2: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1: 네.
2: 대멸치, 큰 멸치
1: 네.
2: 데쳐내시면 돼요.
1: 지금부터
2: 한번 데쳐볼게요.
1: 오늘은 저희가 조리하는 과정은 이 과정뿐이죠.
2: 네, 맞아요.
1: 예.
2: 이렇게 한번 묻혀보시면
1: 예.
2: 아, 나는 다음부터는 멸치는 무조건 무침이야.
1: 예.
2: 멸치는 잔멸치 아니고 무조건 대멸치, 아. 큰 멸치야 마실
1: 예.
2: 거예요. 요거 이렇게 넣습니다.
1: 찬물부터 넣나요?
2: 네, 찬물부터 넣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팔팔팔 끓일 거예요.
1: 예.
2: 끓이고 났을 때 바로 멸치를 데쳐냅니다.
1: 네, 한번 끓여볼게요.
2: 네.
1: 선생님,
2: 네.
1: 한 3, 4분 정도 저희가
2: 네.
1: 이제 끓여봤는데요.
2: 끓였더니 지금 생강 향이 막 올라오고 그쵸? 대파의
1: 은은하게.
2: 은은한 단맛도 올라오잖아요.
1: 네.
2: 그랬으면 멸치를 넣으세요.
1: 자, 저희가 대가리와 내장을 제거한 멸치를 한번 넣어볼게요.
2: 네, 멸치 넣고 여기에 할 게 있어요.
1: 있대요.
2: 청주잖아요.
1: 예.
2: 청주를 뿌려주세요.
1: 대멸치 넣은 상태에서
2: 네,
1: 청주
2: 뿌리고 요거를 데쳐주세요.
1: 시간 얼마 정도 데쳐줄까요?
2: 요거는 아주 금방 데쳐요. 1분.
1: 근데 저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오늘.
2: 네.
1: 저도 생선 갖고 요리를 너무 하고 싶은데.
2: 네.
1: 생선을 손질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잘 안 하게 돼요.
2: 그쵸.
1: 근데 생선의 식감은 또 먹고 싶고, 그 감칠맛을 느끼고 싶고 한데.
2: 맞아요. 이렇게 멸치로 하면.
1: 예?
2: 아주 맛있죠.
1: 대멸치를 사용하면 좋을
2: 네.
1: 것 같습니다.
2: 자, 있으면 물을 갖다 놓고요.
1: 예.
2: 건지세요.
1: 자, 1분 정도 저희가 데쳤어요.
2: 1분 됐어요.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렇게.
1: 근데 찬물에 헹구는 이유는 뭐예요?
2: 찬물에 헹궈야 더 이상 흐물흐물거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찬물에 꼭 한번 이렇게 헹궈주셔야 돼요. 근데, 어머, 저렇게 껍질이 다 벗겨졌는데 괜찮아? 괜찮습니다.
1: 예.
2: 그래도 괜찮아요?
1: 야, 우리가 좋아하는 그 생선의 감칠맛 나는 향 있잖아요.
2: 맞아요.

0: 그리고 요게 물엿이에요. 왜냐하면 물엿을 넣어야 이제 고추장의 단맛이
1: 네.
0: 멸치에 스며들어서 훨씬 더 윤기도 있고
1: 예.
0: 먹음직스러운데요. 요거는 쌀조청 물엿이에요. 일부러 황물엿 이렇게 준비하신 게 좋고요.
1: 만약에 이게 없으면 뭘로 대처하면 될까요?
0: 그냥 일반에 집에 있는 하얀색 물엿 하시면 되는데요.
1: 네.
0: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황물엿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참기름까지 넣고
1: 네.
0: 요거를 잘 섞어요.
1: 섞어볼까요?
0: 네. 잘 섞어서
1: 네.
0: 수분감이 조금 올라오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1: 수분감이
0: 네.
1: 아무래도 무침이다 보니까 좀 촉촉하게
0: 그쵸.
1: 묻혀지는 게.
0: 촉촉하고 윤기가 좀 있어야 되니까요.
1: 예. 아, 그리고 또
0: 이렇게.
1: 걱정이 되는 게,
0: 네.
1: 이 멸치가
0: 네.
1: 간이 조금 돼 있나요, 선생님?
0: 네, 멸치에 기본적으로
1: 예.
0: 염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1: 예.
0: 때문에 제가 여기에 간장, 소금 일체 안 넣죠.
1: 맞아요.
0: 왜냐하면 멸치에 있는 간 그대로를 저희가 먹어줘야지 좋으니까.
1: 예.
0: 자, 이렇게 다 됐으면
1: 네.
0: 장갑 하나만 주시겠어요?
1: 볼까요?
0: 이제부터는 요거를 맛있게
1: 예.
0: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주 조물조물.
0: 네.
1: 아, 진짜로 저도 이렇게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0: 네.
1: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요.
0: 요거 잡숴보시면,
1: 네.
0: 앞으로는 멸치는 무치는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요거 무쳐서
1: 예.
0: 쌈도 해 먹고요. 아까 제가 알배추 쌈 해놓은 거 기억하시죠? 알배추.
1: 예.
0: 그거랑 같이 버무려서 먹기도 하고요. 그
1: 와.
0: 청국 쌈장에다가 요거 멸치 무침 쫙 올려서 같이 먹기도 합니다.
1: 어떻게 보면 생선살이잖아요.
0: 네.
1: 생선살을 우리가 무침으로 먹는 거잖아요,
0: 그쵸.
1: 지금.
0: 네.
1: 요거는 뭐 뜨끈하게 먹어도 맛있는 차게 해서 먹어도.
0: 차게도 먹어도 비린맛 하나도
1: 그쵸,
0: 안 나요.
1: 그쵸?
0: 네.
1: 요거는 보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요거는 냉장 보관을 하시는데요.
1: 네.
0: 사실 요거는 물에 한번 데친 멸치이기 때문에 그닥 오래 보관은 안 돼요. 한번 묻혀 놓으시면
1: 예.
0: 한 5일 정도 하시면
1: 네.
0: 좋고요. 요거 이제 통깨만 살살살 뿌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젓가락으로
1: 예, 여기 있습니다.
0: 버무려서 바로
1: 예.
0: 담을게요.
1: 이렇게 날 더울 때
0: 네.
1: 차게 해서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0: 요거요. 제가 유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1: 네.
0: 뜨거운 밥에 찬물 말아서 요 멸치 무침 하나 딱 올려서 잡수시잖아요.
1: 예.
0: 집 나간 입맛이 확 들어와요.
1: 맞아. 어떨 때는 그냥 뭘 챙겨 먹기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또 시원하게 먹고 싶으니까
0: 네.
1: 찬물에 말아서 이제 김치랑 먹을 때 있는데,
0: 네.
1: 그때 요 멸치 무침 해서 먹으면.
0: 아주 금상첨화죠.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1: 네.
0: 나는 요거보다 조금 더 칼칼하고 맵게 먹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1: 네.
0: 그럴 경우에는 다진 청양고추 좀 넣으셔도 되고요.
1: 네.
0: 아니면 고춧가루 조금 더 넣어서 잡수셔도 아주 좋습니다.
1: 진짜 너무나 먹음직스러운데요. 군침이 돕니다.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멸치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멸치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멸치는 대가리를 떼어내고 내장을 제거해 주세요. 가시백에 대파 잎, 편선 생강을 넣어줍니다. 국멸치를 데칠 때 대파 잎과 생강을 함께 넣으면 비린내 제거에 도움이 돼요. 냄비에 찬물, 가시백을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여기에 국멸치, 청주를 넣어 1분 정도 데치고 국멸치를 건져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그런 다음 고추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쌀조청,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 줍니다. 국멸치에 양념을 묻힌 뒤 통깨를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멸치 무침이 완성됩니다. 가족을 향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보은 요리연구가의 정성 가득 레시피. 매일 먹는 밥, 더 맛있게 먹고 싶다면 오늘은 솥밥하는 날. 담백한 삼치와 향긋한 부추가 만나 밥맛이 확 사는 참치 부추 솥밥부터 간단하게 만들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영양 가득 무침 반찬. 아삭하고 고소한 맛에 너도 나도 손이 가는 연근 들깨 무침까지. 소문난 손맛의 소유자 이보은 요리연구가가 선보이는 일상 요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험을 살떠 광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1: 네. 선생님.
0: 네.
1: 이 전기밥솥보다 솥밥으로 밥을 많이 하면
0: 네.

0: 차지고 더 맛있는데요.
1: 네.
0: 이 생선으로 하는 솥밥은 저는 처음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자, 어떨지 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자, 그럼 오늘의 재료 살펴볼까요?
1: 네, 삼치는요, 가시가 다 제거되고,
0: 예?
1: 먹기 좋은 크기로 등분이 된 이렇게 필렛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0: 네.
1: 삼치 밑간을 할 국간장과 또 맛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린 맵쌀 준비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부추와 무염버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장과 생수가 필요하는데요.
0: 네.
1: 이 정도만 있으면 오늘 충분한 삼치 솥밥 드실 수가 있습니다.
0: 자, 솥밥 하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0: 이번 기회에 마스터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삼치 부추 솥밥 만들어 볼 텐데요. 이름만 들어도 분위기가 있어요.
1: 그쵸.
0: 오늘.
1: 네. 근데 솥밥 하려면 무엇보다 그 쌀을 굉장히 잘 불려야 돼요.
0: 아, 맞아요.
1: 네.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쌀을 준비를 해서 지금 물에 담가서 30분을 해놨거든요.
0: 예?
1: 그랬으면 체를 한번 주시겠어요?
0: 오.
1: 네. 요 체에다가 받쳐서 30분을 다시 또 불려놓으시면 돼요.
0: 근데요, 선생님.
1: 네.
0: 그냥 물에 그냥 또 계속해서 30분 동안, 그러니까 총 1시간 불리면 되는데.
1: 네, 네.
0: 오, 왜 이렇게 또 따로 하시는지.
1: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물에 오래 불리잖아요.
0: 예?
1: 그러면 쌀눈에 있는 아주 맛있는 영양분들이 다 물에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받쳐서 불리는데, 지금 날씨가 어때요? 약간 덥죠?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기온에는 쌀 알갱이가 자칫하면 수분이 다 날아가서 금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젖은 면보로 이렇게 좀 덮어주세요.
0: 아, 면보를 덮어서 체에 받쳐서?
1: 네, 이렇게 해서 30분을 더 불려주시면 정말 맛있는 솥밥이 만들어지는데 솥밥뿐만 아니라 우리 전기밥솥 할 때도 이렇게 꼭 하시는 게 좋고요.
0: 네.
1: 냄비밥, 돌솥밥 할 때도 꼭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갖고 있는 수분으로?
1: 네, 맞습니다.
0: 자, 젖은 면보 올려놨고요. 요거 그러면 이렇게
1: 자, 그랬으면 요거 좀 두고요.
0: 네.
1: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부추가 있는데요.
0: 네.
1: 이 부추는 이렇게 100g 정도 이렇게 손질을 해서 칼 좀 주시겠어요?
0: 네.
1: 요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써는데, 아, 보통 이제 솥밥 안에 들어가는 그 부추는 이렇게 얇게 썰어요. 왜냐하면 요게 센 것으로 들어가서 김에 의해서 익혀질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 두껍게 썰면 돌아다니겠죠.
0: 그죠.
1: 그러니까 그 밥 안에 이렇게 흡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시는데, 만약에 집에 부추가 없고 금방 솥밥 해야 되는데 쪽파밖에 없다, 그럼 쪽파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근데 무슨 이렇게 부추를 많이 써나 하실 건데요.
0: 저의 속마음 읽으신
1: 그쵸?
0: 거예요?
1: 그렇죠. 아니, 저는 지금 광희 씨가 아, 요렇게 지금 쳐다보시는 게 그 질문을 꼭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정도 넣으셔야 삼치와 그다음에 밥알이 잘 섞여 있어서 딱 맞는 양이 돼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부추보다는 확실히 좀 더 숨이 죽을 거기
1: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뜨거운 밥에다가 요거를 넣을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요거는 깨끗하게 이렇게 볼에다가 담아 놓으세요.
0: 선생님, 이 부추의 향은 언제 이렇게 맡아도 너무 좋네요.
1: 그리고 이 부추가요, 굉장히 그 밥하고 어우러졌을 때 색감과 식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요게 또 향이 있잖아요. 요 향이 삼치의 비린 향도 없애줄 수가 있어요.
0: 오.
1: 그러니까 아주 일석이조겠죠.
0: 그렇죠.
1: 자, 요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0: 네.
1: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삼치 손질을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0: 네. 자, 삼치 손질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1: 네. 요 삼치가 지금 이렇게 딱 토막이 나 있잖아요. 요게 바로 요새 마트에 가거나 아니면 시장에 가면 필렛이라고 그래서 삼치를 이렇게 2등분해서 가운데 있는 굵은 뼈대를 빼내요.
0: 오.
1: 그렇게 해서 살코기만 이렇게 덩어리로 준비해서 냉동을 시켜놓기도 하거든요.
0: 예?
1: 아니면 진공포장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요 필렛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손질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0: 네네.
1: 요거 그냥 흐르는 물에 약간의 소금물만 넣고 넣고 흔들어서 건지면 되는데요. 요거를 살코기 부분을 위로 가게 해서 여기에다 간맞춤을 합니다.
0: 오.
1: 뭘로 하느냐?
0: 예?
1: 바로 국간장.
0: 국간장. 아까 비린내를 잡는 정말 비법이, 요리 비결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1: 요게 이게 지금 맛술이에요.
0: 아.
1: 그리고 요게 맛술로 요렇게 연육도 시켜줘요.
0: 네?
1: 요렇게 해서 딱 15분 내지 20분만 두잖아요.
0: 네?
1: 그러면 굉장히 부들부들한 삼치 필렛이 만들어지거든요.
0: 이렇게 이제 재운다는 거죠.
1: 그렇죠. 요걸로 재워주시면 되겠어요.
0: 저희가 20분 정도 재운
1: 미리 재웠어요. 보세요.

0: 확실히 약간
1: 달라졌죠.
0: 예.
1: 그리고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0: 맞아요.
1: 그렇죠. 요거 가지고 이제 밥을 지을 거예요.
0: 이렇게 조직이 보이는데요.
1: 네, 맞아요.
0: 자, 맛있게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1: 네.
2: 선생님.
1: 네.
2: 이 솥밥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1: 네.
2: 왜냐면 많은 분들이 솥밥을 어려워하는 게 여기서부터예요.
1: 맞아요.
2: 밥 물량과 그다음에 또 시간.
1: 네.
2: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1: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밥 양을 예.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불린 쌀을 넣어주세요.
2: 네. 총 1시간 불렸죠?
1: 네, 1시간 불렸어요. 자, 1시간 불렸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불려진 쌀인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아주 고슬고슬하게 맛있게 지어지는데
0: 네.
1: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쌀이 딱 두 컵이잖아요.
0: 네.
1: 두 컵이니까 맹물도 딱 두 컵만 준비하세요.
2: 아, 동일한 비율로 네. 맹물을?
1: 네, 두 컵만 준비하세요. 그리고 불려놨잖아요.
0: 네.
1: 불려놓은 거 쌀 담고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요.
2: 1:1 비율이네요.
1: 네. 그러면
0: 네.
1: 보세요. 흔들어 보시면은요. 물 표면과
0: 네.
1: 쌀 표면이 딱 1cm예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예.
1: 1cm죠? 자, 그랬으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이걸 이제 밥을 지으면 되는데
0: 예.
1: 아까 저희가 삼치 재워놨던 거를 이 위에다가 그냥 올리시는데 그냥 올리지 마시고요.
0: 예.
1: 껍질이 위로 가도록 올리세요. 이렇게.
0: 거긴 또 이유가 있나요?
1: 네. 왜냐하면 아래에서 지금 열이 끓기 때문에 껍질이 있으면 속까지 살이 안 익을 수 있으니까 살이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0: 예.
1: 하고 요거 불을 좀 켜주시는데
2: 밥 지을 때 생선이 미리 올라간 것도 처음이에요.
1: 네. 근데 이게 생선이잖아요.
0: 예.
1: 아무래도 어취가 있을 수 있겠죠.
0: 네.
1: 잠깐 바글바글 끓을 때 뚜껑을 덮어주세요. 지금 덮지 마시고.
2: 오.
1: 조금 끓을 때 기다릴게요.
2: 마지막까지 생선 비린내를.
1: 완벽하게 없애야
0: 예.
1: 아주 맛있는 삼치 솥밥을 드실 수가 있어요.
2: 네. 선생님.
1: 네.
2: 근데 진짜로 저도 솥밥 굉장히 좋아하는데.
1: 네네.
2: 정말 뭐 채소도 들어가고 고기 네. 들어간 솥밥 많이 먹어봤어요.
1: 네, 생선 솥밥 처음이시죠?
2: 그렇죠.
1: 오늘 삼치가요. 여기 등푸른 생선이잖아요.
2: 네.
1: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약간의 지방분이 적은 게 바로 삼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담백하면서도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2: 선생님. 언제 뚜껑 덮으면 될까요?
1: 아, 지금 정도 이렇게 끓고 막 있잖아요.
0: 예.
1: 끓으려는 시점에
0: 네.
1: 이제 어취는 날라갔으니까 이제서야 뚜껑을 덮으시면 됩니다. 뚜껑 덮고
0: 네.
1: 끓이고 뜸을 들일게요.
2: 몇 분 정도 끓이면 되죠? 뚜껑 덮고?
1: 아, 뚜껑 덮고 보통은 한 3분에서 한 4분 정도 끓거든요.
0: 네.
1: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약한 불로 줄여서 약한 불에서 10분 뜸을 들이면 아주 완벽한 솥밥이 만들어집니다.
2: 자, 그럼 맛있게 한번 밥을 만들어볼까요?
1: 네.
2: 자, 선생님.
1: 네.
2: 저희 시간이 얼마큼 지났죠, 지금?
1: 지금 한 14분 정도 지났는데요.
0: 예.
1: 끓고 있을 때 한 4분 정도 있을 때 저희가 약한 불에서 지금 뜸을 10분 들였거든요.
0: 예.
1: 어떻게 삼치가 익혀지고 밥이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0: 이야.
1: 이렇게 됐으면
0: 예.
1: 밥이 지금 다 된 상태거든요.
2: 선생님.
1: 여기에다가
0: 향 너무 좋아요.
1: 네, 지금 바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0: 예.
1: 간장을 이렇게 끼얹어 주시고요.
0: 간장을요, 바로?
1: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무염버터거든요.
0: 예.
1: 무염버터를 이렇게 넣어 주세요.
2: 버터를 또 이렇게 넣는 이유는 뭔가요, 선생님?
1: 이렇게 버터를 넣고 지금부터 왜 옛날에 엄마들이 이렇게 생선 같은 거 넣지 않고 그냥
0: 예.
1: 그때는 마가린이었죠.
2: 맞아요, 맞아요.
1: 그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서 삼치 솥밥을 만들 거예요.
2: 아,
1: 요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2: 아, 삼치가 통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1: 네, 으깨져서
2: 아...
1: 그리고 여기 버터랑 같이 해서 으깨지니까 훨씬 더 맛있죠.
2: 예.
1: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넣냐 하면
2: 네?
1: 지금 광희 씨 앞에 있는 부추를 좀 넣어주세요.
2: 아, 자, 선생님.
1: 네.
2: 지금
1: 부추를 다 넣어주셔야 돼요. 네. 네, 그럼 요거를 같이 이렇게 다 버무려줘요.
2: 정말 맛있는 향이 그냥.
1: 그렇죠.
2: 야, 지금 삼치랑 버터랑.
1: 삼치가
2: 예.
1: 지금 다 살만 있잖아요, 필릿이.
2: 예.
1: 그러다 보니까 으깼을 때 가시가 없어서 아이들도 먹기 좋고요.
2: 예.
1: 어르신들도 드시기가 좋은데 제가 특별히 간을 지금 간장 한 큰술을 넣었거든요.
2: 네.
1: 요거 그냥 퍼서 잡수시는데 그냥 집에 있는 반찬 아무거나 해서 잡수셔도 돼요.
2: 아, 정말 그 우리 생선의 맛있는 향하고
1: 네.
2: 버터의 고소한 향하고
1: 맞아요.
2: 부추의 향이 섞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입 떠서 이렇게 바로 먹고 싶은데 자, 그럼 저희 이제

0: 완성숙제 한번 담아볼까요?
1: 그럴까요? 제가 가져갈게요.
0: 세상에.
1: 이렇게 가져갈게요.
0: 와, 진짜 너무 맛있겠네요, 선생님.
1: 맛있겠죠? 지금 이 안에 있는 삼치가 지금 다 부서졌어요.
0: 세상에. 아니, 정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정말 담백하고 고소하고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아, 진짜로. 정말 이 솥밥에 생선이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1: 이렇게 해서 김치만 하나 놓고 드시면 되는데 네. 요거는 정말 반찬이 그닥 많이 필요 없는 밥이에요.
0: 그렇죠.
1: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0: 이야.
1: 이게 올린 거 보이시죠? 여기 생선이 조금씩 올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0: 예.
1: 네, 이렇게. 자, 요거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예. 정말 한없이 들어갑니다.
0: 그럼요. 두 그릇도 뚝딱 갈 것 같은데요?
1: 네, 맞아요.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삼치 부추솥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삼치 부추솥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물에 담가 30분 불린 쌀을 체에 받치고 면포로 덮어 30분 더 불려줍니다. 이렇게 물에 불린 쌀을 체에 받쳐 불려줘야 쌀의 영양분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부추는 잘게 송송 썰어주세요. 삼치 필렛 위에 국간장, 맛술을 뿌려 20분 정도 재워줍니다. 솥에 불린 쌀, 물을 넣고 삼치 필렛의 껍질 부분이 위로 가게 올려 한 소끔 끓인 뒤 뚜껑을 덮어 끓여주세요. 여기에 진간장, 무염버터를 넣고 삼치를 으깨가며 섞다가 부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삼치 부추 솥밥이 완성됩니다.
0: 땅속에서 영양가 높은 연근, 마 모두 등장했는데요. 네. 연근 무침 재료를 한번 알아볼까요?
1: 그럴까요? 아, 요거는요, 정말 어느 분이 드셔도 네. 정말 맛있다고 칭찬하는 메뉴인데요. 바로 연근과 마를 준비했고요. 네. 요 양념장에는요, 이 들깨가루에다가 국간장,
0: 네.
1: 그다음에 쪽파와 함께 다시마 우린물이 포인트예요. 요것만 이렇게 버무려주면 예. 정말 맛있는 연근 무침이 만들어지거든요.
0: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삭한 연근에 고소함까지 더한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자, 정말 몸에 좋은 연근 마 두 네. 가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것부터 손질해볼까요?
1: 일단 연근은 제가 요거를 네. 쌀뜨물에 한번 데칠 건데요. 네. 이 연근을 요렇게 물에 한번 예. 헹궈서 준비를 했는데 네. 요거는요 그냥 얄팍얄팍하게 썰어주기만 하면 돼요.
0: 맞아요.
1: 이렇게.
0: 뭐 연근 몸에 좋은 거 다들 아시니까.
1: 그래서 연근은 이게 조금 씹는 식감도 있어야 되니까 네. 한 0.3cm에서 0.4cm가량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0: 네. 요즘 뭐 연근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연근으로 전도 만들어 드시고
1: 네, 요거 뭐. 전과도 만들고 예. 과자도 만들고 맞아요. 칩도 만들고
0: 뭐 조림도 하고
1: 그럼요. 반찬으로는 뭐 당연히 하지만 예. 옛날에는 요 연근 가지고 장아찌도 만들고 피클도 네. 만들고 그랬어요. 맞아요.
0: 연근 몸에 좋은 거 알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다들 많이 활용해 드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들깨랑 네. 무침으로.
1: 자, 근데 연근을 이렇게 썰어놨으면 예. 지금 옆에 쌀뜨물이 있거든요.
0: 예.
1: 쌀뜨물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팔팔팔 끓여놨는데 예. 제가 여기에다가요 소금을 약간 넣고
0: 예.
1: 소금을 넣게 되면 연근이 갖고 있는 아린 맛, 떫은 맛을 없애주고요.
0: 약간 있죠.
1: 네, 그다음에 여기 식초를 넣게 되면
0: 예.
1: 식초를 넣게 되면 연근이 갈변되는 걸 조금 없애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연근을 데쳐주세요. 이렇게.
0: 네. 시간은 얼마 정도 데쳐줄까요?
1: 요거는요, 좀 아삭아삭하게 먹어야 맛있잖아요.
0: 그쵸?
1: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만 데쳐주세요.
0: 선생님,
1: 네.
0: 선생님은 예전에도 연근을 좋아하셨어요?
1: 그럼요.
0: 어렸을
1: 저는,
0: 때부터?
1: 연근에다가요. 예. 저희 집에서는요, 이 연근을 살짝 데쳐서 안에다가 다진 소고기 넣고 전 부쳐 먹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 요거 안 먹을 수가 없죠. 고기 때문에.
0: 그렇죠.
1: 무조건 먹어야죠.
0: 근데 네. 연근에는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뿌리채소랑.
1: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채소의 연근은 약간 몸을 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0: 예.
1: 요게 좀 고혈압이라든지
0: 예?
1: 피를 맑게 하는 정혈작용을 하기 때문에
0: 예.
1: 그리고 고혈압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불을 좀 끄고요.
0: 1분 정도.
1: 네. 데쳤으면
0: 예?
1: 찬물에다가 얼른 담궈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아삭아삭하게
0: 예?
1: 아주 씹을 때 그 경쾌한 그 식감이 아주 좋거든요.
0: 예.
1: 이렇게
0: 약간 오늘은 무침이지만 네. 샐러드의 느낌이 날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그 샐러드처럼
0: 예.
1: 요새는 샐러드도 이렇게 한국식으로 많이 먹잖아요.
0: 그렇죠. 우리 입맛에 맞게.
1: 맞아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요 연근을 아주 맛있게 먹을 양념장을 먼저 좀 준비를 할게요.
0: 그럴까요?
1: 네. 양념장에는요.
0: 네.
1: 제가 오늘 양념장의 포인트가 아까 요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마 우린물이에요.
0: 맞아요.
1: 여기에다가 이제 간장 넣고요.
0: 예.
1: 그다음에 송송송 썬 쪽파 넣고요.
0: 네.
1: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요.
0: 네.
1: 여기에 들깨가루를 넣어주세요.
0: 오.
1: 들깨가루를 요거는 거피를 낸 들깨가루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낸 들깨를
0: 네.
1: 요렇게 갈아서 만든 거란 얘기예요.
0: 너무 고소하겠어요, 선생님.
1: 네, 완전 고소하죠.
0: 진짜 이렇게 보기에도
1: 네.
0: 뭔가 드레싱 같은 느낌이 진짜 강해요.
1: 그렇죠. 요거요. 뭐 연근뿐만 아니라
0: 예.
1: 우엉도 데쳐서 했다가 할 수가 있고요.
0: 예.
1: 양배추채 많이 썰고
0: 예.
1: 연근에다 같이 버무려서 잡수셔도 좋습니다.
0: 네.
1: 여기에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0: 네.
1: 넣고요. 우리가 지금 간은 간장밖에 안 했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넣어야 돼요.
0: 소금을
1: 한 세 꼬집 정도 넣어주세요.
0: 네.
1: 세 꼬집 정도. 그래야 간맞춤이 되거든요. 요거를 잘 섞어주세요.
0: 네. 사실 무침하면
1: 네.
0: 물론 빨간 무침이 맛있긴 하지만
1: 네.
0: 또 어떨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의 무침을 먹고 싶거든요.
1: 맞아요.
0: 그럴 때.
1: 자, 요렇게 해서
0: 예.
1: 요거 보세요. 굉장히 고소하겠죠.
0: 예, 향도 너무 좋아요.
1: 그렇죠. 향 너무 좋죠.
0: 예.
1: 요것만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0: 네.
1: 이제는 마지막 우리가 마만 손질을 하면 돼요.
0: 마요.
1: 네. 마 손질할 때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실 게
0: 예.
1: 약간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0: 예.
1: 꼭 장갑을 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쌀뜨물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손 헹굴 때 쌀뜨물로
0: 예.
1: 좀 헹궈주시는 게 좋고요.
0: 네.
1: 아 장갑이 없으면 그냥 식용유를 손에다 바르고 하시면 코팅이 돼서 훨씬 더 좋아요.
0: 오.
1: 그리고 이 마가 뿌리 식품 중에서도 우리가 보양으로 많이 치죠.
0: 맞아요.
1: 그리고 여기서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그 점액질 있잖아요.
0: 네.
1: 그게 뮤신이라는 건데 그게 또 소화도 잘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주스로 갈아 드시기도
0: 맞아요,
1: 하는데
0: 맞아요.
1: 저는 오늘 이 마를 그대로 연근과 함께
0: 예.
1: 무쳐 먹을 거예요.
0: 아.
1: 훨씬 더 좋겠죠.
0: 맞아요.
1: 네.
0: 사실은 이 맛 식감이 좋다고 하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몸에 좋다고 하니까
1: 네.
0: 갈아서 한번 즙으로 해서 네. 먹어보려 했는데
1: 네. 잘 안 되죠.
0: 예, 마만 갈아서 먹기 쉽지 않더라고요.
1: 그럴 경우에는 우유하고
0: 예?
1: 양배추라든지 파프리카든지 이런 것도 같이 넣고 갈아주시면
0: 예.
1: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완전 점액질을 없애는 건 아니지만 약간 끈적끈적한 거를 이렇게 살짝 없애주는 게 좋아요.
0: 썰 수 있게끔.
1: 네. 자, 그다음에 요거
0: 예.
1: 이제 말끔하게 썰을 거예요.
0: 근데 이게 또 마가 갈변이 빨리 온다면서요.
1: 네. 그래서 빨리 썰어서 빨리 무쳐야 돼요. 근데 마를요 이렇게 똑같이 썰면 재미가 없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썰어요.
0: 삼각썰기로.
1: 네. 삼각썰기로. 광희 씨 아시네요, 삼각썰기.
0: 최고 요리비라면서 몇 번 봤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건 썰자마자 바로 이렇게
1: 네,
0: 나와요.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 볼에다 담고
0: 예?
1: 바로 양념에다 버무려야 돼요.
0: 자. 근데 몸에 정말 좋죠. 뭐, 이 뿌리채소는 얼마나 좋겠어요.
1: 그럼요. 그리고 요게 면역. 여기도 굉장히 좋고요.
0: 예.
1: 항산화 물질이 많기 때문에 꼭 우리가 연근, 마 같은
0: 예.
1: 이렇게 뿌리채소는 꼭 잡숴 주셔야 돼요.
0: 아 진짜 저도 이제 마 챙겨 먹어야 되는데 아직 마까지는 못 먹었거든요.
1: 그거 꼭 잡수시는 게 좋아요.
0: 예, 진짜 최고의 요리 비결에 나오는 음식만 제대로 챙겨 먹어도
1: 아유 보양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알려드리는 메뉴들이요. 다 집밥이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사실은 집밥이 굉장히 보양이에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제철 재료로 항상
1: 맞아요.
0: 먹으니까.
1: 맞아요. 저는 맛 썰을 때 네. 하나씩 집어 먹어요.
0: 아 진짜요?
1: 네 그래야 좋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예. 이제는 넣고 버무리면 끝이에요.
0: 자 이제 저희가 마늘 미리 넣어뒀고요. 이제 연근도 있고 저 드레싱 같은 저희가 네. 양념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자,
1: 됐으면
0: 네
1: 넣고요. 버무려주세요.
0: 네. 저희 버무릴 때 팁이 있을까요, 선생님?
1: 이렇게 마에서 나오는 점액질이 쭉쭉 있으니까 네. 요거는 상 차리고 나서 바로 묻혀서 바로 잡수시는 게 좋아요.
0: 근데 오히려 점액질이 있어서 이렇게 잘 엉겨서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이 드레싱이나 네. 이 소스가 맞아요. 양념이.
1: 요거 그냥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이렇게.
0: 저거 굉장히 만들었는데, 오.
1: 뚝딱 고소하냐? 만들었죠.
0: 예예. 예.
1: 굉장히 고소하죠.
0: 예.
1: 네.
0: 향이 너무 좋아요. 반찬으로도 좋을 것 같고 샐러드처럼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요거요 주말 아침에 네. 약간 반찬 여러 가지 하기 힘들 때 네? 요것도 한 끼로 굉장히 근사하죠.
0: 그러게요.
1: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삼치솥밥이랑 같이 해서 잡수셔도 아주 좋죠.
0: 맞아요. 여러 가지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일단 속이 편할 것 같아서.
1: 맞아요. 속 편하고 아주 맛있죠. 자.
0: 네. 자, 이렇게 고소하고 아삭한 연근 들깨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연근 들깨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근은 얄팍하게 슬라이스 해줍니다. 끓는 쌀뜨물에 소금, 식초를 넣고 연근을 넣어 1분 3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마 우린물, 국간장, 송송 썬 쪽파, 다진 마늘, 들깨가루, 들기름, 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마늘 껍질을 벗긴 뒤 찬물에 헹구고 삼각형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마를 손질할 때에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비해 장갑을 착용하거나 식용유를 손에 묻혀주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마, 연근에 양념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연근 들깨무침이 완성됩니다. 잘 차려진 밥상 하나면 없던 힘도 절로 난다. 이보은의 맛있는 한 끼 밥상. 비린내 하나 없이 집에서도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나는 특급 레시피. 채소도 듬뿍, 알도 듬뿍. 좋아하는 재료를 몽땅 넣어 국물이 끝내주는 알탕부터 반찬 같기도 샐러드 같기도 한 이국적인 볶음 반찬. 방울토마토와 꽈리고추가 만나 달콤매콤한 토마토 고추 볶음까지. 소문난 손맛의 소유자 이보은 요리연구가가 선보이는 일상요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0: 네. 선생님.
1: 네.
0: 그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이 담길 때.
1: 네.
0: 이 알탕을 찾기 마련인데요.
1: 맞습니다.
0: 근데요. 이 알탕은 집에서 비린내 잡기가 쉽지 않아서 만들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근데요. 오늘 제 레시피대로만 만든다면은요.
0: 네.
1: 정말 비린내 100% 완전 정복.
0: 네.
1: 완전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0: 오.
1: 그쵸?
0: 자, 제가, 그럼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주재료를 제가 보면은요, 여기 이리가 있고요.
0: 네.
1: 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 이리와 알의 비린맛을 잡을 쌀뜨물과 대파가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그 탕 안에 들어가는 거, 두부.
0: 네.
1: 무, 양파, 쑥갓이 있고요. 뭐 네. 대파, 홍고추 있습니다.
0: 자, 그리고 선생님 또 얼큰한 맛을 살려줄 네. 양념 재료는 어떤 걸 준비하시는지 궁금해요.
1: 일단은 천연 조미료만 있으면 육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0: 네.
1: 그리고 고추장, 된장, 그리고 간맞춤은 새우젓으로 아마 오늘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선생님의 요리 비결 또 기대가 네. 됩니다. 선생님 레시피만 있으면 절대 실패 없을 오늘의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알탕 만들어 볼 텐데요.
1: 네.
0: 선생님, 네. 저도 사실은 뭐 알탕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어떻게 네. 집에서 만들어야 하나 좀 고민이 있었어요.
1: 네. 보통 이제 시장하고 마트에 가면 네. 이 알과 이리를 이렇게 냉동으로 많이 판매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해동을 하면서 아주 맛있게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해동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비린 맛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해동을 잘 하셔야 아주

0: 없이 맛있는 알탕을 드실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여기 알을 이렇게 먼저 넣으세요.
1: 이게 알이죠, 선생님?
0: 네, 요건 알이에요. 그다음에 요게 지금 일인데요. 일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넓은 바트에다가 이렇게 네. 놓으세요.
1: 근데 선생님, 네. 저는 알은 알고 있는데 네. 이리가 뭔지.
0: 아, 이리요? 예. 이 이리는 요거는 그 생선의 정소예요, 정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대부분 요 이리를 곤이로 알고 계시는데요. 예? 아니고 요게 이리예요. 네.
1: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동을 해야 되는지.
0: 요건요, 해동은 아주 쉽습니다. 예. 뭐냐 하면 바로 요거 지금 대파 잎이 있죠? 예? 제가 대파 잎은 되도록이면 요렇게 잡내를 없애거나 향을 없앨 때 네. 많이 내잖아요.
1: 맞아요.
0: 요거를 요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뚝뚝.
1: 아무래도 생선에 있는 재료다 보니까
0: 네, 잡내와 비린내가 있겠죠.
1: 예?
0: 그리고 요거 청주예요.
1: 청주요?
0: 청주를 요렇게 부어주세요.
1: 자, 청주는 확실히 또 비린내에 강한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해산물이니까 네. 해물이잖아요.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을 약간 넣어야 살균도 되고 네. 이게 맛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1: 네.
0: 그리고 하나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제가 잘 이용하는 쌀뜨물인데요.
1: 네네.
0: 쌀뜨물이 그냥 찬물 쌀뜨물이 아니고요. 네. 한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쌀뜨물이에요.
1: 어?
0: 왜냐하면
1: 예.
0: 이렇게 50도 정도의 물에서 해동을 시키잖아요.
1: 예?
0: 그럼 훨씬 더 신선하게 해동이 잘 되거든요.
1: 몇 분 정도 할까요?
0: 요거는 보통 이렇게 너무 많이 꽝꽝 얼려있다. 그럼 예. 40분 이상, 1시간 정도 되고요.
1: 예?
0: 아니, 나는 약간 해동이 약간만 하면 된다. 이러면은 한 30분, 20분에 30분 정도 하시면 예. 아주 정확하게 해동이 됩니다.
1: 해동할 때 뭐 때에 따라서 찬물과 네. 그다음에 미지근한
0: 그쵸.
1: 물이 다르겠네요.
0: 그렇죠. 되도록이면 해동을 할 때는 네. 미지근한 물, 약간 따끈하다 할 정도의 미지근한 예? 물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40분 정도
0: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1: 그럴까요?
0: 네.
1: 저희가 조금 선생님께 미리 해주셨는데
0: 네.
1: 이런 식으로
0: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해동이 예. 완벽하게 됐습니다.
1: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탕 한번 만들어볼까요?
0: 그럴까요? 근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1: 어떤 거요?
0: 바로 천연조미료는 저 앞에 있습니다.
1: 자, 천연조미료 재료 이거예요?
0: 네. 너무 쉽죠?
1: 예.
0: 바로 북어가 있고요.
1: 예.
0: 북어포인데요. 요 북어포 살찜만 쪽쪽쪽 찢어서 준비하시고요.
1: 네.
0: 요 무말랭이입니다. 이 무말랭이는 작년 겨울에 만들었던 무말랭이랑 굉장히 달죠.
1: 네.
0: 쪽쪽쪽 찢은 이 북어포와 무말랭이를 한번 버금을 합니다.
1: 네.
0: 버금이라는 건 뭐냐면 약한 불 후라이팬에서 한 1분 정도 볶아내시는 거예요.
1: 예.
0: 그러고 나서 분쇄기에 곱게 갈아요.
1: 예.
0: 갈아서 합했어요.
1: 이거 두 개 합친 게?
0: 네, 합친 게 요거예요.
1: 천연조미료.
0: 네. 근데 요거는 냉동실에 보관해 놓고 그냥 내가 국물 요리 할 때마다 꺼내서 쓰시면 아주 간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1: 정말 향도 맛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해서 선생님의 요리 비결은 천연조미료입니다.
0: 네.
1: 예.
0: 자, 그랬으면 예. 이 천연조미료와 함께
1: 예.
0: 바로 이 알탕의 비법인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1: 될까요?
0: 네. 자, 볼 하나 주시고요.
1: 네.
0: 요거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1: 그럴까요?
0: 네. 자, 양념장인데요.
1: 네.
0: 요거 먼저 들어갑니다. 요거 뭔지 아세요?
1: 연겨자요.
0: 오, 연겨자 좋아하세요?
1: 아, 좋아하는데, 알탕에 연겨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0: 알탕이요. 밋밋한 매운맛은 싫어해요.
1: 맞아요.
0: 왜냐면 톡 쏘는 매운맛이 있어요. 좋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겨자 하나 넣고요.
1: 네.
0: 보통 이제 우리가 겨자를, 이제, 김이 오르는 뚜껑 있는 솥뚜껑에다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1: 예?
0: 근데 그렇게 만들기 좀 어려우니까 그냥
1: 예.
0: 튜브로 있는 겨자 구입하셔서
1: 예.
0: 하시면 되는데
1: 예?
0: 요거는 이렇게 잘 푸는 게 또 묘미예요.
1: 맞아요.
0: 네.
1: 잘 풀지 않으면
0: 엉기죠.
1: 덩어리져 있으면
0: 자,
1: 먹었을
0: 요거
1: 때.
0: 진간장.
1: 네.
0: 그다음에 국간장
1: 네.
0: 넣고 요거를 잘 풀어요.
1: 진간장, 국간장 반반 섞으시네요.
0: 네. 그래야지 진간장은 풍미를 주고
1: 네.
0: 국간장은 감칠맛을 주잖아요.
1: 네.
0: 그렇게 두 개 섞어야 요 알탕이 훨씬 더 깊은 맛이 많이 납니다.
1: 맞아요.
0: 여기에다가 우리가 넣어야 될 게 있어요.
1: 예, 어떤 거죠?
0: 뭐냐 하면 요겁니다. 다진 마늘에다가요.
1: 네.
0: 다진 마늘이 들어갈 때 짝꿍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해산물에. 알탕 같은 해산물에. 바로 생강즙이에요. 생강즙이 들어가면 지금까지 넣었던 양념장이 훨씬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생강즙 넣어주시고요.
1: 생강은 약간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여기 지금 맛술 또는 청주예요.
1: 네.
0: 그리고 집에 있는 거 넣어주시고.

0: 넣고요. 그리고 고추장.
1: 네. 또 얼큰하게 또.
0: 네. 그리고 된장.
1: 고추장 된장 섞으시네요.
0: 네. 그래야지만 깊은 맛도 우러나고 굉장히 뭐랄까요. 담백한 국물 맛이 굉장히 깊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또 요게 들어갑니다. 약간 칼칼하고 매콤하면 좋잖아요.
1: 그럼요.
0: 약간 고운 고춧가루 넣으시면 훨씬 네? 더 좋아요. 고춧가루 이렇게 들어갑니다. 야,
1: 들어가는 양념은 봐도 얼마나 맛있을지, 국물이 얼마나 맛있을지 생각이 들어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섞어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1: 네, 잘 풀어주는 게 좋겠죠.
0: 네, 그리고 양념장은 숙성시키면 훨씬 더 맛있으니까 네. 미리 전날 만들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1: 숙성시키면.
0: 네, 자 여기까지만 네. 준비가 되고 새우젓은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놨어요. 자 이제 그러면 네. 끓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 알탕을 맛있게 한번 끓여볼까요?
0: 네, 끓여볼까요? 네. 자 이제 냄비에다가요.
1: 예.
0: 이게 지금 쌀뜨물이거든요.
1: 예?
0: 제가 국물 요리에는 무조건 쌀뜨물을 쓰지만
1: 맞아요.
0: 특히 이렇게 알탕 같은 경우에는 예. 쌀뜨물 필수입니다.
1: 정말 선생님 덕분에 일주일이 너무 편했어요. 왜냐면
0: 그랬어요?
1: 항상 이제 밑국물 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네. 오늘은 간단하게 네. 쌀뜨물을 맞아요. 준비했기 때문에
0: 그리고
1: 흘러갑니다.
0: 이 쌀뜨물에다가 천연 맛가루만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1: 아까,
0: 넣으세요.
1: 아까 준비하셨죠?
0: 네네. 일단 쌀뜨물 먼저 넣을게요.
1: 네.
0: 내가 막 광희 씨한테 넣으세요 막 그래.
1: 아 좋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정말 네. 요리 비결을 많이 배웠어요 이번 주에. 네.
0: 자 이렇게 쌀뜨물 넣고요.
1: 네.
0: 여기에다가 천연 맛가루 네. 넣어주세요. 그러면 황태국물, 묵국물이 되겠죠.
1: 그렇죠.
0: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무 썰어놓은 거 있었잖아요.
1: 네.
0: 왜 이걸 먼저 넣냐면 무가 딱딱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무 먼저 넣어요.
1: 무를 먼저.
0: 네. 무 먼저 이렇게 넣어주세요.
1: 단단한 재료부터 넣을게요.
0: 자. 그리고 양파의 단맛이 나니까 단맛 나라고 양파까지 넣을게요.
1: 선생님 그러셨죠?
0: 네.
1: 처음부터 끝까지 넣어서 먹는 재료는 끓기 전에 넣는다고.
0: 그쵸, 맞아요.
1: 그래야 맛있는 맛이 우러나와서. 네.
0: 자, 이렇게 해서 예. 저희가 뚜껑 덮고 한 2, 3분가량 센 불에서 끓을게요.
1: 네.
0: 제가 아까 천연 맛가루 있었죠.
1: 맞아요.
0: 그걸로 무하고 지금 양파 넣고 향이 우러나죠. 국물 맛이
1: 예.
0: 깊어요. 그쵸?
1: 아.
0: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1: 예?
0: 아까 우리가 준비해놨던 양념장을 먼저 풀어요.
1: 아, 바로요?
0: 네. 먼저 풀어요,
1: 예.
0: 양념장을. 이렇게 양념을 먼저 풀잖아요.
1: 예?
0: 맛이 깊어져요.
1: 그럴 것 같네요.
0: 네.
1: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맛있는 무도
0: 네.
1: 마지막에 이제 먹을 때 양념 잘 배 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0: 그쵸? 네. 자, 이렇게 양념이 끓고 있으면 우리가
1: 네.
0: 여기다가 뭘 넣냐 하면은요.
1: 네.
0: 아까 이리하고 알을 쌀뜨물하고 청주하고 대파에다가
1: 예.
0: 미지근한 쌀뜨물에다가 담가놓고 해감시켰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해동이 됐잖아요.
1: 네.
0: 그걸 여기다가 이제 넣어야 돼요.
1: 저희가 좀 받쳐놨어요, 미리.
0: 네.
1: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양념장 넣고 바로 넣을게요.
0: 네, 바로 넣습니다. 1위부터
1: 예.
0: 이렇게.
1: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맞아요. 네. 또 이렇게 1위하고 알 같은 경우는
1: 예.
0: 추가해서도 또 많이 잡수시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1: 오늘 원하시는 만큼, 집에서 만들 때는 원하시는 만큼.
0: 네, 듬뿍 잡수실 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위와
1: 예.
0: 알을 넣었으면 이 양념장이 흠씬 잘 배이도록 한번 끓여주세요. 보통 한 10분 정도만 끓이시면 되겠습니다.
1: 자, 맛있게 한번 끓여볼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맛있게 끓고 있어요. 10분 정도 지났는데.
0: 정말 국물이 굉장히 진해요. 그렇죠?
1: 그리고 색깔도 진해졌고.
0: 그렇죠. 자, 그랬으면
1: 네.
0: 이제 여기에다가 넣을 게 있어요.
1: 자.
0: 바로 고추, 대파
1: 네.
0: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쑥갓은 맨 마지막에 넣지만 쑥갓의 줄기 부분을 이렇게 좀 준비해놨잖아요.
1: 맞아요.
0: 이것도 먼저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넣으셔야 돼요.
1: 두부요.
0: 바로 두부.
1: 맛있는 맛이 잘 배게끔 이제부터.
0: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1: 두부도 먹는 재미가 있어요, 선생님.
0: 아, 그럼요.
1: 네.
0: 요거 건져 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해물이나 이런 것들은 소금으로 간 맞추잖아요. 저는
1: 네.
0: 알탕은 이렇게 새우젓으로 간을 맞춥니다. 그래야
1: 와.
0: 훨씬 더 깊은 맛이 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새우젓 건지를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새우젓에서 올라오는 감칠맛 때문에

0: 더 맛있거든요.
1: 맛이 배가 될 것 같은데요,
0: 그쵸?
1: 선생님.
0: 그렇죠. 완전 배가 되죠. 그리고 예. 아까 우리 쑥갓 있었잖아요.
1: 네?
0: 쑥갓을 반만 먼저 올려주세요.
1: 반만.
0: 왜냐하면 나중에 반은 그릇에 담았을 때 올릴 거예요. 이렇게.
1: 확실히 쑥갓이 올라가야 그쵸. 이제 또 비주얼이.
0: 그렇죠. 다르죠.
1: 자,
0: 이제 불 끕니다.
1: 쑥갓 올라오고 나서는.
0: 네, 불 끄고 예. 이제 바로 저희가
1: 완성
0: 그릇에 완성 접시에 좀 담아볼게요.
1: 볼까요?
0: 이렇게.
1: 아우, 아주 그냥 한 속 가득히 탕이
0: 네.
1: 완성이 됐어요.
0: 그쵸. 아주 맛있게 됐죠?
1: 네.
0: 자, 그랬으면 이걸 한번 좀 담아볼게요.
1: 자, 담으시고. 아, 아주 든든하네요, 선생님.
0: 일단, 무하고
1: 예.
0: 두부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요 아래쪽에서 채소를 조금, 무가 어쩜 이렇게 달큰하게 잘 익었죠?
1: 선생님.
0: 와우.
1: 이 국자로 이게 퍼실 때.
0: 네.
1: 이 향이 확 올라왔거든요.
0: 그래요?
1: 국물이 진하면서, 또 감칠맛이 나면서.
0: 네.
1: 이렇게 이제 주말이잖아요.
0: 네.
1: 가족도 이렇게 둘러앉아서.
0: 맞아요. 이렇게 뜨끈뜨끈한
1: 예.
0: 알탕 한 그릇 잡수고 나면, 피로도 풀리고.
1: 네. 예.
0: 그 다음에, 뭐랄까, 이렇게 가을을 맞이하는 자세가 조금
1: 예.
0: 남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1: 아, 그럴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거 맛있는 쑥갓 하나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거 아주 맛있게 잘 될 것 같아요. 보세요.
1: 그렇게만 했다 넣을까요?
0: 네. 네.
1: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알탕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알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릇에 알 1위를 깔고 대파잎, 청주, 소금, 미지근한 쌀뜨물을 부어 40분 정도 해동해줍니다.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쌀뜨물로 해동해야 알과 1위의 비린내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연겨장, 진간장, 국간장, 다진마늘, 생강즙, 맛술,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쌀뜨물, 천연 조미료, 무, 양파를 넣어 뚜껑을 덮고 2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양념을 넣어 끓이다가 1위, 알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어슷 썬 홍고추, 청양고추, 굵게 채 썬 대파, 쑥갓 줄기, 한입 크기로 썬 두부를 넣어 3분 정도 끓여줍니다. 새우젓을 넣어 풀고 쑥갓 절반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남은 쑥갓을 올리면 알탕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요리하기 귀찮은데
0: 네.
1: 맛있는 반찬이 또 먹고 싶을 때 뚝딱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이 토마토 고추볶음이라고요.
0: 맞습니다.
1: 자, 그럼 재료를 네. 한번 볼까요?
0: 네, 한 5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은요.
1: 네.
0: 정말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1: 네.
0: 일단 방울토마토 준비가 돼 있고요.
1: 네.
0: 꽈리고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끝이에요.
1: 아, 근데 방울토마토와 네. 꽈리고추의 조합이 네. 신선한데요. 양념 재료가 지금 안 나온 줄 알았어요, 저는.
0: 네.
1: 왜냐면 간장도 없고 고춧가루도 없고
0: 네.
1: 뭐가 없어요.
0: 요거는요, 양념이 정말 간편한 거예요.
1: 예.
0: 올리브오일,
1: 예.
0: 들기름,
1: 예.
0: 소금하고 통후추만 있으면 됩니다.
1: 세상에.
0: 아,
1: 이렇게 간단하게 또 맛있게 네. 먹을 수 있다니. 자, 그러면
0: 네.
1: 한번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0: 요거 그냥 만들어 볼까요?
1: 예.
0: 일단 꽈리고추는요, 꼭지를 떼고
1: 예.
0: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꼭지를 떼고 준비를 하시는데요.
1: 네.
0: 꽈리고추가 이렇게 좀 길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토마토는 이렇게 좀 짧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요거를 3등분 하시는 게 좋아요.
1: 길이를 좀 맞춰볼게요.
0: 네. 이렇게. 대신에 어슷어슷하게 3등분. 만약에 꽈리고추가 길지 않고 짧다.
1: 예.
0: 그러면 2등분만 하시면 돼요.
1: 저도 선생님이 네. 꽈리고추 정말 좋아하는데
0: 네.
1: 이 특유의 맛이
0: 그쵸.
1: 너무
0: 그리고
1: 좋아요.
0: 꽈리고추가요,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꽈리고추 가지고 갖가지 요리 다 만들어 드실 수 있는데,
1: 네.
0: 저는 특히 이 토마토하고 같이 하는 거를 선택한 이유가,
1: 네.
0: 토마토의 식감과 꽈리고추의 식감이 아주 잘 어울려요.
1: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가는데요. 많은
0: 네.
1: 분들이 꽈리고추 좋아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토마토랑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0: 네.
1: 자, 계속해서 저희가 배워보겠습니다.
0: 자, 요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방울토마토 있잖아요.
1: 맞아요.
0: 방울토마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꼭지 다 떼어내고
1: 예.
0: 뭘 하느냐 하면 방울토마토를 살짝 한번 데쳐낼 거예요.
1: 예.

0: 데쳐낼 건데 어떻게 데치느냐? 요 방울토마토는 데치기 굉장히 쉽잖아요.
1: 예?
0: 요거 칼집만 내세요, 이렇게.
1: 아,
0: 네.
1: 십자로?
0: 칼집 내주세요.
1: 아, 껍질을 벗기실 거예요?
0: 네네네.
1: 아, 맞아요. 사실은 뭐, 이 방울토마토
0: 네.
1: 저희가 이제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먹거든요. 이제 너무
0: 그쵸.
1: 급할 때는.
0: 네.
1: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토마토 열을 가하면?
0: 네. 훨씬 더
1: 예.
0: 영양소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1: 예?
0: 뭐냐 하면, 토마토 안에 있는 라이코펜이
1: 예.
0: 열을 가해서 볶거나 데치거나 해주면 흡수가 더 빨리 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랬으면 이렇게
1: 예.
0: 끓는 물에다가
1: 네.
0: 소금 한 꼬집 정도 넣고요.
1: 네.
0: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얼른 넣으세요.
1: 십자로 칼집을 내는
0: 네.
1: 방울토마토를 넣었어요.
0: 그리고 칼집이 살짝 벌어지도록 하고 난 다음에 껍질을 살짝 벗겨야 되니까
1: 네.
0: 이렇게 해서 조금 껍질이 조금
1: 살짝
0: 벗겨지죠.
1: 벌어져야지.
0: 살짝 벌어지죠. 그럼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만 되면 되니까
1: 네.
0: 이렇게 해서 얼른.
1: 아마 제가 봤을 땐 30도 안쪽일 것
0: 네,
1: 같아요.
0: 맞아요. 30초 안쪽이에요.
1: 네.
0: 이렇게 해서 얼른 찬물에다가 풍덩.
1: 찬물에 바로.
0: 찬물에 바로 풍덩 해주세요.
1: 네.
0: 그리고 바로 껍질 벗기시면 돼요.
1: 그럴까요?
0: 네.
1: 자, 벗겨보겠습니다.
0: 이렇게.
1: 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한번 데쳐내니까
0: 네.
1: 껍질이 정말 잘 벗겨지네요.
0: 잘
1: 수분도
0: 벗겨지죠?
1: 벗겨져요.
0: 그리고 요거 뭐 굳이 말끔하게 안 벗기셔도
1: 아,
0: 되는데,
1: 그럼요,
0: 그래도
1: 그럼요.
0: 이렇게 딱 벗겨서
1: 네.
0: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1: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0: 이렇게.
1: 몇개
0: 제가 이렇게
1: 벗겨놨어요.
0: 벗겨놨어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일단 토마토하고 요 꽈리고추하고
1: 예.
0: 볶기만 하면 끝이에요.
1: 자,
0: 근데 뭘 하느냐?
1: 예.
0: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1: 예.
0: 요게 지금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근데 엑스트라 버진 아니고요. 퓨어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냥 볶음용, 튀김용 쓸수 있는 거.
1: 네.
0: 그래갖고 요게 발연점이 좀 높아요.
1: 네.
0: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들기름이에요.
1: 오늘은 올리브오일이랑 들기름 섞으시네요.
0: 네. 두 가지를 합쳐서 하면 발연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쉽게 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볶음 요리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1: 맞아요,
0: 자, 이렇게
1: 맞아요.
0: 됐으면 이제 불을 켜세요.
1: 이렇게 들기름을 활용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0: 그리고 올리브오일하고 들기름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잖아요.
1: 예.
0: 그럼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껴지는 향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이 반찬하기에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1: 맞아요. 지금 그 좋은 향이 나고 있어요.
0: 자, 그랬으면
1: 자,
0: 요거
1: 꽈리고추
0: 꽈리고추,
1: 넣었고요.
0: 그다음에 요게 토마토예요.
1: 자, 선생님 또 궁금한 게,
0: 네.
1: 이 토마토도 들기름하고 어울릴까요?
0: 아, 잘 어울립니다. 제가 요거 가끔가다 제가 집에서 하는 반찬이거든요.
1: 예.
0: 요게 아주 좋아요. 근데 사실 집에서 토마토하고 꽈리고추 요게 만들기 굉장히 쉽잖아요.
1: 엄청
0: 근데
1: 쉽죠.
0: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근사한 맛의 요리가 되거든요.
1: 오.
0: 왜냐하면 이 토마토 꽈리고추가요. 궁합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1: 예.
0: 스테이크, 그다음에 돼지고기 맥젓구이도 괜찮고요.
1: 예.
0: 삼겹살 구이 그냥 우리가 구웠을 때도 괜찮고요.
1: 아, 그리고
0: 그래서,
1: 뭔가 분위기가
0: 네.
1: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는 것
0: 그쵸.
1: 같아요.
0: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만들어서 아주 간편하게 쓸수 있는데,
1: 예.
0: 요렇게 볶을 때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여기 소금이거든요. 소금 간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익혀질 때 소금 간을 해야 요게 싱거워지지 않거든요. 특히 어느
1: 그쵸.

0: 네. 많은 분들이 물론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염을 원하시거든요.
1: 맞아요. 저염을 원하죠. 예.
0: 자, 그래서
1: 이제 이 정도만 되면 다 됐어요.
0: 와, 지금 토마토에 약간 달큰한 네. 향하고 빠리꼬치의 매콤한,
1: 매콤한 향이 예. 좀 섞였잖아요.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따 네. 놓고 이제 여기다가 할 게 있어요.
0: 어떤 거요?
1: 바로 뭐냐 하면 담아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담아주세요.
0: 와,
1: 색감 너무 이쁘죠?
0: 네, 예. 색감도 너무 좋고 뭔가 고기 요리 먹을 때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고
1: 이거 생선 요리 먹을 때도 아주 좋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아침에 간편하게 달걀 후라이 했잖아요.
0: 예.
1: 고기에다가 이거 같이 섞어서 잡수셔도 아주 좋아요.
0: 그러게요, 그러게요.
1: 네. 이거 조금 빨리 담으려니까 이렇게.
0: 일단 색감도 예쁘고 향도 좋고. 네. 아니 어떻게 이게 조화롭게 이렇게 요리를.
1: 그쵸? 굉장히 조화롭죠.
0: 예.
1: 그리고 이 방울토마토 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 이렇게 됐으면 네. 이 정도만 먼저 좀 담을게요.
0: 네.
1: 됐으면 여기다 할 게 있어요.
0: 어떤가?
1: 바로 이게 뭐냐 하면은요, 통후추 갈은 거거든요.
0: 네.
1: 갈은 것을 요 위에다가 이렇게 살살살 뿌리세요.
0: 아, 마지막까지.
1: 네. 왜냐하면 후추는 같이 굽거나 하면 또 안 좋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뿌려서 잡수시는 게 좋아요.
0: 야.
1: 이렇게. 요게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0: 네.
1: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강추합니다.
0: 자, 이렇게 기분까지 좋아지는 토마토 고추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토마토 고추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꽈리고추는 꼭지를 떼어낸 뒤 3등분으로 엇을 썰어주세요. 방울토마토는 꼭지를 떼어낸 뒤 10십자로 칼집을 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 방울토마토를 넣어 살짝 데치고 찬물에 담가 껍질을 벗겨주세요. 팬에 퓨어 올리브 오일, 들기름을 두른 뒤 꽈리고추, 방울토마토를 넣어 볶다가 소금을 넣어 볶아줍니다. 이렇게 퓨어 올리브 오일에 들기름을 섞으면 볶을 때 재료가 잘 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간 통후추를 뿌리면 토마토 고추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아주 맛있는 밥상을 차려줄 빅마마 이혜정 요리연구가의 칼칼한 고등어 김치찌개부터 감칠맛 대왕 북어전까지 인기 폭발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만 흔히들 우리가 100세 시대 그러죠. 만약 60살에 은퇴한다면 최소 20년에서 40년 노후 생활을 보내야 하는데, 자, 노후 준비하면 어떻게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 이걸 흔히들 말하지만요, 목돈보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50대부터는 적극적인 노후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스스로를 머니 트레이너 이렇게 부르시면서 많은 분들의 돈 습관을 바꿔주고 계신 우리나라 대표 머니 트레이너를 초대했습니다. 김경필 자산관리 전문가,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머니 트레이너 할 때 트레이너가 네. 헬스 트레이너 그겁니까?
1: 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면 근육을 키워주는 사람이죠.
0: 그러니까요.
1: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돈 관리에 있어서도 근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이제 돈 관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사실 어떤 지식과 경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 돈 관리는 반복의 영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훈련의 영역이지 교육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나 운동이나 저축이나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반복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반복하지를 못하니까.
0: 예, 예.
1: 그래서 제가 돈 관리의 기술을 가르쳐드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같이 한번 힘들지만 훈련하면서 몸에 익혀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머니 트레이너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0: 근육도 꾸준히 계속해야 유지가 되지.
1: 그렇죠.
0: 한 두 달만 안 해도 쑥 빠지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1: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뭔가 관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중단하게 되면 근손실이 생깁니다.
0: 그러니까요.
1: 과거에는 절제를 잘하고 절약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약간 좀 해이해지다 보면은 또다시 옛날의 과소비로 돌아가는 그렇죠.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죠.
0: 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뭐 한 3, 40년 노후 생활 보내야 하는데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이 OECD 최고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왜 그렇습니까?
1: 이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뭐 최고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신용유의자가 9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신용유의자의 90만 명 중에서 40대 이상이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2030들도 이 신용유의자가 25만 명을 돌파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이유냐. 이제 사실 2030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뭔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 좀 실패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돈 관리의 습관. 이런 경우가 많고.
0: 과소비.
1: 그렇죠. 그리고. 40대, 50대 이후는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상 최악 수준이거든요.
0: 예, 예.
1: 지금 우리가 K자형 성장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뭐 반도체 수출 기업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자영업자는 연간 폐업이 100만 명을 지금 돌파할 정도로
0: 맞아요.
1: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0: 그리고 과거에는 폐업한 것보다 창업이 더 많았는데 맞아요. 요새는 반대예요.
1: 창업 자체를 안 하는
0: 그러니까요.
1: 이러니까 40대, 50대, 특히 50대, 60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퇴직을 할 시기고 자영업자들도 이제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워진 시장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 안전망이랄까 이런 뭐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0: OECD 국가 중에서는 매우 늦죠.
1: 매우 늦은 편이고
0: 그렇죠.
1: 인식 자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노후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을 보니까 그냥 뭐 퇴직하시고 뭐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0: 예.
1: 아 이렇게 뭐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우리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83.5. 이제 앞으로 지금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0: 당연한 얘기죠.
1: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은퇴를 하고 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0년 이상을 소득 없이 살아야 될 상황이 생겼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SNS의 발달이라든지 특히 한국 사회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0: 예, 예.
1: 현재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아, 이 정도는 체면으로 보여줘야 되고 아,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0: 한마디로 이제 퇴직해서 월급은 끊어졌는데 연금은 뭐 보잘것없고 그다음 뭐 딱히 모아놓은 재산 별로 없고 뭐 있으면 집 한 채인데 뭐 그거마저 없는 분들도 많고
1: 맞습니다.
0: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소득은 없지만 써야 할 돈이 있는데 맞습니다. 수입이 그걸 써야 할 돈만큼 챙겨주는 요소가 없으면
1: 맞아요.

0: 여러 가지 이유로 주택연금이 생각보다는 인기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막막해진 현금 흐름을 사실은 창출하는 데는 대단히
1: 네.
0: 불리해진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자, 시작하면서 우리 김경필 자산관리 전문가께서 목돈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다라고
0: 맞습니다.
1: 강조하신다고 얘기했어요.
0: 네네네.
1: 그럼 이제 노후에 생활비가 얼마가 드는데 그 생활비를 어떤 현금 흐름으로 메꿔야 하느냐.
0: 네네.
1: 한마디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0: 그렇죠. 예.
1: 노후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0: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노후 생활, 노후 준비가 시작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야, 얼마 정도 있으면 마음 편하게 은퇴할 수 있을까? 그게 자꾸 금액으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과거 우리가 고금리 시대에 자산이 빠르게 성장했던 관성에 의한 어떻게 보면은 학습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부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10억 있어? 15억 있어? 이제 은퇴해도 돼? 이런 이야기보다는 한 달에 내가 완전 은퇴를 하고 나서 진짜 얼마의 생활비가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노후 생활비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노후 준비의 시작이다.
1: 그래, 좋아요, 좋아요.
0: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후 생활비라는 거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이게 내가 지금 퇴직하려고 하는 시기는 10년 후예요. 그럼 그때는 또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생활비도 올라가 있을 거고. 이거 현재 가치로 계산해야 되는지 미래 가치로 계산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을 하니까 아이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라는 말은 그냥 지금 돈으로 얼마 쓰느냐, 자 이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1: 현재
0: 거예요.
1: 생활비.
0: 현재 생활비. 자, 먼저 순생활비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생활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순생활비가 뭐야? 그러니까 순수한 생활비. 그러니까 우리 생활비 안에는 불순물이 좀 들어있거든요. 이 불순물이라는 게 뭐냐? 내가 완전 은퇴하고 나서 노후에는 안 들어가도 되는 생활비가 지금 우리 생활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 뭐죠? 예를 들면?
0: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완전 퇴직하기 전까지 대출은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노후에는 대출 이자는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완전 퇴직할 때쯤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 독립을 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 교육비가 또안 들어가겠죠.
1: 이자, 그다음 교육비.
0: 자,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많은 분들은 보시면서 야, 희망적이다.
1: 그렇죠.
0: 자녀 교육비도 안 들어가고 대출 이자도 안 들어가면 우리 지금 있는 생활비에서 순생활비는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1: 뭐 그냥 먹는 거쓴
0: 그죠,
1: 그런
0: 그죠, 그죠.
1: 거죠.
0: 네, 거기다가 한 가지 더안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은 굉장히 넓은 사회관계 비용이 들어가요. 경조사도 다 챙기고, 또 생일 기념일도 챙기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뭐 만나는 분들도 많죠. 우리가 톡 같은 데 보면 막 1,000명씩 있는 분들도 있고, 모임을 뭐 10개를 나간다 그러고. 그런데 나중에 완전 퇴직을 하면 그 정도로 넓은 사회관계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1: 그렇겠죠.
0: 그런 것도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재 생활비에서 대출 이자 빼고 자녀 교육비 빼고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 비용을 한50% 정도를 빼십시오. 그러면 순생활비는 확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와, 이게 얼마 안 들어가겠구나. 자, 그런데 노후 생활비는 그 순생활비에서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1: 왜요?
0: 지금 우리는 쓰고 있는 생활비가 언제 쓰느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고 토요일, 일요일만 여가 생활을 하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내가 완전 퇴직을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갑니까? 안 갑니까?
1: 안 가죠.
0: 안 가죠. 그러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여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회사를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소비가 나도 모르게 억제되고 있는 거예요.
1: 돈쓸 시간이
0: 돈쓸
1: 없으니까.
0: 시간이 없죠. 회사에서 물론 뭐 모바일 쇼핑으로 물건을 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매여 있는 동안 나는 소비가 비자발적으로 억제되고 있었던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비를 뜯어보면 뭐 쌀값, 반찬값보다는 사실은 여가의 문화 레저 비용이나 활동 비용들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1: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5일 근무, 2일 휴식 시스템에서 쓰던 생활비를 7일 여가 생활 휴식 시스템에다가 쓴다라고 하면 당연히 두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가 현재 가치로 미래에 퇴직한 시점에도 필요하다.
1: 거의 그 정도다.
0: 예. 네,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집은 아이들이 있어서 막 교육비 쓰고 그래서 막한 500만

0: 2,000원 이상은 지금 나가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독립을 하더라도 노후에는 지금 생활 수준을 유지하시려면 지금 정도 생활비는 아마 현재 가치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1: 네. 그러니까 거칠게 말해서 지금 가격으로 대략 부부가 몇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0: 국민연금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124만 원 정도의 생활비는 필요하다. 부부 같은 경우는 198만 원 정도가
1: 네.
0: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요즘 너무 양극화된 사회의 평균이라는 게좀 약간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실제 민간 어떤 모 은행에서 발표된 소위 말하는 그 2인 가구가 노후 생활비를 하는데 가장 적정한 생활비는 350만 원이다라는 이야기가
1: 350.
0: 있거든요. 사실 이게 조금 더 저는 현실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50만 원이라는 생활비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3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기본적으로 노후에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
1: 알겠습니다.
0: 금액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

0: 그러니까 부부가 한 350, 그 이상이 이제 필요한데 퇴직해서 월급은 없고
1: 네.
0: 연금은 뭐 해보니까 뭐 거기에 못 미치고 그럼 이제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1: 이게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 그러면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게 재테크를 하시려고 그래요. 네. 노후 준비라는 것은 이 재테크라고 하는 분야에 대한 국한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종류가 몇 가지냐.
0: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계산을 해봤지 않습니까? 노후 생활비. 그럼 노후 생활비가 아, 이 정도 들겠구나라는 금액이 있잖아요. 자, 그 금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금액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0: 당연하죠.
1: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 보시면은 현재 가치로 금액을 표시해 줍니다.
0: 난 얼마 받을
1: 그렇죠.
0: 거다.
1: 그렇죠. 예를 들면 거기에 150이라고 나와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10년 후에 퇴직을 하더라도 150을 준다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지금 화폐 가치로 150을 준다.
0: 알고 있습니다.
1: 예,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생활비에서 그 150을 빼시면 돼요.
0: 그러니까요.
1: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생각을 해보면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최근 같은 경우는 다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0: 퇴직연금.
1: 자, 퇴직연금은 어디서 조회해 볼 수 있느냐. 물론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의 인트라넷이나 또는 인사팀에 메일을 보내서 뭐 문의하시면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받아보실 수는 있는데 또 인사팀에 또 메일 보내면 또 퇴직하는 줄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네. 금융감독원의 금융포털에 들어가시면 내연금 통합 포털 시스템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 근속연수 남아있는 기간과 대략 그 급여를 입력을 하시면 정확한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예상 퇴직연금 금액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금액을 또 빼시면 돼요.
0: 두 번째가 퇴직연금.
1: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노후생활비에서 국민연금 빼고 퇴직연금 뺐어요. 야, 근데도
0: 부족해.
1: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뭐 예를 들면 뭐 배당주에서 받는 배당 금액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디 뭐 오피스텔을 어디서 사놨는데 뭐 임대료를 받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개인연금 저축을 가입을 했는데 개인연금 저축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있다든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을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나 저기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빼고 나니까 나머지는 없는데 근데 없는데 부족 금액이 굉장히 크면은 와, 이게
0: 절망하죠.
1: 절망이 되죠. 그러니까 절망이 뭐 예를 들면 내가 퇴직 기간이 앞으로 한 10년 넘게 남았는데 뭐 부족분이 있다면 아, 지금부터 조금 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내후년에 내가 퇴직인데 지금 보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밖에 없고 그걸 받아도 내가 필요한 노후 생활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크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좀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0: 집.
1: 그러니까 주택이죠.
0: 그럼 주택연금을 하면 되죠.
1: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주택, 내 집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집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한 나라다 보니까 퇴직할 때쯤 되면은 뭐 집값이 비싸든 싸든 그래도 집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럼 그동안에는 이걸 우리가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으로 활용을 못했었잖아요.
0: 못했죠.
1: 자,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집을 팔지 않더라도 내가 다운사이징을 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거의 다운사이징이죠.
0: 더 좁은 평수로 내지는
1: 그렇죠.
0: 뭐 서울 외곽으로
1: 맞습니다.
0: 이렇게.
1: 교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노후는 내가 살던 곳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는데 물론 내가 지내던 동네, 내가 주거하는 곳이 편하긴 하죠.
0: 예.
1: 그런데 마음을 노후 준비할 때는 좀 유연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게 내가 도심에 집을 갖고 있다 또는 아주 뭐 중요 입지에 집을 갖고 있다면 굳이 꼭 거기서 내가 노후를 보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정부 치고 살면 또 다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외곽이나 조금 상대적 하위 입지로 이사를 가시면 내 집에 월세를 주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월세를 내면 그 월세 차액만큼이 현금 흐름이 될
0: 그렇죠.
1: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교수님이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주택연금인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3월에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을 개정을 해서 보증료도 낮추고 그다음에 연금액도 3.1%를 상향시키면서 굉장히 지금 주택연금이 좋아졌거든요.
0: 또 대상 주택 범위도 넓혀지고.
1: 범위도 넓혀지고. 예. 과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만 55세 이상이면은 배우자나 나나 한 명만 55세가 넘어가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격, 기준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민간 은행에서도 이 영모기지론 상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12억 원이 공시가격이 넘는 주택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안 되지만 이렇게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생각보다 사실 연금액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3억 정도 되는 주택이다. 그럼 많은 분들이 3억 되는 주택이 어딨냐 이렇게
0: 지방에,
1: 얘기를 하는데 지방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0: 넓혔죠,
1: 네,
0: 넓혔죠.
1: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되는 집을 60세가 아닌 70세에 만약에 연금 개시를 한다 그러면 89만 원 정도 연금액이 나옵니다.
0: 그게 죽을 때까지죠?
1: 죽을 때까지
0: 그렇죠?
1: 나옵니다.
0: 그렇죠. 네.
1: 그리고 6억 같은 경우는 179만 원.
0: 예, 예.
1: 그리고 12억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 사실 집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둘러보면 다 12억 정도 되는 집인데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70세 연금 개시를 한다 그러면 340만 원까지.
0: 네, 네.
1: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자산의 개념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네. 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택연금이 좀 인기가 없는 이유.
0: 그런데 이제 그거는 주로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맞아요. 그러는 건데.
1: 지금 우리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정확한 게 왜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주택연금이 인기가 없나 봤더니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뭔가 이렇게 내 집에서 벽돌을 한 장씩 빼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게 좀 기분이 좀 예. 그렇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녀들 눈치를 그러니까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참 웃픈 얘기인데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상담을 받고 와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대봉투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거기에 주택금융공사라고 써 있었답니다. 딸이 그걸 보더니 엄마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날부터 좀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이 집은 놔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 말이 집을 준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벌써 이렇게 집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의 숫자를 좀 늘리는 데
0: 일반 목표를
1: 집중을 해야 된다.
0: 그렇죠. 자,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혹시 있다면 개인연금이나 뭐 배당금 이런 거. 그다음 아주 중요한 게 주택연금.
1: 주택연금.
0: 또 그때 퇴직했으니까 일주일 내내 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 용돈벌이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건 중요하죠.
1: 가장 중요합니다.
0: 그죠?
1: 이게 사실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내용보다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건데 많은 분들이 이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당신은 생계형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아실현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본인에게 물어보거든요. 내가 생계형 경제활동인가? 자아실현 경제활동인가?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나는 생계형 경제활동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참 잘 모르겠다. 일요일 날 저녁의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요일 날 저녁에 컨디션이 너무 좋다. 내일 또 월요일 날부터 나가서 동료들과 이야기할 일할 생각에 막 가슴이 벅차다. 그러면 그분은 이미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이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퇴직을 1차로 하고 나서 70세까지 그 시기를 저는 세컨드 라이프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은퇴를 했다, 퇴직을 했다 그러면 막 축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딘가에서 이렇게 퇴직을 했다, 은퇴를 했다 그러면 막 축하하는 분위기보다는 아, 그래?
0: 걱정해 주죠.
1: 아유,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은 왜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면 축하를 해 주나 봤더니 은퇴를 외국 사람들은 생각 자체를 자기가 하기 싫었던 일에서 이제부터 하고 싶었던 일로 바꾸는 거를 은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리타이어먼트라는 그 자체가 뭐 누군가는 표현을 리타이어다 그러니까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닌 소득이 많이 줄더라도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딱 퇴직을 하면 야, 나 이제 진짜 일은 너무나 지긋지긋하니까 정말 좀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0까지 일해라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퇴직을 하셨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야, 이제 그 30몇 년을 직장 생활하시고 퇴직하셨는데 얼마 매일 노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0: 지겹다 그러죠.
1: 아이러니하게도 출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이 아니 그렇게 일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출근하고 싶다? 이게 이해가 되냐? 그래서 우리가 노후에 3대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3대 고민이 뭐냐? 돈, 건강, 외로움이래요.
0: 맞아요.
1: 근데 이거를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50대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돈, 건강, 외로움이 왜 걱정이지? 돈 있지? 지금 건강 있지? 외로움? 나 지금 모임을 10개 나간다. 이런 분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게 퇴직을 하고 나면 이 돈, 건강,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다가오거든요.
0: 한꺼번에 다가오죠.
1: 근데 이 문제를 단박에 해결하는 게 놀랍게도 워킹이에요.
0: 일하는 거죠.
1: 그죠. 그래서
0: 돈도 벌죠. 건강도 챙기죠.
1: 맞아요.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에이, 과연 그럴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60부터 70까지 워킹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말고 워킹의 형태를 바꾸고 워킹의 시간을 줄일 생각을.
0: 그렇죠. 하면.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걸 얘기를
0: 하면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1: 맞아요. 그러니까 5일 근무 2일 휴식 시스템에서 3일 근무 4일 휴식 시스템.
0: 예, 예.
1: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한데 자, 이 얘기를 왜 제가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나는 아직까지 퇴직이 한 10년은 넘게 나왔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0: 준비해야 그 3일 일자리가 맞습니다. 생기죠.
1: 맞아요. 지금 퇴직이 10년, 5년 남으셨다면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0: 네, 네.
1: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신 이제 돈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물론
0: 적게 벌죠.
1: 적게 벌죠. 제가 그 EBS 다큐 프라임을 얼마 전에 찍었는데 그 이금희 아나운서와 함께 100세 부자라는 프로그램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100세 부자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그 부부가 출연을 하셨는데 이 부부가 70세가 넘으셨거든요. 근데 직업이 뭐냐면 트롯 가수예요. 근데 부부가 트롯 가수인데 어디서 활동을 하냐? 노인복지관이나 실버케어센터 같은 데서 노래교실을 하고 근데 이분들이 방송을 보면은 표정을 보면은 너무 행복해요.
0: 그분들은 근데 노래를 잘하시는구나. 재능이 있구나.
1: 당연히 노래를 잘하시니까 가수를 하셨겠지만 예, 예. 트롯 가수로 얼마를 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부부가 월 400.
0: 와.
1: 그래서 괜찮은데? 그랬는데 의상값이 250. 아, 그러면은 뭐 사실 실제로 한 150밖에 소득이 없는 거잖아.
0: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데.
1: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니, 그걸 왜 150 벌려고 왜 둘이 그러고 있지?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너무 이분들의 전직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수학 교사예요. 교편을 35년간 잡으시고.
0: 네.
1: 근데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게 체면이고 품위가 있지. 어떻게 퇴직하시고 트롯 가수를 하십니까?
0: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1: 근데 퇴직 5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많은 분들이 물론 재테크를 잘하는 것도 물론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로 만들고 60부터 70까지는 여러분들의 세컨드 라이프의 세컨드 잡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0: 맞습니다.
1: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0: 꼭 70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한 그런 거죠.
1: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내가 70, 60 되기 전에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행운일 수 있다.
0: 자, 이제 한 50쯤 되면 은퇴가 한 10년 남았다 치고 말씀하신 현금 흐름의 여러 가지, 그다음에 나의 세컨드 라이프를 위한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1: 맞아요.
0: 현금 흐름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라 지금부터.
1: 맞습니다.
0: 그런데 그 노후 준비하는데 꼭 유의해야 할 또 다섯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강조하셨거든요.
1: 무엇을
0: 그 리스크는 뭡니까?
1: 네, 지금 우리 교수님 얘기해 주셨던 무엇을 해야 되느냐의 초점도 물론 중요하죠. 네. 그런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도
0: 그러니까요.
1: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배님들의 사례라든지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이걸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리스크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말이죠. 여러분도 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창업의 리스크입니다.
0: 아,
1: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0: 벌컥 치킨집 차렸다가.
1: 아, 맞아요. 진짜 이게 창업이라는 건 참 좋은 건데 사실 내가 20년, 30년간 해왔던 일이 아닌 다른 걸로 창업을 하려면
0: 맞아요.
1: 최소한 3년 정도 그 분야에서 조금 경험을 쌓고 해야 돼요. 창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경험과 어떤 기술이 있는 분야로 해라.
0: 그렇죠.
1: 만약에 없다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경험을 쌓고 하셔야 되는 거죠.
0: 자, 경계 대상 1호 창업의 유혹. 두 번째.
1: 자, 두 번째 유혹은 말이죠. 창업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속에 불안감이 안 없어졌는데 아주 가까운 지인들과 이야기, 고민을 나누다 보면 지인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이러면서 뭔가를 얘기하는 근데 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가까운 친인척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의 말은 내가 그래도 좀 믿을만하지 않나? 생판 모르는 사람 남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는 것이 투자의 유혹이죠.
0: 그렇죠.
1: 최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 그 국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 반도체 빅2 기업 중에 한 개 기업은 거의 700%, 한 개 기업은 거의 1300%까지 1년 사이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 이때 만약에 어떤 퇴직금을 가지고 아, 앞으로 이 돈으로 어떻게 내 노후 준비를 해야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0: 유혹이죠.
1: 유혹이 될 수밖에 없죠. 야,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저렇게 돈을 버는 걸 본다.
0: 하지만 주식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어요.
1: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익률을 보면서 포모를 느끼게 되는 이유는 실상 이제 우리가
0: 삼성 포모, 나만 빠지고 있구나.
1: 맞아요.
0: 이런 두려움.
1: 나만 뒤처지고 있구나.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이번에는 이제 코스피였지만 불과 한 2, 3년 전에는 코인 시장, 코인에서 금융 사기,
0: 금
1: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면서
0: 알겠습니다.
1: 투자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퇴직금을 날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0: 다섯 가지 리스크 중에 창업, 포모.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1: 세 번째는 이제 뭐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50대, 60대 이제 노후쯤 되면은 몸이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0: 병원비.
1: 아, 그렇습니다.
0: 건강관리.
1: 건강관리. 그래서 우리가 50대에 뭐 사실 근육 1kg이 뭐 경제적 가치로 뭐 수천만 원이다라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0: 예.
1: 건강이 깨지게 되면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뭐 돈도 또 직업도 다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0: 그럼요.
1: 그래서 노후 준비 그런

0: 그러면 재테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후 준비 그러면 일단은 건강이다. 그래서 하루에 어떻게 보면 1시간 정도는
1: 운동.
0: 내가 땀을 좀 흘리면서 할수 있는 운동을 50대부터는 꼭 하셔야 된다.
1: 몸테크네요, 몸테크.
0: 몸테크입니다, 이게. 진짜
1: 세
0: 이게
1: 번째가 건강. 네
0: 건강.
1: 번째는요?
0: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여러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리스크입니다.
1: 뭐예요?
0: 정말로 가까운 곳에 있는 배우자 리스크죠. 이런 말씀드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2024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황혼 이혼의 비율이 24%가 넘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1: 이혼하면 또 돈도 무지하게 들죠.
0: 여기서 말하는 황혼 이혼이라는 게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분들이 이혼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지 않습니까? 뭐 서울에 한 아파트 한채 갖고 있는 한 10억 정도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잘 지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 이게 5억, 5억이 되는 거예요.
1: 알겠어요,
0: 예.
1: 알겠어요.
0: 이런 부분들 때문에
1: 예.
0: 사실 배우자와 노후의 관계가 굉장히 화목한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가치다.
1: 자산 가치도 있다.
0: 자산 가치가 있는
1: 그러니까
0: 겁니다.
1: 노후 대비로 운동해라. 그리고 부부 관계도 좋아야 한다. 또 건강은 혼자만 해쳐지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해칠 수
0: 맞습니다.
1: 있으니까
0: 예.
1: 50대부터는 손잡고 운동하러 다니면
0: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1: 되겠네요.
0: 번째
1: 예.
0: 리스크가 여러분들도 이제 직감을 하셨겠지만 자녀 리스크입니다.
1: 독립시켰는 줄 알았는데 또
0: 맞아요.
1: 돈이 들어가죠.
0: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캥거루족이 좀 문제인데 캥거루족이라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경제활동은 하든 안 하든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1: 네.
0: 경제적 탯줄을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최근에 좀 웃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새로운 직업이 등장을 했는데 전업자녀다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1: 근데 그건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0: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1: 네.
0: 노후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자녀와의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선긋기를 하셔야 된다.
1: 그럼 물론입니다.
0: 이
1: 예.
0: 부분을 조금 청소년기부터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1: 그
0: 않을까.
1: 선긋기라는 것을 자녀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도록 교육을
0: 맞습니다.
1: 꾸준히 시켜야 되는 거죠.
0: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가를 지원해주겠다라는 것보다는 해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더 많이 하셔야 되고 설사 해주시더라도 해줄 수 없다, 안 해준다고 했다가 해줘야 되는 거지.
1: 알겠습니다.
0: 처음부터 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녀 문제가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1: 자, 노후 생활비, 그것을 위한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의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노후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꼭 경계해야 할한 다섯 가지. 마지막은 이제 소비도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 소비를 위한 10계명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0: 네네네.
1: 그건 뭡니까?
0: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과소비, 이 정도는 과소비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생활 속에 배어 있는 사실 과소비가 있거든요.
1: 뭡니까? 대표적인 게.
0: 자, 그래서 10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것까지 한번
1: 예.
0: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순위로 얘기하면 10위부터 1위까지 있다라고 해요. 10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0위는 매번 점심 외식을 하는 습관입니다.
1: 예.
0: 이게 직장인들이, 저희 사무실도 여사원들은 지금 도시락을 싸우고 있거든요. 물론 뭐,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닌데,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상황이 되면 도시락을 싸와야 되는데 요즘 점심값이 굉장히
1: 많이
0: 비싸거든요.
1: 올랐죠?
0: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모든 점심 식사를 외식을 하는 습관은 좀 피하는 게
1: 고치자.
0: 좋겠다.
1: 두 번째.
0: 자, 9위는, 바로 기본요금 택시입니다.
1: 그게 뭐예요? 아, 짧은 거리?
0: 예. 네, 그러니까
1: 아.
0: 택시를 우리가 필요할 땐 타긴 타야 되는데
1: 예.
0: 기본요금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4,800원인데 이게 1.3km 이내에서 내렸다는 뜻이거든요. 1.3km면 날 좋은 날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거리인데 자꾸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돈 관리의 태도가 무너질 수
1: 금방
0: 있다.
1: 이해됩니다.
0: 예, 8위는, 바로 커피입니다.
1: 커피.
0: 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손에 들고 딱 출근하는 게 하나의 문화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데 하루에 한 잔이 아니라 막두 잔, 세잔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시는
1: 예,
0: 분들이 있거든요.
1: 좋아요.
0: 예, 그런 거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1: 7위.
0: 7위는, 너무 과도한 이벤트 자금입니다.
1: 이벤트.
0: 기념일이나 생일 챙기는 비용은 제가 봤을 땐 소득의 한3% 정도로 예산을 만들어 쓰는 게 어떨까?
1: 소득의 3%.
0: 예, 그 정도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1: 예.
0: 드리고요.

0: 이제 6위.
1: 예. 6위는 바로 신상 옷을 계절마다 사는 습관입니다.
0: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1: 우리가 이제 보통 대한민국 분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옷장문을 딱 열면 옷을 쫙 보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0: 입을 옷이 없네.
1: 입을 옷이 없다. 아마 우리 교수님도 집에서 가끔 좀 들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고 최근에 샀던 옷만 자꾸 입어서 그렇거든요. 4년, 5년에 샀던 옷을 꺼내서 입어보면 사실은 지금 유행하고 딱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상 옷은 경년제로 사자.
0: 경년.
1: 그래서 지금 10위부터 6위까지 5가지를 만들어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가벼운 거예요.
0: 좀 무거운 거로 갑시다.
1: 무거운 거 이제 한번 가면 5위가 있습니다. 5위는 뭐냐면 문화 레저 비용을 소득의 10% 이상 쓰지 말자입니다. 문화 레저 비용 그럼 우리 교수님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문화 레저 비용.
0: 뭐 영화 보는 거.
1: 그렇죠.
0: 뭐 전시회 같은 거
1: 전시회
0: 그런
1: 보는 거.
0: 거.
1: 공연, 관람.
0: 뭐.
1: 기성세대는 요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는데 2030들한테 문화 레저 비용 하면은 PT, 요가, 필라테스 이거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당연히 공연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미용, 성형.
0: 예,
1: 뭐 여성분들은 네일 아트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10%를 넘어가서는 조금 곤란하다.
0: 성형까지 들어가면 어마어마해지네요.
1: 예, 요까지가 5위. 5위.
0: 예.
1: 자, 4위는 말이죠. 4위는 식생활비인데 식생활비는 내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의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에서 30%가 식생활비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0: 그렇게 안 넘을 것 같은데.
1: 네, 안 넘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서 장 봐서 요리하고 이렇게 먹는 비용으로 따지면 당연히 안 넘는데 외식 배달이 들어가면은
0: 그렇죠.
1: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식생활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뭐 장 봐서 우리 요리해 먹는 거 말고 외식이라든지 배달도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0: 알겠습니다. 네,
1: 그런 정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3위는 바로 주거 비용입니다.
0: 주거.
1: 주거 비용은
0: 어마어마하죠.
1: 이 주거 비용이 내 집 마련이 안 된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이잖아 월세 같은 금액인데 이게 소득의 15%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 대출 이자나 월세가 15%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0: 예.
1: 자, 2위는 이제 딱 두 개 남았는데 이건 좀 굵직한 겁니다.
0: 네.
1: 2위는 여행 비용인데요. 여행 비용인데 자기 연소득의 5%를 넘는 여행 비용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0: 이건 문화 레저와 또 별도고요.
1: 별도입니다. 여행인데 여행은 그 제가 연소득이 5%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게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의 한 60%. 그러면 내가 월 소득이 한 500이다 그러면 한 300만 원.
0: 300만 원.
1: 요 정도 안에서 여행을 가셔야지.
0: 알겠습니다.
1: 그거보다 더 하면 안 된다.
0: 1등은
1: 대망의 1위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게
0: 그럴 줄 알았어요.
1: 예, 본인 소득의 월 소득이죠. 6배 이상 되는 차를 타면은 곤란하다.
0: 연봉의 6배
1: 아니
0: 이상.
1: 월 소득.
0: 월 소득?
1: 예, 월 소득의 6배 이상.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500만 원이다.
0: 뭐 3천만 원 이상.
1: 3천만 원 정도 이내의 차를 타면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한 단계가 아니라 거의 두 단계 이상을 높게 타시는 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많다라는 거죠.
0: 자, 우리 김경필 자산관리 전문가는 신용카드를 안 쓰고 체크카드를 쓴다면서요.
1: 네, 저는
0: 왜 그렇습니까?
1: 심지어 법인카드도 체크카드입니다.
0: 왜 그렇습니까?
1: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서두에 교수님이 얘기해 줬던 것처럼 머니 트레이너, 이 돈 관리에도 근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육도 안 쓰면은 이게
0: 빠지죠.
1: 근손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늘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신용카드는 말이죠. 사실은 초단기 대출입니다.
0: 맞아요.
1: 예, 그러니까
0: 결제가 다음 달
1: 다음 달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0: 예, 예.
1: 우리가 돈 관리를 할 때 있어서 돈을 쓰고 나중에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0: 체크카드는 바로바로 통장에서 나가죠.
1: 체크카드를 써보면 어떤 점이 좋냐면 돈을 딱 쓰면 통장의 잔고가 확 줍니다.
0: 그러니까
1: 눈으로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내가 돈 쓰는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늘려도 되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느낌이 와요.
0: 그렇군요.
1: 근데 신용카드는 쓰고 그냥 몰라. 그냥 다음 달에 대충 그 정도 나오겠지 뭐
0: 그러면
1: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0: 과소비가 될 가능성이 커지죠.
1: 맞습니다.
0: 또 하나 소득공제율도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면서요?
1: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도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한도는 있지만 이왕이면 체크카드를 써보는 게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용카드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돈 관리가

0: 자꾸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럴 때는 한번 체크카드를 써보셔라.
1: 예.
0: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우리 김경필 자산관리 전문가에게 나에게 노후 준비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0: 나에게 노후 준비란 모으고 쓰고 불리고다. 이렇게
1: 모으고,
0: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쓰고, 불리고.
0: 네. 그러니까 여기 순서가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불리고에만 지금 거의 모든 신경이 다가 있거든요.
1: 먼저 모아야
0: 그렇죠.
1: 불리죠.
0: 그런데 먼저 모으셔야 불릴 수 있고요. 먼저 모아야 쓸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1: 예.
0: 누울 자리를 치워버리시면 발을 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후 준비는 거창한 투자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절제라고 하는 근육을, 돈 관리의 근육을 장착을 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다.
1: 소비 10계명을 지켜야 모을 수 있죠.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모으고 일단 좀쓴 후에 불리는 방법도
0: 맞습니다.
1: 그 다음 생각해 볼수 있는
0: 맞습니다.
1: 것이고. 네. 오늘 50대부터 시작해야 할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 만드는 법, 또 경계해야 할 5가지 소비 10계명. 이것만 딸딸딸 외워서 실천하면
0: 아, 예.
1: 근육이 생기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 근육을 유지시키는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네.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노후 준비는요, 건강도 챙겨야 되고 배우자도 챙겨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손잡고 운동하러 다니기, 이게 노후 준비랍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

0: 전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은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션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앙입니다. 간절한 소원은 기적을 불러온다고 하죠. 오늘은 나눔 0700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가족들의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7살에 근위영양증 판정을 받고 누워서 생활했던 용호 씨. 화장실이 좁아서 씻을 때마다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3살이 되도록 걷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쌍둥이 형제 지호와 은호. 가족들은 쌍둥이가 걷기를 바라고 있었는데요. 가족들의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0: 용호 씨를 만났습니다. 근위영양증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지내야만 했던 32살의 용호 씨.
1: 인공호흡기를 생각할까? 15년 정도 사용했어요. 24시간 끼우고 있어요. 가장 힘든 건 얼굴이 너무 아파요. 호흡기 마스크 착용해.
0: 어렸을 땐 여느 아이들처럼 뛰어다녔는데 7살 무렵 청천벽력과도 같은 근위영양증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1: 처음에는 걷고 뛸 수 있었잖아요. 앉아서 심해야 되고 앉아서 심하는 것도 힘들어져서 누워서 심해야 되고 이렇게 서서히 하나씩 일어간다는 게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2: 벌써
1: 2년
2: 벌써 여기저기에서 벌써
1: 2년 했어요.
2: 정말 나가서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생활고도 있고 항상 이제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은 이제 항상 아들한테 가 있죠. 이렇게 걸어라도 다니면은 그래도 저기한테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그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죠.
0: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엄마. 아들 병을 고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는데요. 병은 나아지지 않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1: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노력이 없죠.
2: 어떤 때는 이제 내가 숨이 막힐 때가 많죠. 숨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막히고 이제 스트레스 당이 한 400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낳지만 한 인간, 한 생명이잖아요. 한 인격체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꾸고 그래.
0: 일주일에 두 번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 용호 씨가 집 밖으로 나오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척추가 많이 휘어 있어 치료를 걸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데요.
3: 사지마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쓰면 그는 아주 중증 상태이거든요. 장애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한 가정이 감당해야 될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0: 용호 씨는 눈과 턱으로 안구 마우스를 조작해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글자 하나를 쓰기까지 남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1: 일을 구하고 참 많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얻었고 계속 제가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몫을 할 수가 있다는
0: 가장 힘든 건 씻는 일이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좁아 몸을 반씩 돌려가며 씻어야 했는데요.
4: 목욕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해야 돼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이라서 어디 부딪히거나 뭐 이러면 뼈에 금이 가거나 뼈가 부러지면 이게 잘 이렇게 붙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서
0: 임대 아파트를 신청해뒀지만 보증금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용호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0: 후원금으로 임대주택 보증금을 마련해 새 보금자리로 이사할 수 있었다는데요. 6평 오피스텔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넓어진 공간. 방마다 문턱을 없앤 덕분에 용호 씨의 이동식 침대와 휠체어가 훨씬 부드럽게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호 씨에게 방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근위영양증으로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얼굴빛이 훨씬 좋아졌는데요.
1: 요즘에 이사 오고 나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살도 많이 찌고요. 생활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목욕하기도 편해지고 일상이 전반적으로 되게 편안해졌어요. 제가 병원에 정기 검진을 가는데요. 거기서 호흡기 수치, 이산화탄소라서 심폐기능을 검사를 하는데요. 그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0: 가장 크게 달라진 건 화장실입니다. 욕조와 세면대를 드러내고 변기 방향을 바꾼 뒤 이동 침대를 들여놓았는데요. 이젠 마음 편히 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일단은 여기 문 사이즈가 이렇게 작았는데 문 사이즈를 조금 넓게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좀 개조를 해주셨고요. 그 목욕 매트가 여기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개조가 돼서 여기 매트에 누워서 이제 편하게 씻으시고 그전에는 씻는 게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씻으셨는데 지금은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들어와서 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0: 집이 달라지자 일상생활이 편안해지면서 용호 씨 건강도 한층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오시는 날입니다.
3: 아들 엄마 왔다.
4: 엄마 어디 아픈 데는 없어?
1: 괜찮아.
0: 언제 봐도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펴지 못하는 아들이 애달프긴 마찬가지. 그래도 이사 온 뒤로 식사도 더 잘하고 살이 좀 올라서 음식을 해다 줄 맛이 납니다. 용호 씨가 좋아하는 반찬들만 골라서 정성스레 챙겨왔는데요.
4: 맛이 어때? 맛 없어?
1: 맛있어.
4: 맛있어?
1: 그냥 오이 녹사키 아니고 엄마가 해주는 오이 녹사키가 좋아했지.
4: 해주는 거라서?
1: 응. 엄마가 먹여줘서 더 맛있는데.
4: 그래요? 응. 맛있는 것은 매일 안 먹네. 조금 먹어야지 더 맛있을 거 아니야. 어? 오이는 꼭 좋아해서 오이 다 닦아준다. 이렇게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세상은 또 살만 하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 저 역시 이제 또 내가 이렇게 받은 만큼 또 베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부모가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받아서 하고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0: 용호 씨가 나눔 0700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글자 한 글자

0: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 믿지 않고 앞으로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열심히 잘 쏘겠습니다.
1: 지난해 12월 일곱 남매가 있는 가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막내인 쌍둥이 형제 지호와 은호에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2: 동생들을 빨리 봐라. 빨리 걸었으면 좋겠어.
3: 소원은 지호가 빨리 걸어서 잘 걸어다니고 말도 잘 할 수 있는 거야.
1: 세 살이 넘었지만 아직 걷지를 못해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병명은 뇌병변 장애. 같은 행동을 반복할 뿐 아니라 말을 하지 못해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 좀 세 살인데 뇌병변 장애 중증이어갖고 좀 뭐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지도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뭐 소근육, 대근육 운동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제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1: 아픈 아이가 둘이다 보니 누나들이 엄마를 도와 동생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2: 엄마가 한 명 더 돌면
1: 그런데 엄마도 걷는 게 힘들어 보입니다.
4: 어렸을 때 이제 선천성 고관절 탈골증이 있어갖고 제가 3살부터 7살 때까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다리를 마저 절게 되고 후유증으로 척추 측만증도 있고 네, 지금도 관절이 조금 안 좋은 상태예요.
1: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쌍둥이 형제. 불러도 쳐다보지 않고 두 돌이 지나도록 누워만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는데요.
5: 돌 지나서도 호명반응도 없고 걸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해가지고 병원을 가보니까는 알 수 없는 뇌병변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때 많이 울었죠.
4: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말로만 듣던 뇌병변이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생겼다는 게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진짜 지호 은호만 얘기하면은 눈물이 나거든요. 네.
1: 정부 지원으로 재활치료를 시작하면서 누워만 있던 아이들이 몸을 뒤집고 앉고 기어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이들 발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타인과 눈 맞춤도 힘들어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6: 눈 커. 검들이 커.
7: 아이들이 지금 만 나이, 생활 연령을 하면은 지금 3세 10개월인데 발달 나이로는 이제 아이들이 14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친구들한테 현재 지금 받고 있는 치료들을 횟수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로 지금 치료 너무너무 시급하죠.
1: 엄마에겐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4: 마지막 이제 12월 달이면 지원이 다 끊겨버려서 내년에는 저희가 다 오로지 100% 본인 부담금으로 이제 재활을 다녀야 되는데 끊어버리면 이제 지원 은호한테도 많이 미안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또 더 이제 발달할 수가 없는 단계로 돼버릴 수도 있고
1: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트리에 담긴 가족들의 소원은 쌍둥이 형제가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2: 동생들 잘 걷는 거예요. 동생들이 말 잘할 수 있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0: 지 오너가 이제 빨리 말도 하고 이제 걸음도 완벽하게 다 걸어서 이제 손잡고 같이 나들이도 가고.
1: 막내 쌍둥이들 같아 내년에 말좀 잘하고 잘 걸었으면 좋겠고 좀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2: 쌍둥이 형제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찾아왔을까요? 8개월 후, 다시 칠남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믿기지 않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두 발로 뛰고 걸었습니다. 두 발로 튼튼하게 선 쌍둥이 형제. 지호는 계단도 성큼성큼 잘 올라갔는데요.

0: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셔갖고 이제 방송 전에는 먹었던 이제 은호가 걷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호 같은 경우는 그 재활치료를 꾸준하게 받아서 혼자서 계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고요. 처음에 은호가 걷기 시작했을 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치도 못했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후원을 받아서 계속 재활치료를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눈에 띄게 여러 가지로 너무 좋아졌어요.
1: 쌍둥이 형제가 다니는 발달센터. 정부 지원으로 주 1회 치료를 받다 지원이 끝난 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주 2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어서오세요. 안녕, 귀요미.
0: 은호는 거의 뛰어요.
2: 아, 그래요? 네. 아유, 많이 좋아졌네요. 처음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3세 10개월 정도, 약 한 4살 가까이 됐었을 때인데, 뭐 대근육 발달이 약 한 11개월, 한 1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중증 발달 지연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후원 이후에는 수업이 더 많아진 이후에 뭐 지금 뛰어다니는 단계까지 걷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횟수가 많아진 만큼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언어나 이런 인지 같은 게 많이 부족해가지고 아직도 많은 재활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0: 바우처가 이제 끊겨서 치료를 못 받을 뻔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이제 조금 관심도 가져주셔서 저희가 다시 재활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호은호 계속 제가 이제 잘 보살피면서 재활도 꾸준하게 더 많이 받고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BS 나눔 0700 시청자 여러분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위 영양증을 지닌 용호 씨 어머니가 세상이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다고 한 말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방송 후 다시 만난 용호 씨는 얼굴빛부터 환하게 달라졌습니다. 몸에 살도 오르고 또 말소리도 한결 뚜렷해져서 보는 제가 다 흐뭇했는데요. 또 세 살이 넘도록 걷지 못해서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쌍둥이 형제 은호와 지호가 활달하게 걷고 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두 가족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근위 영양증을 지닌 용호 씨는 불경기로 일하던 직장이 문을 닫아 지금 일을 못하고 있고요. 은호와 지호는 아직 말문이 트이지 않아 언어와 인지치료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데요. 지금 이 가정에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계좌 060-700

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작은 사랑이 두 가족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작은 사랑이 우리 사회에 따뜻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에 카네이션 같은 걸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전하!
1: 좋아야, 잘 지냈어?
0: 나 잘 지냈지, 언제는?
1: 아, 나 안 본 사이 한 3kg 쪘나?
0: 더쪄도 돼, 더쪄도 돼.
1: 더쪄도 될까?
0: 그럼, 여름에는 원래 찌는 거야.
1: 아, 그럼, 여름에 쪄야지.
0: 근데 잠깐만, 언지. 여름하니까 지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또 언지가 또 여행 박사잖아요.
1: 나 여행 박사지, 척척 박사지.
0: 아니, 그럼 여행 휴가 어디로 가는 걸 추천하십니까?
1: 아, 내가 아주 좋은 휴가지가 있는데, 또 휴가 가려면은 템을 준비해야 돼.
0: 그렇죠. 원래 여행은 뭘 사는 것부터가 시작이야.
1: 그게 제일 재밌어, 사실.
0: 그럼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재밌어.
1: 그게 제일 재밌어.
0: 자, 그럼 준비하러 갑시다.
1: 가자.
0: 자, 아, 이곳은 바로
1: 내가 상. 필요한 게 있어, 필요한 게. 여기, 여기.
0: 야,
1: 야 입장.
0: 와! 시원해! 야, 이거 뭐야, 이거.

0: 나 젠지 발악이잖아.
1: 아, 발악이야.
0: 또 따라가야 되잖아. 나 또 최신 트렌드를 알아야지.
1: 그치, 그치. 또 트렌드 빠질 수가 없어.
0: 아이, 그럼 우리 또 열심히 살아야지. 나 옛날에 어릴 때는 젤리 수주가 팔았는데 그거 다시 유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1: 어머!
0: 이런 거. 젤리 같은 수주.
1: 이거 화장실 신발 아니야?
0: 맞아. 화장실 수준인데 요즘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
1: 야, 그래. 역시 유행은 돌고 도는구나.
0: 이거를 막 꾸미는 게 유행이야. 신발에다가 어. 이런 거 골라가지고 달면 돼, 달면 돼. 평소 신발 사이즈가 있을지 모르겠네.
1: 아, 그러니 이거.
0: 아, 한번 돌아볼까 그래도. 아, 근데.
1: 잠깐! 이거는 오해 소지가 충분합니다.
0: 이거 누가 봐도 펭수 신발 아니야?
1: 잠시만요. 요즘에 펭귄이 많이 입고 그랬나봐요. 아니, 어쩔 수 없이 이건 내가 사겠구만. 이게 내가 아니면 이건 영원히 못 팔 것 같은데요?
0: 펭수는 파츠를 몇 개를 붙여야 되나? 본격적으로 한번 아주 그냥.
1: 좋았어.
0: 쓸어 담아!
1: 다 담아!
0: 쓸어 담아!
1: 이제 시작이야!
0: 야, 나는 좀 강렬한 걸 좋아해가지고.
1: 강렬한 거?
0: 이런 거. 이게 뚫려있어야지.
1: 오, 이거 이쁜데, 이거?
0: 펭수가 발 사이즈가 뭐야?
1: 650.
0: 650? 그러면은 이런 큰 걸 해야지 좀 비율이 맞겠다.
1: 오, 귀여워, 당큐.
0: 티가 나겠네.
1: 오, 귀여워! 이 색깔 좋아.
0: 이 색깔 좋아? 아, 펭수 근데 컨셉이 있어? 꾸민 컨셉?
1: 어, 컨셉?
0: 어.
1: 다다익선.
0: 다다익선?
1: 어. 오, 감.
0: 어, 감? 아, 야, 이거 망고 좋아해, 망고.
1: 감 왔다.
0: 망고.
1: 망고 좋아.
0: 꽃. 또 담자.
1: 술을 담아!
0: 보지도 않고 막 담네. 이야.
1: 나의 운명.
0: 이것도 예쁘다.
1: 윙스핏. 퍽퍽퍽퍽퍽퍽. 쭉쭉퍽. 이거 담아, 담아. 뭘 담는지는 몰라도.
0: 근데 이거. 펭수 이거 얼마인지는 알아?
1: 이거 다 통이었어?
0: 펭수 계산하러 가자. 펭수 쇼핑 좋아하네?
1: 아, 우리 또 이거 쇼핑 많이 해봤잖아.
0: 또 여기.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1: 이건 뭐야?
0: 아, 모자를 파네?
1: 오, 우와. 잠깐만. 여기는 다 원기가 잘 어울릴 만한 것들이 있는 거.
0: 어, 야, 나 이 색깔도 귀엽네. 아, 잠깐만.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잖아. 오늘 약간 핑크 스타일에.
1: 오! 자, 자, 계산합시다.
0: 아, 계산하러 가자. 그럼 잠깐만, 펭수야.
1: 왜?
0: 내가 안경을, 여기 안경이 멋있는 게 맞네?
1: 아니, 지금 안경 쓰고 있잖아.
0: 나 장바구니 좀 잠깐만 들어봐. 안경은 좀 양손이 필요해. 내가 이런 안경이 없어.
1: 어.
0: 핑크도 있어, 핑크.
1: 아니, 느낌이.
0: 이거는 내가 이런 안경이 없어.
1: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고
0: 바꾸면서. 아, 펭수야, 나 좀 갔다 올게.
1: 아니, 뭐 물어보는 거야?
0: 이야.
1: 지금 제가 환청이 들리나요?
0: 펭수야! 펭수야, 이거 어때?
1: 그거
0: 이게 다.
1: 어, 둘 다 이뻐.
0: 아, 이거 하나 골라줘야지.
1: 오, 빨간색 예쁘다.
0: 빨간색으로
1: 할까? 어, 그거 다. 다 있어?
0: 펭수야, 이거 좀 멋있지? 아이고, 펭수 전화기 하네. 우와, 양말도 팔고 막 난리가 났네.
1: 펭수야. 여기는 왜 계산하러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어?
0: 여기 젠지들의 지옥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어. 요즘에 볼펜도 꿈인데 또 휴가 가려면 템을 해야 돼.
1: 이 젠지 발악이야. 그런다고 당신이 젠지가 될 것 같아?
0: 나 이름 젠지잖아 이제. 나 이제 젠지라고 불러.
1: 아, 젠지의 하루.
0: 나 젠지가 뭐 젠지의 하루.
1: 아, 젠지.
0: 안녕하세요.
1: 제발 계산해 주세요. 오, 맞니 이거?
2: 찍을 때 한참 걸릴 것 같아서 30분.
0: 계산만 지금 30분 걸리겠어.
1: 어, 근데 망치잖아요.
0: 나 얼마 나올지 궁금하다.
1: 야, 잠깐.
0: 9개인데.
1: 잠깐.
0: 어.
1: 내가 한 움큼이 9개였던 것 같은데. 한 움큼에 65,000원인 거야?
0: 야.
1: 우와.
0: 어이구. 큰 손이네.
1: 우와. 어, 도대체 이런 유행이 왜 유행해가지고.
0: 내가 알기로는 소확행 유행인데. 펭수 스팽글 값만 20만원이야.
1: 이게 소확행이라고?
0: 내가 지금? 알기로는 소확행 유행이야 이거.
1: 잠깐. 이게 뭐죠?
0: 이야.
1: 부자가 나왔어요.
0: 이야. 이제 가자 펭수야. 일로 나가자.
1: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히 계세요. 야. 나 너무 마음에 들어. 나 너무 마음에 들어.
1: 한 짝당 12만 원.
0: 한 짝당 12만 원. 여기 뭔가.
1: 근데 뭔가 든든해.
0: 그래도 좀 귀엽다. 내 거 어때?
1: 봐봐.
0: 나 좀 시크하게. 오! 블랙 앤 레드 앤 화이트야.
1: 너무 좋은데, 이거?
0: 괜찮지?
1: 야, 이게 또 꾸미는 맛이 있니? 아, 이거 확실히.
0: 나 이거 이제 착착착착 하고 가려고.
1: 근데 있잖아. 이제 어디 가야 돼? 약간. 조금 힘들거든.
0: 평소 우리 집 갈래?
1: 어! 맞다! 이사하고 난 못 갔잖아.
0: 우리 집 가서 그냥 누워서 TV나 보자.
1: 아, 너무 좋아.
0: 아, 그래. 덥다.
1: 아싸, 가자.
0: 젤리 슈즈고 보고.
1: 젤리가 녹겠어, 지금.
0: 진짜 내가 녹겠어. 가자. 오! 첫 손님이야.
1: 진짜로?
0: 나 장난이야. 나 아무한테도 공개 안 했어.
1: 잠깐만.
0: 네.
1: 이거 뭐야? 이거 뭐야?
0: 뭐 뽀짝하다도 다른다.
1: 이거 뭐야? 아, 참, 그 쇼핑 중독이야, 이 정도면은. 실례합니다.
0: 첫 공개야.
1: 진짜로?
0: 펭수한테만 특별히.
1: 대박이다. 와, 집 너무 깔끔한데요? 그거 내가 급하게 또 집을 오느라 딴 건 못 준비했고.
0: 우와, 이거 뭐야? 어머, 귀여워.
1: 귀엽지, 이거.
0: 파스텔 펭수네?
1: 맞아.
0: 우와. 여기 집 구경 한번 해볼래?
1: 시켜야죠.
0: 여긴
1: 과연 어떤 방일까요?
0: 거의 내가 뭐가 누워 있는 곳. 아무것도 없어. 침대.
1: 아니, 딱 진짜 잠자기 딱 좋겠다, 여기. 모았어요?
0: 모았어요.
1: 자, 다음은 어딥니까?
0: 아, 펭수, 내가 이제 평생의 로망. 평로. 드레스룸.
1: 와우.
0: 펭수 여기 올 때 낄 수도 있어. 펭수는. 펭수 낄 여기 좀 자랑하고 싶은 게.
1: 어머, 이거 뭐야?
0: 니트 딱 색깔별로 하고 이거 옷도 착 색깔별로 딱 하고.
1: 어머나.
0: 이거 모자는 근데 아직 정리가 덜 됐어. 모자는 아직
1: 좀. 이게 다 모자라고?
0: 아니 모자가 내가 정리가 좀 안 됐어.
1: 아니 모자가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이거 뭔지 모르잖아, 언니야.
0: 다 알아.
1: 그럼 나 하나만 줘. 하나 꺼져도 절대 모르잖아.
0: 아니야, 문 닫아버려야 돼. 왜?
1: 그거 어디 갔어? 우리 같이 샀던 거 조끼 있잖아, 조끼. 김장 조끼.
0: 아, 김장 조끼? 너무 맘에 들어요, 사장님. 내 스타일이에요.
2: 사장님.
1: 조끼 있잖아, 조끼. 김장 조끼.
0: 아, 김장 조끼?
1: 응.
0: 아, 그게 너무 더워가지고. 없어졌어. 버렸다기 보다는 그냥 이사를 하면 더 없어진 거지.
1: 버렸네?
0: 아니, 없어졌어.
1: 영양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지.
0: 버렸다기 보다는 없어졌다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
1: 쟤 그럴 수가 있어?
0: 평소 우리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1: 가자.
0: 가자. 서로 상처만 받겠다.
1: 여기서 또 원지의 그 재밌는 것들이 나오는 거구만. 뭐야?
0: 뭐야?
1: 고화질 잊지 말자. 이게 뭐야?
0: 아, 내가 맨날 저화질로 출력을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항상 20년 되냐고. 근데 저거 붙여도 자주 잊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내가 이거 굿즈 좋아하잖아.
1: 굿즈구나. 이건 뭐야? 앨범이다. 뭐야 이거?
0: 내 비행기 티켓이야.
1: 우와. 비행기를 몇 번이나 탄 거야?
0: 아, 몇백 번 탔어.
1: 우와.
0: 저기 더 있어. 이번에
1: 더 있다고?
0: 더 있어. 이거 또 꼽아야 돼. 저 자랑 한번 해보고 싶었다.
1: 자랑할 만하다 그거.
0: 선수 좋아하는 거 많지?
1: 너무 좋은데 이거?
0: 아이, 그럼.
1: 아인슈타인 좋아해?
0: 나 천재를 좋아해.
1: 그래서 날 좋아하는구나.
0: 펭수 좋아한다고 한 적 없는데.
1: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안 되겠어, 원지.
0: 뭐가 안 되겠어?
1: 원지, 내가 원지를 위해서 이거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버릴 건 버리고.
0: 이게 다 정리가 된 거야?
1: No. 공짜로? 저한테 버리게 해드릴게요. 자, 버리러 가봅시다.
0: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펭수.
1: 이겁니까?
0: 아, 내가 사실 나눔하려고 벌써 모아놓은 박스가 있어.
1: 이걸 왜 놨어, 지금?
0: 나도 모르게.
1: 왜 나눠, 이거를?
0: 이거 나도 모르게 들어갔네.
1: 잠깐만, 이걸 다 나눔을 하려고 이제 모아놓은 거다.
0: 이거는.
1: 그건 뭐야?
0: 이거 모로코에서 산 필이야.
1: 이거 해봐.
0: 안 나, 소리가 안 나.
1: 아니야.
0: 이거는 손목가지인데.
1: 버려!
0: 순간 소음 없이 운동하기 딱 좋대.
1: 저게 뭐야?
0: 이게 내가 이걸로 유지어트 하고 있잖아. 사실 이거 두 번째 펴봐. 이게 더 말아. 이게 운동이 싹싹 된단 말이야. 이렇게서 쫙쫙쫙 이렇게 하면은 한 시간에 만 칼로리가 찬대. 그러면은 이제 뼈말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넣어줄게. 어, 야, 형주. 와, 펭수야, 이거 너한테 잘 맞는 거야. 내가 선물로 줄게. 이거 가져가.
1: 이건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 이게 필요 없어.
0: 이거 어때?
1: 오, 필요 있어.
0: 이거 어때? 옛날 거야.
1: 이거 뭐야?
0: 옛날 거.
1: 자, 이런 게 묵혀두면 재테크가 되는 거예요.
0: 이거 이제 펭수 이게... 얼마 줄 거야?
1: 이거?
0: 어. 이거 4만 원은 받을 수 있어.
1: 자, 어. 너 또 카메라 하면 우리 카메라 박사 드릴 줄 알아, 레드랙.
0: 이거 얼마 할까요? 옛날 거. 고프 나인.
1: 오? 오?
0: 어? 야, 내놔.
1: 아, 준 다음에.
0: 아, 내놔.
1: 뭐야?
0: 아, 됐어. 펭수야, 미안해. 줄 거 없어.
1: 뭐야?
0: 매트 가져가, 빙판길 같은 거. 아, 미안하다.
1: 저리 가! 왜 안 가져? 아, 저리 가!
0: 아, 됐어. 아니면 이거 모로코 피리 가져가.
1: 염치 있지만. 먹을 것 좀 주세요.
0: 집에 갑자기 왔잖아.
1: 응.
0: 할 게 없고 응. 해먹는 거 해줄게.
1: 오! 직접 또 요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0: 내가 좀 좋아하는 게 오븐 요리를 좋아해.
1: 저는 그러면은 셰프님 제 스타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소스가 일단 멕시칸 스타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뭔가 지중해 스타일을 플러스 애드.
0: 이거를 내가 맨날 해먹는 게 있어.
1: 오! 맨날 토스트!
0: 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우리는 오븐컷이야. 여기서 굽기만 하면 끝이야.
1: 그 셰프님 모쪼록 맛있게 잘 부탁드려요. 오랜만에 신이 나요. 신이 나나. 나나나 신이 나나.
0: 아, 너무 시끄러워요. 헛소리 그만하고 이것 좀 와서 도와줘.
1: 뭘 도와줍니까?
0: 도와줘. 나 혼자 하니까 좀 열받아.
1: 아니, 오븐컷이라며.
0: 화가 난다.
1: 화가 나냐.
0: 화가 난다. 나냐.
1: 화가 나냐. 화가 난다. 오.
0: 어째?
1: 야, 뭔가. 비주얼은 좋아요.
0: 아이고, 냄새 맛있을 것 같지 않아?
1: 그냥 양배추 냄새 나는데요.
0: 이거를 내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뒤집을 거야.
1: 오, 스케보시신가요?
0: 와, 나 근데 사실 처음 해봤어.
1: 오, 잘하는데?
0: 와, 살짝 돌았다.
1: 아, 재능이 있네.
0: 아, 나 요리 유튜브 하려고. 나 이제 여행 접을 거야.
1: 어우, 야, 비주얼 뭐야?
0: 완전 추억 돋지 않니?
1: 처음 먹어보는데요?
0: 아, 펭수는 이런 추억이 없겠구나.
1: 저는 몰라요. 아, 근데 그냥 살짝 설탕 쫙 뿌려줘야 이렇게 맛있는데. 아, 자,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0: 이게 한국인의 소울푸드라는 거요.
1: 토스트는 또 우유가 좋죠?
0: 남극에는 이런 소울푸드가 뭐야?
1: 남극에는 소울푸드?
0: 어.
1: 남극에는 소울푸드라는 게 없어.
0: 소울이 없어?
1: 거기는 그냥 살기 위해 먹는 거야.
0: 갑자기 눈물 나네.
1: 남극의 눈물.
0: 아, 펭수 두둥이 귀엽다. 어때?
1: 약간 모닝, 첫 끼, 아침에 식사 딱 첫 끼로 딱 좋겠네요.
0: 야, 난 이거 너무 좋아해. 사실 너무 자주 먹는 거라가지고. 이거 먹으면 배가 빨리 고파져.
1: 단점 아니에요?
0: 좋은 거지. 맛있는 거 계속 먹을 수 있어요.
1: 오, 그러네.
0: 더우니까 내 피사 보자고 갈아입고.
1: 아, 너무 좋아.
0: 너무 좋아. 펭수야.
1: 어?
0: 뭐 볼까?
1: 아, 보고 너무 많아요.
0: 자, 뉴욕 여행.
1: 야, 아니, 여행이 엄청 많네. 이거 관광, 관광이구나.
0: 나는 이제 알고리즘이 약간 여행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야, 이거 알아, 이거 요즘. 이거. 이거. 아, 잘한다. 잘한다.
1: 오, 좋았어요. 원산이와 팽산이었습니다.
0: 원산과 팽산이요.
1: 근데 원지.
0: 어.
1: 나 오늘 어디서 자고 돼?
0: 펭수, 근데 어디서 자?
1: 나 여기서.
0: 바닥에서 잘 수 있어?
1: 응.
0: 알았어. 그러면은 자고 가.
1: 근데 문제가 이게 그 남편분께서 오시면은.
0: 그 인형인 척해. 내가 인형 샀다 할게. 움직이지 마. 그러면 다음날 아침까지.
1: 네? 오, 왔다! 왔어요! 아, 맞다. 가만히 있게.
0: 인형 샀어. 엄청 큰 인형. 이거 얼마 안 하더라고. 떨이로 가져왔어.
1: 아, 우편!

0: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풀은 그렇게 끈다고?
1: 아니 천둥 소리 나. 그래서
2: 31. 아!
3: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4: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3: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5: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6: English.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7: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독.

0: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털을 그렇게 쏜다고?
1: 아니 청동 소리 나. 그리고 이렇게.
2: 그거 알아? 그거 알아?
1: 어.
2: 그거 알아? 그거 알아?
1: 야, 잘하더라, 잘하더라.
2: 그거 알아?
1: 아, 좋았어.
2: 좀비가 왜 밥인 줄 알아?
1: 어.
2: 머리가 좀 비어서.
1: 빨리 앉아 여기. 어, 쉬어야 할 때다, 야.
2: 그러면 덥지 않은 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런 줄 알아? 무더위.
1: 꼰대이 촬영 갔다 오더니 이렇게 됐어.
2: 그거 좀 마실게요.
1: 네.
2: 아, 휴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1: 우리 한 10분 뒤에 들어가면 되나? 그렇지?
3: 네.
1: 어.
3: 네.
1: 그래.

0: 앞으로 오는.
1: 얼씨, 왜 그러고.
0: 저 자세로 코를 보내. 피곤했나 보다. 코를 보내.
2: 코인가고? 응. 나 방금 안 잤어.
0: 잤어.
2: 아, 또 시작이네. 나 지금 안 잤어. 어? 방금 이렇게 한 건데 안 잤어.
0: 알았어.
3: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잠시 10분 정도 대기하셨다.
4: 아, 네.
2: 오케이.
4: 예.
2: 아, 네, 잠깐만 누워있을게요.
4: 아, 좀 쉬자.
2: 아, 여기. 아, 시원하고 좋다.
4: 아, 좋지. 아. 어, 텔레비전 봐야지. 뭐야? 향수 코골아. 향수 코를 꼬네. 향수 코골아. 우와. 우와, 향수 코 겁나 꼬네.

0: 등급 펭수 코겁니다. 펭수 코 진짜 많이 걸어요. 펭수 무호흡증 아니야? 펭수 무호흡증인 것 같아.
1: 어 뭐야?
0: 코 겁나 걸어서 나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
1: 숨 안 넘어가.
0: 아 그래? 다시 자.
1: 응.
0: 알았어.
2: 퇴근 퇴근해. 뭔 소리죠? 여기서 나는 거 같지? 와. 뭐야? 와, 진짜. 와, 아니, 이렇게 코를. 뭐야, 숨 안 쉬는 거 아니야? 오, 깜짝. 아, 펭수.
1: 아, 뭐야?
2: 아니, 밖에 무슨 천둥 치는 줄 알았어, 지금.
1: 비 와!
2: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랐다. 지금 퇴근하다가 무슨 공사하는 줄 알고.
1: 공사해?
2: 아, 좀 일어나, 좀.
1: 아, 뭐야, 왜 깨우냐고.
2: 아니, 미안한데 숨을 안 쉬어.
1: 숨을 어떻게 안 쉬어. 숨을 쉬니까 살아있지.
2: 천둥 치는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
1: 아, 정말? 왜 나 괴롭혀? 나 잔다고. 잘 때는 펭귄도 안 건드리는 거야. 헐, 헐.
2: 와, 저 녹화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와, 진짜. 이거 설치를 해, 여기다 해야 돼. 몰래.
3: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2: 보인다, 여기. 여기서 여기 재우자, 여기. 여기 위에다 하면 괜찮아.
3: 진짜 그 정도라고?
2: 어, 좋았어.
3: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2: 오, 근데 계속 자기 앉았다고 하거든? 아니, 천둥 소리 났다니까.
3: 왜 이렇게 했는데? 코를 그렇게 꼰다고?
2: 아니, 천둥 소리 나. 자, 이거 차세요. 근데 이거 귀가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1: 예?
2: 아니, 그렇게까지. 오, 이마가 너무 커 보여?
3: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1: 아니, 뭐야, 이거?
2: 어.
1: 아니, 무슨 날이야?
2: 어, 오늘 우리 집 전기가 나간 날.
1: 아, 정말로. 아, 와서. 나는 내 집에서 자고 싶은데.
3: 이기면 파자마 파티 하는 거지.
2: 그래.
1: 내가 너무... 오늘만 같이 자든가.
2: 게임이나 할까? 데스킨 라이브 31 1, 2, 3, 4, 5, 6,
1: 7
2: 4,
1: 8 잠깐 나 지금 좀 쎄하거든?
2: 뭐가?
1: 어떻게 해도 나한테 화살이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야.
4: 인디언 밥 보너스.
2: 자 이제 자자 자자
1: 1, 2, 3 1, 2, 3

0: 와. 아니, 장난치지 마.
1: 야, 조용히 해. 봐봐.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심호흡 측정. 이거 체크 보셨어요? 이거 측정기 재보셨어요?

0: 이 더 큰 문제가 이거 숨을 안 쉬는 게 제일 큰 문제야. 깨워 깨워 깨워.
1: 배수 배수 일어나. 배수 배수 배수.
2: 숨 쉬어.
1: 배수.
3: 뭐야.
0: 숨을 쉬어라. 너 코 고는 거 다 녹화했거든.
3: 아, 또 AI한테 펭수 코 고는 거 만들어줘 이랬네.
2: 생각하다 생각해.
4: 아니야.
3: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4: 뭐라도 해보자 이제.
3: 뭐라는 게요?
4: 베개를 높게 베면 괜찮다는 얘기가 있어. 너를 커버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2: 등받이에 가깝긴 한데 아, 뭐라도 해보자.
1: 자 해봐.
4: 오, 진짜 조금 올라와. 진짜 조금 올라와.
3: 이거 불편.

0: 집에서 못 자.
1: 불편하다고?
2: 해보자 그래도.
0: 네, 자자. 어. 내가 이렇게 해서 자면은 진짜로.
1: 소용이 없다.
3: 이제 불편해도
4: 조금만 더 떡볶이
1: 먹자. 저 더 세워볼까?
0: 아 뭐해? 어떻게 앉아서 잠을 잡니까?
4: 독해도 효과가 없네.
1: 이건 뭐 소용도 없어 이거.
5: 안 되겠네요.
1: 자, 다음.
0: 싫어 이거.
5: 가봐. 나
2: 나쁜 거 아니야.
0: 콧구멍 넓어지면은 돈 쓴다 그랬어.
2: 오, 뻥뻥이. 뭐야? 야 이거 숨을 터뜨린다고 테이프를?
0: 뭐야? 뭐야 이거?
6: 입을 막아도 그걸 뚫어버려.
0: 어? 뭐야?
7: 안 되겠다. 마지막 방법.
4: 최고의 수단.
0: 아니 뭘 할 건데요 또?
7: 펭수 코에 있는 이물질을 뺄 거야. 조금 살짝 시큰할 수도 있어. 살짝 숙여줘.
0: 이게 코건용 거랑 무슨 상관인게?
7: 자 한다.
2: 이거 엄청 시원하다.
5: 펭수 이뻐.
6: 콧물 장난 아니야.
0: 아니 머리로 들어갔다고요 이게.
4: 뭐예요?
7: 이거 이뻐.

0: 야, 잡등어.
1: 야, 근데 콧물도 흥 한번 해보자. 일로 와봐. 흥.
2: 아, 자, 나이스, 나이스.
0: 어, 하나, 나오겠다.
1: 둘.
2: 와, 나 요즘에 이런 영상 찾아도 못 해.
3: 이러다 나 장기까지 나오겠어.
2: 시원하겠다.
0: 진짜 다 나왔네.
1: 근데 코가 계속 나온대요. 한 번 나왔다.
3: 그러면은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병원 갈래?
3: 잠깐만, 아직 컷하지 마. 왠지 컷을 하면 바로 다음 장면에 내가 병원에 있을 것만 같...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코골이 때문에 병원을
1: 오래. 코를 너무 최근에 심하게 돌아가지고.
4: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3: 전 몰라요.
1: 아니, 안 골았다고.
3: 몰라, 몰라! 어? 이문식이 코고는 소리가 나한테까지 들린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안 해봤던 거야.
1: 아니, 저희가 그래서 영상을 좀 찍어왔거든요.
4: 그거 보여주세요. 저...
1: 촬영 중간에 쉬는 시간인데 갑자기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3: 아니, 왜 이거를 보여줘!
4: 아, 이 정도면 시... 네. 왜냐면 보통 앉아있는 자세에서는 코 잘 안 골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네. 누워야 맞아요. 되는데. 와. 이 정도면 본인도 알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몰랐지, 이거는? 근데
1: 절대 자기 안 골았다고. 숨을 막 안 쉬어가지고, 막, 저희가 숨 넘어가는 것처럼 막,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또, 베개도 막 뒤에 해보고, 콧구멍 벌렸는데도, 이제 그, 되고. 코를 많이 골아서, 네. 그래서, 그럼 입을 막아보자. 그래서 입을 막은 거거든요.
4: 오히려 이게 위험할 수 있죠. 무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이미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로도 못 가고, 여기로도 못 가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3: 나를 죽이려고!
2: 아니, 아니.
3: 나를 죽이려고! 역시 자원이 가까이 있었어!
1: 아니, 입은 막았는데 콧구멍은 또 벌려놨거든요.
4: 벌려놨는데 여기 콧구멍, 목구멍이 막히니까 코로 숨이 안 가. 죽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죽일 뻔 했다. 이런 얘기를.
1: 그래서 미안해.
4: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자니까 뇌가 계속 깨서 피곤한 거예요. 막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이게 이해를 해야 돼. 펭수가 원래 이런 친구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3: 원래
1: 그랬긴 했는데.
4: 원래 이런 말하면 좀 상처 또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사실은
3: 그만!
4: 한 번만 할게. 그만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 하면 안 돼요? 행수님은 너무 지금 여기에 뭔가 살이 쪄 있는 것 같아요.
3: 이건 살이 아니라 이거는 근육이에요. 근육.
4: 그래도 결국은 제일 많이 생기는 관상이 약간 전체적인 얼굴 크기에 비해서 이 입이 되게 작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많이 이제 두툼하니까는 눈을 것 같은 목구멍이. 예, 그리고 턱 부분이 조금 작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도를 좁게 생길 수 있는 관상이에요, 관상.
3: 야, 그러면 나 말고 여기서 또 코 걸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4: 어디 보자. 여기는 근데 희한하게 또 코골이 관상이 별로 없으시네, 또.
3: 진짜로?
4: 예.
0: 근데 이 감독님 많이 골아요.
4: 목이 되게 두꺼워요. 아~ 운동을 많이 하셨는지.
5: 저 잘 때 와이프가 뺨을 때리거든요.
3: 죽은 줄 알았어.
4: 아, 그게 가장 섭섭한 방식인데. 예. 계속 밤새 막 두들겨 맞으시는데 결국은 해결은 안 되고. 너무 슬픈 스토리지. 너무 슬픈 거죠, 지금.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펭수님 또 외롭고 하니까.
0: 아니, 이제 하룻밤 자야 되니까.
3: 아싸!
4: 예,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코 내시경 한번 찍을게요.
3: 네, 네. 코시경.
4: 예, 이쪽으로 오세요. 네. 긴장 풀고 힘 빼고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하비갑기라고 하는 콧살이 이렇게 부어 있고.
3: 어머, 그래서 이제 저 뭐예요? 거미줄이에요?
4: 콧물이 찐득찐득 껴 있는 거예요.
1: 그렇게 많이 뺐는데.
4: 그렇게 뺐는데도 아직 계속 나오니까는 그래서 남아 있는 거고 이렇게 폐도 크고 숨도 많이 쉬어야 되는데 요만한 구멍 가지고 숨을 빨아당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3: 그럼 어떻게 해요?
4: 그러니까. 그리고 또
3: 그러니까.
4: 이거 근데 대부분의 원인이 지금 보면은 지방이 낀 것 때문으로 보이거든요.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제는 내가 드디어 살 뺄 때가 됐다. 그런 어떤 뭔가 마음의 결심 같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니까는 조금 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자면서 검사 받아보고 결과 종합해서 알려드릴게요.
3: 감사합니다.
6: 전극 부착을 해드릴 건데 목둘레 먼저 한번 재볼게요.
3: 네.
6: 너무 두꺼우시네요. 이걸로 안 될 것 같아요.
3: 네?
6: 너무 두꺼우셔서 저희가 좀 다른 걸로 좀 준비해 올게요. 3m짜리 자는 처음 써보네요. 네, 202cm시네요, 목둘레가.
3: 202? 야, 무슨...
6: 보통은 한 40cm 정도도 두꺼운 편인데 이제 전극 부착을 좀 해드릴게요.
3: 와, 이거 붙이는 데만 하루 걸리겠어요.
6: 그러게, 펭수님은 하루 걸릴 것 같아요.
3: 이건 잔영기문기인데요, 잔영기문기야.
6: 주무시다가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이쪽 호출벨 눌러주시면 되세요.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
5: 치료되면은 더 이상 뺨을 맞지 않겠지?
1: 바로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0: 검사 잘 받으셨어요?
1: 잘잔거 같긴 한데 들려요 아직.
0: 그죠. 예, 그래도 결과는 의미 있게 나왔어요. 기억이 날 정도로 깼던 건 아마 한두 번, 두세 번, 열번될수 있는데 실제로는 하룻밤에 200번도 넘게 깼어요.
1: 제가요?
0: 예.
2: 221번 깼다고요?
0: 예, 하룻밤에. 전부 다 무호흡 때문에.
2: 와.
0: 컥컥하면서 숨 쉬려고 깨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교정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2: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게 지금 기적이네.
0: 놀라긴 일러요. 이거 보면은
2: 그래요?
0: 무호흡의 길이가 한 번에 55초까지 숨을 안 쉬어요.
2: 1분 동안 거의.
0: 네, 거의 1분을 한 번에.
1: 근데 원래 또 펭귄은 또 수영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안 쉬어요.
0: 근데 잠을 잘때 숨을 쉬어야 될 거예요. 그건 수영할 때고. 굳이 잠을 잘때 숨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2: 괜찮은 거야?
0: 안 괜찮아. 근데 이거 계속 가면 큰일 나요. 한 시간의 무호흡이 5번까지 정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치료를 안 받아도 돼, 이런 사람들. 그리고 30번부터 심하다고 중증이라고 하는데, 펭수님은 지금 여기가 있어요.
2: 55번이니까, 그렇죠. 네. 62니까.
0: 병원에 오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 심한 거예요.
2: 수술이다. 넌 수술이다.
1: 아니요.
2: 또 수술 컨텐츠도 하나 괜찮은 것 같아요.
1: 와, 쉬운 거예요, 지금. 남의 지금.
2: 그게 아니고.
1: 병을!
2: 아니, 이거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0: 근데 수술일 필요 없어요. 살을 빼면 끝날 것 같긴 해요.
2: 아,
0: 그런데
2: 그래요?
0: 문제는 살 빼는데 한두 시간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일 권하고 싶은 거는 양압기라고 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1: 양압기가 뭐예요?
0: 양압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네. 예,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1: 일단 지금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0: 지금은 괜찮아요? 네, 이렇게 여기로 이제 이렇게 툭툭 이제 압력이 들어와서 펭수님이 이제 밤에 아무리 목이 막혀도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1: 뭔가 강력해진 것 같아요.
0: 강력해져? 강력.
2: 왜? 뭐가 강력하긴 하다, 야. 어?

아이고, 불편해갖고 잠을 잘못 자겠니, 이거. 아니.

0: 허깽네.
1: 유정 선생님이에요.
0: 어떤 일 하시는지 알고 오셨죠?
2: 아무것도 모르...
0: 처음이니까 다 받아들여야 되나요?
2: 마음에 들진 않고요.
0: 뭐라고요?
1: 밥 먹을 때는 장난치지 않아요.
0: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겉하세요. 겉 카메라 있을게. 말하시면 안 되죠.

0: 지난해 안동의 봄은 참혹했습니다.
1: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콜라당 다 타고 없어.
2: 참 눈물 나지도 벌. 한껏도 못 가자고 저딴 걸 소고기 시켜.
0: 망연자실한 어머니를 위해 시작한 집 짓기.
1: 어머니가 좀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쉽게 되니까.
0: 아들이 서늘한 건 화마를 딛고 다시 일어설 용기,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2: 행복해요. 아들 면을 잘 하겠다는 걸 내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해요.
0: 한편 이 집은요?
3: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0: 오직 아들의 건강을 위해 온 가족이 손으로 빚은 집. 그래서 결과는요?
3: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0: 오늘은 가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지은 집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살린 귀한 집을 찾아 경기도 동두천으로 왔습니다.
4: 숲도 되게 많고 심지어 논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냇가에 물도 졸졸졸 흐르고
0: 공기도 좋아 보이네.
4: 그럼 오늘 집 힌트 어떻게 되죠?
5: 가족들이 수작업으로 지은 집이에요.
4: 가족들이 수작업으로 지어요? 가족 전체가? 이야, 요즘 시대예요?
0: 뭐이? 21세기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요?
4: 권추당구 집 현말 있다. 이 골목길 안에 어디 있나 보구나.

0: 아, 오늘 집 찾는 힌트가 네. 이 가족이 같이 지은 수작업으로 지은 집. 네. 뭐 이거였거든요. 네.
1: 네, 맞아요. 흙 후대에다가 네. 흙을 담아서 그거로 흙 벽돌처럼 만들었어요.
0: 아, 네. 얼스백이라 그러나?
1: 네, 맞아요. 맞아요. 얼스백. 네. 겉에는 저희가 미장을 손으로 이렇게 손자국을 내면서 네. 했어요.
2: 뭐 셀 수 없는 많은 손도장으로 만든 벽체를 만든 집이죠.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아들 둘과 함께 흙부대집을 지은 아내 이윤정,
3: 남편 권기운입니다.
4: 흙을 자루에 하나하나 담아서 그걸 묶어서 그걸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네, 그게 벽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기둥도 없이 그게 기둥인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지을 수 있는 건축 방식이기도 해요.
5: 그러니까 부대에 쌀 대신 흙을 담아 흙부대, 이 흙부대를 벽돌처럼 한 줄씩 쌓아서 만든 매우 원초적인 집집인데요. 고가의 중장비가 없어도 지을 수 있지만은 문제는 노동력. 보통 힘든 게 아니랍니다.
3: 좋은 흙을 찾아서 덤프트럭으로 17대 이상 받았었어요.
0: 몇 대요?
3: 17대. 그다음에
0: 흙만요?
3: 네, 흙만.
0: 와, 좋은 어마어마한 양인데.
3: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쌀푸대 한 20kg짜리, 뭐 어떤 거는 한 10kg짜리, 네. 어떤 거는 뭐 양파망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섞어서 위치마다 다르게 해서 한 8,000개 이상 만들었어요.
0: 몇 개요?
3: 8,000개 이상.
0: 와, 믿기지가 않네요. 그 숫자가.
1: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많은 걸 쌓는다는 게 네, 보통 일은 아니에요.
3: 저희 두 아들이, 아주 강력한 두 아들이 힘이 큰 힘이 됐습니다. 네. 네.
5: 두 아들까지 합심해서 집 짓기에 나섰는데 사실 둘째 아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태여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답니다.
4: 저희 아들이 일단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심해서 더 이상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밤에도 제가 계속 부채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나면 얘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고통이 저한테도 제가 더 고통스러워 그거 보는 게 너무 긁으면 피가 나고 이러니까.
3: 뭐 한의원도 가보고 좋다는 데는 다 알아보고 좋은 약도 다 먹어보고 뭐 별 짓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5: 새 아파트로 이사한 뒤로는 손을 묶고 자야 할 정도로 심해졌었다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 하나를 했답니다.
4: 시골에 그런 데서 이제 며칠 쉬고 오면 훨씬 이게 완화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아, 이 아파트에서 살면 안 되겠다, 이 아이는. 그래서 이제 정말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일단 시작은 그거였어요.
5: 공기 좋은 산 속에 터를 잡은 것도 아들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었답니다.
3: 사실은 이런 미리 이런 걸 좀 배우기 위해서 협동조합식으로 모여가지고 집을 한 집이 지으면 모여서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데 가지 마라.
0: 그래요?
3: 가서 일주일 고생하면 집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0: 너무
3: 거죠.
0: 너무 고생하니까.
3: 예, 맞습니다.
1: 아. 배운 거 없이 그냥 했어요.
3: 그냥 했어요.
0: 그냥. 네. 그래요?
1: 순간순간.
3: 책 한 권 보고 지은 집.
0: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내부도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요.
1: 아, 네.
0: 뭐 한번 들어가 볼까요?
3: 아, 예,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0: 겉으로는 책 많이 보고 지으신 집 같은데요?
5: 집은 단정한 기역자 구조. 첫째 아들과 아내가 함께 디자인했다는데요. 현관 왼쪽으로 식탁과 부엌, 보조 주방이 이어지고요. 거실을 지나 안방이 있습니다. 어우, 진짜 온통 흙이네. 그리고 현관 오른편으로 서재와 두 자녀의 방이 있는데요. 엄마야, 이 벽 좀 보세요. 아유, 흙집 많네, 맞아.
3: 워낙 또 벽 자체도 두껍기 때문에요. 40cm 이상 벽 두께가 나오기 때문에.
0: 40cm? 예.
3: 아. 어떤 경우는 50cm까지 가기도 하죠.
0: 그러니까 흙 부대가 한 40cm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3: 예.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옹이로 쳐서 다졌기 때문에 넓게 펴지는 거죠.
0: 더 펴지고.
3: 거기다가 또 이제 미장을 또 세 번 돌렸기 때문에 상당히 넓고.
1: 50cm 이상인 것 같아. 그렇죠.
0: 오, 그래요. 이렇게 네. 또 펴고.
1: 그럼요. 예, 공의로 계속 다져지기 때문에 더 넓어지잖아요. 낮아지고.
0: 네.
5: 흙부대를 쌓고 난 뒤에는 또 흙으로 그 사이사이를 메우고 미장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벽 두께가 60cm가 되는 곳도 있다네요.

0: 단열도 확실하지만 가장 좋은 건 집이 숨을 쉰다는 건데요.
1: 공기질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오, 되게 쾌적한 느낌이 나네요.
2: 오시는 분들이 코가 되게 시원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아니 무슨 병이든 좀 나을 것 같은? 과장해서?
3: 네. 특히 네. 비염 걸리신 분들이 또 코가 뻥 뚫린 느낌이 나고요. 근데 저희도 보시면 이렇게 거의 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렇죠.
0: 이 집에는 그 흔한 선풍기 한 대가 안 보이는데요. 장마철 습기 제거를 위해 창문용 에어컨 하나만 뒀답니다.
3: 보통 26도 내외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1: 26도? 네.
0: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따뜻한 말 그대로 동굴 같은 집. 이렇게 좋은 집이니 둘째를 위해 가족들이 합심해서 다 함께 지어보자 의기투합한 거죠.
2: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되게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가 살 집을 짓는다라는 게 정말 재밌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에서 여기까지가 20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막 새벽에 5시만 되면 눈이 떠져.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넷이서 막 진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거에 모자만 눌러 쓰고 나와서 막 흙을 담는 작업부터 했죠.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0: 아내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라 흙이라면은 조금 자신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현실을 장악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는데요.
4: 일반 콘크리트 집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통기초라고 그래가지고 집 전체 집안을 다 콘크리트로 깔아요. 근데 일반 흙집들은 줄기초라고 해서 줄을 만들고 그 벽체 올라갈 곳만 줄을 만들고 거기다가 자갈을 채우는데
2: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제 오시더니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다 그랬더니 일단 이렇게 호수로 물을 막 뿌려 보시는 거예요. 흙이 젖으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땅 자체가 흙 자체가 내려가요. 그래서 어머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렇게 내려간다. 너네 집 지었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너네 어떡할래?
0: 터가 산비탈에 있어서 흙을 부어 땅을 돋았는데 충분히 다져지지가 않았던 거죠. 잡석을 추가해서 다시 기초를 다졌을 뿐 아니라 50cm 넘게 기단까지 올렸답니다.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둔 거죠. 덕분에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수 한 번을 안 했을 정도로 튼튼하다네요.
2: 아버지 말을 안 들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저희는 그냥 재밌게 하면 되지 뭐. 그냥 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때부터는 되게 아버지 말을 좀 잘 들어야겠구나. 그냥 이렇게 세월을 사신 게 아니구나. 이걸 좀 있어서 그 이후로는 되게 아버지한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하고 계속 오셔서 같이 지었어요.
0: 지루했던 기초 작업이 한 달 만에 끝나고 드디어 흙부대를 쌓기 시작했는데 글쎄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랍니다.
4: 벽체가 올라갈수록 많이 들어올려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20kg짜리 흙을 집어넣게 되면 35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일이었죠. 진짜. 근데 중간에 멈출 수는 없었어요.
0: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 6월에 시작한 집짓기가 삼복더위를 통과할 무렵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둘째 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요.
2: 둘째 아토피인 아이가 이제 되게 중간에 이 피부 자체가 땀이 나니까 땀이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쓰라렸고 막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을 짓자 그랬냐고 자긴 더 힘들다 이러니까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집을 누굴 위해서 짓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저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내 남편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들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죠.
0: 다행히 주말마다 손을 보태준 지인들 덕분에 크고 작은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답니다.
2: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도부터 애가 아토피가 없어진 걸 확인하니까 너무 저희도 신기했어요.
3: 그게 어느 순간에 3살이 돋더라고요.
2: 그 이후에. 그러니까 땀이 안 났었는데 어느 순간 땀이 나면서 이제

0: 아파하기도 하고 그 순간에.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맨살이 정말 우리랑 똑같은 살이 나왔다면서 자기가 만져보라고. 그 저희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1: 새삼 아이를 귀하게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더랍니다.
0: 저희는 그 집 지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애를 뭐 닦아주지도 못하고 케어를 해줄 수도 없는 상황에 저희가 처해지니까 이 아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2: 야, 이건 정말 너무 신기해. 네,
0: 자연 치유된 것 같아.
3: 하여튼 뭐 실제로 그걸 경험해 보니까 두 눈으로 보니까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이렇게 아토피가 집 지으면서 낫고 나서는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도 갔었고 또 갔다 와서 군대도 지금 갔다 왔거든요. 야. 그렇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나 큰 소득이죠. 저희 이 집을 지었던 것이.
1: 흙집을 짓겠다는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건데요. 그래서 더더욱 바닥에서 천장까지 흙의 힘을 느끼고 싶었답니다.
2: 정말 이 집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는 전 천장 같거든요.
4: 네,
2: 가장 고생하셨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글쎄 뭐 동굴에서 종유석이 떨어진 상태 같기도 하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 주차장에 네.
0: 맞아요. 그런 뿜칠이에요. 네. 그리고 또 벽하고 흙하고 연결되는 데를 저는 그걸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벽 자체가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반듯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데를 메꿀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뿌리면 같이 연결을 좀 쉽겠다 그런 생각을 네. 좀 해서 그런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파트나 이런 데를 시멘트로 뿜칠하시는 분을 저희가 남편이 또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해주시는데 흙을 뿌렸더니 우르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막 계속 그게 다 떨어지니까 막 망연자실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저는 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시멘트는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걸 아무것 그런 친환경적으로 짓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흙 떨어지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멘트를 약간 써서 했더니 딱 붙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2: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흙 미장이라고 할 때 네. 완전히 황토로만 하는 미장은 사실은 없어요.
3: 맞아요.
2: 예.
3: 네.
2: 네. 왜냐면 그렇게 하면 다 금이 가고.
3: 다 금인가? 전부 다 금.
2: 다 떨어지기 때문에.
1: 그래도 시멘트를 많이 쓰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답니다.
0: 흙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천장이. 그래서 막 다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칼로 넷이서 같이 뗐어요.
3: 네, 조각칼로.
0: 밤새도록. 와,
3: 조각칼로 계속 네. 다듬은.
0: 그게 제일 힘들었던 네, 것 같아요,
3: 힘든
0: 그때가.
3: 힘든 작업이었죠.
1: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찹쌀풀로 세 번씩 칠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엑셀 파이프를 깔아 난방을 했는데 바닥이 꺼지지 않도록 맥반석가루를 섞어 미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통 팔배지의 5-7 마감까지 온 가족이 6개월간 피와 땀으로 완성한 집입니다.
0: 사실 잠을 못 잤어요. 한 몇 날 며칠. 왜냐하면 이 집이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런 꿈을 계속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 살피는 게 제 일이었어요. 여긴 괜찮나? 저긴 괜찮나? 근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너무 튼튼한 집이다. 오히려 이런 시멘트로 지은 집보다 정말 더 튼튼한 집이구나. 이걸 느끼고 너무 좋다 생각을 하죠.
1: 그게 벌써 11년 전 일. 흙집은 보수할 게 많다던데 이 댁은 얼마나 단단하게 지었는지 손볼 곳이 거의 없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흙부대 집을 지금 짓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2: 저희가 2017년 그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건축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요새는 소위 얘기하는 공학적 계산값이 나와줘야 돼요.
0: 아.
2: 그 수치값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흙은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또 재료마다 그거의 시험 성적서에 쫙 있거든요.
0: 그렇겠죠.
2: 근데 이 흙집은 누가 시험 성적서 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렇게 지으시려고 그러면은 정식 주택이 안 될 수 있어요.
0: 네, 저희가 뭔가 그때 지은 게 너무 다행이네요.
2: 아, 그러니까 딱 10년
0: 지금
2: 전이니까.
0: 지금 못하네요.
2: 네, 친환경 재료로만 짓기가 어려워서 복합으로 네.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5: 내가 새로 볶은 커피야. 이거는
1: 비염과 감기를 다 알고 살던 부부의 일상도 건강해졌다죠.
5: 자, 맛있는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1: 흙이 좋다는 걸 몸으로 느끼면서 아내의 자부심도 커졌답니다.
0: 그러니까 옹기가 되게 우리나라 전통 어떤 항아리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옹기가 물이 담겨 있으면 여름에도 상하지 않고 물이 증발을 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 건강한 그릇인 것 같아요. 이것도.
1: 벽, 천장, 바닥까지 모두 흙으로 덮여 있는지 기대하지 않았던 장점도 있답니다.
3: 천장을 다 이 조각칼로 깎아내는 바람에 계란판처럼 생겼죠. 네, 그래서 계란판이 이제 이런 공기를 튕겨 있게 음을 튕겨내듯이 반사되는 효과도 있어요. 동굴 속에서 음악 감상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그럴 거예요.
1: 그럼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까요?
2: 보안이 뒤에 방이 하나씩 있어서 네. 아드님 두 분이라고
0: 네,
2: 하셨죠?
0: 맞아요.
2: 네. 그럼 각자 방 하나씩 썼을 텐데
0: 네.
2: 어느 방부터 볼까요?
0: 왼쪽이 예, 큰아들이고요. 큰아들 여기가 작은아들 방이에요.
2: 아, 그래요?
0: 예.
2: 그럼 일단 왼쪽부터 한번
0: 네,
2: 볼까요?
0: 네, 들어가시죠. 예.
2: 문도 뭐 좋네. 아니, 근데 예. 방 사이에 칸막이벽이 없네요?
0: 네, 지금은 없어요.
1: 옷장으로 벽을 만들어 썼다는데 그게 웃픈 사연이 있답니다.
3: 가운데 벽을 막으려면 또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한 몇백 개 이상 들어가야 될 거예요.
2: 그렇죠.
3: 그게 안 한 거죠.
0: 그 푸대를 쌓은 걸 계속 쌓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3: 공간도 너무 많이 뺏기고.
2: 네. 그렇죠. 어쩔 네. 수 없이.
0: 네.
1: 그런데 이 공간에서 진짜 아쉬운 건 따로 있다네요.
0: 그때는 저희가 잘 몰라서 어느 쪽이 뭐 남향인지도 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남향이라서 이쪽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뚫어서 이쪽 창을 하나 하고 싶어요.
2: 네.
0: 네.
2: 뭐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네. 권하는 거는 네. 이제 가로로 길게 하면 좋겠지만 네. 이게 이제 흙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벽들이다 보니까
3: 그렇죠.
2: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좀 구조적으로도 좀 불리하고 저는 차라리 세로로 길게.
0: 아, 세로로 길게?
2: 네, 왜냐면 아. 이제 요만큼은 저 네. 위에 흙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인방으로.
0: 예.
2: 네, 힘을 받고 있고, 네. 아래는 어차피 없어도 크게 구조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0: 네. 네,
2: 그래서 아래를 뚫어서 좀 수직창을 하나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면.
0: 아, 그래도 좋겠네요.
2: 예.
0: 네.
1: 오, 흙집이라 가능한 변신, 알수록 더 매력 있는 집이네요.
3: 집 전체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죠. 11년 동안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1: 소장님, 도자기 같은 오늘 집 어떠셨나요?
2: 저희가 흙집을 뭐 사실 여러 번 소개했지만 다 흥미로웠거든요. 특히나 이 둘째 아들이 아토피 피부병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결국 안 되고 마지막 선택이 집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그 병이 치유가 됐다라는 게 저는 너무 오늘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한테 필요했던 거는 더 깨끗하고 더 소독을 많이 하고 더 위생적인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은 땀도 흘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본능들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건강했던 거죠. 그래서 집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생활,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온기 빚는 아내의 작업실인데요. 이야, 물레를 전통 방식 그대로 돌리시네. 이 댁은 그야말로 흙 마니아. 커피도 온기에 볶는답니다.
4: 성현이다. 야, 그래 오랜만이네. 영상통화로 바꾸자. 잠깐만.
1: 아, 함께 집을 지은 역전의 용사들. 첫째는 미국에, 둘째는 서울에 산다는데요. 다들 건강해 보이네.
6: 되게 걱정하게 생각하죠. 왜냐면 저는 계속 이제 아플 거라고 생각했고, 가족도 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집을 짓게 짓는다는 선택이 되게 쉬운 선택은 아닌데, 그걸 또 선택하신 거고, 제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거죠. 그래서 선택이. 되게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7: 다음에 한 번 더 짓자라고 하면 사실.

0: 아닌 게 아니라 10년쯤 지나니 몸이 근질근질 하시답니다.
1: 저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 또 짓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힘쓰는 거를 뺀다면 되게 재밌겠다. 다시 한번 지면 더 잘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줘야 되나? 아이들의 추억이 담긴 집이니까.
2: 아이들이 같이 고생한 집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냥 계속 여기서 살고 싶죠. 이 집은 저희 아이들 거죠. 네, 저희는 뭐 여기
1: 그동안 살아주는 거고. 네,
2: 그냥 저희는 그냥 인대에 살고 있는 거지.
1: 집의 주인은 저희 두 아들이라고.
2: 집의 주인은 두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서로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집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가족을 만나게 될까요? 두 번째 집 찾아 경상북도 안동으로 왔습니다.
3: 야, 주변을 보니까 이 산들이 아무래도 그 화마를 피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풀도 파릇파릇 이 동네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힌트 뭐죠?
4: 그 집을 택배로 받았다고 하거든요.
3: 택배로? 아, 집인데? 정말요? 아, 안 될 것 같은데. 택배로 받은 집을 어떻게 찾지?
0: 요즘 배달 안 되는 게 없다지만 집을 택배로 받았다고요?
3: 아, 건축탐구지. 야, 여기 편말이 여기 있네. 택배로 왔다 그래서 어떤 집인가 했더니 모듈러하우스를 얘기하시는 거였구나.
0: 아하, 요즘 모듈러하우스가 많이 보이네요.
3: 근데 이제 모듈러하우스가 아무래도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고 품질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또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또 택배로도 배달이 되니까 좀 짓기도 쉽잖아요. 계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5: 소장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6: 어서 오세요.
5: 날씨 더운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3: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근데 이 택배로 배달된 집이라고 해서 네. 보니까 모듈러하우스네요.
5: 네, 네, 그렇습니다.
3: 아,
5: 네. 그 속도감이 필요했어요. 빨리 지으려고.
3: 속도감.
5: 예. 네. 아무래도 모듈러 주택은 네. 굉장히 좀 빨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7: 안녕하세요.
8: 87세 어머니를 위한 집을 지은 둘째 아들 이상우.
7: 며느리 임경숙입니다.
9: 효자들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0: 어머니를 위한 집, 빨리 지어야 했던 사연이 있으셨군요.
5: 사실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셨는데 작년에 안동 대형산불로 집이 완전 소실됐습니다.
3: 아, 그래요? 여기 있던 네. 집이 없어진 거예요?
5: 네.
0: 아유, 산불 피해를 입으셨구나.
5: 2025년 3월 25일 저녁 6시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7: 불이 튀었잖아요. 온천지 튀어가지고.
5: 그때 작년 산불 상황은 정말 재난 영화에 나오는 그 정도의 산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덩어리가 비행기로 그냥 용단 폭격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6.25 때보다가 6.25 때도 집은 저렇게 안 탔다고. 우리 집은 폭삭이었고 어머니 폭삭이었고 그냥 그 집 보고 어머니 그냥 주저앉으셨고.
9: 그 이튿날 오이고 막 젖덩거리면 소보고 가지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숟가락 하나도 못 가지나고 타는 거 보지도 못했고 참 눈물 나지도 보여.
5: 족보도 사라졌고 가족 앨범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시집 올 때부터 그때부터 찍었던 사진이 그냥 말 그대로 심을 홀라당 다 타고 없었어요. 나머지 물건들은 다시 살 수 있지만은 우리 가족사 추억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0: 정부와 지자체가 임시주택을 마련해 주었지만 씻고 누울 곳이 있다고 집이 되지는 않더랍니다. 구순을 내다보는 어머니가 우울증까지 왔다죠.
5: 이 집 임시주택에서 1년 가까이 사시다가 보니까 그 너무 좁고 네. 힘들고 외롭고 하셔서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하니까
3: 여기가 아니시군요.
5: 예, 예 그렇습니다. 예.

0: 타지에 있어서.
1: 타지에
0: 예.
1: 있으시고. 한번 본격 탐구해볼까요?
0: 아, 그럴까요?
1: 예, 이쪽이 현관인가요?
0: 예, 그렇습니다.
1: 예.
2: 기억자로 된 아담한 모듈러 하우스. 현관을 들어서면 왼쪽으로 어머니 방이 있고, 다시 현관 오른쪽으로 주방과 거실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 모듈러 두 개를 이어서 만들었답니다.
1: 오, 집 내부가 상당히 깔끔한데요.
3: 첫 번째는 이렇게 평수가 너무 커서는 안 됐어요.
1: 너무 커서는 안 됩니다.
3: 예, 대부분 네. 20평 짓는데 이 집은 15평이에요. 어머니가
1: 작게.
3: 좀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쉬워야 되니까.
1: 예. 이 정도만이 충분하죠.
3: 예. 아,
1: 혼자
3: 그래요?
1: 사시기에.
3: 그다음에 이제 안방은 좀 작더라도
1: 네.
3: 예, 거실을 굉장히 크게 뺐어요.
1: 어, 그래요? 그건 예. 좀 의외인데요?
3: 제가 5남매예요.
1: 5남매? 예.
3: 그래서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모이는데 예, 모였을 때 확 그냥 거실에서 다 모여야 되니까 예, 그래서 군더더기 빼고
1: 네.
3: 거실을 최고 크게.
2: 아들에게는 집의 크기나 구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데요.
1: 아니 근데 또 창문은 굉장히 크네요. 거의 60평대 집에
3: 아, 있으니까
1: 네. 창문인데요. 양, 네. 양쪽으로 열리고 와 네. 어마어마하게 네. 큰 건데
3: 네. 어머님이 그 좁은 공간에 사시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1: 아, 컨테이너가 네. 계실 때요?
3: 예, 컨테이너 계실 때요.
1: 아.
3: 예. 그래서
1: 네.
3: 거실 창은 그냥 통창으로 벽 전체를 거실 창으로 창으로 하자.
1: 네.
3: 예.
2: 막힘없이 환하게 지어달라. 어머니가 원한 건 그거 하나였답니다.
3: 그러니까 이게 한쪽 방향이면 창이 있다가 보니까 또 통풍이 문제예요. 맞바람이 쳐져야 되니까. 예, 그래서 환기구를 내려고 이제 옆에 조그마한 PJ창을 냈고요.
1: 네, 다 저게 돈인데. 오.
3: 안방도 창을 크게 냈어요. 보통 집보다가 창이 커요.
1: 그렇네.
3: 예, 예, 예.
2: 작은 집이어도 동서남북 창이 없는 데가 없답니다.
1: 오, 밖에 보니까 이 테라스 데크도 굉장히 넓은데
3: 네.
1: 한번 나가볼까요?
3: 예, 한번 나와보시죠.
1: 네네. 오, 야, 데크 잘하셨다.
3: 네.
1: 와.
3: 이게 서비스 면적인데
1: 서비스
3: 이렇게 크게, 예, 크게 나와갖고 네.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 마당을 넓게 하고 담 대신 나무를 심어 개방감을 높인 것도 어머니를 위한 아들의 마음. 바람 선선해지면 마당으로 나온다는 어머니. 답답한 방 안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재미있답니다.
4: 저 사람들 저 왔다 갔다 다니는 거는 보지 뭐요. 혼자씩 뭐 말할 때가 있나 어지 뭐 이야기하려고 있나 뭐 누구시 잠은 아우 가며 이렇게 막 나와 앉아가 저 보고 있어요. 집가래라고
2: 나 살던 동네의 이웃들 그 소통이 그리웠던 거죠. 순애 씨 이런 마음 헤아려주는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셔 그래.
4: 한 주도 안 빠지지요. 서울 있어도 근무를 서울서 근무해도 매일 와요.
5: 서울에서요?
4: 서울서 이제 안 놓을 매일 오지요. 주일마다 오지요. 한 주일도 안 빠져요.
5: 주말마다.
3: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라면서도 어머니랑 가장 긴 시간을 보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지 죽은 뒤에 제사상 산부러지게 차지 뭐 하냐.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염두에 뒀었어요.
2: 부창 부스라고 며느리가 근사한 집들이 선물도 했다는데요. 아우, 곱다, 고와.
6: 소녀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앉아서 하면은 좀 즐거우실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저걸 보면서 이제 어머님 옛날로 돌아, 아, 나도 이쁜 시절이 있었지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걸로 선택했어요.
2: 맞아요. 우리 나이에도요. 사랑스러운 걸 보면은 갖고 싶고, 예쁘다는 말에 설레고 그렇다오. 마음은 쉽게 늙지 않거든. 우리 순애 씨. 며느리복도 있으시네요.
6: 우리 어머님 아들이 최고예요. 어머니 딸이... 며느리 잘 봤죠? 그러면 뭐라 하신지 아세요? 내 아들이 잘 나서 며느리 잘 난 며느리 봤다.
5: 맞아요, 어머니?
4: 맞아요. 내 아들이 좋으니까 며느리 좋은 며느리 들어오지요. 아들 나쁘면서 좋은 며느리 오나요?
6: 오늘 진짜 가장 우아하십니다.
2: 그런데 이 집 빠르고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 특별한 친구가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3: 예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대화형으로 가서. 그래서 집 짓는 데 한번 해볼까 도전해보자. 그래서 설계도를 넣었는데 견적을 빼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아 그럼 지금부터 AI하고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친구가 돼갖고 그냥 눈만 뜨면은 AI와 대화하면서 그냥 공부가 되더라고요. 집 짓는 것에 대해서. 건축 도면은 모듈 회사의 걸 받았고 AI한테 파일 첨부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5초 만에 다 읽어내더라고요. 그 철근 미리 수하고 그다음에 간격, 구조까지 다 읽어내고 이건 정상적으로 됐는 거고 철근이 몇 미리짜리 들어갔고 몇 가닥 들어갔고 도면을 보고 견적까지 뽑아주더라고요. 공사 금액까지.
2: 어디 보자. 금액 산정 오류. 협상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알려주네. 아유 마치 건축과 친구를 둔 것처럼 든든했다는데요.
7: 아니 그러니까 사실 모듈러 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좀 딱 표준형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AI가 관여해서 이렇게 바꾸시게 된 게 어떤 게 있죠?
3: 가스레인지도 그 표준형에서는 인덕션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인덕션을 못 쓰세요. 아... 가스레인지도 바꿔야 된다. 가스화재 천장에 네, 네 달았고요.
7: 달라고. 예. 네, 왜냐하면 저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3: 아 그래요.
7: 네, 그래가지고 저 화재가 나서 열을 예. 받으면 제가 터지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음식점에 해요. 예. 네, 음식점 그 아, 이제 화기를 예, 많이 예. 쓰는 곳에 하는데 예. 네, 소화기만 아. 놓고 끄시라 그러면 어머님이 끄시기 어려운데 제가 예. 자동으로 터지니까 예, 예, 예. 네, 그거를 AI가 예, 제안을 해준 거고요. 예, 예, 예. 똑똑하네.
3: 또 도와준 거는 이 뒤 출입문.
7: 아, 문?
3: 예. 오. 그러니까 이제 세탁기하고 뒤 텃밭에 가야 되니까.
7: 왔다 갔다 하시기 예. 편하게.
3: 원래 현관으로 가시면 좀 이게 동선이 멀어지니까 뒷문을 네. 내라, 그럼. 오. 그래서 뒷문을 내면은 네. 세탁기도 가능하고.
7: 예. 나가기도 편하시고. 예, 예.
3: 다용도실로 쓰면 되고.
2: 이야, 사실 경험이 없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시행착오를 줄여준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을 받은 게 바로 마당과 조경이랍니다.
3: 근데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은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7: 아 예산이요? 시공비?
3: 예, 예 시공비가.
7: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3: 대략이 건평 빼고 이게 마당 면적만 70평 정도.
7: 70평? 예. 그러면은 그래도 한 2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2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 나머지
3: 아니에요.
7: 네?
3: 아닙니다.
7: 더 비쌌어요?
3: 야, 620만 원 들었습니다.
7: 62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3: 네.
7: 이야, 거의 뭐 공짜로 하셨네. 네. 그래요? 자재값 네. 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
3: 그 시공 방법을 AI한테 물었어요.
7: 네.
3: 그러니까 철저하게 압축된 시공 시간을 단축해서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7: 아.
3: 그래서 그 시공팀 불러서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7: 하루 만에?
3: 하루 만에.
2: 이야, 시공비를 3분의 1로 줄인 노하우 공개 좀 해주세요.
3: 그 다양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현무암 판석 면적을 늘려도 보고 보도블록 면적을 늘려도 보고 현무암 판석 사이에 파쇄석도 넣어봤고 자갈도 넣어봤고
2: AI가 뽑아준 조감도 가운데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했고요.
3: 그다음에는 AI한테 자재 수량을 산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그 구매 단위, 가격, 현무암 판석, 판매처라든가 단가, 두께, 규격, 간격을 10cm로 둘 거니까 잔디 수량이 얼만큼 필요하냐. 그래서 잔디 수량이 나왔었고.
2: 시공에 필요한 적정 인원수에 시공 시간까지 계산해 주었다네요.
3: AI가 산출해준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도면들을 하면은 현무암 판석하고 보도블록하고 잔디하고 파쇄석하고 수량이 그대로 100% 맞아 들어갈 거다. 근데 사실 시공 끝나고 나니까 100% 맞아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0: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할 줄 아냐고. 우리 아들 장하다고. 그 AI가 도와줬다 그러면 AI가 누구냐고 그래. AI가 누구냐 그래갖고, 아, 그런 사람 있다고.
1: 그런데 이런 신통방통한 AI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2: 그게 AI가 이게 공짜로 주다가 조금 쓰면은 자꾸 돈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막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정사정도 해봤습니다. AI, 야, 나 지금 사정이 급한데 나중에 결제한다니까 지금 조금만 해주면 안 돼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결제했습니다. 월정요. 구독요 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건 흥정이 됐는데, 그래서 넌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AI의 한계가 인간미가 없구나. 아, 기계적일 수밖에 없다.
1: 그래도 AI 덕분에 딱 어머니가 감당할 만큼의 소일거리가 생겼답니다. 작은 부작용이 하나 있지만은요.
2: 그래서 그리고 이런 나무는 많이 주지 말고 요 화초에만 줘. 화초에만, 풀에만, 이렇게 나무에만. 요 큰 나무는 많이 앉아도 되고, 여기도 많이 앉아도 되고. 뭐 저기 노란 부분이 거기 우리 나무를 파는 그 농원에 물어보니까 왜 저렇게 죽어가냐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대요.
3: 그래서 아니 저를 못 앉히는데.
2: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물을 많이 줘갖고 제가 익사한 거예요. 익사.
4: 물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3: 원래 잘 살라고 주지요. 잘 크라고.
4: 물 주는 거 재밌어요?
3: 물 주고 풀 뽑고 만날 너무 심심하고 이래 풀 뽑고 물 주고 하는 게 그게 재미가 있어요. 밭에다가 풀 뽑고 여도 뽑고 뭐.
1: 다섯 남매 중 셋째, 유독 어머니에게 곰살 맞은 아들이라는데요. 작년에 불탄 집도 실은 20년 전에 상우 씨가 직접 지었답니다. 샌드위치 패널집이라 화재에 취약했던 만큼 이번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데요.
5: 그 외장재를 보니까 보통 이제 판넬 같거든요. 네, 근데 판넬도 좀 고급으로 고르신 것 같아요.
6: 아,
5: 맞죠? 예, 예. 예. 칼라 강판 계열에 좋은 걸 쓰신 것 같아요.
6: 예. 예. 이게 지금 150T에
5: 네, 150.
6: 예. 우레탄 재질입니다.
5: 근데 우레탄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난연.
6: 예,
5: 혹은 불연 제품을 불연, 쓰셨을 것 같거든요. 예. 맞나요?
6: 불연 제품 정도는 아니고
5: 난연 정도 되죠.
6: 예, 예. 예.
5: 그게 값이 이미 두 배예요. 그
6: 화재에 대한 그 화재 예방은
5: 철저해야죠.
6: 철저해야 될 정도로 예. 했습니다.
1: 집 디자인은 단순하게, 대신 집의 성능을 높이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네요.
5: 아까부터 제가 궁금했던 게 네. 하나 있거든요. 예. 이 새 집에, 이쁜 집에 네. 왜 현관문 꼬리에 저렇게 푸르 딩딩한 비닐을 네. 감아놓으신
6: 네.
5: 거예요?
6: 예, 네. 예. 정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 정전기요?
6: 네네. 네.
5: 오,
6: 부모님께서 데크에 오래 앉아 계시다가 들어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5: 정전기 때문에? 네.
6: 예. 그래서 저도 잡아봤는데 사실 정전기가 심했어요.
5: 예.
6: 그래서 AI한테 물어보고 네. 해서 이제 방전 내지는 정전기를 방치하는 예, 그래서 비닐로 다시 감아놨습니다.
5: 두 개 다 AI가 충고를 한 거예요?
6: 예.
1: 상우 씨의 AI 사랑은 아직도 진행형인데요.
2: 아궁이를 새로 지었는데 테스트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7: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라면 테스트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거나 가급적이면 선선해질 때까지 미루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름철 불 때기는 사람도 힘들지만
4: 지금 누구랑 대화하시는 건가요?
2: 지금 천재적 성능을 가진 AI와 대화했습니다.
1: 이게 얼마 전 새로 만든 아궁이라는데요. 디자인도 예쁘고 시공도 깔끔한데 글쎄, 이게 AI가 설계해 준 거라네요.
5: 아니, 근데 이 불을 그래도 한번 떼보셔야 될 텐데 언제 테스트 해보시려고 그러세요? 네. 근데 AI는 뭐라 그러던가요? 테스트.
6: 예. 여름에는 네. 습기가 차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제대로 작동 안 될 수도 있다.
5: 안 될 수도 있다.
6: 예.
5: 불로 코팅된다는 얘기들을 장인들이 하시거든요.
6: 예.
5: 그래서 뭐 좀 더우시겠지만 밤에라도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6: 예.

0: 김우민 AI. 아. 그걸 추천드립니다. 예.
1: 소장님, 여러모로 놀라운 집이네요.
0: 집을 짓는 거는 수천년, 수만년 동안의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식은 우리의 삶은 짧기 때문에 완전히 전수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요새 그거를 메워주는 건 바로 AI예요. AI가 요새는 정말 훌륭한 비서 역할을 하잖아요. 선생님 효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아, 지운 집을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AI의 도움과 그리고 모듈러 주택이라는 현대의 기술, 최대한 내 예산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는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가자.
3: 아, 왔어.
4: 그래, 놀라.
2: 야, 쌍둥이 왔구나.
5: 아유, 안녕하세요.
4: 아이고, 기술이 온다.
2: 예, 잠깐.
4: 아유, 이뻐. 할머니.
2: 나서. 온 길에 오느라 고생하셨고, 많이 기다렸어, 어제 저녁부터.
4: 고생 많았죠. 혼자 또 직장이 서울인데 왔다 갔다 주말마다 내려와가지고, 엄마 또 들여다보고, 모든 것도 혼자 주도적으로 다 해.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엄마가.
1: 오, 불 뜨시는구나. 이번에는 AI보다 김호민 소장 저 오늘 따르기로 하신 거예요?
4: 네, 잘 만들었다. 연기도 안 나오고 앞으로 안 나오고.
2: 첫 테스트예요. 너무 기분 좋아요. 예, 연기 연습이고 쭉쭉 빠지는데 불도 잘 빨려 들어가고.
6: 연기가 앞으로 안 나오잖아.
4: 손도 이쁘고 네. 너무 잘 됐어.
6: 꽃등 잘 땡기네. 꽃등 불 잘 땡기네.
1: 집이 완성되니 가족들도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7: 행복해요. 아들 며느리 잘 하였기는 뭐 내가 마음도 편고 몸도 편해요.
8: 어머니 살아계시고 어머니를 위한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근데 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조금 더 행복하게 어머니 그렇게 사시라고.
1: 무시무시한 화마도 끝내 앗아갈 수 없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올린 어머니의 집.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9: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10: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9: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11: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이.
9: 구멍 운동하는 것처럼.
12: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13: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12: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14: 해도 육룡이 나라시오. 짐이 용비어 창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15: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6: 네, 히파우라스 정리는요.
15: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17: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9: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7: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9: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7: 지우개 있었어요.
19: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7: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0: 네?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0: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0: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숨길 수 없는 댄스본능. 알고 보면 흥 많기로 둘째 가라는 서러운 아빠 킴. 그런 아빠의 흥을 쏙 빼닮은 남매도 있죠. 공부도 잘하는 우등생 첫째 하르딕. 귀여운 5살 둘째 하르디카입니다. 늘 찰떡같이 붙어다니는 남매. 누구보다 단단한 우애를 자랑하죠.
1: My name is 하르디카.
0: 한국에 있는 아빠를 찾아 나선 남매. 특별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2: 바바 까오는 자! 바바 까오는 자!
0: 전라북도 군산의 한 자동차 사출 공장. 범퍼와 콘솔 박스 같은 자동차의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제품 생산부터 품질 관리까지 세심함이 요구되는 작업인 만큼 여성 근로자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엄마 찾아서 한 말리? 라고 생각했던 찰나 차체 범퍼를 나르고 있는 남성분이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네팔에서 온 타파킴 바하돌 씨입니다. 지금의 회사에 온 지 1년 반이 된 아빠는 부품의 품질을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딱 다 달라야 돼요. 이거 안 달라면 안 돼요. 다음에 하고 다시 조립하,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 나와, 이거 안 달라면 안 맞아요.
0: 내 이름이 들어가는 일이니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죠.
4: 나 믿음 할게, 거르네요.
3: 믿음하는 게 아무거나 버려.
4: 뭐냐면 애기 든지 아름 거르는지.
3: 아들, 아이다 바르티라, 아다바 연사 니라.
4: 깜빠리가 별로나?
3: 깜빠리가 별로나, 연사 버리거리라. 나 바라보니 제일 번씩 고마워요. 버리와를 버리면 다 안 죽.

0: 김형은 주말에도 쉬지 말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은 집에는 돈 많이 붙이려고 생각하니까 계속 안 차다 주지 말고 어디 놀러도 안 가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1: 주말 특근까지 자처하며 억척스럽게 버텨온 타양살이. 고향에 있는 가족만 생각하면 타국살이의 고단함도 묵묵히 견뎌내는 아빠입니다.
2: 안 힘드세요?
3: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가 진짜 힘들어요. 힘든데 또 돈 벌을 때 힘들어. 돈 안 벌어도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해.
1: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로 12시간을 달려야 도착하는 룸비니. 인도 국경과 맞닿아 있는 네팔 남서부 지역의 룸비니는 불교의 성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빠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하루도 흘러갑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선 운동장 조회가 한창인데요. 꼭 우리네 80, 90년대 학교 모습 같죠? 아이들 사이에서 우렁차게 국가를 열창하는 한 소년. 똘망똘망하게 생긴 요 아이가 바로 첫째 하르딕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길고도 긴 훈화 시간에 아이들 영어도 탈탈. 지금 이 순간이 누구보다 힘겨운 건 5살 하르딕합니다. 남매의 학교는 유아교육부터 고등과정, 졸업 후 2년간의 전문 과정까지 배울 수 있는 곳인데요. 지역의 명망 높은 학교인 만큼 배움을 향한 아이들의 열정도 뜨겁습니다. 첫 수업은 하르딕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수업 시간.
3: 하르딕, you stand and open your book.
4: Glaciers are melting, sea levels are...
1: 우와, 정말 막힘이 없습니다.
4: Drawing.
3: Thank you. 하르딕 is very excellent boy in our class. He studied up to the nursery class in this school. Now he is upgraded from 8 to 6 class now. I love him very much and he is one of the talented student of this class.
1: 만년 우등생인 하르딕. 친구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배꼽 시계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점심시간. 그런데? 어째 둘째 하르디카의 표정이 어둡기만 한데요? 저마다 싸운 도시락을 꺼내 먹기 바쁜 아이들. 하르디카는 점심 안 먹니? 아, 오빠를 기다리는 거였구나.
4: 드레베르 꾸리시니? 니? 드레베르 꾸리서 먹라서 점심 가니? 점심 점심 하나 이자.
1: 오빠 손을 꼭 붙잡고 남매가 향한 곳은 먼저 온 아이들로 인산인해인 학교 한 매점입니다. 한국 돈 약 500원에서 1,5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한 끼.
4: 나니 또 야버스 땀 마스터 빌바르서 얼마 좀 내려오세요. 이때 와서
1: 든든한 호의무사가 따로 없죠. 언제 어디서나 동생부터 챙기는 멋진 오빠입니다.
4: 내려 빌바르서 아니 때려 나니.
1: 기나긴 행렬을 뚫고 동생이 먹고 싶다던 볶음면을 사수한 오빠. 오빠의 시선 끝엔 늘 동생이 있습니다. 오빠 눈엔 한없이 어리기만 할 테죠. 언제 어디서나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다정한 하르딕. 동생 옆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오빠는 동생 배부터 든든히 채워주고 난 뒤에야 허기진 배를 달래봅니다. 그 시각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집에선 재봉틀 소리가

0: 손끝에 밴 새울만큼 재봉 솜씨도 능숙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뚝딱.
1: 네, 멋있어요.
0: 아니, 그런데 확인도 안 하고 계산을 하세요?
2: 진단 봐라. 실라우네 아버 선대 아무리 실라우라 원래 라무 실라우는데 대바라 저저 해는 거거든. 저 컴퓨터에 차인.
0: 뭐 여긴 믿고 맡긴다는 표정 같죠?
3: 거일이 아우는 차도
4: 아우는 사이 거의 거일이요. 네네 렌사 뒤르셔야 비시 아우는 올라니 볼라.
3: 어디 아들이 라서 부라고 거디 마야 만는 봐서.
4: 그래도 라이 알자 니 디디 와 상에 감거나 빠커티 온도 봤니 혼자.
3: 그쵸 아들고 이차 번이 자리 보고스.
4: 땡큐 디디.
0: 5년 하고도 2년. 함께한 시간보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더 익숙해진 7년입니다. 네팔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빠는 첫째가 태어나며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5년간 한국에서 부지런히 일해 모은 돈으로 아내와 의류 사업을 꾸리며 장밋빛 미래를 그려나갔죠.
4: 아우나 타 아우니 오사리 네팔마 케이니 나오니 아바 알리카데 린 라코 안데스바시 초토 타임 바이 파니 두이 사르 버사 바이 파니 우테 गएरा अनि कमाएर आउँछु भन्नुभयो जानुभयो अनि पिर त हुन्छ नि सँगै.
0: 다신 가족과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아빠였지만 녹록지 않았던 현실. 그렇게 아빠는 또다시 한국 길을 올랐습니다.
5: 제가 얼굴 보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진짜 마음 아파요. 그때는 나 말했어요. 고생 끝에 나기 오다처럼 다음에 우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0: 두 번째 한국행. 아빠의 어깨도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꼬박 12시간을 서서 작업해야 하는 고된 일이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죠. 가장의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들. 기계가 멈추고 나서야 한숨 돌려보는 아빠인데요. 요즘 동료들은 아빠의 건강부터 챙깁니다.
6: 요새 조금 힘들어서 일 많이 해서 우리 힘들지.
7: 가끔 지금은 많이 바쁘어가지고 그럴 때
8: 계속 나와서
7: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9: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았다는데 잘 나왔어?
7: 나 되게 조금 혈압이 조금 올랐어요.
9: 아, 혈압이 나왔어?
7: 네, 조금
9: 조금 높았구만?
7: 네, 조금.
6: 아, 그게 선생님이 약 먹으라는 소리를 안 했지? 선생님이 약 먹으라고 안 했으면 괜찮은 거예요?
7: 아니, 안 했어요. 지금 많이 안 했어요.
6: 그럼 괜찮은 거예요. 지금 아직 나이 젊어요. 괜찮아요. 네.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와서 식구들 생각해서 좀 아무래도 힘들 때도 있겠지. 얘네들도 눈물 날 때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건 다 식구들 위해서 참는 거지. 그 외국에서 일을 한다면 얘네들처럼 못할 것 같죠. 얘네들은 진짜 대단한 거지.
0: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타향살이의 외로움도 잠시 잊어봅니다. 아이들의 학교 시간. 자녀들의 학육길을 함께하는 여느 부모들 사이로 남매는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갑니다. 등하굣길만큼은 늘 아빠와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아빠가 책임져온 일이었죠.
10: 걸고 봐요. 여보 긴지. 잠. 잠아봐. 에이. 잠.
0: 아빠의 역할을 이젠 오빠가 대신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후. 와, 역시 우등생 오빠를 둔 집안은 다르긴 다른가 봅니다.
11: 나가.
10: 아, 줄.
11: 여기 보내고.
10: 마이 번에 미로 님 미로 남
0: 다정다감하기까지 동생에겐 정말 든든한 과외 선생님이 따로 없겠네요.

0: जान्दा खेरि दाइले सिकाइदिनु हुन्छ नि त त्यो बेला कस्तो लाग्छ
1: राम्रो लाग्छ रमाइलो लाग्छ
2: 곧자라던 우등생이라도 벽에 부딪히는 순간은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럴 때 하르딕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은 바로?
3: 봐봐! 유클라이미드로! 유클라이미드로 요 글로벌 워밍 부자이든나 요기요
4: 라 글로... 라 뭐하는지 क्लाइमेट क्लाइमेट भनेको नेपालीमा पहिले नेपालीबाट नि बुझ्नु पर्यो नि नेपालीबाट बुझ्नु पर्यो क्लाइमेट भनेको के हो हावा पानी थाहा छ
3: हावा पानी
2: आप्पाका हान국으로 떠나기 전 함께 보낸 시간은 5년 남짓 교사 출신의 아빠는 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선생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3: Important.
2: 책상 앞을 함께 지키던 아빠와의 시간들이 하르딕에겐 세상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죠.
3: Climate is most important for living creatures.
4: 오케이. 라, 굿. 예스 그래요. 내가 아무로 혼자 일 하죠. 에이.
3: 대래 삼촌아 이락사. 켈라라 켈레벨라 켈라는데 아니 보드네벨라 보드하는데 아니. 가능하라 가능한데 가능한데 아니 순내라 수도 안다 수도 안는데 라스트 라마일로 락디오 버나니 라마일로 락디오 바바노이츠
2: 아빠랑 함께 마주 앉아 공부하던 시간들이 여전히 기억 속에 선명한 첫째 평범했던 일상이 이젠 가장 그리운 순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선택한 아빠의 길.
4: 기간이 있을 때마다 공원에 애기 와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2: 건강하게 한국에서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아빠는 항상 출근 전 운동에 나섭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몸을 단련한 후 이어지는 마음 수련의 시간. 이제 가뿐한 마음으로 출근하려나 싶더니 꽃이 무성하게 핀 화단 앞에 멈춰서는 아빠인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앙증맞은 춤 사위에 얼굴엔 평온함까지 묻어나고요. 난데없이 흥겨운 춤을 추는 아빠.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4: 아무도 내가 힘들어도 자꾸 가족들한테 생각하고 이러고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생각하고 있어.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 생각 그렇게 올려요.
2: 아빠가 틈틈이 찍어 올린 SNS 속 영상들. 그 속엔 가족의 웃음을 지키기 위한 아빠의 노력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도 흥겨운 춤 사위로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아빠입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가 머나먼 네팔에까지 울려 퍼집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보죠. 아빠의 밝은 모습에 아이들까지 즐거워지는 시간. 마냥 신이 난 아이들을 바라보는 웃음 뒤로 엄마의 마음은 어느새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닿습니다.
4: 게 보이라죠?
5: 버시라삼.
4: 틱사니.
5: 틱이차 버시라삼.
4: 비르친다다 가려 해나오니?
5: 비르친 진다다 보이알자니.
6: 보일라분나 분이 누블라우노 마차니 가라보고라 길거 노라무샤마.
7: 아수다 니갈래 왜냐니? 그래서 비르만나 보려 나 아수다 니갈래 왜냐?
4: 지금 여러분 약간 몸 컴조르 와 보니 미러분이 몸 컴조르 혼자 감과 다리 대리 섬지.

0: तिनी सम्झिरहने मन लाग्छ, धेरै कम मन कमजोर हुन्छ, त्यस्तो मन कमजोर भयो भने
1: त्यही भएर आफैले आफैले ऊ गर्नुहुन्छ कि पीडा भयो नि देखाउनुहुन्न कहिले नि
2: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던 남편. 웃음 뒤에 가려진 남편의 고단함을 알기에 엄마는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혼자가 되는 슬픔보다 가족의 행복이 늘 먼저였던 아빠. 그런 아빠를 향한 그리움을 삼켜온 가족. 떨어져 있는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견뎌온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이 찾아왔는데요.
3: 이름 깨라니까, 이 바보.
4: 아니, 바보상 베르나다니 티켓 아야라이자니.
5: 아니, 티켓도 바보상 베르나다니.
4: 아니, 버텨치대.
2: 꿈만 같은 순간.
4: 아니.
5: 아니, 아직아.
4: 빨리. 우타 열었다. 아니다. 코리아 자니 우리 이제 이 마마 생각 베르나 바오니 와임니 아니. 열었다 소리 열었다 티켓.
2: 신이 난 두 사람과 달리 비몽사몽인 둘째 잠 앞에선 장사 없죠.
5: 만 데레 고시바이라서 비틀어 와라 에티 데레 고시바이라서.
2: 손꼽아 기다려온 순간이 어느새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편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아빠. 가족에게 연락이라도 받은 걸까요?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계셨구나. 이게 아빠의 유일한 낙이랍니다.
0: 가족들이 생각이 나와요. 힘들어도 있어요. 나 알아요. 저거 코미디 영화 저거 이거 뭐예요? 저거 이거 우리 기분이 딱 코미디 영화로만 가야 돼요. 저도 가면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아, 잘 죽었어요. 그렇게.
2: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낸 자신에게 허락하는 아빠만의 작은 사치인셈인 거죠.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이건 뭐 세수가 아니라 물 세례 수준인데요. 날이 날인 만큼 때 빼고 광도 내는 아이들. 짐을 챙기자는 엄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첫째 하르딕이 향한 곳은 높은 곳에 매달린 가방을 챙기더니 먼지를 털어내고 샤워까지 시키는데요.
6: 듣기나 부시라고?
5: 이 바가지에 자다 하르딕만 태어니 일러베르 난천.
2: 아빠를 만난다는 생각에 아빠 물건이 제일 먼저 떠올랐구나. 떠날 채비를 하는 딸의 얼굴엔 미소가 절로 번집니다.
5: 어머니 서 번지는 멀리 밑에 산이 원해라 원하는 산이야.
2: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떠날 시간. 먼 길 가는 엄마와 아이들을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길 기원하는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가족의 오랜 기다림을 지켜봐온 이웃들의 응원 물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동네 사람들의 뜨거운 배웅 속에 가족들도 차에 몸을 씻습니다.
4: 라라라 땡큐.
2: 수도 카트만두 공항까지는 차로 12시간 거리,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장장 9시간여를 날아야 도착하는 머나먼 여정인데요. 험한 여정이 될 테지만 아빠를 만난다는 사실만으로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5: 이 꽃산다니 뭐라도 게이 다 하이나 얼리얼리 얼리얼리 다 오자
2: 하르딕, 네팔에서 한국어 공부한 걸 떠올려봐.
7: 군산 어떻게 가나요?
5: 군산 어떻게 가나요?
7: 안녕하세요.
2: 과연 하르딕의 영리함은 한국에서도 통할까요?
5: Excuse me. 군산 어떻게 가나요?
2: 외국인인 것 같죠? 언어 장벽의 높이를 실감하는 순간.
5: 감사합니다.
2: 일단 부딪혀보는 거지 뭐.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티켓 발매기 앞에 선 하르딕.
5: 잘나요, 괜찮다.
2: 응? 무슨 소리? 목적지까지 맞게 찾았는데? 아, 버스 회사 이름이랑 목적지를 혼동했구나.
5: 아, 이걸 가려면 다행히 와야나.
2: 당황하면 보이던 것도 안 보이죠.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첫째가 아니죠.
8: 내 효서라?
2: 엄마와 동생을 대신해 용기 있게 나서보는 하르딕. 자, 다시 각오를 다지고.
5: 군산.
9: 가나네.
5: 군산.
2: 어? 동양인?
9: 어디 가자고 사? 저 이걸.
5: 이거를 다.
9: 이걸 다 보여나? 이때 또 그 ATM 치료하러 가는 거.
5: ATM 치료하러?
9: 내가 가리 야우 나한테 그 이야. 따오라 지금. 지금 내가 와라 지금 군대 군대 가는 거 있더라.
5: 만나요, 마미.
2: 투정도 잠시뿐. 다시금 총대를 맨 듬직한 하르딕.
5: 네요, 라니모. 군산 가나요? 티켓 주세요.
10: 저기?
5: 군산 가나요? 티켓 주세요.
10: 군산 가세요? 전라북도 군산? 응. 토요일 날 전라북도 군산 12시 45분에 출발하고요. 타시는 곳은 13A-11번. 13번 출구로 나가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2: 드디어 매표 성공!
5: 감사합니다. 인정. 바로 부디 말마우저의 몸이.
2: 티켓까지 끊었겠다. 마음이 가뿐해졌습니다. 아빠를 찾아가는 길, 군산까지 가는 직행버스를 탄 후 아빠 회사까지 가는 시내버스로 갈아타기만 하면 되는데요.
5: 저띠 에요.
8: 에요?
5: 예, 오케이.
8: 예, 어라?
7: 어디 가니? 아, 군산. 오케이.
5: 보내주기네.
7: 들어오세요, 군산.
2: 우쭐우쭐, 기세가 등등하죠?
7: 네, 오케이. 아까 내 티켓. 오, 두 개.
2: 타국에서도 빛을 발하는 첫째의 활약 덕분에 엄마의 긴장도 서서히 풀어집니다.
5: 아이들은 이보아스마.
2: 드디어 군산행버스에 무사히 탑승한 가족. 꽤나 순조로운 출발입니다. 차창밖 풍경에 설렘까지 더해지는데요.
4: 마을 한대 오는데니 거기 사마사 거리에 오는데니 연어하고 5분 레지니 소문들하니 와우 소문들 밑으로니 걷다 빈진게
5: 빨리 맨타 네 맨찍나니
4: 마을에 가고 벌러 가리 벗어라겐 애쓴 거지 뱃쓴 몰라니 딘자르 건져봤지.
2: 이제 3시간 후면 아빠를 볼 수 있다니 감회가 남다른 순간입니다. 가족들이 아빠에게로 가까워지고 있을 무렵 아빠는 오늘도 주말 특근 업무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곧 가족들을 만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6: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으세요?
11: 네, 많이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많이 몰아요? 알 수 없어요. 안 돼요.
2: 멀긴요. 이제 정말 코앞인데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줘요. 때마침 군산 시외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가족.
5: 공장.
2: 아빠의 공장까지는 10여 킬로미터만을 남겨두고 있죠.
5: 군산 어떻게 가나요?
4: 응?
5: 군산 어떻게 가나요?

0: 사?
1: 응.
2: 살짝 회사 이름이 변형되긴 했지만 아빠의 일터 주소가 담긴 지도를 건네보는 하르딕.
3: 아빠를 만나러 왔어요.
0: 흔쾌히 만나러 왔는데.
4: 여기는 버스 시간이 1시간에 한 대, 2시간에 한 대.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간 것이 제일 낫겠어. 어쩔 수 없어. 확실히 모름께. 자,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 저쪽.
3: 감사합니다.
4: 예, 예. 미안해요.
3: 네.
2: 배차 간격이 장난이 아닌데요? 다행히 택시는 알아들었는지 일단 택시 승강장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목적지를 꼼꼼히 체크해보는 두 사람.
5: 어디를 가려고 그래?
2: 방황하던 가족을 택시기사님이 눈여겨보셨나 봅니다.
5: 와로 여기 돌아다녀? 아빠 찾으러 왔어?
3: 응. 아빠를 만나러 왔어요.
5: 응? 아빠 찾아줄게. 가자. 일로 타.
2: 선뜻 아빠가 있는 곳까지 태워주시겠다며 친절을 베풀어주십니다. 와, 횡재했네, 횡재했어.
6: 네팔.
3: 아빠를 만나러 왔어요.
7: 아빠 찾으러 왔어요?
3: 아빠를 만나러 왔어요.
7: 아빠 만나러 왔어요?
4: 아빠 보고 싶어요? 연락.
3: 응.
6: 나 한 번에 만나.
3: 제 이름은 하르딕입니다.
4: 네?
2: 긴 여정에 지쳤을 아이들을 위해 달콤한 선물까지 챙겨주는 기사님.
3: 얘도 마젤레 가려워요.
2: 그래, 얘들아. 당 충전하고 기운 내보자고. 설레는 재회만을 남겨둔 그 시각.
8: 퇴근했어요, 오늘.
2: 에? 퇴근이라뇨? 어쩌죠? 아이들이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주말이다 보니 평소보다 일찍 업무를 끝낸 아빠인데요. 모처럼 만의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동료와 함께 시장 나들이에 나선 아빠. 볼일을 보기에 앞서 출출해진 배를 먼저 달래보기로 합니다. 메뉴는 달콤 짭조름한 족발.
9: 아니, 미니 족발 주세요.
2: 한국 생활 7년에 족발은 처음 마주하는 아빠인데요. 늘 일터랑 집만 오가니 이런 소소한 일탈을 즐길 여유가 있었을까요? 동료의 리드로 족발의 세계에 입문한 아빠.
8: 네, 저거 먹는 거 알아요? 저 안 먹었어요. 아직까지 안 먹었어요.
2: 아빠, 지금 한가롭게 족발을 뜯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한편 아빠의 행방을 알 리가 없는 가족은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10: 안녕하세요.
11: 어서 와. 누구요? 네? 누구 찾아왔어?
10: 아빠 만나러 왔어요.
11: 아빠 이름이 뭘까?
10: 아빠 이름은 김.
11: 김. 아빠 오늘 다 쉬어. 이거 공장 봐봐.
12: 아저씨 선대 출지 마라. 아니 까다 가서 다 봐.
2: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게 겹쳤네요. 아이고 어쩐다. 금세 풀이 죽은 아이들. 보다 못한 공장장님이 나섰습니다.
11: 혹시 그 아빠 같이 사는 분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잠깐. 수바스, 팀 어디 있어? 공선시장에 있다고? 알았어. 아저씨가 아빠한테 있는데 데려다 줄까?
12: 나봐, 엄마 그래도.
10: 진짜.
11: 야, 엄마 가자고, 가자. 나가자. 응?
10: 감사합니다.
11: 어이구, 착해, 괜찮아.
2: 아빠가 있는 시장까지 데려다 주시기로 한 공장장님. 택시기사님에 이어 공장장님까지 너희 오늘 의전 제대로 받는구나.

0: 만나다.
1: 와와와 언니 나니?
2: 아무도 마음을 내주네.
0: 마음을 고대로 서프라이드 용기? 네?
3: 아빠를 위한 특별한 작전을 세우는 가족.
4: 네, 사장님.
5: 저기 팀 모르게 전화 받아. 네, 팀 모르게 지금 글로 가고 있거든.
6: 어디 갈 거야?
4: 우리는 못하게 갈 거예요.
5: 못 가게?
3: 작전은 이렇습니다. 이벤트를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동료가 시장 밖으로 아빠를 데리고 나오고요. 아빠가 방문할 옷가게에 가족들이 미리 숨어 있습니다. 아빠가 나타나면 서프라이즈 하는 거죠. 아빠가 동료를 따라 시장 밖으로 나간 사이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태워다 주신 것도 모자라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네는 공장장님.
7: 아빠하고 좋은 거,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래. 알았지?
8: 감자. 감사합니다.
3: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망의 서프라이즈를 향해 가서. 옷가게 옆 비밀 공간에 숨은 가족. 이곳에서 카메라로 아빠의 동태를 살필 예정입니다. 잠시 산책을 마치고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선 아빠.
9: 안녕하세요.
10: 네, 감사합니다.
3: 불과 몇 발자국 넘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11: 애기 거 뭐 보러 오셨어요?
12: 애기 거 있네요. 아, 남자하고 여자, 여자 거. 네.
11: 아, 네. 여자 몇 살?
12: 여자 몇 살?
13: 이 여자 다섯 살하고 남자는 12살.
11: 12살?
13: 네.
3: 애들 못 본 지도 2년이나 됐는데 어디 옷 고르는 아빠의 센스 한번 볼까요?
12: 아니, 이건 커.
11: 지금 새로 나온 거라 얘가 이뻐.
12: 네, 맞아요.
3: 샤랄라, 공주 드레스에 입이 절로 귀에 걸리는 하리디카.
11: 아들은 몇 살?
13: 12살이에요.
11: 12살?
12: 네. 12살인데
3: 이어서 첫째에게 선물할 옷을 신중, 또 신중을 거듭해 골라보는 아빠인데요.
13: 아니, 이거보다
3: 역시 네. 부자는 이심전심. 아빠가 고른 옷이 하르딕도 마음에 드나 봅니다.
11: 아들 거 사주고 싶어서 그지?
13: 응, 맞아요.
11: 예쁜 아들, 거.
13: 예쁜 거.
11: 예쁜 거 사주고 싶어서 그지?
13: 아들 거 예쁜 거 사주고 싶어서.
14: 이거 왜 애들 옷을 많이 사줘야 돼요?
13: 저거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 사고 있어요.
3: 아이들 생각만으로 절로 미소가 번지는 아빠.
12: 이거 맞아.
13: 이것도 괜찮아요.
12: 이거 조금 가도 드셔서는 조금 큰
11: 거. 조금 큰 것까지가. 넉넉한 거.
3: 그렇죠. 넉넉한 사이즈는 국룰입니다.
11: 컸으니까 서비스 해드릴게요.
13: 네.
3: 뜻밖의 횡재에 즐겁게 발걸음을 옮기는 아빠. 콩닥콩닥 긴장되는 순간. 눈앞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만에 기쁨의 재회. 아빠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의젓하기만 하던 하르딕 역시 오늘만큼은 아빠 품을 찾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13: 엄청 정말 좋아요. 좋다고 했어요. 좋았어요.
11: 과일에 매점, 과일에 매점을 왜 이래 하세요? 왜 이래라? 부실하게.
3: 2년 만에 하나가 된 가족. 가족에겐 꿈만 같은 이 시간이 평생에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날 밤. 조용하던 아빠의 공간에 흥겨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축제 같은 밤, 어디 아빠의 흥이 빠질 수가 있나요?

0: 잠자코 있던 엄마까지 가세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힘들어도 늘 가족 앞에선 괜찮은 척 웃어 보이던 아빠. 긴 기다림 끝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남부러울 것 없는 가족. 지금 가족이 짓고 있는 이 웃음이 진짜 웃음입니다. 오래도록 잊지 못할 선물 같은 밤이 저물어 갑니다. 군산 시내로 나온 가족. 오늘의 첫 번째 나들이 코스는? 안경원 아닌가요? 아들을 위해 아빠가 특별히 준비한 코스 중에 하나라는데요.
1: 다리가 끊어졌네요.
0: 최근까지 다리가 부러진 안경을 쓰고 다녔던 하르딕. 아이들에게만큼은 늘 최고로 챙겨주고픈 게 아빠였는데 말 못하고 있었던 아들이 못내 안쓰럽습니다.
2: 여기 네팔에서 안경을 바꾸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팔보다 여기 진짜 빨라요.
0: 아들이 한국에 온 김에 아빠는 좀 더 좋은 안경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야, 하르딕, 뭔가 좀 더 스마트해졌는걸? 새 안경까지 장만했으니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네. 이어서 태안에 위치한 드라이빙 센터를 찾은 가족.
2: 와, 이쁘다, 레드네요.
3: 이쁘다, 레드.
0: 모처럼 말해 가족 나들이에 잔뜩 신이 난 아빠인데요. 태안의 랜드마크를 따라 낭만 가득한 드라이빙 체험에 나선 가족. 아이들도 한껏 들떴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찾은 곳, 탁 트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난생 처음 보는 바다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가족들. 경치도 좋고 소중한 가족과 함께라 더 빛나는 순간입니다.
4: 아, 자그나 계속 오세요. 그거 빨리.
2: 라라, 근데 마블 옆에 지금 뭐라고?
5: 장장장장장.
0: 그래, 바로 그거지. 신기한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데 그냥 가면 섭하죠. 아이들도 아빠, 엄마도 바다를 온전히 만끽합니다.
4: 예쁘게? 라마, 예쁘게.
0: 신명나는 추억의 한 페이지를 채워가는 가족들. 아빠의 휴대전화 속엔 외로운 기록 대신 가족과의 행복한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함께라는 행복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즐기는 흥부자 가족. 이 순간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같은 7일간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공항. 아이의 해맑은 웃음 뒤로 어느덧 이별의 시간도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맞닥뜨린 이별이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엄마.

0: 아빠는 그런 엄마를 다독입니다.
1: 은혜는 다 놀아 놀아.
0: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가족은 또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1: 대응으로 믿으셨네.
0: 이제 정말 인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2: 사랑해요.
0: 아빠는 가족을 떠올리며 다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아빠에게 가족은 오늘을 견디게 하는 큰 힘이니까요.
1: पैसा धेरै कमायो भनेपछि मेरो लागि मात्र हैन भलाइको निमित्त सोचेको छु त्यसैले केही चिन्ता मान्नु पर्दैन
0: 걱정 말아요 나의 사랑 나의 가족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레아 6살입니다.
1: 굉장히 사교적이고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0: 기쁠 때도 노래해요. 부끄러울 때, 신날 때 다요. 빛이 난 햇볕을 봐. 알록달록한 무늬 사랑의 모드마 예예예 할 수 있어 빛이 난 얼굴처럼.
2: Et c'est une enfant très intelligente qui aime beaucoup de choses.
0: 말해줄 게 있어요. 피아노 지금 사라졌어요. 지지! 지안이는 3살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2: Elle suit sa grande sœur. Elle est plus chippie. Elle aimait faire des bêtises en étant mignon.
0: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아빠는 최고의 요리사라고 부를 거예요.

0: 우리 남편이 너무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1: 엄마는 최고의 한학이에요. 화가 나는 거 많이 있어서 한학이에요.
0: 그만 좀 합시다. 적당히 해, 적당히.

0: 우리 가족 다 좋아해.
1: 제가 사는 곳은 부르고뉴 남부에 있는 소넨루아 지역이고요. 역사적으로 소를 키워왔던 지역입니다.

0: 저희 집을 중심으로 새 집을 통틀어서 이 펑스몽이라고 불리는 새 가구 중에 하나예요. 조금 독립된 공간이고
1: notre maison c'est une ancienne ferme 17e siècle.
2: 우리 집 좀 소개해 줄게요.
3: 안녕하세요. 우리 집 좀 초대해 주실
4: 뭐야 이게? 여기
5: 애기들 텐션 너무 높아졌다. 어떻게 해야 되지?
2: 안녕하세요. 우리 집 좀 소개해 줄게요. 따라오세요. 여기는 거실입니다. You've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많이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는 할머니 만나나 내일 이 할머니를 볼 거예요. 여기는 내 할아버지예요. 여기는 얼음방입니다. 신기한 의자예요. 도레스 있고 바디가 있는 의자예요. 신기하지요? 여기는 우리 방입니다. 어떤 침대가 우리 집 맞춰볼래요? 여기는 지안이 침대입니다. 아기 침대. 아직도 지안이는 아기 침대에 자요.
6: 아, 저 옆에 있는 바구니는 뭐예요?
2: 여기 옆에 있는 바구니예요. 여기 미미가 자는 침대예요.
3: 이건 자가지. 자가지.
2: 모든 인형을 좋아한대요. 이 한 가지만 있어. 이 인형들은 많이 안 써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아니라서요. 이모. 잠깐만. 아름다워. 참 좋은. 아름다운데요?
6: 레아, 여기 책들이 굉장히 되게 많은데 책들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2: 추피책이에요.
0: 저한테는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말 교육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엄마가 살아왔던 인생 있잖아요. 나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나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7: 어떻게 어플이라고 모르는 사람 너무 있을 거야.
3: 그래.

0: 우리 뭐 할 거야 오늘?
1: 응? 나 다와이.
0: 오케이.
1: 다와이 다와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지금 이제 폭염이죠, 폭염. 꾀니큘. 지금 이제 폭염이고, 1년에 일주일 두 번, 보통. 딱 이런 폭염 기간이 있거든요. 이게 바깥의 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는 수준의 더위가

저희가 여기 초원지대잖아요. 이렇게 초록빛이 사실은 이 지역의 이런 상징 같은 그런 곳인데 풀이 이렇게 말랐다는 거는 정말 더운 거거든요.

0: 꽃이 집 있는 나라, 알록달록한 나라, 바닥이 무지개래 이불 못만 쳐.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마음에 생장에 오르나.
1: 저희 집 이웃이 멀리 떨어진 집이다 보니까 뛰어온다고 해서 옆에서 들리는 그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크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목소리도 크고 그런 거 아닐까요?
2: 주변에 뭐가 많이 없어서 심심할 수도 있는데 심심하진 않나요?
3: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아주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4: 디디, 레레, 이리 와봐 얘들아. 엄마 물 주러 가자. 야, 장화 신어, 장화.
0: 모든 마음에 미소라 지도사 사사사 시도랄랄랄라 마음에 미소라.
4: 근데 이번에 너무 더워가지고 양들이 물을 못 마시면 양들이 죽는단 말이야.
1: 양은 정말 100% 우리 남편 애지만. 먹으려고.
5: Et pour entretenir le terrain, pour que ça coupe l'herbe.
3: 나 동물 아주 좋아해요. 다리가 6개 있는 동물도 좋아해요. 벌레도 좋아해요.

0: 왔습니다. 우리 저기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자. 가자.
1: 지지? 지지?
0: 가자. 고! 애들 이제 학원하면 그때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이제 그때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때 한국은 새벽이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할 때 저랑도 나랑도 전화하고 싶지만 애들이랑 같이 전화하고 싶은데. 아이고 많이 컸다 우리 딸.
1: 근데 엄마 말을 지켰어요.
0: 응 뭔데요?
1: 언제 학교에 가요?
0: 이 전화하고 가야 돼요.
1: 아주 더웠어요. 땀이 났어요. 빨리 끝나고 싶었어요.

0: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할까? 야, 모자 쓰고 올걸 엄마. 눈이 아프다. 어? 할머니!
1: 할머니!
0: 어,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2: 엄마! 어? 할머니, 할아버지!
3: 이야!
0: 할머니?
2: 할머니!
0: 아,
3: 찾아왔어?
0: 어?
3: 와, 이 자리 많이 컸네. 응. 얼굴이 약간. 응.
0: 애기 티가 안 나지, 이제?
4: 레아! 레아? 할머니 프랑스 말 못하는데 어떡하지?
1: 내가 말했잖아요. 내 나한테 따라 부르지요.
0: 근데 엄마 지금 더위 주의보가 떴어, 이번 주에. 어, 그래갖고 엄청 더울 것 같거든.
4: 어, 진짜?
3: 어, 지연이 버튼. 이야.
4: 그래?
3: 안녕.
0: 잘 건강을 많이 안 심었지, 그치? 우리 집에 꽃이 많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1: 네.
0: 할머니, 할아버지. 할 수 있어?
1: 네.
0: 할 수 있지?
1: 네.
0: 그리고 특히 학교 소개할 때 학교...
1: 엄마, 근데 언제 나 학교에 가고 싶어요.
0: 이제 학교에 갈 거야, 이제. 근데 이제 금방 학교 갈 거야. 이제 7분 남았어. 학교 금방 들어갈 거야.
2: 학교 가야 돼.
0: 이제 슬슬 들어가 봐야 되겠다, 엄마.
2: 어, 몸 조심하고, 엄마.
4: 어, 시아, 내일 보자. 레아? 내일, 내일 보자.
1: 안녕.
0: 내일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1: 내일 봐요.
4: 끝났다. 내일. 우리 레아 지아니 빨리 보고 싶다.

Nessa vez.

0: 2층이 원래는 곡식 창고거든요. 거주 공간으로 만드는 게 그 요즘 트렌드고. 70년대, 80년대 이제 그 당시에는 신소재라고 생각해서 집에 시멘트를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이제 집을 상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시멘트를 꼭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시아버지가 또 그걸 하셨어요. 고택을 한번 수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자기는 이 시골에서 고택을 고치며 살고 싶다는 얘기를. 저도 언젠가는 도시를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은 계속했던 것 같아요.
1: 우리 남편 착한 거 봐 그래도. 응? 너무 무거운 건 안 시키지 나한테.
2: La maison pour moi c'est un projet en commun avec Ené. C'est un objectif de finir de la restaurer pour qu'elle soit habitable confortablement pour la famille.

0: 300년 동안 증축되어 온 집이기 때문에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1: 여기 살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여기 공룡을 이렇게 판 흔적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그러면 하나를 만들자 해가지고.
2: 나 아파트 싫어요.
3: 자. Tu lèves la bouteille? Tu la lèves?

0: lèvre, je verse l'eau dans ma bouche.
1: Oui.
0: Et je ravale là.
1: C'est ça.
2: Je suis en 2010, 1월, 새해 때. 호주에서 배낭여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불꽃놀이를 보러 갔는데 다 같이 이제 몰려서 가잖아요. 그래서 들판에 누워서 또 아 이런 불꽃놀이가 있구나 하고 멋지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김인이 옆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우리 둘이 뭔가 이게 우리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사이인 건가? 지금 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케빈이 그럼 내가 한국에 와서 살아보겠다. 그리고 프랑스인 셰프분을 만나셔가지고 같이 연남동에서 이제 식당을 열었어요. 식당 일이 너무 안 맞았던 거예요. 너무. 그때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저한테는 이미 가족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황을 해결해줘야겠다. 프랑스에 왔는데 너희 남편이랑 얘기를 해서 결혼부터 하자. 쭉 으쌰으쌰해서 이제 프랑스에 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게 된 거예요. Je me baladais sur l'avenue, le cœur ouvert à l'inconnu.
1: J'avais envie de dire bonjour à n'importe qui. me suivre en fait à chaque fois que je lui disais viens on va faire quelque chose à chaque fois elle venait avec moi elle me suivait et à chaque fois on s'entendait bien pour faire ce qu'on devait faire pour faire ce qu'on avait à faire. Alors.
0: Oui. 위로 찍어주세요. 위로 위로.
1: Tu veux présenter quoi?
0: Hein? 저희 본업은 앤틱 가구를 도매를 하는 게 저희 본업이고요. 가치 있는 물건을 찾아서 버리지 않고 보존해서 그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일이고요.

0: 지안이도 모자 쓰고 와야 돼. 나올 거면은 지안아. 이디 뭐 할래?
1: 이거.
0: 그래. 레아 이거 레아 모자 이거 쓰고 나와야 된다, 알겠지? 레아 거.
1: 나도 올 거야.
2: 주변 우세대?

0: 할아버지예요?
1: 지금보다 한 10년간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저 전공이 토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수년간을 그렇게 해서 조금씩 꽃을 하고 수리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았고. 안 하면은 그게 황폐가 돼. 그러니까 모자르게 자꾸 억제를 시켜야 되는 거야.
2: 엄마는 이제 다시 일해야 될 것 같아. 이제부터 천막 설치하는 건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레아랑 지안이랑 엄마랑 같이 도와주면 돼. 알겠지?
0: 알았어.
2: 얘는 이거 좀 더 위험한 거라서 엄마랑 같이 하면 돼.
0: 아니야, 하고 있거든. 이제 우리 차례네. 선초다 지금 바로 도와주는 사람이라서요. 어른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거 보이면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3: C'est bon?
2: Oui, c'est bon.
3: Tu peux le pousser un peu avec les mains aussi.
0: 이 힘을 뚝뚝 달려. 어쩔 때 말이에요.
2: 양! 이제 소외 양. 아, 양들이 이쪽으로 나오는 건 좀 자주 있어요. 이쪽으로 더 나오는 거는. 얘들아, 아, mais mon, la monte.
3: Bah oui.
2: Allez, il faut y mettre. 엄마가 민트 심은 거 있잖아. 그 못 먹게 레아가 좀 지켜주고 있으면 좋겠다.
0: 알았어.
2: 알겠지?
0: 원하는. 나는 양들을 할게. 잘 다스리고, 잘 무섭게 하고, 다 해주세요, 양들한테요.
2: 똑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얘들아, 이제. 레아, 저기 토마토도 지켜야 돼. 알겠지, 레아가? 토마토도 지켜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야, 저쪽으로, 저쪽으로 뒤로 보내. 뒤로, 뒤로, 뒤로.
3: 아니, 맞지, 레아.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맞지. 꼬치늘, 꼬치늘, 꼬치늘, 꼬치늘. là-bas. Venez, il faut les refaire passer par là-bas. Vas-y, vas-y, venez, vas-y, vas-y. Vas-y, continue. Vas-y, continue, allez, continue. Mais qu'est-ce que... Elle a pas compris. Allez, c'est bon.
0: déjà fait très bien.
3: Ouais, super bien.
0: T'as vu, je sais faire toutes mes forces. J'ai chaud, moi, de les ramener.
3: Ouais.
0: J'ai eu très chaud. 엄마, 나 엄청 잘했지?
2: 엄청 잘했어, 우리 딸. 최고야, 최고.
4: 오봉서원에 이래 모였습니다. 서로 상업 내겠습니다. 상업. 평시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5: 그 홍서원은 시원당이
4: 그럼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 사당으로 가서 알묘를 갖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5: 이 묘저 서상설이 제 집사성 입각 지위
1: 알묘라고 사당에 계신 분한테 참배 인사하는 거지, 쉽게 말해.
5: 제배, 배.
1: 현재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유교 문화는 이런 게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두 놈이서 막 뛰고 굴리고 막 배 안에 미끄럼틀 타고 막 굉장했죠. 막 가까이 있으면 뭐 자주 오겠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내 혼자서 멍 때리고 있을 때 앉아 있으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아 이놈들 한 번 안 와? 이런 생각 들지.
3: 내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누구한테 먼저 갈 거예요?
0: 할머니, 할머니 더 좋아할 거예요.
2: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0: 네, 바로 할머니와 함께 바로 꽃 좀 키우다가요.
6: 하던 꿈을 주고 싶더라 나는 여기 가면.
0: 할머니, 그래도 할머니, 할머니 같다.
6: 진짜 할머니 같네.
3: 응?
6: 우와. 마녀 할머니 같다.
7: 하늘이야 사랑해 지연이 사랑해.
0: 사랑해. 내일 보자. 내일 보자.
1: 우리 경상도 사람으로서 조금 겉으로 표현력이 내가 좀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니까.
2: 시기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한테는 쉽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은 이 할아버지의 속정을 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만큼은 이 할아버지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은 아파트인데요.
6: 뜨거워.
1: 으쌰! 우와, 무문대야.

0: 그쪽에서 밥 해먹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1: 밥솥이 우리나라 밥솥이 좋잖아.
0: 안 들어갈 것 같은데.
1: 또 어디서 넣어야지.
0: 맛도 여기 좀 넣고 공간을 활용해야 돼. 그래도 최대한 넣어봅시다.
1: 담았다 됐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내가 머리를 많이 놨지.
0: 자기 도포는 여기 있나?
1: 똑같은데 안에 들어있다. 도포 여기 있나?
0: 잘했어.
1: 나는 최고야 최고. 이게 최고 저 애들 비싼 거 입은 거지. 300에서 500. 와 비싸다 이거. 도포는 여기 한국 옛날 행사를 되게
2: 단오 축제라고 해서 그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김치샷도에 그 대표님께서 어렸을 때 정말로 단오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셨대요. 단오라는 축제를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서로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장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1: 잘 잡아야 된대.
0: 내가 잘 잡아볼게요. 진짜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네.
1: 외국인을 상대로 비교 문화는 정신 걸 좀 가르쳐주려고 해요. 그냥 뭐 닥치는 건데. 사나이들 스타일이잖아. 애다 모르겠다 한번 해보지 뭐.
2: 이제 시작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바깥 야외에서 하는 이벤트는 하지 말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싶다 이런 게 되게 운영팀으로서 이 단오제가 취소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아버지 조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용 거는

0: 먹었어.
1: 더 먹을래? 어린이 학교에서 바로 생일 한대요. 마이야 생일 때 음료수.
0: 잠자는 공주님, 일어나세요, 아침.
2: 떨리면 안 돼.
3: 저희 집에서 가장 잠재력이 있는 공간은 이 외양간이거든요. 일단 저희 집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그거다. 우리 지안이 키운 유모차. 이불 깔아놓고 이 유모차에서 아기를 키웠는데 옛날 유모차는 이 마차용이어가지고 이게 스프링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예뻐서 막 데코레이션용이 아니고 아기를 데리고 이제 여기 돌길 다니기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에 애 태워가지고 이제 앞에 이렇게 산책하고.
4: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요령으로 감전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The jury is proud to give the award for Grand Prix to the Korean film Old Boy.
1: 네, 우리 영화 올드보이가 제57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2: Parasite of Bong Joon-ho.
3: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4: 한국 영화를 세계적으로 많이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부산영화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5: 유럽이나 미국을 가도 모두가 부산영화제 얘기를 하고 헤어질 때 인사는 See you, 부산. 예.

애가 별별 사진을 다 모아놨네. 옛날 생각이 나고, 그때만 해도 아주 굉장히 젊었네. 지금은 바싹 늙었지만.

0: 위원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김동호입니다.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현재는 화려한 백수, 화백, 그래도 그 백수가 뭐 바빠서 죽는다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0: 그럼 저희 31년 전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1: 그때가 95년 8월 18일이에요. 집에 들어오니까 자동응답기에 부산에 있는 교수라고 하면서 꼭 만나뵙고 싶다. 그래서 10시에 그 프라자 호텔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들이 부산에서 그 국제영화제를 하나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좀 선장 격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 만남을 프라자 회동이라고 했죠. 그것이 이제 부산영화제를 출범하게 된첫 번째 계기가 된 거죠.
2: 김동호 위원장님, 근데 그때 오셨어요. 이런 이제 정부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저에게 없으니까 일단 김동호 위원장이 제일 적합하겠다.
3: 최초의 국제영화제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아, 정말 너무 반갑고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죠. 네.
1: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1995년 8월에 맡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연말쯤 돼서 12월쯤에 부산에 처음 내려갔어요. 주변 친구들은 야, 너 당신 미쳤느냐? 그 젊은 친구들하고 놀아나다가 파산하고 뭐 망신당하고 할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뭐, 오기가 나가지고, 아, 뭐, 이거는 내가 오기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점점 더 굳어진 거죠.

아무도 당시에 영화제를 만들어 본 사람도 없고 운영해 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땅에 헤딩하듯이. 아, 네, 그게 어디시죠?

0: 하는 데마다 하나하나 뭐 주무관 거치고 삼관 거치고 그다음에 과장 거치고 국장 거치고 시장 만나고 하자면 이거는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1: 처음에는 공무원들하고 영화인들하고 충돌, 그 문화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마찰이 굉장히 심했어요.
0: 그래서 이제 문정수 시장한테 부탁을 해서 시장 관사로 찾아가겠다 아침에.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건 다 결정을 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아주 빠르게 진척이 되고.
1: 처음에 1회는 우리가 시장만 했다 이래 소박하게 그래서 인사 한번 드려가지고 하면 될 거다는 거 이랬더니 딱 벽에 부닥쳤어요. 돈 예산 거리가 안 됩니다. 차츰 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제는 1회 때 실패하면 실패합니다.
0: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따는 데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억 갖고 22억 행사를 1회 때 치를 수가 있었죠.
2: 김동우 위원장님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원맨쇼를 시작합니다. 자기 지인들 또 영화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호소를 하죠. 좀 도와달라. 1억, 1억, 3억 이렇게 해서 거액을 쾌척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0: 사실 저희는 1회 때 그렇게 성공을 할까 많은 걱정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초조한 상태.
1: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호입니다.
2: 부산국제영화제는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With a cash gift of $10,000
3: and a screen on the field. 영화가 이게 스크린이 딱 쓰는데 내가 태어나면서 본 가장 그 드라마틱한 어떤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4: 처음 시작할 때는 스크린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왜 스크린도 없지 하는데

0: 6층 높이의 스크린은 스위스에서 임대해온 스크린인데, 와, 뭐 저런 스크린이 다 있느냐. 다들 아주 놀랬죠.
1: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었어요. 이런 것이 영화제, 어떤 페스티벌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영화제가 뭐 거의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 집배 영화에 지배당하고 할 때거든. 양국 영화를 안 볼 때거든요.

0: 영화 굉장히 암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 점유율이 헐리우드 영화에 비하면 형편없었습니다. 관객들도 영화를 한국 영화를 싸구려를 폄하하면서 보지 않았고
1: 방화라고 좀 이제 말하자면 좀 한국 영화 별로야 이제 그런 태도? 한국 영화가 뭐 외국 영화 훨씬 좋지.
2: 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맨날 그 평가를 받고 그 평가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게 과연 적합한 건지 한국에도 그런 국제영화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서울에 좀 이런 영화제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부산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까? 부산에서 과연 영화제가 잘 될까?
1: 왜냐하면 항구도시잖아요. 먹고 마시는 향락도시고 거기서 무슨 영화제 이런 필름 페스티벌을 할까 축제를 준비했는데 몇 명이 나올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내기를 했죠. 뭐 누구는 한 3만 명 오지 않겠냐? 많이 오면 5만이야.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2: 아니, 보려고 왔어요. 오늘 지금 막 서울에서 왔어요.
3: 영화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부산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일석이조, 삼조 되잖아요. 예.
4: 지금 보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맺은 데서.
2: 야, 저 이때
5: 17월은 맺은 데고요.
1: 대박을 터뜨린 거죠. 누구도 예상을 못 했던 거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영화에 대한 뭔가 좀, 좀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6: 시네필이 불어잖아요. 정말 영화 애호가. 영화 애호가죠. 90년대 초중반에 정말 영화를 많이 보고 사랑하는 그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가 만들어지기로 결의한 해가 그렇고 96년도에 이제 창설됐죠. 네,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걸 꿈꿨던 재능 있는 젊은 영화인들이 영화 산업을 향해서 출발하고 모여드는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7: 벌써 분위기가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끝내질 그런 이렇게 조짐이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8: 부산 국제 영화제가 이제 그 1회 때 이렇게 잘 될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우리는 영화제 가면 그 영화제 내가 가서 뭐 인사해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 밖에 나가면은 저쪽에서 먼저 인사하러 오고. 뭐 우리 영화제를 화제로 삼고 이제 이런 식이 됐으니까
9: 위상이 많이
8: 예 위상이 뭐 전혀 옛날과는 전혀 달라요.
10: 김동훈 위원장님 인물 다큐 작업하고 있어요. 요즘 스타가 됐어요 그냥.
8: 스타가 됐으면 그 꼴로 이렇게
10: 못 보시지
8: 공연이
10: 저 위에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가시죠.
11: 멀리까지도 오셨습니다.
8: 이런 데서
12: 안녕하세요. 난 주선 잡아야지. 얼굴 좋으세요.
8: 내가 조금 더 잘된 걸로 지켜야 돼.
12: 저기다 얘기해야지.
11: 그 마사지 하신 것 같아.
13: 나다다가 이제 경쟁에 올라갔으니까 한번 감독님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부탁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 반응이 그 뭐하러 갔느냐.
8: 이 영화제가 중요한 행사라는 거를 참 몰랐던 시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비로소 뭐 저 영화제 대표다운 우리 위원장님은 어디 가도 반듯 하시니까, 어디 가도. 그래서 뭐 좋았지.
14: 그것은 궤변이고 잘못된 아르마리입니다. 그것은 불제자로서 입에 담을 말이 아닙니다. 책에 이렇게 쓰여 있던 거요?
13: 89년에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거든요.
14: 진실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9: 김동호 위원장님은 영화인이 아니었어요. 공무원이었다고, 공무원.
13: 1937년 8월 6일 생이고 세계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6.25 직전에 중학교에 들어갔고 61년 9월 졸업이었는데 가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뭔가 하여간 취직을 하는 게 급했다고 해요.
15: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 민주당 내각의 강요들을...
13: 그런데 5.16 직후에 채용 공고가 나온 데가 공보부가 신설되면서 공보부 요원 모집이 나와서 이제 거기에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주사 보호로 시작을 지금의 말단 직원부터 시작한 거죠.

제가 61년에 그 문화공보부에 실무자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거의 매일 한 건씩 기획서를 만들었어요.

0: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신라문화재 같은 거는 이때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죠.
1: 제4회 신라문화재가 3만여 관중들이 모인 가운데 신라의 고도 경주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천여년의 신라문화를 보존 계승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 축제는 먼 옛날 신라의 황금시대를 방불하게 했습니다.
0: 또 대종상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계획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행사들이죠.
1: 국무부에서 주최한 우수국산영화 제1회 대종상 시상식이 3월 30일 저녁 국립극장에서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작품상에는 연산군이 뽑혀 신상옥 씨가 봉독사 종을 모방해서 만든 아담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0: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거의 매일 밤샜어요.
2: 일이 재밌으셨어요?
0: 재밌죠. 그래서 뭘 하나 일해서 성취시키고 하면 그 보람도 있고 좋지 않아요.
3: 박정희 대통령의 제8대 대통령 취임식이
4: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3: 숭고한 유신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국정 전반에 걸친 일대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그때는 뭐 유신 체제 뭐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검열이 굉장히 강화됐을 때예요. 검열 업무가 안기부에서 쭉 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공보부로 넘어왔을 때예요. 문화공보부로. 74년일 거예요. 10월 한 24일쯤 됐을까? 점심 먹고 들어오니까 권장한 사람들 한 4명이 점심 먹고 오니까 가자고 그래서 남산으로 불려간 거죠. 불려가가지고 좀 얻어 터지고. 니의 잘못을 니가 써라는 백지 한장 내놨지만 난 잘못한 거 없다. 서울 농대생 가두 시위 이게 동아일보 사회면에 일단 이행기사로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불려간 거. 이게 왜 보도가 안 되기로 한 건데 보도가 됐느냐. 그때 이제 좀 얻어 터지고 그러고 넥타이 풀린 상태로 이제 딱 가다 보니까 동아일보 기자들도 많이 불려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 사태가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언론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비슷하게 된 거죠. 언론을 진흥하면서도 또 통제하기도 하고 그런 악역을 또 겸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또 중앙정보부에 불려와서 터지기도 하고. 촉탁주사부, 그러니까 지금의 말단 직원부터 시작한 거죠. 실장.

0: 정부에서 각각 받은 훈장인데, 뭐, 오래 근무하다 보면 다 받게 돼요. 훈장을 받는다면, 좋아하는 거 보면, 아직은 사람이 덜 됐다, 촌스럽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1: 28년간 정권과 상관없이 공직을 이어오신 비결은 뭘까요?
0: 저는 정치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뭐, 무당층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 관계없이 내 일만 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2: 이 자리에 많은 국내외 영화 가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이 주연 배우로 나오셨던 제레미 아이언스.
3: 제레미 아이언스.
0: 2회 때는 대선을 앞둔 해였어요. 김대중 야당 대통령 후보가 부산영화제 방문했거든요. 한 4, 5천 명 군중이 있는데 올라가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거든요. 무대 옆으로 태워가지고 그래도 야당 대통령 후보가 왔으면 소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아, 그 여기 이건 문화행사니까 좀 참으셔야죠.
4: 김대중 후보가 다녀갔던 얘기를 듣고는 이해창 후보가 또 내 부산 내려갔어요. 그 부산극장 앞에 배우가 만남 시간에 그 젊은이들 한 또 2, 30명 몰려있는데 그 중심 그 무대에 가까이 가다가 올라갈 듯 해. 올라가면 안 되는데 딱 가로막아. 총들 못 올라가십니다. 막아버려.
0: 부산영화제는 정치인이나 뭐 행정부 수반이나 누가 가도 무대에는 못 올라간다는 걸 완전히 각인시켜 놨죠.
5: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영화는 몇 개 제한된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것밖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6: 일단 우리나라에서 물론 볼 수 없는 그런 영화들이 관심이 갖고요.
7: 국제영화제이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처음부터까지 다 보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0: 어제 부산영화제 맞고 막상 부딪히는 게 영화 검열이에요.
8: 제가 볼 때 가장 큰 그 중요한 성공의 요인은 그 영화 초창기에 우리가 영화 검열을 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없앤 거.

0: 김동호 위원장이 그 전에 이제 공연윤리위원 위원장도 하셨고 또 정부 기관에 많은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죠.
1: 공연윤리위원장한테 좀 부탁도 하고 빨리 처리를 하자면 심의를 부산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부산에 호텔을 하나 정하고 그건 마주보고 부탁을 하면 웬만한 건다또 통과가 되니까.

0: 아이고,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1: 심의한 결과를 꼭 그 서면으로 해서 보내달라.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영화는 틀어버리고. 그 문제가 되면 내가 법적 제재를 받고 내가 감옥소에 들어가도 좋다.
2: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 상영 전에 심의를 하는 것은 사전 검열 행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0: 다녀오세요. 반갑습니다.
1: 이정재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네. 진짜 말이 되게 느려지네. 원래 훨씬 빠른데. 제가 몰라 감독님 영화를 처음 본 것은 19년 전. 그래서 또 뭐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96년도 홍콩 영화제 갔을 때 영화제의 노하우를 막 이렇게 살피면서 부산하게 뛰어다니시던 김동호 위원장님을 홍콩에서 직접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정열적으로 준비를 하실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영화제는 너무 유명해졌고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영화가 제가 돼서 참 기쁘고
4: 아시아 대표 영화제 그리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거의 뭐 탑5 정도에 들어가는 영화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5: 아시아에서는 홍콩 영화제가 제일 주목받는 영화제였고 김동희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하면서 그 영화제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부산 영화제가 아시아의 최고 영화제가 됐고

0: 예, 네, 지금 막 하고. 굉장히. 뭐 EBS 촬영한다고 그래서 EBS 팀하고 같이 왔어요.
1: 잘 됐네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두 분이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셔서 오신 거세요?
0: 옛날부터 뭐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이시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고.
2: 아, 존경까지 하시네. 처음에 만난 건요, 그 지능공사 사장으로 오셨을 때.
0: 네, 그때, 네,
2: 그때 만났죠. 네. 내가 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어요.
0: 영진공 사장으로 갔을 때 가장 먼저 반대하셨거든. 감독이 없대 대표로.

0: 관료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저분이 오셔서 과연 우리 영화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의 정책들을 잘 하실 수 있을까?
1: 뭐하러 그 영진공으로 오느냐? 당장 사표 내라. 정면으로 반박하고 했기 때문에 아, 영화계가 이처럼 험한 데구나. 내 스스로 영화인이 되는 방법밖에 없겠다 해서.
2: 오케이.
3: 자, 쇼.
4: 조용.
5: 조용하세요.
6: 여기서 갖고 올게요. 여기 어떤 거죠, 여기.
0: 남한산에 있던 영화진흥공사에서 세트가 좀 작은 세트가 두 개 있었어요.
7: 문을 열었으면 닫을 줄 알아야지.
0: 그 당시에 영화인들이 정말로 종합 촬영소를 갖는 게 꿈이었어요. 찍을 수 있는 세트가 별로 없었어요. 위원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영화인들이 뭘 원하고 있지를 잘 캐치를 하셨어요.
8: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 삼봉리 40여만 평 부지 위에 9만 평 규모의 영화 종합 촬영소가 기공됐습니다. 영화진흥공사가 오는 93년 초 1차 완공을
1: 목표로 영화인들 각계각층을 다 만나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가장 많은 건의가 종합 촬영소 지어달라는 거예요.
9: 거기가 제일 좋아서 그 땅을 사야 되겠는데 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김 위원장이 그 사람을 매일 찾아가면서 철하고 팔아주십시오. 국가의 중요한 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뭐 얼마나 한 달이나 쫓아다녔을까요. 정말로. 결국은 이 땅 주인이 감동해가지고 우리나라 공무원 이런 사람 처음 봤다. 도장을 내준 거야.
1: 그때 당시 좀 캄캄했고 위기에 봉착을 했었지만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뚫고 나가야 된다 해서

0: 해서 액션.
1: 이수혁 병장.
2: 간다스키야! 야! 이 진짜 죽여 만나고 새끼! 이쪽에 미친다! 이 미세한 병놈아! 조선 노동경 받아!
3: 공동경비구역에서 남북 병사하고 땅 따먹게 하고 닭싸움하는 이런 얘기가 과연 가능한 일이냐.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흥행이 많이 됐고 이런 이제 양가적인 상황이 있었죠. 네.

0: 가격이 저희들한테는 뭐 엄청났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은행나무 침대 때도 그때 굉장히 촬영을 거기서 많이 했었고요. 쉬리 때도 당연히 했고, 태극기 때도 했었고, 예. 우리 김동우 위원장님은 180도 바뀌었죠. 또 영화인들과 교감을 가지면서 저분은 영화인들보다도 더 빠르게 영화인이 되신 분이네. 영화진흥공사 시절부터도 특별함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 영화인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많이 따르고.
1: 영진공 4년 동안에 사실 전력투구를 한 셈이죠. 영화인이 되기 위해서. 4년 끝난 다음에 반대하던 영화인들이 또 계속 유임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했죠.
2: 정말 영화인이 되셨네요.
1: 이태리의 우디네라는 영화제 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갈 땐 1년에 24번 나갔다 왔고, 작년에 8번.
3: 고객님, 오늘 베니스 가시죠?
1: 네.
3: 거쳐서.
1: 프랑크로 거쳐서 베니스까지. 지금 바로 그래 가는 거죠.
3: 맞습니다.
2: 까지 사용하신 역본이 몇개 정도 되세요?
1: 뭐 20개도 넘을 거래요? 영화제 예산으로 갈 때는 저는 항상 이코노미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즈니스로 갈 돈이면 해외 게스트 두 사람을 더 초청할 수가 있거든요.

0: 가지는 중요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파이낸싱 마켓 프로젝트를 낸 감독하고 투자사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김동호 위원장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마켓을 만들어놓고
1: 마켓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PPP를 3회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 피피피 같은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고 수백 명의 해외 영화인들이 찾아와서 아주 편하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만나고 준비 중인 한국 영화 프로젝트를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부산영화제의 성공적인 그 측면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3: 심사위원들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4: Ladies and gentlemen,
5: 울리히 그레고, 에리카 그레고. 이분은 독일 베를린 영화제 포럼 위원장이십니다. 심사위원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3: 클레르 드니.
1: 영화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자국의 영화를 해외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영화제 목표거든요. 96년에 칸에 가면서 한국 영화는 언제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갈 것인가, 그때는 칸에 경쟁에 올라간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6: 야, 이제 들어간다. 해야 될 텐데.
1: 2000년에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이 처음으로 경쟁에 올라갔죠.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오면서 막 얼싸안고 막 울고 뭐 했던 에피소드가 있었죠.

0: 승준호 감독의 기생 중이 작품상을 포함한 오스카 사관왕에 오르자 대중들은 오스카의 새 역사라며
1: 부산영화제가 아카데미 이뤄가는 일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성공했구나 우리가 영화제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소문으로만 부산영화제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6개 영화제가 언급해서 정해지는 거는 우리가 공식화돼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세계적인 영화제구나 하는

0: 뭐 소주 한병 갖고 부족하겠지만.
1: 그럼요, 그럼.
0: 모스크바 영화제 같이 가가지고 여우주연상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강서현 배우하고 친해졌고 부산국제영화제 창설을 하면서 계속 함께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동 내려.

0: 벌써 4년이 됐는데, 이제 뭐, 우리는 아니고, 저도 이제 뒤돌아갈 때쯤 됐으니까요.
1: 그런데,
0: 뭐, 하늘에서 만날 때까지 하여간 잘 계십시오. 언젠가 한번 영화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중훈 배우가 느닷없이 위원장님 돌아가신 다음에 묘비명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하고 갑자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정신없이 뛰어다닌 어떤 미친놈 여기에 누워있다. 뭐 그렇게 하라고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졌던 놈은 틀림없고 그 세상을 떠나면 푹 쉬는 거니까 살아있는 한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0: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1: 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좋은 질문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희도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아까 잘 부탁합니다.
2: 시가셀도 갔다고 너무 좋았다고.
1: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3: 날카롭다.
4: 반은 철학자고 반은 배우는
5: 패셔니스타다.
6: 브랜드다.
7: 내 신이다.
8: 은희경은
9: 이 자매가
10: 제 인물들이 까칠한가요?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특한 소녀가 성장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이 사회에?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11: 근데 이거 방송인 줄 알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 내가 하는 거지?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0: 취미는 과학 이제 1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앞두고 있는데 사실 그 취미는 과학 처음에 만났을 때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융됐다. 미모에 물이 올랐다라는 또 댓글들도 네. 많이 있어요. 다들 좀 관리를 좀 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이분 관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 관리를 딱히 하진 않는데 저도 가끔씩 옛날 영상 뜨면 깜짝 놀라고 섬뜩섬뜩 할 때가 있는데 관리라기보다는 뭐 여기서 워낙에 뭐 메이크업을 해주시니까
0: 네. 무슨 관리 받아요?
2: 관리 안 받아요.
0: 뭘 안 받아요. GLP-1도 맞고 그다음에
2: 그거는 관리가 아니고 이제 치료차. 저희보다는 사실 요즘
0: 네, 아 근데 저는 요즘에 그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예, 네, 지지는 거 레이저로.
2: 지져요?
0: 그 레이저로 하는 거 있거든요. 그 레이저로 쫙 가서 이렇게 세주면 피부가 좀 깨끗해진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닙니다.
2: 야.
0: 예, 네, 왠지 그쪽이 뭔가 좀 더
1: 믿을 수 있.
0: 뭔가 끌리더라고요.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0: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1: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받을 필요가 없어요. 탱글탱글해요 지금.
0: 그런가요?
1: 예. 맞아요. 피부도 되게 좋으시고.
2: 저는 피부를 레이저로 예. 받은 적은 없는데 제가 옛날에는 안경 쓰고 있다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1: 아, 아시겠죠? 아,
3: 맞아 맞아.
2: 저는 이제 스마일 수술이란 거를 따로 했는데 이게 레이저를 가지고 시술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레이저로 안쪽을 파가지고 모양을 이제 렌즈 모양으로 잘라내고 그걸 쏙 빼내는 식으로.
1: 각막을? 네.
2: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속에서 이제 작은 기포를 톡톡톡톡 만들어가지고 잘라낸다고 하더라고요.
1: 그 레이저로 하는 거예요?
2: 레이저로 하더라고요.
1: 아, 저 라식 할 때 좀 무섭지 않았습니까?
2: 조금 무섭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레이저가 정말 정교하게 원하는 데만 딱 가서 거기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섬세한 장비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갔더니 무서운 게 없었어요.
1: 아, 신기하네.
4: 진짜로. 지금 레이저 수술 얘기도 했지만 레이저라는 게 뭐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아니면 산업 현장이라든지 또 용접할 때 이런 데도 레이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1: 레이저가 진짜 다양한 데 많이 쓰인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 같은 레이저인 건가요? 종류가 다 같은? 그냥 한 종류인가요?
4: 아 거기까지는
1: 얘네도 제가 파가 있나? 레이저 파가?
4: 정확하게는 또 제가
1: 아 그거는 모르죠.
4: 네.
1: 아...
2: 그래서 이제 레이저 관련한 연구에서 국내 최전선에 계신 연구자분을 이번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1: 어? 오...
2: 저희가 레이저에 대해 궁금한 거 다 물어봐도 다 대답해 주실 수 있는
1: 와... 레이저 전문가? 네. 레이저 마스터?
0: 뭐 레이저 스피드로 달려나오실 것 같은데요.
1: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that I'm something like a cool kid. I can
1: tell you.
2: 많으시진 않네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한양대 에리카 국방진흥정보융합공학부에서 레이저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2: 아, 반갑습니다. 국방진흥정보융합공학부 레이저로 그러면
3: 네.
2: 국방이 붙었어요. 무기를 만드시나요? 레이저 무기?
3: 레이저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 이야,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요?
3: 네. 네.
2: 아, 그러면 막 영화에서 보던 막 그 광선총 핑핑핑핑핑 그 레이저총 있잖아요. 핑핑핑 나가고 막 쥐익 하는 그 황선검 이런 거.
3: 예? 예. 레이저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영화죠. SF 영화요.
4: 예, 그래서 스타워즈.
3: 근데 제가 강연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데 이 레이저 광선검 정말 멋지죠?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2: 아, 그건 레이저가 아니다.
3: 그건 레이저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레이저는 빛이거든요. 네. 빛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라이트세이버는 말로는 광선검인데 레이저가 아니고요. 실제 스타워즈 제작진에서도 그거를 플라즈마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 네. 플라즈마라면 그 태양에 있는 그거 플라즈마.
5: 플라즈마가 뭐 태양이나 번개같이 엄청 고온이면 네. 원자가 이제 전자랑 핵이 분리된 걸 말하잖아요.
3: 네.
5: 그 플라즈마 검이 레이저 검보다 만들기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3: 훨씬 어렵죠.
2: 그래요? 플라즈마 검이 훨씬 어렵죠.
3: 예, 고온으로 아주 높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 그렇게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영화니까. 네, 그래서 스타워즈 그림 보여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4: 아, 동심을 깨고 시작하시는군요, 항상 강연에서.
2: 이거 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3: 네, 그렇지만은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2: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진짜 레이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의 또 지식이 대폭발할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레이저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4: 맞아요.
2: 그러니까 레이저 포인터, PPT 할 때 그 레이저 포인터 네. 있지. 그것도 그러고 CD도 레이저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LD라고 있어요. 아니, 그거 대놓고 레이저 디스크예요.
4: 맞아요, 맞아요.
2: 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5: 심지어 그 마트 가면 우리 바코드 찍잖아요. 예. 그것도 빨간 빛나는 걸 레이저고.
2: 레이저.
5: 그리고 CD도 레이저지만 DVD나 블루레이 가면 우리 그거 어떤 거냐에 따라서 레이저 종류도 다르고.
4: 사실 네. 뭐 요즘 레이저 하면은 이렇게 실생활에 쓰이는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인터넷입니다.
2: 인터넷이 왜요?
4: 인터넷 보면은 인터넷이 연결될 때 이 가느다란 유리 우리
2: 광섬유.
4: 그렇지. 광섬유의 광통신, 광케이블.
2: 광케이블.
4: 광섬유 속에 레이저가 엄청난 속도로 빨리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실어 나르기도 하고 정보를 얻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2: 인터넷 기술이 그럼 레이저 기술이네요? 아, 이건 처음 알았네.
3: 기본적으로 레이저가 없으면 인터넷 기술, 광통신 기술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2: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막 스마트폰이라든가
3: 네.
2: 이런 것도 레이저 기술인 거예요?
3: 예, 실제적으로 레이저가 없으면 우리가 주위에 볼 수 있는 첨단 산업은 많이 죽을 겁니다. 그 첨단 산업으로 제일 잘 나가는 반도체 산업도 레이저가 없으면 못 만드는 그런 소자들이 너무

0: 많고요. 제가 한몇년 전에 스마트폰에 들어간 레이저 기술을 세어봤는데 한 30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1: 30가지요?
0: 네, 30가지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레이저가 없으면 스마트폰도 못 만들어요.
1: 야, 그렇지. 반도체 만들어도 레이저 커팅 이런 거 다 하니까 네, 산업에서도 네, 정말 많이 쓰이고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어?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0: 정확하게 말하면 레이저는 다른 게 아니고 BD입니다. 근데 빛인데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지고 아주 고농축, 농축된 빛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빛에너지.
0: 보통 일반 빛 같은 경우는 뭐 사방으로 퍼지고 이게 뭐 60와트, 100와트를 하더라도 사방으로 퍼지고 그렇죠, 집중이 그렇죠. 안 돼서 예. 그냥 비추는 정도밖에는 예. 안 되는데
1: 퍼지죠.
0: 예. 레이저는 빛에너지를 한 아주 안 퍼지게 모을 수가 있어요.
1: 응축이요.
0: 예, 응축해서.
1: 예.
0: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돋보기로 태양빛 모아가지고
2: 아, 예, 예, 예.
0: 물레는 장난 많이 해봤죠.
1: 예, 이렇게 하고 예. 친구들
0: 예, 예.
2: 뜨거워 이러면서
0: 뜨거워 물레고 막 구멍 나고
2: 예, 예, 예, 맞아요.
0: 그게 요만한 태양빛 돋보기 사이즈만한 태양빛을 모아가지고 한 점에 모았을 때 거기에 에너지가 모이면 거기에 에너지에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불이 붙는 거거든요. 레이저는 태양빛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몇백만 배가 큰 빛을 더 작은 곳에다가 모아주는 겁니다.
1: 그러면 구조 자체가 레이저는 돋보기처럼 빛을 모아가지고 쏘는 게 맞아요?
0: 아닙니다. 돋보기는 그냥 태양빛에 있는 빛을
1: 그렇죠.
0: 그냥 모은 있는
1: 거를
0: 거잖아요.
1: 모으죠.
0: 레이저는 네. 빛을 만든 겁니다.
1: 아~
0: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특성만 가진 거, 원하는 색깔과 원하는 방향만 가진 빛을 선택해서 증폭을 시켜서 크게 높은 에너지로 만든 것이 바로 레이저입니다.
1: 원하는 특성을 증폭한다.
0: 네, 예.
1: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죠?
0: 정확하게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네. 우리가 빛이 뭔지부터 먼저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네, 돼요. 그래야지 네. 레이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면 보통 태양빛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태양에서 오는 빛. 그럼 태양빛은 안에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빨주, 노초, 파남보.
1: 그렇죠.
0: 가지광선 빛이 있고 또 네. 빨간색 바깥은 적외선. 그다음에 파란색 밖에는 자외선이 있잖아요. 이 모든 빛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는 백색광이라 가지고 밝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레이저는 단 한 가지 색깔만 선택합니다. 아주 순수한 색깔의 빛만 하나만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떤 특정 방향으로 퍼지지 않게 나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빛이라는 게 만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네. 그런 특성을 만들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하네요.
0: 그렇게 레이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레이저 물질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1: 레이저 물질이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예.
0: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네. 레이저 구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딱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 저런 구조?
0: 네. 예. 제일 가운데 레이저 물질이 있죠. 네. 얘가 여기서 레이저 물질, 레이저 빛을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진 물질이 있습니다.
1: 물질, 레이저 물질이 가운데 있고.
0: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예. 레이저 빛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그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다시 빛 에너지로 내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하는 에너지, 왼쪽에서 네. 들어가는 그 펌프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1: 에너지가 들어가고 네. 가운데로.
3: 어떻게 에너지를 넣어주나요?
0: 뭐 전기로 넣어주는 방식이 있고요. 빛 에너지를 넣어서 빛 에너지로 다시 내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학 레이저. 화학 반응에 일어나는 에너지, 높은 에너지가 일어나잖아요. 그 높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물질이 에너지를 받아서 저장을 합니다.
1: 저장해요.
0: 이 레이저 물질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예.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어야 돼요.
1: 저장.
0: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에서 나오는 빛을 더 세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저런 두 개의 거울. 이걸 광공진기라고 하는데
4: 하늘색 막대
0: 예, 하늘색 막대 요 두 개가
1: 같은 게
0: 예, 예, 요게 거울입니다.
1: 네.
0: 요 거울을 두 가지고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레이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레이저 빛이 일반 빛과 뭐가 다르냐고 네네. 비교를 하면 일반 빛을 먼저 좀 알아야 확인해야 돼요.
1: 네네.
0: 태양에는 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소가 가득 차 있거든요.
1: 그렇죠.
0: 수소는 에너지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원자 수소 원자 안에는 뭐가 있죠? 전자가 있습니다.
1: 네.
0: 그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에너지를 받으면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요.
1: 네.
0: 그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갔다가 다시 금방 떨어집니다.
1: 네. 잠깐 에너지가. 흥분했다가 떨어지는
0: 잠깐
1: 거예요?
0: 흥분했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흡수한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내놓는데 그게 빛에너지로 내놓거든요.
1: 빛에너지.
0: 근데 그때 나오는 빛에너지는 특정 색깔도 없고 타이밍도 안 맞고 전부 다 사방으로 방향성도 없이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레이저 물질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네. 똑같은 원자, 레이저 물질을 만드는 원자 안에는 원자가? 저렇게 전자가 올라갔다가 네. 조금 더 오래 머물러요.
1: 흥분한 상태가 좀 더 오래 지속된다.
0: 조금 더 지속됩니다. 아, 예. 그러다가 옆에서 다른 빛, 다른 네. 똑같은 특성을 가진 빛이 들어오게 되면 예. 그 자극을 받아서
1: 짝꿍이 와요, 같이
0: 짝꿍이 와요. 오면 네. 걔가 그 짝꿍의 자극을 받아서 떨어져요. 네. 그러면서 그 나오는 놈은 같은 색깔, 같은 방향, 같은 타이밍을 갖고 아, 나오게 됩니다.
1: 짝꿍이 되면서 떨어지면서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거군요.
0: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하나가 들어와서 옆에 보면 똑같은 두 개가 나오니까 예. 말 그대로 빛의 증폭이 일어난 거죠. 아,
1: 그게 쌓이고 쌓이면 증폭이 되겠네.
0: 증폭이 되겠어. 그래서 원자 하나에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이걸 유도방출이라고 합니다.
1: 유도방출.
0: 한 개, 두 개 생기면 이거는 표도 안 나는데 네. 이 거울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수많은 원자들에서 나온 것들이 일부 반사가 되면서 아, 예, 예, 예. 계속 이렇게 왕복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면 그러다 보면 또
0: 계속 유도 방출이 일어나는 거죠. 아...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거울 중에 저 오른쪽 편에 있는 거울은 약간 빛을 투과하도록 합니다. 왼쪽은 100% 반사고요. 네. 오른쪽에는 일부 투과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1: 더 빠져나갈 수 있게?
0: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쌓인 유도 방출된 빛이 거기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의 약자가 뭐냐 그러면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즉 유도 방출을 이용한 빛의 증폭, 이것의 약자가 바로 레이저가 됩니다.
3: 아... 여기서 어쨌든 핵심이 저기 가운데 있는 레이저 물질일 것 같은데 네. 그 레이저 물질이 어떤 물질이길래 이렇게
0: 레이저 물질은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네. 외부에서 에너지 저장해서 그거를 조금 오래 머물고 있어야 그렇죠. 됩니다. 네. 머물고 있다가 다시 그거를 내놓을 때 그걸 다른 에너지가 아니라 빛에너지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레이저 물질은 네. 보통 루비,
1: 루비?
0: 사파이어,
1: 보석?
0: 이런, 네, 맞습니다. 네? 아... 루비, 사파이어 같은 보석도 레이저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1: 이산화탄소
0: 그것도 이산화탄소도 레이저 물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LEDS는 그런 반도체 물질도 레이저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보석. 우리가 알고 네. 있는 그 보석이랑 이산화탄소 그런 게 네. 빛을 머물게 했다가 증폭을 시켜 버린다.
0: 네, 예.
1: 그럼 다이아몬드도 가능합니까?
0: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1: 근데 루비 진짜 비싼데? 사파이어도 비싸고. 아니,
4: 루비나 사파이어가 예. 이런 데 쓰는 건 다 만드는 거거든요. 합성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아,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처럼 그래서 별로 비싸진 않고.
1: 아, 인공이에요?
4: 왜냐면
1: 아.
4: 우리가 천연이 무조건 좋다 생각하는데 천연은 다른 불순물이 있거나 우리가 원하는 정도 아닐 수 있어서 정확하게 만들고 또 루비랑 사파이어는 사실 같은 물질이에요. 얘네가 그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구조가 있으면 루비는 거기 크로뮴이라는 금속이 이온 상태로 조금씩 박혀 있고 사파이어는 보통 철이나 티타늄 같은 게 박혀 있어서 얘네들이 빨간색을 만들고 파란색을 만들고 한 역할이라 이런 걸 쓸 수가 있고요. 다이아몬드는 말씀대로 좀 어렵죠.
5: 얘가 레이저 물질이 될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1: 그러니까 판단은 어떻게 해요?
0: 형광특성, 색깔을 먼저 봅니다.
1: 색깔을
0: 그래가지고 봐라. 색깔을 봐서 이게 색깔이 빛을 에너지를 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에너지를 가해준 다음에 이게 빛이 나오는 거를 측정을 해보면 아, 이게 빛 에너지에 가깝다. 우리가 알까 말한 가시광선이라든지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요 근처에 빛이 나온다. 빛이 나오고 있구나 하면 일단 후부근에 오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계산을 해요. 그 측정 갖고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 산업에 첨단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이저 물질이 고체 레이저 물질이거든요.
1: 고체 레이저, 예.
0: 예, 고체 레이저 물질에서 레이저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가 바로 히토류 원자입니다.
1: 아, 히토류요?
0: 예, 히토류.
1: 그 히토류?
0: 예, 예. 여러분 지금 중국이 수출 통제한다는 그 히토류 있잖아요. 예. 히토류를 만약 수출 통제 중국이 막아버리면요, 레이저 전 세계 레이저 산업이 좀 위험해질 겁니다.
1: 그러면 제일 강력한 에너지를 만드는 레이저 물질이 히토류입니까 현재?
0: 어떤 물질이 가장 강력한 레이저냐, 좋은 레이저냐 이렇게 네.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1: 왜요? 왜요? 왜요?
0: 왜냐 그러면 네. 레이저를 지금 사용하는데 보면 라식하는데도 쓸 수 있고,
1: 예, 예. 그렇죠.
0: 철판도 자를 수도 있고, 네. 분광하게도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적용 분야에 사용되는 레이저 특성들이 요구하는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1: 아~
0: 그래서 레이저는 이 레이저가 무조건 가장 좋아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에 네. 어떤 레이저가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통 판단합니다.
5: 세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고
0: 시간적 특성도 조절을 하고요. 온 아~ 놈이 잘났다기보다는 제일 좋은데 자기 쓰임새가 다 있는 거죠.
1: 우리 교수님은 군사용 레이저를 지금 연구하시는 거잖아요.
0: 예, 군사용 레이저도 같이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군사용 레이저는 그럼 뭔가 다를 거거든요, 또. 산업용이랑 어떤 레이저 물질을 이용하나요?
0: 군사용 레이저로 쓰는 거는 일단 전장에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1: 전장이에요.
0: 그래서 무조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요. 예.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레이저는 광섬유 레이저입니다.
1: 광섬유 레이저.
0: 네, 예, 예. 광섬유 레이저가 바로 뭐 말 그대로 광섬유 유리로 만든 광실로 돼 있거든요. 그걸로 만들어서 아주 효율도 높고 고출력으로 가는데 아주 유리한 안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3: 아, 그러면 네. 광섬유 레이저는 광섬유가 레이저 물질인 거예요?
0: 네, 광섬유에 사실은 이터뷰미라는 그 원자, 아까 주기율표의 히토류에 대한 원자를 아. 도핑을 하면 그게 광섬유가 레이저 물질이 됩니다. 그거를 광섬유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1: 넣어줘가지고?
0: 예. 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집어 던져도 되고.
1: 안정적이고.
0: 네, 튼튼해야 예. 오랫동안 되고. 튼튼해야 되고.
1: 그렇죠.
0: 그 다음에 잘 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왜냐면 레이저가 똥 쏜다 해서 땅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드론 같은 경우는 한 1, 2초나 2, 3초를 계속 따라가면서 쏴야 돼요. 그러면 그 출력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5: 아, 그렇겠네요. 네.
1: 레이저 무기가 네. 실전에서도 지금 쓰이고 있습니까?
0: 실전에서 쓰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2010년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드론이 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아, 문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레이저 무기가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 드론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날라오는데 수억 원짜리 수십 원짜리 미사일 써서 떨어뜨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빨리 떨어뜨리느냐 그러면서 레이저 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2020년 정도부터는 알게 모르게 이제 실전 배치 테스트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폭탄 제거라든지 지뢰 제거에는 레이저 무기를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1: 지뢰 제거는 아 그렇게. 네.
0: 특히 또 우리나라는 2024년에 천광이라는 레이저 무기,
1: 그런
0: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개발을 성공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국방 무기 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3: 그럼 레이저로 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1: 센서를 교란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레이저로 카메라 같은 거 막 CCTV 같은 거 망가지듯이
0: 지금 거기서 말하는 청광은 아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뚫어버리는
0: 거예요? 아. 예, 뚫어버리면 태워버리는 겁니다.
1: 아, 진짜요?
0: 예, 그래서 20kW 정도 그게 한 3kg 정도 날씨가 좋은 날엔 3kg까지 요격이 아, 가능하다는데
1: 정말하구나.
0: 그걸 정확하게 태워가지고 한 점을 그 취약 부분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때리면 거기에 굴이 나기 시작하면서 구멍이 뽕 하고 뚫리는 겁니다.
5: 야, 20kW면 엄청난 출력이네요.
0: 아직도 많이 멀었습니다. 아... 실제로 미국은 메가와트를 목표로 합니다. 지금 20kW에서 30kW 정도면 드론, 조그만 드론이라든지 소형 무인기 정도를 메가와트... 격추할 수 있다고 하고요.
1: 메가와트는 비행기를 떨어뜨리겠네.
0: 네, 가능합니다.
1: 아, 진짜요?
0: 진짜 전투기 미사일용입니다.
1: 와...
0: 메가와트는.
4: 이게 대인이나 대전 차용으로는 개발 안 하는 거예요, 레이저는?
0: 전차는 너무 크고요.
4: 아, 철판 못 뚫나요, 그렇게?
0: 철판 뚫으려고 그러면 진짜 작아야 되니까.
5: 사람한테 지상에 잘 안 쓰는 이유는 워낙에 장애물이 많아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사람한테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엔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1: 있죠, 그게.
0: 왜냐 그러면 레이저가 이게 아주 약간 레이저 포인트도 이렇게 하다가 사람 눈에 지나가면 실명이 되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고통을 주고 무력화시키는 거니까 지뢰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엔 협약에 의해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축구장에서 사람 두면 것도 그럼 협약
0: 위반. 그러면 그건 테러입니다.
4: 테러
1: 아니요.
0: 테러로 구분됩니다.
1: 이게 어릴 때 사실 어릴 때 이제 장난감들이 문방구에 많이 팔았잖아요. 그거 이 레이저 이거요. 어떻게
0: 네.
1: 그런 게 가능했지? 막 그거 가지고 놀고 막 이랬잖아요.
0: 뭐 진짜 위험한 거.
1: 진짜 위험한 건데.
0: 이거 레이저 포인터 갖고 눈에 들어가면 그 각막 맞는 부분은 상합니다.
1: 아 그니까. 네. 근데 그런 걸로 어떻게 무기를 쓰는 건지 참 이게 참 상상이 안 돼요.
3: 그러니까 숫자로 막 몇 킬로와트, 네. 메가와트 얘기하셨는데 이제 네. 잘
1: 감이 안 오죠.
0: 네. 뭐 백문의 불여 일견이라고 그냥 제가 조그만 레이저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그게 어떻게 태우는 건지 한번 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가지고 오셨어요? 아 진짜 잘 어울리네.
0: 예, 제가 지금 준비한 레이저가 네네. 반도체 레이저입니다.
1: 반도체 레이저?
0: 예, 예 반도체 네. 레이저인데 출력으로 따지면 1와트급이에요.
1: 1와트.
0: 예, 1와트라고 하면 지금 이런 레이저 포인트에 쓰는 출력의 한 수천 배에서 만 배 정도 된다고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실제로 1와트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레이저를 켠 상태거든요.
1: 지금 뭐 저기 녹색으로 지금 들어와요.

0: 예, 녹색으로 보이는데 이 길에는 레이저가 지나가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1: 안 보이죠.
0: 레이저가 지나가는 거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대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레이저 빛이.
1: 오, 보인다, 보인다. 오, 탄다. 와.
2: 엄청 세요.
1: 우와. 오, 구멍이 났어요. 연기가 나요. 와.
0: 그래서.
1: 오, 냄새.
0: 냄새 나면 아마 안경을 살짝 벗어보세요.
1: 예.
0: 그러면.
1: 아. 와,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어,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아, 이게
0: 레이저네요. 요게 연기가 또 들어가게 되면요. 예. 패스가 보이게 됩니다.
3: 아, 길이 보이는 거죠.
1: 길이 보인다.
0: 예, 이제 보이죠.
1: 보이고, 오, 너무 보이죠.
0: 초록색이 잘 보이죠. 길이.
1: 와. 아, 보이네요, 길이.
0: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실험 하나 더 해드릴게요.
1: 풍선 짜뜨리기요.
0: 예, 풍선 한번 퍼뜨려 볼게요.
2: 자.
0: 하겠습니다.
1: 어,
2: 깜짝이야.
1: 이게 레이저구나. 야, 잘 봤습니다. 야.
0: 레이저가 무기라는 것도 이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집중시키니까 흡수하게 되면 그 부분에 온도가 올라가서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1: 그러니까,
0: 거죠.
3: 근데 이게 지금 1와트였잖아요.
1: 1와트, 1와트. 네. 그러니까 메가와트 이런 거면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0: 그러니까 철판을 뚫고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1: 그러니까
0: 하는
1: 출력이
0: 거죠.
1: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4: 에너지가
1: 더 커지는 거죠. 더 네. 세지고. 야, 근데 이거 보면은 진짜 전쟁이라는 거는 정말 없어야 되겠지만 미래에는 전쟁의 그 모습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제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SF 영화처럼 이제는 진짜 빛이 날아다니는 어? 그런 전쟁이 될 것 같아요, 그죠?
0: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저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1: 아.
0: 적외선이거든요. 1마이크론도 실제로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 쓰지 않으면 눈에도 안 보이고 또 중요한 거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잖아요. 네. 버튼을 누른 순간 벌써 타겟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무기는 막고 눈에 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1: 아니, 그래서 그 드론 격추시키는 레이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레이저가 드론을 격추시키는데 레이저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야. 새처럼.
0: 예,
1: 그게 그런 원리네요, 그러면? 아, 네. 눈에 보이자. 그러니까 더 무섭네.
3: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랬지만 전기만 꽂으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가격은 엄청 저렴하겠네요?
0: 전기세만 드는 거죠. 레이저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000원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4: 어, 몇 와트 기준으로요?
0: 청광 기준으로 청광. 한 30kW, 20에서 30kW 정도.
1: 오, 가성비가 완전 넘산데요, 가성비가?
0: 네. 네. 사실 레이저 만드는데 좀 비싸서 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 만들어 놓고 나면 전기만 공급되면 무한히 사용될 수가 있는 무기가 바로 레이저 무기가 아니, 되는 거죠.
4: 그 드론이 가성비 무기라서 엄청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가성비 무기를 잡는 또 가성비 방어 무기가 또 레이저네요.
0: 그럼 네. 그런 드론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적일 무기가 레이저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레이저 무기가 이렇게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아요.
2: 어? 예를 들면 어떤 게요?
0: 네, 가장 큰 문제가 환경, 날씨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1: 아, 날씨.
3: 네. 비 오면.
0: 어. 비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눈이 오면 우리 앞에 안 보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앞에 안 보인다는 말은 빛이 진행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레이저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1: 그때 날씨가 맑은 날에만 가능하네요?
0: 네, 날씨가 맑은 날에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레이저 총 들고 다니면 쏘잖아요. 네. 그럼 휴대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레이저가 실제적으로 전기를 좀 많이 먹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휴대용 배터리 부피가 너무 커져요.
1: 너무 휴대용 무기는 힘들겠네요.
0: 나중에 뭐 혁신적인 배터리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들고 다니기 쓰는 데는 좀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열이 많이 납니다. 레이저가. 예.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를 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온도 관리가 안 되면 출력이 떨어지거나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레이저가 어쨌거나 좋은 의도로 쓰이면 정말 좋은데 이게 혹시라도 나쁜 의도로 쓰이면 정말 그 어떤 무기보다 무섭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사실은 레이저를 네.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레이저는 등급이 있어요. 1, 2, 3, 4 출력에 따라서요. 네. 그래서 그게 안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한 500mW, 지금 1W 정도 되면 어떤 그 안정된 환경에서, 제한된 환경에서만 반드시 사용하다 해야 한다는 그런 레이저 안전 규약이 있습니다.
2: 레이저가 마치 그냥 장난감처럼 그냥 약간 그런 소비되는 거는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야,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0: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레이저는 장난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예. 장난감이 아닙니다.

0: 이제 레이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레이저 이제 다 쓰거나 수리해야 되면, 아, 연구비 엄청 깨지죠.
1: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2: 천문학에서는 진짜 많이 씁니다.
1: 아,
2: 예를 들어서 이제 강력한 레이저를 통해서 하늘에다가 인공 별을 만들어요. 그리고 되돌아올 거잖아요, 레이저가. 그 되돌아오는 빛을 통해서 그
3: 거리를.
2: 별빛의 흔들림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걸 거꾸로 보정하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처럼. 그래서 빛이 반짝반짝 거리지 않게 만드는 기술에 정말 강력한 레이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응광학이라고 불러요.
1: 적응광학.
2: 아, 네.
1: 신기한 기술이네.
4: 화학 쪽도 워낙에 많이 써서 사실 뭐 화학 분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 구조가 어떨지를 볼 때 레이저가 최고의 장비고요.
1: 분자 구조를 본다고요? 레이저?
4: 네. 별은 그래도 망원경 있고 하면 확대해 볼 수가 있고 현미경 있으면은 뭐 미생물이든 선충이든 볼 수 있는데 커피 속에 카페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여러 다른 방식으로는 추론의 정보가 있지만 눈으로 본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작아서. 이거를 실제로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려면 우리가 다양한 색깔을 써가지고 여러 정보를 얻어야 돼요. 네. 근데 아까 말한 그 다양한 색이 바로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알코올이라 부르면은 뭐 술에 들어있는 에탄올도 있지만 유독하다는 메탄올도 있잖아요.
1: 그렇죠.
4: 차이가 탄소 하나 차이거든요. 이게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면 그냥 정확하게 뭐 지문 찍듯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1: 분류 같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4: 전부 다 가능해요.
1: 레이저 쓰임새가 참 다양한데 분야마다 또 다 다르게 쓰이고 있고요. 근데 이 레이저라는 거 도대체 처음에 뭘 하려고 만든 걸까요?
5: 처음에는 뭘 하려고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빛을 증폭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1: 빛을 어떻게 좀 이용해보자.
5: 네, 예. 예. 그전에 전파가 무선전파, 무선통신이 있었잖아요.
1: 예,
5: 그래서
1: 맞아요.
5: 무선통신을 위해서 전파를 증폭을 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1: 그렇죠.
5: 빛도 전파의 일종이거든요.
1: 예, 호기심으로.
5: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파도 증폭을 했는데 빛도 증폭할 수 있지 않을까.
1: 호기심으로.
5: 예, 예. 그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1: 예.
5: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예. 왜 우리가 무선통신에 쓰는 전파 대비 빛은 에너지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빛을 증폭하는 것, 에너지를 증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1: 네.
5: 어떤 물질에서는 유도방출이라는 과정이 있고 이 유도방출이 가능하면 빛도 증폭할 수 있다는 이론을 1917년에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처음으로 제안을 합니다.
1: 또요? 또 아인슈타인이요? 와, 진짜 네. 안 끼는 데가 없으시네. 아니, 다 끼어 있으시네.
0: 레이저의 기본 원리도 아인슈타인이 한 거예요?
1: 레이저를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습니까?
5: 만들지는 않았는데 네. 첫 이론, 유도방출이라는 이론 자체를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처음 제시합니다.
1: 툭 던진 거네, 그냥. 여기저기 많이 던졌고 그분이 와. 여기저기 과제를 많이 주셨어요.
5: 유도방출이라는 말을 처음 제시하고 과정이 있다는 거라 해서 그러면 유도방출이 있으면 빛도 증폭하자는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그거를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십니다.
2: 그러면은 처음으로 레이저를 만든 사람은
1: 이론을 세웠고.
5: 네. 실제 동작하는 레이저를 처음 만드신 분은 시오도 메인만 박사님입니다. 1960년에 네. 루비 결정을 이어서 처음으로 레이저를 만듭니다.
1: 아, 루비를 이용해서?
5: 그거를 논문을 적어가지고 처음에 유명 저널에 제출을 해요.
2: 네. 투고를 했군요.
5: 투고를 했는데.
1: 나 이거 만들었다.
5: 네, 나 레이저 만들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장이 네. 보자마자 레이저는 안 돼 하면서 바로 리젝을 시켰다고 합니다.
1: 아, 바로? 예, 예. 레이저는 안 돼?
5: 예, 너무 에너지가 있어서 난 못 믿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메이먼 박사님하고 그 회사 연구소가 열이 받아서
1: 네.
5: 기자들을 모아놓고 나서
1: 시연이요?
5: 예, 시연을 직접 해버렸다고 합니다.
0: 그러면 그때까지 막 논문 거절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과학자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5: 놀랬죠. 그래가지고
1: 놀랬죠. 당연히 놀랬죠.
5: 놀래가지고 실제로 그 저널에 편집장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하고요.
1: 얼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너무 황당한 얘기 하지 마.
5: 네.
1: 뭐 그런 얘기를 믿지를 못하는 건데
5: 네, 예.
1: 앞에서 그 기자들 앞에서 그냥 시연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난리가 났겠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레이저를 많이 쓰게 됐어요? 그때부터요?
5: 아니요. 더 웃기는 거는 네. 처음에 레이저를 만들었는데 메인먼 박사님조차도 네. 이 레이저를 어디다 쓸지를 몰랐다 그래요. 신문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1: 어디다 쓰지?
5: 이거 어디다 씁니까?
1: 아~
5: 그러니까 메인먼 박사님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그래요.
1: 네.
5: 그래서 그때 레이저에 별명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살인광선.
1: 살인광선.
5: 아,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터트리고 이러니까 이게 살인광선이다. 무섭다. 무섭다라는 무기다. 의미에서 했고 이거는 나쁜 별명이고요.

0: 다른 하나는 문제를 찾는 해결책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1: 어떻게 그런 별명이 붙지? 너무 웃기네. 그러니까
2: 해결은 방식은 있는데 해결책은 있는데 뭘 풀어야 될지,
0: 뭘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보통 과학 연구라고 그러면 문제가 주어지고 그걸 해결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다 쓸 줄은 모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정말 엄청 유용할 것 같기는 한 거예요. 예상은 했는데
2: 느낌은 있죠.
0: 느낌은 있는데 어디다 쓰는지는 몰랐던 거죠.
1: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는 결국 문제를 많이 찾았던 거고
3: 그렇죠. 네.
1: 지금은 이렇게 많은 데서 네. 쓰이고 있는 거고
0: 네.
1: 노벨상도 당연히 받았겠죠.
0: 아, 안타깝게도 메인먼 박사님은 노벨상을 받지 못한 거죠.
3: 줘야죠. 이분을 왜 좀 만드는데 왜.
0: 예, 좀 억울하긴 게 있는데 이 1960년에 예. 메인먼 박사님 레이저를 시연을 하기 전에
3: 네네.
0: 1953년에 예. 그 미국의 물리학자인 찰스 타운스 박사님이란 분이 네. 메이저를 만듭니다.
3: 메이저?
0: 예, 비슷하죠.
3: 처음 들어봤는데.
0: 이게 레이저가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빛을 증폭을 한 건데
3: 네.
0: 메이저는 마이크로웨이브 앰플리피케이션이에요.
3: 마이크로웨이브?
0: 네, 우리가 말하는 마이크로파를 말합니다. 과정은 똑같아요.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오브 레디에이션, 유도 방출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증폭을 했는데 이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유도 방출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증폭한 거나 유도 방출을 이용해서 빛을 증폭한 거나 과정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다라고 하고 실제 찰스 타운스 박사님은 1964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3: 아, 이걸로요? 메이저로?
0: 네, 메이저로 받는데 정작 메이저를 발명하신 메이먼 박사님은 같은 일이라고 해서 받지를 못하다
3: 너무 억울하겠다.
0: 받지 못하다가 2007년에 돌아가십니다.
3: 아, 진짜요?
4: 요즘 같았으면 공동수상 했을 것 같은데.
1: 공동수상. 뒤늦게 좀 상 좀 더 인정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0: 실제로 그 뒤에 매년 노벨상 후보로 올라왔다 그러는데.
1: 아니, 돌아가셔도 이거는 드려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레이저를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데서 쓰고 있는데. 메이저는 우린 몰라요. 메이저는 몰라요. 아니면 레이저는 알아요. 레이저.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꾼 기술인데 이거를 돌아가셔서라도 좀 늦었지만 드려야 됐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5: 아, 근데 네. 이 규정상 사후에는 노벨상 수상하지 않는 게 정해져 있고요.
3: 예.
5: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레이저가 말씀대로 우리 인류의 삶에 미친 영향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3: 그러니까요.
5: 이후에 레이저라는 걸 뭐 장비로 쓰든 기술로 쓰든 이게 관련돼서 받은 노벨상이 이제까지 20개가 넘어.
1: 잘 봐봐. 야, 20개가 넘어.
2: 물리학도 받았고, 화학도 받았고.
5: 여기저기 다
2: 받았습니다.
5: 심지어 진짜. 아까 화학에서는 분자를 보는 게 목표로 했는데, 분자 구조를 넘어서 사실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던 거는 화학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3: 네.
5: 왜냐면은 뭔가를 섞기 전에 상태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반응이 다 끈 결과물도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엔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1999년에 노벨 화학상 이 반응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는데 이게 천조분의 1초, 천조분의 1초로 끊으면서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걸 봤어요.
1: 아니, 천조분의 1초면 아니, 상상도 못 하겠는데요.
2: 이게 천조분의 1초를 우리가 펨토초라고 부르죠.
0: 네, 예. 펨토초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레이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시간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시간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오는 이런 레이저 포인터나 아까 제가 보여드린 레이저처럼 계속 나오는 걸 연속광 레이저라고 하고요. 이 레이저가 또 재밌는 것 중에는 아까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3: 네.
0: 그러다가 짧은 시간에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3: 네.
0: 그게 바로 펄스 레이저라고
3: 펄스
0: 얘기를
3: 레이저.
0: 합니다. 예. 그래서 레이저는 시간 동작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연속광 레이저와 펄스 레이저로 나누는데 이 두 개를 그러면 뭐가 다르냐라고 그냥 에너지 입장에서 하면 같은 에너지를 1초 동안 늘려서 보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 천조분의 1초 동안 내보내느냐. 예. 에너지는 똑같은데 얼마 동안 내보내느냐 그 차이가 됩니다. 물이 흘러갈 때 그냥 시냇물을 강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면 그냥 한 시간에 1톤의 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3: 네.
0: 근데 거기다 댐을 세워요.
3: 네.
0: 그다음에 한 시간 동안에 물을 가둬놓은 다음에 갑자기 수문을 확 열어버리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3: 그렇죠.
0: 펄스 레이저는 바로 이런 동작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2: 그럼 총 에너지는 같아도 순간 출력은 펄스 레이저가 훨씬 크겠네요?
0: 훨씬 큽니다.
3: 훨씬 크겠네요.
0: 예, 훨씬 크게 됩니다.
4: 그럼 그 펄스의 요 빛을 끊어서 쏘는 거니까 그 비트 쪼개기처럼 얼마나
3: 그러니까요.
4: 쪼개는지 이게 엄청 중요하겠네요.
0: 펄스 레이저는 나오는 그 펄스의 시간에 따라 가지고 뭐 길게는 마이크로초도 있지만
3: 네.
0: 밀리초, 마이크로초, 그다음에 나노초, 10의 9승, 그다음에 피코초, 펨토초, 최근에는 오. 아토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3: 아토초는 더 펨토초보다 더 짜게 쪼개는 거예요?
0: 100경분의 1초입니다.
3: 100경분의 1초요?
0: 예, 이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

0: 2023년에
1: 노벨상.
0: 노벨상을 받습니다. 와.
2: 백경 분의 1초?
0: 네. 그 실제적으로 아까 원자가 움직이나 전자가 움직이는 거를 백경 분의 아토초를 이용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2: 그럼 아토초를 화학 쪽에서 만약에 아토초가 이게 어떻게 보면 상용화돼 버리면 더
3: 볼 수 있는 게 많아지겠지만 네. 문제는 이게 점점 초가 짧아질수록 비싸져요. 저도 이제 레이저도 사용도 하고 그러네요. 또 적어도 펨토 정도는 돼야 화학에서도 많은 의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찾아보다 보니까 이 가격에 절망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들은 흥미로운 소식이 교수님 연구실이 우리나라 최초로 막 킬로와트급 펨토초 레이저를 개발했다 이런 진짜요? 걸 봤거든요.
0: 아 예. 자랑 좀 하자면
2: 예 하셔야죠.
0: 네. 제가 2022년에는 네. 국내 최초로 3kW 연속 발진으로 3kW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요. 야. 작년에는 네. 평균 출력이 1kW인 펨토초 레이저를 국내 최초이고 또 세계에서도 드문 한 두세 번째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쪽에서 개발해서 보강보다 우리 게 훨씬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고출력 레이저를 한 연구실에 한 거는 조금 드문 사례이기도 합니다.
2: 이거 펄스를 가두는 거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두는 걸요?
0: 이런 펄스 레이저를 만드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까 광공진기라고 얘기를 했죠. 네, 네. 이 광공진기 안에 빛의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넣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빛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 순간적으로 아까 댐에서 수문 열었다 말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때 빛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팍팍팍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게 한 나노초 레이저 정도 됩니다. 피코초나 펜토초는 전혀 다른 기술이 들어가요. 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빛은 사실은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파동이 여러 가지 네, 파동이 네. 있는데 제가 레이저 빛은 하나의 색깔이다. 하나 색깔만 있다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네. 안에 또 깊이 들어보면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 파동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레이저는 같은 색깔이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나올 때 타이밍은 다 달라요. 출발점이. 그렇죠. 그런데 피코초나 펨토초를 할 때는 안에 공진기 안에 어떤 소재를 딱 넣게 되면 이 파동들을 타이밍을 딱 맞출 수가 있어요. 한 방에. 그래서 나갈 때 너 이때 모든 파동도 여기서 출발 이러면서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펄스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주 좁고 시간이 짧고 강력한 펄스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바로 모드 잠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그 빛의 파동을 동기화시켜가지고 동시에 발진하도록 만들면 그게 펨토초가 나올 그러니까 펜토초, 피코초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대화하고 떠드는 소리하고 네,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야! 하는 게 딱 되면 네, 예. 확 커지는 네, 예. 그런 원리라고 보면 돼요.
0: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4: 모드 잠금. 걔네들끼리 파동들끼리 대화해서 우리 한 번에 나가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말하자면 모드 잠금이 되는 거예요?
0: 설명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쨌건. 그냥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고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안에 어떤 소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손실과 지나가는 빛의 손실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을 하면서 지가 알아서 조금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공진기 거리라든지 이런 걸 액티브하게 좀 조절을 해주거나 하면 지가 자극을 해주는 거죠.
1: 축구장 같은데 한꺼번에 발을 굴르면서 응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시작하다가 들으면은 그렇게 한꺼번에 맞춰서 발을 그렇죠. 구르게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죠.
0: 정확하십니다. 저도 네. 그 생각까지는 안 하는데 그 안에 거. 있는 물질이 동시에 서로의 정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옆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조금 적게 나가야 되겠다. 나는 조금 더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거를 그 안에서 서로 맞추게 됩니다.
3: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맞춰서 하겠다는 맞아도 문제는 이게 천조분의 1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3: 천조분의 1초에 맞춰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당연히 출력이 높으면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 불협화음이나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전부 다 제어해야만 만들어지는 거여서 이게 듣는 거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이에요.
2: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월드와이드.
1: 아, 네? 월드와이드.
2: 쓰리 손가락 안에 드는 거 아니에요?
1: 쓰리 손가락. 네?
2: 그럼 이제 교수님이 개발하신 그 펨토초.
0: 네, 예.
2: 그 기술로 어디에 이제 응용을 하면 될까요?
0: 지금 펨토초 레이저는 응용을 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응용. 레이저를, 좋은 레이저를 만들자. 좋은 거기에 레이저를. 초점을 두고 일단은 고출력. 고출력이 될수록 쓸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연구기관, 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이나 다른 기계연구원하고

0: 연구 같이 공동 연구로 같이 개발을 한
1: 아,
0: 겁니다.
1: 역시 그 처음에 레이저 그 개발의 전통, solution looking for a problem의 그 전통을
2: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1: 가지고 계십니다.
0: 계속 그렇습니다. 사실은 레이저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를 때려보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산업에서도 응용하는 거 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레이저 갖고 와. 그럼 우리 샘플에 때려봅니다. 어, 잘 돼? 그러면 이거 갖고 갈게. 이런, 아직도 이런 거 되게
3: 맞아,
0: 많습니다.
3: 맞아, 화학 쪽에서 계속 때려보듯이 갈때 무조건 레이저 갖다 대는군요.
0: 네.
3: 그러면은 펜토초만으로도 웬만한 데에는 다 네. 부족함이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0: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사람은
3: 아,
0: 항상 부족합니다.
3: 아,
0: 항상 모자랍니다. 항상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3: 아, 그래요?
0: 더 요구합니다.
3: 아, 그래서 아토초가 나온 거고요?
0: 네, 그렇죠.
1: 그래서 궁금한 게 이론적인 한계가 있나요? 그 펄스의 말하자면 길이에?
0: 요 정도면 끝이지 싶은데 계속 그거를 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연구원자들이요. 아토초는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거거든요. 하고는 싶었지만 근데 아토초를 실제로 보이고 그걸 또 쓰고 펜토초도 산업용으로 쓰기에는 예전에는 펜토초 쓸데 없어라고 얘기했어요. 제 20년 전만 했더라도 레이저 처음 할 때는 아 펜토초 좋기는 한데 산업용으로는 출력도 뭐 작고 뭐 그것까지 예. 필요 없어 했는데 만들어지고 나니까
3: 이리 주셔 저리 주셔
0: 예예 이래 주고 예. 저래 주셔 하고 그 와중에 또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때려부러서 정말 이것도 대하는 정도까지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3: 아 대단하네요. 진짜.
4: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계속 도전하는
0: 계속
4: 거죠.
0: 계속 도전합니다.
3: 인간의 본능 아닐까요, 그게? 네. 예.
1: 그럼 아토초의 한계도 지금 다들 또 넘어서려고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0: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려고
3: 하죠. 가겠네. 예, 왜냐하면 이 레이저가 그만큼 많이 쓰이니까 네. 그런 거죠. 이 레이저가 발명됐을 때는 문제를 찾고 있는 해결책이 됐는데. 지금은 어쨌건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됐습니다.
2: 맞아요.
3: 레이저 맞아요.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0: 예. 지금 레이저 과학사를 보게 되면 새로운 레이저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응용 분야가 반드시 나왔고요. 또 새로운 응용 분야, 여기 이런 거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 또 새로운 레이저가 개발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레이저를 어떻게, 어디다 쓰느냐는 결국 사람이 얼마나 쓰고 싶은데 상상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네. 아니 우리 과학자분들은 혹시 레이저가 이것까지 할 수 있다면 내 연구에 참 잘 쓰이겠다 싶은 게 있습니까?
4: 레이저로 진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연구 많이 되고 있는 천문학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주 탐사 프로그램인데 스타샵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3: 스타샵?
4: 네. 이 반도체 칩 같은 데다가 거대한 돛을 답니다. 얇은 호일 같은 걸로 거기다가 레이저를 쏘면은 가속을 계속 시킬 수가 있어요. 빛의 속도의 20%까지 가속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3: 레이저를 바 뒤뿜어 가지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4: 레이저로 계속 미는 거죠.
3: 레이저 밀어버리는.
4: 네. 그러면은 관성이 계속 생기면서 쭉 가게 되는 거죠. 한번 속도를 얻 면 잃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빛의 속도의 20%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4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사람의 일생이 100년 정도라고 보면은 살아생전에 거기서 보낸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겠죠. 네.
5: 저희는 아토초 레이저가 진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유전자 가위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특정하게 원하는 곳에 그 유전자 부위만 잘라낼 수 있는 거. 근데 화학 분자도 결합마다의 성질이 다르니까 아토초 정도로 전자 수준 제어가 되면 딱 여기만 잘라서 다른 걸로 바꿔놓는 것처럼 아예 편집이 되는 미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진짜 완전히 다른 거의 분자 연금술 수준의 시대에 이르는 거라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3: 교수님이 하셔야겠네, 아토초를. 자, 이제 우리 이 교수님.
1: 아, 저는 약간 첨단 레이저까지는 쓰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첨단 레이저 산업이 발달해서 제가 쓰는 레이저들 좀 싸졌으면 좋겠어요.
3: 어, 그러네. 아, 오히려 내게 좀 더 가격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많이 비싸요?
1: 비싸죠. 뭐, 레이저는 무조건 천만 원, 억 원 단위니까.
3: 아, 레이저 비싸요.
0: 네, 맞습니다.
5: 이것도 인연인데 뭐 싸게 안 돼.
3: 아, 여기서 그러니까
0: 제가 연구실에서 만들어 드릴게요.
3: 오, 어렵다.
1: 유체 이탈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3: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유체 역학.
4: 유체 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그래. 모셨습니다.
6: 모든 일상이 다 유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강물, 비바람 불음, 캐시플로우, 교통의 흐름
3: 그것도 유체 역학에 들어가니까?
6: 그렇죠. 흐르는 모든 것을 다루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방정식에 걸어서 풀어본 예?
3: 이야, 공식이에요?
6: 네, 나비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3: 이걸 푼다고요? 너무 무서워요.

0: 박사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시네. 다시 태어나시면 꼭 유치원 선생님으로 태어나세요.
1: 제가 소원입니다.
0: 아,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정말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0: 어떨까요?
1: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자, 오늘은 강원도 평창 산에 지금 왔습니다. 산에. 네.
1: 산에서 시작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백만장자는 어떤 분일지.
0: 산에 사시나? 오늘 그러니까요. 백만장자는 혹시 자연인?
1: 어, 재밌겠다.
0: 야, 근데 계속 지금 저희가 산 속으로 계속 들어왔거든요. 어디 이제 나타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2: 아, 네. 아유,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2: 아이고, 장훈 씨, 예원 씨, 이 산골에 어떻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저희 산에는 처음이시죠?
0: 아, 당연히.
2: 네,
0: 네, 네, 당연히 처음이. 여기 가운데로 오시죠. 네, 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아, 저는 4대째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박정희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2: 숲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원이거든요.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숲 자체가 나눔이거든요.
3: 숲까지 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2: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루 더 산다 그래가지고요.

0: 오늘의 주인공이신데 산 백만장자시네.
1: 산의 금액이 백만장자가 아니고 네. 산 속에 살아있는 나무가 백만그루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와.
0: 뭐 늘 뭐 네. 나오시는 분들마다 네.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산에 다 주인이신 거잖아요 지금.
1: 네.
0: 죄송하죠. 몇 평 정도 산이 몇 평 정도 되시는 건가요?
1: 보편적인 평수로 얘기하면 뭐 80-90만 평 정도 된다고.
2: 80-90만 평이요?
0: 80-90만 평이면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1: 여의도랑 네, 여의도 면적
0: 비슷비슷.
1: 예, 네, 그렇게 하는데 실면적은 좀 더 크겠죠. 예. 네. 아... 네.
2: 그럼 그냥 눈 보이는 게 다 대표님의 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그곳에 쓰면 그렇죠.
0: 산림 경영인은 어떤 건가요?
1: 산림 경영은 생산과 네. 또 거기에 교육이나 체험이나 서비스 휴양까지 포함한 네, 네, 네. 그런 포괄적인 경영을 산림 경영이라고 아. 이야기합니다.
0: 이거 아까부터 계속 들고 계시는데 이게 예. 뭔가요? 3인가요? 뭔가요? 3인가요?
1: 요거는 이제 3인데 네. 산양삼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0: 씨를 좀 네. 먼저 뿌려놓고 나중에 캐는.

0: 3 정도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1: 보편적으로 연수에 따라 가격이 나고요.
0: 요 정도면? 네.
1: 요 정도면은 아마 한 7, 8개가 한 4, 50만 원 정도 세트가 될 수 있겠다. 네.
2: 네. 그럼 여기에 산양산 밭도 있는 걸까요?
1: 네, 산양산 밭이 몇 개가 있는데.
0: 아니, 그러면 이거 뭐 위치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와가지고 그냥 캐가지고 하면.
1: 아, 개인산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기는 불가하죠. 예.
0: 그렇긴 한데 네. 이 넓은
2: 몰래.
0: 데를 이 넓은 데를
1: 그런 경우는 많지
0: 지킬
1: 않고요.
0: 수도 없고.
1: 네. 그래서 한번 현장에 가서 한번 캐보실까요?
0: 네, 네. 네.
2: 좋습니다. 네.
0: 가보시죠.
1: 가보겠습니다.
0: 이 산에서는 뭔가 더 좀 좋은 향이 이렇게 나는 네.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향. 우리가 향은. 네. 나무 수중에 따라서 나오는 향이 다르거든요. 네네. 특히 우리가 잣나무는 피톤치드가 네. 많이 나와요.
0: 아, 그래서 잣나무 향이 네. 약간 더 이렇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1: 그리고 여기에 오늘 캐는 산양삼 밭은 잣나무 밑에서 자란 산양삼입니다. 이거 한번 캐볼까요, 이거를?
2: 우와, 이거 손이 다르네.
0: 이거 캐는 장갑인가요?
1: 네, 한번 뭐 오. 해보겠습니다.
2: 귀여워, 이거. 괴물처럼.
1: 되게 이제 산삼은 네. 캘 때 아주 정성스럽게 네. 캐거든요. 전부 손으로 이제 캐게 되는데 네.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는. 천천히 뿌리까지 캐야 되거든요.
2: 주변에 땅을 먼저.
1: 그렇죠. 네, 살살 해가지고.
2: 진짜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구나.
1: 이렇게 캐시면 됩니다.
0: 아... 네. 아, 요건 좀 크네요.
1: 아, 여기는 연수가 있어서 네.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 한번 캐보실까요?
2: 어려운디? 아니, 어려운데?
0: 어디야?
2: 그거, 어, 그거 해도 될 것 같아, 오빠.
0: 아, 이게 괜히 옆에.
2: 그러니까 건드릴까봐.
0: 뭐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어이구, 어이구,
2: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잘 됐다.
0: 이게 뭐가 잘
2: 맞아요?
0: 빠진 건가요?
1: 네, 네, 네.
0: 뿌리가 다친 것 같기도 하고.
1: 아니요, 괜찮고요.
0: 어, 괜찮습니다. 네.
1: 얘들은 여기에 존재 이유가
2: 네.
1: 캠을 당하려고 있는 겁니다.
2: 아니 부서질까 봐. 선생님 이거
1: 네, 거의 다 캔 것 같아요.
2: 네. 선생님 얘 너무 깊어요. 미안해서 못하겠어.
0: 삼들 중에는 뭐가 제일 좀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크기가
1: 물론
2: 이 친구인가요?
1: 크기도 좋고
2: 네.
1: 지금 현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예원 씨께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0: 크기가 크고 네. 모양이 진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1: 네.
2: 딱 봐도 좋아 보이죠?
0: 이 산양삼이랑 그냥 일반 그 산삼하고 좀 구분이 되나요?
1: 산삼과 인삼과 산양삼은 네. DNA가 똑같아요.
0: 아, 이걸 캐가지고 산삼이라고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1: 그게 보편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진 않지만 네. 전문가들은
2: 딱보다 아시는구나. 네.
1: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게 캐자마자 먹는 것이
0: 아, 예, 예.
1: 가장 효과 있다.
0: 네.
2: 지금이네요.
1: 그렇죠.

0: 요걸 띄고 그냥 먹습니다.
1: 우와. 그냥 냅다.
0: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한 50번 정도 씹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자기가 좋아하는 맛.
1: 참 향이 굉장히 진하네요.
0: 진짜 맛있어.
2: 어제 기운이 많이 나시죠?
1: 그냥 일단 기분은.
3: 기운 나세요, 기운? 옆에 나무 좀 한번 그 뽑아보실래요?
1: 기운이 나는 기분이고.
3: 네. 질기지도 않고 네. 힘이 나는 것 같아요.
2: 그럼 우리 힘쓰러 가셔야 됩니다.
1: 아, 힘을 또 쓰러 가야 네. 되네?
3: 괜히 먹었네요. 괜히 먹었어.
2: 나무들이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게 있죠?
1: 네.
2: 이거는 우리가 나무를 기를 때 계속 지속적으로 촉가매기를 해서 또 다음 세대가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모든 것의 핵심의 1번은 숲의 관리는 촉가매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을 촉가매기 한 뒤에 작업로도 만들고 임산물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숲의 모든 관리는 정답이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1: 가장 좀 소득이 높은 건 뭔가요?
2: 가장 근간은 나무를 키워서 네. 나무를 수확하는 것이 네. 가장 기본의 소득이고 네. 근데 우리는 흔히 산에서 나무만 생산하는 줄 아는데 네. 먹는 것도 우리가 생산해요. 네. 숲에서.
1: 나물
2: 같은 거 많이 생산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3: 곳곳에
2: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곰취 같은 거 보이시죠? 네. 곰취.
3: 아.
2: 늘 많이 있어요. 예. 네. 여기 보면 둥글레차 같은 여기도 있죠. 둥글레차.
1: 저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네. 그냥 뭐 풀 같은데.
2: 그러니까 늘 숲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재미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덕. 더덕은 여기서 보면 색깔이 다르죠. 냄새를 한번 맡아보면 더덕내가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 냄새로 또 알 수 있겠다, 그렇죠? 더덕 냄새.
2: 납니까?
1: 잘 모르겠어.
3: 뭐가 나긴 나는데.
2: 이빨 뜯어서 한번 볼까요? 이빨 뜯어서.
3: 이게 더덕 더덕 향을 몰라서.
1: 뭔가 냄새가 나긴 나는데 이게 더덕향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2: 더덕향을 알면 아는데.
3: 그러니까 그렇죠? 몰라서.
2: 예.
1: 산더덕은 하나 그 한 뿌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2: 보통 우리가 그런 건 한관 이렇게 하거든요. 3촌 7억 킬로인데 밭더덕은 평균 한 3만 5천 원에 우리가 출하하고 산더덕은 출하 금액이 한 45만 원 정도. 우와.

0: 발을 쏘시나 봐요.
1: 네, 여기는 제가 산에서 있을 때 가끔 이제 취미 삼아 밖에서 취미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2: 네.
1: 아, 침신 단련하는 곳입니다.
2: 양궁 체험장. 활 쏜 지 몇 년 되셨어요?
1: 그렇게 오래되진 않죠. 어릴 때는 많이 쐈죠. 한 50년 됐어요.

0: 이렇게 팍 꽂히는구나.
1: 거의 정확하게 들어가요.
0: 네.
1: 한번 해보시죠. 예.
2: 예, 잡, 여기, 여기 잡고, 여기, 예, 예.
1: 여기 잡고. 예,
2: 이거, 이걸
1: 네,
2: 당기는
1: 네, 그걸 당기시고. 예. 그 방아쇠 손 나중에 당기시면 돼요. 나중에.
2: 어, 비키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당겨야 돼요? 안 당겨진.
1: 힘으로 당겨야 됩니다. 힘으로 당기시고. 아.

0: 있다.
1: 오! 오! 맞췄다! 맞췄다!
0: 들어갔어요.
1: 오! 오! 맞췄다!
2: 오! 거기를, 저기를 보고 쏜 게 아닌데.
1: 역시 운동이는 다르다.
2: 요 이상을 땡기면 넘어가는구나.
0: 땡겨볼까? 예.
1: 이게 죄송해요.
0: 아니, 땡기라고.
1: 아, 땡긴 거예요.
2: 아니, 거기서. 거기서 네. 그 뒤로는 쉬어. 거기서 아, 조금 더 힘을 줘. 빡. 그렇지. 더 가.
1: 더 가. 아.
2: 힘이 약해서.
0: 이게 여성용이에요.
1: 와, 근데 와 이거 진짜 엄청난 힘이다.

0: 이 장소가
1: 너무 좋다.
0: 저의 인지를 네. 그냥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예요.
1: 이야. 와, 근데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회장님.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아,
1: 네. 너무 좋아요.
2: 아니, 여기가 괜히 명당이라고 하신 게 아니네요. 정말 어마어마한데.
1: 너무 좋다.
0: 저희 임지는 요, 지금 요, 여기서부터 요 네. 옆하고 저기 콘도미니엄 있는 산, 네. 그 산 옆으로 쭉 해서 요렇게 해서 요, 네, 앞에 산 요렇게 결제하고.
2: 야, 여기서 보이는 지금 이 모든 산이 다 회장님 땅이라고 하니까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82만 평 산의 주인이신 우리 산 백만 장자 박정희 회장님. 처음에 어떻게 이 산의 주인이 되셨나요?
0: 저는 아버지가 네. 돌아가신 뒤에 네네. 물려받은 산이죠.
2: 아, 그럼 이 산을 아버님께서 사신 건가요?
0: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습니다.
1: 그러면 할아버지도...
0: 제가 4대 승계자입니다.
1: 와.
2: 그럼 처음에 사신 분은 증조할아버지가 네. 사신 거네?
0: 증조할아버지가 취득하신 거죠.
2: 아니 그럼 증조할아버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큰 산을 사신 건가요?
0: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이제 서당을 하셨었고 네. 그 위 할아버지는 이제 관찰사의 정상품 벼슬을
2: 하셨어요. 관찰사면은 네. 지금 이제 도지사
0: 그렇죠. 정상품 벼슬이군요. 네.
2: 그러면 굉장히 유서 깊은 약간 금수저. 82만 평을 회장님 물려받으셨는데 그러면 그 4대 내려오는 와중에 다른 형제분들도 또
0: 네,
2: 계셨을 거 아니에요?
0: 조금씩 예, 가져가게 됐고요.
2: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다 나누고도 남은 게 이 정도 82만 평.
0: 네. 네.
2: 그러면은 아버님께서는 언제 이 산을 물려주시게 된 건가요?
0: 38살부터 제가 가업 승계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임업 관련 회의에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게 당시 제가 공직자였는데 그래서 바로 가업 승계를 했죠.
2: 아, 그러면 그 전까지 공무원으로 네. 일하시다가 갑자기 그만두시고
0: 네.
2: 바로 이제 산림 경영에 들어가신 거네요.
0: 네.

0: 근데 갑자기 이제 산을 관리하시게 됐는데 좀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1: 산림 경영의 기본은 나무 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앉아서 저걸 봐라. 너가 이거 관리할 거야. 아...

0: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나무 심는 걸 봐왔고.
1: 저는 어릴 때 그 나무를 심는데 조그만 때도 의자 놓고 우리 아버지가 이걸 지켜봐라. 너가 관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앞에 놓인 것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핵심의 어떤 말씀이시라 그것이 내 앞에 다가온 거죠, 수비.
2: 네. 그러면 상속세는 어떻게 하셨어요?
0: 상속세는 뭐 일부 산을 조금 매각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2: 그럼 처음에는 100만 평?
0: 네.
3: 오. 회장님은 그럼 회장님은 상속세 낼 때 빼고는 산을 안 파셨어요?
0: 그렇죠.
2: 근데 안 파신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0: 제 입장에서는 그 안에 저희 증조부가 또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심은 땅이거든요. 네. 나무가 서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경제의 문제 아니고 가치의 문제도 함께 있어서 네. 이거 집안의 어떤 약간의 뭐 얼 같은 그런 유산의 문제가 같이 녹아져 있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1: 아버지도 이제 물려받으신 거기 때문에 가급적 산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물려받은 것은 물려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일이었고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것이 바로 내 일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2: 아니 근데 뭐 다 파는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부분만 팔아서 내가 좀 뭐 다른 데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1: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물려받은 산이라고 내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4: 회장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1: 네, 차 닷을 가는 길입니다.
4: 차가 다니는 길이 맞아요?
1: 네, 여기가 제가 어릴 때부터 있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죠.

0: 사탕이 좋죠? 여기는 저희 아버님이 태어날 때 심은 잣나무로 1932년도에 심은 잣밭입니다. 소나무를 한 번 심어서 수확하기 전까지 한 5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기다려야 하니 매년 딸 수 있는 것을 잣나무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는 저희가 잣나무를 심기 시작했죠. 올해도 잣이 많이 열렸네. 우리가 보통 한 1200가마 정도 가만히 쓰러 그 정도를 우리가 하는데 한 가마니 한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1: 손으로 해야 돼, 손으로. 살살살살살. 이거 엄청 큰 거다, 이거.
2: 신났다. 우리 여기
3: 이사입니다. 신났다.
4: 봤다, 봤어.
3: 봤어.
0: 우리 숲에는 어제 못 보던 것을 오늘 지나가다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5: 아,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그러다가 하나 못 여쭤봤는데 궁금했던 게. 그 82만 평이잖아요. 엄청 넓은데 송이는 안 나나요? 송이는 안 나나요? 송이는 안 나나요?
1: 저희는 송이는 없어요.
5: 아, 진짜요?
1: 송이가 있는 것은
5: 한 번도
6: 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5: 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82만 평이래. 네. 그냥 여쭤봤어요. 네. 왜 네. 송이 얘기 나나 지지나 그래가지고
6: 하실 법도
5: 강원도에서도 송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자, 이곳에는 여기 계곡이 또 이렇게 있네요. 여기도 회장님 숲인 거죠?
1: 네. 아,
0: 여기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1: 여기에 대략 한 6,000평 정도.
0: 6,000평.
1: 네.
0: 뭐 워낙에 웬만하면 다 이 동네 회장님 땅이니까.
1: 아, 그렇진 않고요.
0: 네. 네. 여긴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1: 우리 20년 됐습니다.
0: 아.
2: 네. 진짜 넓네요, 여기도.
0: 경치가 끝내줍니다, 아주 이 숲에. 여긴 텐트도 있는데 이제 집들이 이렇게 있네요. 오두막들이.
1: 여기 계신 분들이 장박 평균이 10년이 다 넘었거든요.
2: 와.
1: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온 아이들이 다 학교를 다 졸업했어요. 대학교를.
2: 성인이 돼서.
1: 네.

0: 어, 얘들 안녕.
1: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빨리.
0: 아이고. 어머니 뭐 드시는 중이에요?
1: 예.
0: 아이고, 맛있겠다. 뭐 먹냐?
2: 족발.
1: 아니,
0: 족발?
2: 족발 먹었습니다.
0: 오, 맛있겠다, 야.
1: 네, 밥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0: 아, 그래요?
1: 하나 들어가, 맛있는 거 하나 들어봐.
2: 제가 들어가지고.
1: 여야, 하나 맛있는 거 하나 골라줘.
0: 그래?
1: 맛있는
0: 거. 맛있어, 이찬아.
1: 네, 역시 잘 고르네.
0: 맛있지?
3: 네.
0: 많이 먹어.
3: 네, 안녕하세요.
4: 주말에는 밥을 안 먹고.
0: 예, 주말에는 여기서 예. 점심 저녁 다 먹습니다. 어, 안녕. 왔어요. 네. 우리 지원생은 오랜만에 왔네. 자, 어디 갔어요, 여기?
5: 살 빠지셨어요.
0: 아니, 안 빠졌어.
6: 어이, 선생님, 오셨습니다.
0: 어, 안녕.
6: 오셨습니다, 네.
0: 아, 이거 먹어도 되지?
7: 네, 네, 드세요, 드세요.
6: 이거 저희 처갓집에서 보내준 복숭아 어제 받아온 거예요.
7: 아산 거라고, 근데.
6: 그래서 딱복, 물복 중간쯤 되는 거예요. 복숭아.
0: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7: 저번에 배추 주셔가지고.
0: 어.
7: 네, 너무 잘 먹고.
4: 오자마자 그냥 이렇게 막 드시네.
6: 원래 그러세요. 네. 엄청 자연스러운 거.
4: 내 집인 년 마냥 이렇게 하시네요. 아, 두 분하고는 오래되신 거예요?
0: 오래됐죠. 네.
7: 2년도?
0: 여기 딸이 유치원 때 왔나?
7: 아니,
6: 1학년. 1학년.
0: 1학년 때 와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6: 제가 그때 머리가 좀 있었죠?
0: 머리가 있었는지 몰라.
8: 아, 네. 어, 안녕하세요. 어, 저 식사하려고 하는데. 아, 같이 함께 하실래요?
9: 안녕하세요.
8: 네.
9: 우와.
10: 네,
8: 저희 만찬을 즐기려고 했는데.
9: 진짜요?
10: 아, 네.
8: 더덕으로 만든 더덕 알리오 올리오.
10: 아, 더덕 파스타네요.
8: 한우로, 평창 한우로, 육포 쌈입니다.
10: 육포
8: 쌈.
10: 쌈.
8: 얘는 다섯 가지 맛을 가지고 있는 오미자차.
7: 오미자.
10: 오미자차.
7: 오미자 예. 맛있잖아요.
10: 네.
7: 오미자.
8: 귀한 저희 국산 맛을 저는 즐겨해서. 어떠세요? 다섯 가지 맛이 느껴지세요?
7: 잔 맛이 느껴져요.
10: 네, 제가 보겠습니다.
8: 네. 아마 처음 드셔보실 것 같아요.
7: 엄청 가네요.
8: 네, 여기
7: 달아요.
8: 안에는.
7: 저덕도.
10: 아, 우리
7: 네.
10: 선생님도 드시고.
8: 아, 감사합니다.
10: 제가. 네, 제가.
8: 어, 너무 스윗하신데요. 네.
10: 스윗.
7: 카메라 돌면 스윗해.
10: 억지로.
0: 여기 있는 더덕 같은 건 또 저희 네. 산에서.

0: 요안에 사장삼이 네. 들어있어서 약간 냄새 나죠.
1: 삼이 같이 들어가니까 사냥삼 향기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아주 고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네, 잘 맛있습니다. 처음에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된 거예요?
2: 지인분의 소개로 왔는데 아.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네. 지인분이 여기 정말 좋은 숲이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오게 된 계기. 보시다시피 여기 잣나무 숲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치유예요.
1: 힐링이 되고 이 캠핑장은 좀 저희가 보통 요즘 많이 봤던 캠핑장들하고는 느낌 자체가 다른 게 나무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이 아주 울창한 숲과 함께 하니까 그야말로 진짜 자연에 안에 들어와서 좀 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0: 처음부터 여기는 숲에 네. 있는 장소에서 여기 이 캠핑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숲이 있는 곳에서 캠핑장이 들어온 거죠. 네.
3: 여기에 회장님의 스팟도 있나요?
0: 여기는 주로 회원들이 있는 장소라서 주말은 늘 제가 여기에서 같이 머무릅니다. 네.
1: 그럼 식사는 우리 캠퍼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
3: 거예요? 따라다니시면서?
0: 아침은 우리 어머니 집에서 항상 먹고요. 네. 이제 점심 저녁은 이 안에서 같이.
1: 같이. 아니 근데 네. 어머님 아침을 어머님 댁에서 드신다고 그랬는데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죠?
0: 어머니가 이제 90 되셨는데요. 네.
1: 아흔 노모께 아침을 차려드린다. 차려달라고 하신다고요?
0: 아니 차려주십니다. 아...
3: 차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우리 어머니가 아직 잘 하고 계셔.
1: 너무 건강하신가 봐요.
3: 그런가 봐요.
4: 어머니, 저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괜찮아요?
5: 예. 비 맞지 않았어?
4: 예.
5: 오늘은 콩나물 굽힐 거였어.
4: 예.
5: 시원하게. 더덕도 먹어.
0: 이거 더덕이에요? 도라지예요?
5: 더덕.
0: 더덕? 예.
5: 맛있게 들어. 그래도 밑반찬을만 하고 다니고. 그래, 어제는 뭐 했어?
4: 어제 뭐, 비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손님들 뭐, 오기도 하고, 산에 산책도 시켰어요.
5: 잘했네.
4: 이 더덕은 빨갛게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죠?
5: 응.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에이. 빨갛게 했어.
6: 응. 근데 왜 두 분은 같이 식사를 안 하세요?
5: 나는 아들 다 먹고 나면은 그건 이제 나머지를 내가 먹죠. 오늘은 비가 와서 굴비는 안 꼈어. 대신 내가 나가서.
4: 굴비가 제일 맛있지.
5: 어렸을 때도 굴비를 잘 먹었지. 어렸을 적에는 또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들이 계셔가지고서는 또 장손이라고 너무 많이 유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벗이 좀 없어요.
6: 어르셨다고?
5: 너무 할아버지들이 귀여워해가지고서는.
6: 아니, 어느 정도로 또 받았기에 그렇게 버르셨다고 저요?
5: 할아버지들이 장손이 나니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면서.
4: 이건 어디서 왔어요?
5: 그거는 정열이가 왔어요. 되게 효자들이에요. 다른 집들은.

0: 뭐 자식들이 안 찾아오고 뭐한 달에 한 번씩 전화밖에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집에 있으면 자리에 있으면 그래도 매일 와서 아침 먹고 또 자기가 한일 얘기하고 그러고 가요. 그래서 나는 그게 항상 기뻐요.
1: 요즘은 매일 아침 먹으러 가고요. 예전에 이제 밖에 일을 활동할 때는 쉽지 않고 하니까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고 지금은 여기 왔을 때는 항상 가죠.
2: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1: 아, 그런 열정이 있는 거죠.
2: 회장님, 근데 저기 사진은 뭐 어떤 거예요?
1: 저희 증조부 할아버지고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한살 때. 그러니까 1933년도 사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0: 아니, 할아버지는 여기야.
1: 우리 할아버지 여기.
0: 맨맨 가야.
1: 여기라고요?
0: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례대로 앉은 거예요.
1: 아, 그래요?
2: 이 사진 옛날부터 본거 아니야? 아니, 조상 대대로.
1: 내가 못 뺐어, 몰라.
2: 아, 못 뺐어, 몰라.
0: 아, 그렇지. 뭐, 나지도 않은데, 뭐. 그래.
2: 아, 맞네.
3: 우리 회장님이 저희한테 백지 수표를 아직 안 보여주셨거든요.
1: 네.
3: 볼까요? 10분의 1. 10분의 1이라고 쓰셨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1: 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숲을
3: 네.
1: 살림의 현장에서 이렇게 연습을 할수 있는 그런 임지도
3: 장으로.
1: 장으로 제공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게 있으면 생산되는 것의 10분의 1을 제가 이제 받는 조건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3: 임대료로.
1: 그렇죠. 그래서
3: 현금이 아니라
1: 네.
3: 채취한 뭐 더덕이 예를 들어 100개를 채취했다 그러면 10개만 임대료로
1: 네,
3: 받으신 거예요.
1: 그게 생산됐을 경우에
3: 네.
1: 예,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거죠.
3: 그러면 사실상 땅을 무료로 빌려주시는 건데,
1: 꼭 무료는 아닌 거예요. 10분의
3: 예.
1: 1을 생산에 받으니까 무료는
3: 아니
1: 아니고요.
4: 뭐, 현금은 아니라서.
1: 네.
3: 거의 무료인데, 현금도 아니고, 뭐,
4: 네. 나오는
3: 나오는 거에 10분의 1이니까.
1: 임산물의 경우는 보통 우리가 심는다고 해도 그것을 수확하는 거는 5년 뒤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현금으로 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거고, 10% 정도로 이제 계약은 됐지만 잘안 됐을 경우에는 또안 받는 거고, 산을 경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무를 잘 가꿔 놓고 밑에 임산물을 심게 되는 겁니다. 소득되는 길을 어떻게 알려 주겠어? 해보질 않았는데. 제 땅에 이목구 계좌가 48명 나갔습니다. 48명.

0: 기훈생 뭐 하시나?
1: 아,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0: 오늘 뭐 네. 무슨 작업해?
1: 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0: 여기가 대략 한 2,000평 되지 여기가?
1: 네, 한 2,500평, 3,000평
0: 그래요.
1: 된, 네. 코로나 때 그때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살림에 좀 공부 좀 하고 싶어가지고 8년 전에 그때 강의 듣고 무상으로 임대 받아가지고 한번 재배해봐라. 네. 덕분에 많이 좋았습니다.
0: 여기 도덕을 심은 장소인데 여기가
1: 예.
0: 지금 언제 뿌렸지 이거를?
1: 이것도 8년 됐죠.
0: 어.
1: 예.
0: 오우. 이런 거 도덕인데 이 도덕이잖아.
1: 어우. 근데... 저 아까워서 못 했는데. 아우 좋은데요?
0: 이 정도면 더덕이 산더덕에 치고게 큰 거예요.
1: 회장님이 좋은 땅 주셔가지고.
0: 열심히 잘 하시는 김생이 잘해서 그렇지 뭐.
1: 덕분에 잘 자라고 있어요.

0: 많이 오시나요?
1: 뭐 많이 온다기보다도 자주 오시는 편인데 처음부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교육도 수료를 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어야 되고 네.
0: 아니 근데 뭐 산을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뭔가 재배하고 할 수 있는 곳을 계속 임대를 하시거나 이러면 돈을 많이 버실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굳이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숲은 어떤 형태든 간에 사람이 와야지 관리가 되거든요. 또 사람이 와야지 그 숲이 또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치된 숲보다는 경영되는 숲으로 전환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산림의 큰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제가 만약에 오늘 우리 회장님을 만나지 않고 어디서 갑자기 제가 산을 조그만한 산을 하나 물려받았다고 하면 아유 이거 뭐 크게 뭐 돈은 안 되고 뭐 값이 나가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아유 뭐 뭘 해 저걸 그냥 내비두고 뭐 누가 와서 뭐 좀 뭐 채취를 하겠다거나 그럼 뭐 하시라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대부분 저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산을 잘 경영하고 운영을 하면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네.
1: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임업인들은 왜 이렇게 새벽녘이 빨리 오지 않는가 이 밤이 왜 이렇게 긴가
2: 그럴 것 같아요.
1: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산림 경영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숲이 갖고 있는 환경적 기능 외에 숲의 자원과 숲의 생산성을 빼놓으면 대한민국의 3분의 1을 놓게 되는 거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3: 그럼 좋은 일 다 해주시네요.
1: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루 더 산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버지는.
0: 그냥 제 느낌인데 네. 오늘 우리 회장님하고 여기 한 바퀴 돌고 이러고 보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잘 산과 숲을 관리하시는 것만으로도 진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애국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0: 아니 그러면 아드님도 지금은 이 같이 산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1: 네, 같이 하고 있고요. 어...
2: 나중에 그 82만 평 물려받는 건가요?
1: 그렇죠.
0: 아니 저 궁금한 게 그 네. 나중에 산을 물려받았는데 아 나는 뭐 크게 관심 없으니까 좀 팔아야겠다 그러면 어쩌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1: 네, 후대에서 우리가 산을 뭐 새롭게 새로운 방법으로 경영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물려주는 의무가 있지 그것을 제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2: 바꾸는 건 이제 네, 그들의 몫이다.
1: 그들의 몫이고 네. 나는 그까지의 의무를 다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나는 내 속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하는 거는 본인의 뜻을 따는 거죠.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감탄구는 지가 이제 야단 맞는 거지.
0: 회장님한테 산이란 뭔가요?
1: 저는 어릴 때부터 숲에서 태어났고 또 어릴 때부터 산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숲은 산은 그냥 저희인 것 같아요.
3: 그냥 주어진 나의 의무이자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중에 만나러 갔을 때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지켰다고.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2: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

0: 제가 원조가 몇 개 있습니다.
1: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이제 와인 터널까지 만든
0: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1: 이거 유명한 스케일.
3: 너무 잘 알죠. 어,
2: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1: 90년대
2: 300억 정도 전 재산을 저한테 몰빵했어요.
0: 내가 어떤 도움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래 사람이구나.
4: 성도 여호!
5: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그동안 수많은 사연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말 못할 고민과 배움의 성장을 함께 지켜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1: 네, 너무 아쉽죠. 이제 배우고 왔는데.
0: 네, 그러게요. 너무 아쉽습니다.
2: 근데 네. 이제 빈자리 뭐죠?
0: 아, 여기 빈자리요? 특별한 손님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자 오늘은요. 어디서도 꺼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진짜 고민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성스러운 상담소입니다. 자 먼저 성스러운 상담소 문을 활짝 열어줄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11살 딸과 8살, 4살 아들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 딸에게는 아주 독특하고 시원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3: 뭐지?
0: 집안에서 옷을 훌러덩 벗어던지고 거의 자연인 상태로 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억지로 입게 하자니 부모 자녀 간의 애착 관계가 깨질까 봐 걱정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3: 좀 사연을 듣는데 남일 같지가 않아요. 뭔가
4: 왜요?
3: 좀 이성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데 또 집에서 꼭 반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혹시 집에도 계시잖아요.
0: 네네 하고 있어요. 네.
3: 저희 집에도 사계절 내내 반스보이로 활동하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0: 어느 집에 한 분씩 있어요. 저는 네. 이제 아빠랑 살 때 저희 또 아빠 실명 걸어놨어요. 아, 죄송합니다.
5: 이 서단계 3년이면 풍월은 얼만다고.
0: 어머, 그 속담 어떻게 하는 아니야, 진짜? 속담 어떻게 하는 사람이지?
5: 대한민국 산 지 25년 했는데, 그걸 부르면. 내가 그 사연 딱 듣자마자 이 저는 그 경계 교육이 이렇게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0: 경계 교육. 쌤 씨가 부모의 첫성 교육 마지막 회차 되니까 경계 교육을 이미 거의 뭐 파악하신 사람처럼 말씀을 하신데 진짜 뿌듯하네요. 아, 우리 다 경계 교육 이제 알잖아요.
3: 맞아요.
5: 이 정도 뭐 기본이죠. 저도 뭐 공부 많이 한 아빠예요.
3: 맞아요.
0: 정말 맞아요. 이게 진짜 성교육은 부모가 준비가 되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우선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이죠. 방하연 양의 어머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맞아요?
3: 언니 아니에요.
0: 동생 같은데. 예. 자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사연을 들어보면 따님이 집에서 이렇게 편안한 목장으로 지내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하연이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6: 12살 만으로 11살이에요.
0: 만으로 11살. 네. 지금 몇 학년이에요?
6: 5학년. 네, 초등학교 5학년.
0: 5학년.
6: 네. 아직은 좀 애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최근은 이제 조금씩 가슴이 발달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렇게 어릴 때처럼 아빠가 이렇게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도 아직도? 감겨주고 하기는
0: 네.
6: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빠는 그래도 이제 남자니까 네.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0: 예.
6: 근데 아직 그런 말을 하기에는 이 아빠랑 애착관계가 끊어질까 봐 좀 조심스러운.
7: 근데 저는 진짜 완전 판박이에요. 저희 막내딸이 저랑만 샤워하려고 하고.
0: 아직도?
7: 네, 지금 초3인데. 근데 엄마랑 또 안 씻으려고 그래. 저랑만 씻으려고, 저랑만 잘라고 그러고.
0: 아빠랑 관계가 훨씬 좋군요.
7: 네, 근데 저도 빤스보이라서.
3: 빤스보이시구나.
7: 네, 그래서 애한테 뭐라고 하기가 뭐한 거예요. 아빠는 안 그러는데.
0: 집집마다 한 명씩 있다니까.
3: 빤스보이들.
0: 아유, 정말.
3: 다 찢어버릴 수도 없고. 네.
0: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인규 씨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함과 경계 사이에서 이렇게 줄타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저희 제작팀이 하연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일상을 관찰해봤거든요.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8: 충남 보령에서 방씨 3남매를 기르고 있는 엄마 김유나입니다.
9: 아빠 박용환입니다.
10: 첫째 방아연입니다.
11: 둘째 방아연.
0: 다 예쁘다.
12: 아이고, 아름다운 가족.
0: 아, 이제 마당에 서서 너무 좋네요. 이렇게 아이들 뛰어놀 수가 있어서. 아유, 잘해.
12: 동생이랑 잘 놀아줘. 네. 엄청 착하네요.
10: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빠.
0: 아빠 너무 좋아하는
12: 거 같아. 아,
13: 여보, 왔어?
12: 아빠랑 사이가 네. 아주.
13: 하연아, 샤워하러 가, 얼른.
10: 짜잔아.
13: 땀 흘리고 왔으니까 빨리 씻어.
10: 샤워를 씻겨줘.
9: 알았어. 씻으러 가자.
13: 창피하지도 않냐? 몇 살인데?
10: 안 창피하거든?

0: 이제 엄마는 일어나도 남아.
1: 나는 그런 에너지는 없어.
2: 오빠 좀 할 수 있잖아요.
0: 이제 동생들은 아무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씻을 때가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아이들 씻을 때 같이 씻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사실. 하연이도 어렸을 때 계속 저희랑 같이 씻기도 했고.
3: 5학년쯤 되니까 왠지 모르게 이제 같이 씻기는 씻으면서도 서로 약간의 어색함이 조금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들어가면
4: 네. 하루 아침에 뚝 하실 수 있을까요?
3: 어렵지 않을까요? 남도 아니고 이별하는 것도 아니고 점차 네.
0: 하연아
2: 하연이 옷을 안 입었구나
0: 하연아 딱 샤워하고 나왔을 때 보면은 이렇게 몸 전체 라인이 이렇게 좀 많이 성숙해진 것 같더라고요. 아기 때랑은 다른 몸이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까지는 얘기하는데 그 이상 저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2: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엄마 마음이.
0: 아기가 아니야.
2: 아기가 이제 아니니까.
4: 꼼지각죠.
5: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생각들어요. 오빠 앞에서는 괜찮지 않을까요?
4: 부끄럽거나 뭐 이런 건 아직 없어.
5: 네.
2: 아니야, 이거 디카페인이란 말이야. 잠 못 자.
0: 하엘이도 이제 2학년, 3학년 금방 이제 고학년 되고 아무래도 집에 남자가 셋이나 있는데 계속 그러고 다녀도 되는지 좀 걱정은 돼.
3: 뭐 중학생 되면은 그래도 지금처럼은 안 하겠지. 바뀌겠지, 지도.
0: 너무 창피한 걸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
3: 어렸을 때부터 계속 샤워도 같이 하고 같이 자고 해서 그런 거 아닐까?
0: 아직 이렇게 하연이를 품에 끼고 살고 싶은 그런 거 아니야?
3: 중학교 나이쯤 되면은 그때 따로 잠도 따로 분가해서 자고 조금 더 있다 생각해보자. 조금만 더 있다가 생각해도 안 늦을 것 같아.
0: 왜? 멀어지는 것 같아. 딸이랑 멀어지기 싫어? 보내주기 싫어?
3: 그치.
0: 너무 편한 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다른 데 가서도 다른 남자들한테도 이렇게 좀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지난번에 제 남동생이 놀러 왔을 때도 밖에 외삼촌이 있으니까 엄마 화장실에 옷 좀 가져다 줘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엄마가 외삼촌은 가족이잖아요. 엄마랑 외삼촌은 다 커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그랬더니 그럼 할아버지랑도 안 봐요?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놀라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아이한테 교육을 시킨 적이 없구나.
3: 제가 너무 성교육을 잘 못 시켰나 아니면은 너무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나.
2: 아 근데 진짜 가족이 굉장히 또 친밀함이 사이도 너무 좋고
0: 나와요 화면에서.
2: 그쵸? 아버지가 뭐 그 딸을 너무 막 그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6: 따님이 아빠의 스킨십을 평소에도 그렇게 좋아해요?
0: 네, 잘 때도 아빠 이렇게 만지면서 하는 거 좋아하고요.
2: 아빠랑 만지면 네, 좋구나.
0: 그리고 이제 머리 숱이 많아서 머리 감을 때 이제 너무 귀찮은가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막 머리 감아달라고 어리광도 부리고 남편도 아직은 해주는 걸 좋아하고.
6: 네, 그럼 하연이가 그렇게 시원하게 하고 다닐 때 아빠랑 엄마 반응은 어떤 편이에요?
0: 저나 남편도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가리고 다니질 않기 때문에
1: 찾았어. 범인을 찾았어.
2: 찾았어. 밤 나왔어.
0: 그래서 하연이한테만 이렇게 너 입어라 이렇게 하기가 좋고.
2: 그렇구나.
6: 하연이는 자존감도 높고 그리고 몸의 변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해 보여요. 네. 가슴이 나오면 고초경 한다는 신호인데 그게 이제 다 컸으니까 뭐 창피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죠.
2: 예. 근데 약간 저는 바로 그런 말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답답하면.
1: 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창피한 줄 알아. 바로 나.
2: 나이가 몇인데.
0: 근데 왜 안 좋은 거예요?
6: 네, 이 몸을 가리는 이유를 이제 수치심하고 연결을 하면 이게 왜 몸이 좀 부끄러운 것이다, 숨겨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몸의 주인이 이제는 너니까 누구한테 보여줄 때라든지 누가 만질 수 있는 거라든지 이거를 네가 결정할 수

0: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끼리도 이 각자의 공간, 몸과 공간은 존중을 좀 해줘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즉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고 사생활, 나의 독립, 나의 신체 자율권하고 연결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2: 가족과 아이가 굉장히 긴밀하고 애착 관계가 좋은 것 같아서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오래된 습관을 좀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너 이제부터 아빠랑 목욕하지 마. 동생이나 가족들과 같이 목욕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상실감도 사실은 꽤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이를 먹으면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나? 이렇게 느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터파크 가면은 옷 입고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옷을 입고 한다라는 식으로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아빠하고 보내는 시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같이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3: 이 집은 제가 볼 때 상실감은 아빠가 제일 클 것 같은데. 나 이제 뭐 하연이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아빠가 지금 네, 막 충격받으시지 않을까.
4: 지금까지의 육아에 있어서 그 확실한 남편의 영역이 목욕과 재우는 거. 그거를 이제 하지 마라 하면은 이제 조금 아빠와의 거리감을 좀
3: 아빠가 제일 충격받을까 봐 아빠 오늘 아빠 상담을 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빠가 제일 걱정이 솔직히 그렇죠?
0: 네. 아빠 나 이제 내가 할래 그럼 또 아빠가 뭐 아빠 싫어졌어? 뭐 아빠 서운해?
3: 대부분 다 그래요.
0: 얘기를 하면 네 그렇게 하면 아이가 불편해도 또 계속 할 수 있어요.
1: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0: 네 그럼 이제 이 얘기는 성적 동의에 있어서 불편해도 좋은 사람이면 해야 돼라는 것이 생길 수 있죠. 이게 나중에 성경험 같은 걸 할 때도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계속 얘기를 하면 거절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적 동의는 가정에서 가장 안전하게 배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지금은 이제 분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 네. 갑자기 헤어지기가 쉽지 않을 텐데.
1: 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5: 저희 쪽에서는
3: 본인 상황으로 몰입했어.
5: 이걸 하기 위해 하루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딸과 목욕하려고.
3: 네, 맞아. 그것도 인정. 그것도 네. 인정.
5: 근데 이제 목욕물을 닦고 이제 멀리서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3: 다른 대안, 다른 대안.
0: 근데 그 하연이가 이제 귀찮아서 아빠한테 머리를 감겨달라고 할 때도 이거는 혼자서 해야 될 일. 어차피 내가 내 몸을 관리하고 돌보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귀찮다고 자꾸 미룰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시간을 잡으셔서 딸하고 좀 샤워를 하세요. 목욕을 좀 하시면서 어떻게 닦는 건지를 좀 가르쳐주시면 좋겠어요.
3: 부모 역시 아이와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연이네 3남매 가족의 앞날에 더 큰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 고맙습니다.
1: 다음
5: 할게요. 네.
3: 자, 이 열기를 이어받아서 다음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엄마와 대화도 많이 하고 언제나 해맑은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녀석이 벌써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그리고 얼마 전엔 SNS에서 영상을 봤다면서 엄마, 우리나라 키스는 이렇고 외국 키스는 이래 하면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1: 세상에.
3: 아,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순간 몸이 굳었는데 혹시 우리 아이가 벌써 인터넷에서 19금 콘텐츠를 접한 건 아닌지 겁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아유 세상에 아니 근데 요즘에 그렇게나 그런 영상이 쑥쑥 뜨더라고요.
3: 우리도 모르게.
1: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볼 때는 괜찮은데.
3: 아 우린 괜찮아요.
1: 너무 좋은데? 이제
3: 아니 너무 좋은데 하지 말고. 이게잖아요.
1: 괜찮은데. 애기들이랑 같이 볼 때 떴으면 진짜 당황했을 것 같아요.
3: 진짜 당황하죠.
5: 저는 남자친구가 초4에 생겼다고 하면 저는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이제 샤워도 못 하는데 남자친구한테 뺏기면 진짜 저
3: 네네네.
5: 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3: 아니 근데 고1, 고3 우리 첫째, 둘째는 여자친구 좀 사귀어본 적이 있어요?
5: 지금 둘째가 네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3: 있고.
5: 새벽 3시까지 여자친구를 통화하고
3: 아이고
5: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라 못하겠어요.
1: 아빠 닮아 사랑꾼이네. 네.
3: 사랑꾼이네 진짜. 네. 근데 뭐 여러모로 좀 고민이 많겠어요. 우리 인디 아빠도
5: 너무 많습니다.
6: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외국인 키스하고 한국인 키스는 잘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3: 그래요? 아 그래요?
6: 아, 뭐가 달라요?
3: 아 모르겠어요. 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6: 아 조금 달라요?
3: 아, 조금 달라요.
5: 많이 다르죠.
6: 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워낙 많은 정보 아이들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호기심 당연히 생기는데
3: 맞아요.
6: 숨기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또 좋은 기회라고

0: 생각해요.
1: 그러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를 아주 편한 상대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가능한 행동일 것 같은데, 자, 과연 4학년 딸내미 가윤 양과 엄마에게는 어떤 고민들이 숨어 있는지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2: 안녕하세요. 저는 가윤이 엄마 김현정입니다. 저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이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이성으로 좋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동경? 좀 이상? 이런 것 때문에 호감을 갖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3: 좋은 생각이야.
2: 알겠어. 가윤이 지금 남자친구랑 얼마나 됐지?
3: 63일 정도.
2: 63일 정도.
3: 날짜
2: 셌어. 친구들하고는 비밀인 거야? 학교에서 몰라?
3: 아는 애들은 있는데 남자애들은 그걸 몰라.
2: 오, 전 남자친구가 알까봐? 좀 미안해서?
3: 근데 미안하진 않아.
2: 왜?
3: 걔가 잘못해서 헤어진 거잖아.
2: 한번 이제 가윤이한테 물어봤어요. 왜 헤어졌는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예뻐해주고 존중해주고 잘해줘야 되는데 약간 나를 너무 편하고 짓궂게 대해. 너는 이제부터 나랑 그냥 친구하면 되겠다 하고 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어머니 쓰네. 그죠?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요?
2: 난 좀 궁금한 것도 있거든?
3: 아니 뭔데?
2: 너희들 손 잡고 다녀? 한 번도 안
3: 진짜 많아.
2: 지금 손 잡고 싶은 거야? 그 윤이 그 친구랑은 허그하거나 이런 적은 없네? 지금 남자친구랑은? 손도 안 잡은 거니까.
3: 하고 싶지.
2: 왜 하고 싶은데?
3: 그냥 좀 더 친해진 느낌이고 이야 진짜 내가 이제 진짜 사랑을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오잖아.
2: 특별한 느낌.
3: 특별한 느낌. 어 맞아 딱 그거야.
1: 진짜로 많이 나가고 싶어. 걱정되지. 우리 엄마 마음이 싫어요.
2: 가인이는 저 드라마 본 적 있어?
3: 응 나 저거 그 노래 알아. 너무 가까운데?
4: 이렇게 하면서 다
1: 먹는 거, 아 먹는 거, 아 그거
3: 먹는.
2: 같이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키스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진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때 채널을 돌리기에는 약간 좀 민망한, 제가 좀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가인 눈치를 한번 살피고 그대로 봤었죠.
3: 엄마 나 그 미국 뽀뽀랑 한국 뽀뽀랑 차이점을 좀 알아.
2: 미국 뽀뽀랑 한국 뽀뽀에 차이가 있어?
3: 있지. 너무 크지.
2: 어떻게 큰데?
3: 약간 한국은 약간 뭔가 약간 아련하게 약간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이러고 이해를 해 그냥.
2: 아까 먹는다고 한 게 그거야?
3: 응.
2: 입술?
3: 입술을 먹고 미국은 약간 상상인데.
2: 상상이네? 어디서 봤는데?
3: 릴스.
2: 릴스에 나와?
5: 릴스에
3: 나와. 약간 쩝쩝해. 쩝쩝쩝. 약간 뽀송뽀송하게 호시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쫙쫙 약간 이런 느낌.
1: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2: 엄마 내가 우리나라 키스랑 외국 키스를 보여줄게 하면서 저한테 입에다가 뽀뽀를 하는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교를 할 수 있다고? 그냥 그걸 잠깐의 영상을 보고 계속 그런 장면을 보고 또 보다 보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스킨십 자체가 너무 편해질까 봐?
3: 릴스에 떠가지고 봤는데 엄마한테 한번 말해주면 이뻐서 그냥 근데 갑자기 엄청 궁금해지는 약간 그런 거 됐어요. 너무 유행하는 거면 계속 보고 싶어서.
1: 정말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100번, 1000번 공감을 하실 그런 사연 같습니다. 아이는 뭐 벌써 커서 뭐 연애도 하고 뭐 스킨십 문화에 대해서도 조잘조잘 막 궁금해서 떠드는데 사실 우리 마음은 막 타들어가죠. 엄마가 막 조근조근 천천히 말씀을 하시는데 저 얼마나 애가 탈까? 나는 좀 나도 딸 엄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 걱정이 많이 됐는데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2: 스킨십에 대해서 약간의 무게가 있다는 거를 알고
1: 물어보는 거죠.
2: 네,
1: 예.
2: 그러면 좋겠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진 않을까.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어디까지

0: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괜찮은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가 아예 없겠더라고요.
1: 어렵죠.
0: 근데
1: 알잖아요. 손잡으면 뽀뽀하고 싶고 이런
0: 네.
1: 것들을 알기 때문에 너무 어리잖아요, 아직.
0: 네,
1: 그쵸?
0: 맞아요.
1: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성적 호기심은 없애야 될 문제는 아니죠. 그거 없으면
0: 이상한
2: 오히려 더
0: 거지. 오히려
2: 걱정이에요.
0: 본능이니까.
2: 예,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있는 거고, 요걸 이제 잘 다뤄주면 되죠. 아까 왜, 외국식
0: 미국
2: 키스와
0: 뽀뽀,
2: 한국식
0: 한국
2: 키스,
0: 뽀뽀.
2: 뭐, 이렇게
0: 네.
2: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 되죠. 사람들은 좋아하는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네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표현하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스킨십은 두 사람이 동의를 하고, 정말 좋아야만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툭 던져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집 근처에 학교들이 너무 많잖아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스킨십이 생각보다 진한 거예요.
1: 맞아요.
0: 이거는 정말 부부여야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뒤에서 뭐 안고 있는다거나, 이제 가인이가 다니는 학교도 주변이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상황을 계속 목격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보면 모르게, 네,
1: 스며드니까.
0: 스며드니까.
3: 어머니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주변 환경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영상물, 컨텐츠 이런 것들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그런 스킨십에 영향을 받는다고까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단언하기는 좀 어렵죠. 그럼에도 걱정되시는 마음은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지만 가윤이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영상에서도 봤지만 전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짓궂은 장난을 하니까 나를 소중히 대하지 않네 하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0: 나보다
3: 이별을 하는
0: 나아요.
3: 거예요.
0: 난 소중하게 안 돼. 또난 내가 좀 끝까지 따라갔어. 나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가윤이가.
3: 1년을 사귀었는데도 그걸 선을 긋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걔가 뭐 속상하지 않을까 했을 때, 아무 뭐 그거는 뭐걔 일이지 이렇게 이제 I don't care 하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아이가 단호하구나, 마음이 단단하구나, 경계가 잘 지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도 어머니께서 그런 부분들을 가정 교육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굉장히 잘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가윤이를 믿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1: 진짜
3: 들더라고요.
1: 무서워. 그럼 진짜 이제 딸둘 맘으로서 궁금한 게, 구체적인 좀 스킨십의 기준은 아이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 건지. 아까 보니까 가윤이도 막 손잡고 싶다고
0: 네,
1: 그랬잖아요.
0: 맞아요.
4: 손은 괜찮지 않나요?
0: 손까지 괜찮아요? 가능해요?
5: 손 괜찮아요.
0: 나는 조금 그런데 아직은. 네.
2: 엄마가 그렇게 정해주면 넘어가고 싶어요. 자기가 정해야지, 자기가.
1: 자기
2: 그래서
1: 스스로.
2: 대신 이제 스킨십의 세 가지 기준은 좀 알려주는
0: 세
2: 게
0: 가지
2: 좋죠.
0: 기준.
2: 내가 정말 원하나. 근데 이거는 가윤이 잘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막다 한다니까, 그리고 혹은 또 아까 상대가 서운할까봐 가윤이는 안할것 같아요. 네. 둘째는 내가 원하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몸을 뺀다거나 이런 신호 알아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행동 한 뒤에도 내 마음이 계속 편할 건가도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불안하거나 숨겨야 될것 같다면 좀더 기다려야 되겠네라는 걸 알게 해주면 되죠. 아이한테 지금 뭐 스킨십 완전히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도대체 뭔데? 라는 생각도 할것 같고, 또 그냥 넘어가면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기준을 세우게, 너는 어디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키스를 한다면 네가 그 사람을 어느 정도로 좋아해야 할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는 게 아이가 도움이 될것 같아요.
1: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0: 저 지금 아주 많이 후회가 되고 있는데요.
1: 왜요?
0: 가윤이가 같이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 그쵸. 감성을 폭발해주세요.
0: 네. 그게 지금 너무 아쉽고 좀 혼자 온게 후회되는 것 같아요.
1: 아유, 너무너무 진짜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다행입니다. 가윤이의 건강하고 예쁜 사랑을 저희 부모의 첫 성교육도 한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는 사춘기 전 단계였다면 이제 진짜 사춘기 아들을 둔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강력합니다. 자, 이번에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아, 게임을 하는군요.
0: 네.
1: 요즘 아이들 게임 더 좋아하니까.
6: 행복한 시간이
0: 콧노래까지.
1: 너무 행복한데? 왜?
7: 뭐야?
0: 게임하지 뭐라긴 뭐래.
7: 게임 지금 몇 시간째니?
0: 3시간.
7: 3시간이, 할 일도 많은데, 저 그렇게 하면 돼? 적당히
0: 되지.
7: 해.
0: 알겠어, 들어가.
7: 내가 방문 닫고 있지 말라 그랬지. 문 닫지 마.
0: 왜?
7: 닫지 마. 문
0: 알겠어.
7: 열어놓고 있어.
0: 알겠어, 들어가.

0: 사실 이거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 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화내는 게 없거든요.
1: 저는 문이 닫혀있어요. 본능적으로 가요. 저도 혜원이한테 좋게 그냥 해야 되는데 문이 닫혀있는 거 보면 화부터 나서 뭐 하냐고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콱콱콱콱 해가지고 야! 문을 닫으면 걱정 불안보다는 화가 나요. 굳이 나한테 뭐 말 못할 게 뭐 있을까?
2: 방문의 방에서 또 조율을 하실 여지는
1: 없어요.
0: 매번 쌓여가지고 이제 엄마도
2: 이유는 뭐야?
3: 그냥 방은 제 공간이니까 저만의 공간 약간 그런 걸로 하고 싶은데 문이 열려 있으면 다 들리고 다 보이고 하니까 좀 그렇죠.
2: 잔소리로 들리고 좀 짜증나고 이러기도 해?
3: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0: 어머, 와, 이제 아들도 쌓인 게 있네. 어머니 아들도 쌓인 게 있어요.
1: 이제 어느 정도 저의 테두리 안에서 통제가 가능했는데 인제는 자꾸 이 테두리를 깨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기는 깨려고 하고 나는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충돌이 지금 조금 커지고 있는 느낌.
0: 야야야, 우리 내일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4: 지금 웃는 거 처음 알았는데요? 엄마한테 이 표정 안 나오잖아요.
3: 여기 와서 뭐 먹을 거냐? 아, 전 조금 있다.
0: 아, 왜?
1: 누구랑 통화했어?
3: 누구긴 누구야, 친구지.
1: 언니, 말소리가 들려서.
3: 아, 왜 들어?
1: 안 들었어. 들린 거지.
3: 아, 가. 나 친구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5: 우리 집이다.
6: 저의 사춘기를 보는 것 같아.
2: 혜연이가 키스해봤다 했는데 어머니는...
1: 어, 나 깜짝 놀랐어요.
3: 저는 일단...
0: 그래. 맞아. 그래. 이렇게 생글생글했는데.
7: 그래. 입꼬리도 잘라주셨는데.
1: 이모들은 야, 주변에 예쁜 여자친구 있어? 나가 이러고. 뭐, 어, 있어. 그 저는 이제 옆에서 놀래죠. 이렇게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모가 얘는 엄마가 내가지고 이런 것도 모르냐고. 정확한 그거를 확립을 시켜주고 싶은데 지네들끼리 떠들면 안 좋은 것까지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행동할까 봐 좀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또 하기에는 또 좀...
2: 여자친구랑 있을 때 어떤 게 좋아?
3: 그냥 좋아요. 딱히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은 뭐가 좋지? 그냥 좋은데?
0: 어, 야야 이렇지! 야야 이렇지! 이러지랑 이렇지!
1: 그만 해봐라 이제 다른 거!
0: 알겠어.
1: 책도 좀
0: 팔이
1: 보고.
0: 지금 닫혀있는 거야?
3: 닫혀있는
0: 거야?
3: 이거, 이거는 닫혔어요. 발로 찼는데 맞아가지고. 어머!
1: 이 나를 아, 위해서... 아, 닫힌다 또! 몸으로 좀 놀지 마.
8: 왼손은 아직 팔팔하잖아.
3: 어, 그래 아. 왼손으로 놀자.
8: 왼손을 안...
1: 3살쯤에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데 이제 놀러 갔다가 이제 동생이 누워 있는데 그 주변을 돌다가 여기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거기 철심을 받고 수술을 해놓으니까 이제 저한테는 그게 이제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로 남겨져 있어요. 이제 어릴 때는 단순 장난으로 봤는데 이게 이제 사춘기 들어오고 몸집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는 걱정이 돼요. 이게 이제 공격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싫기는 한데, 근데, 어, 아, 이게 동생한테 하는 테스트 정도인가? 이런 생각도 없잖아, 살짝 들기는 해요. 야, 그만! 너네들 좀 와봐.
3: 왜? 뭐가?
1: 내가 몸으로 놀지 말라고 그랬잖아.
3: 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1: 아니, 이거 봐봐. 어?
3: 아니, 그 솔직히.
1: 노는 거는 좋은데, 다치잖아.
3: 근데 솔직히 이거 놀라서 다친 게 아니라, 지금 혼자서 쇼파 올라가다가 내, 자빠져가지고, 내 다리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1: 니는 형 엄마 때렸다 그랬잖아.
8: 나는 때린갈라 했더니.
3: 아니, 얘가 자꾸 쇼파 저기까지 올라가려고 했는데, 내가 오지 말라고, 막 이러고.
9: 억울하고.
0: 형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9: 억울하고.
0: 막 우리 자빠져가지고, 막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3: 내 말을 좀 좋아, 얘가.
1: 우리 말도 듣고, 얘 말도 듣잖아.
0: 근데 또 엄마는 또 이제 동생이 안쓰러우니까
4: 그렇지.
0: 자꾸 다치고 어떻게 또 혜원이 기분 나빠졌네. 저는 이번 영상 보면서 정말 심장이 아주 그냥 막 쫄깃해졌습니다. 혜원이 어머니 마음이 저는 100번 1000번 이해가 되거든요. 방문이 일단 닫혀있다 그러면 솔직히 막 저 안에서 애가 도대체 뭐라는 걸까 혹시 이상한 건 보지 않을까 뭐 온갖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잖아요. 뭐 저라도 막 쿵쾅쾅 문 열려고 막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너무 이해가 갔어요.
10: 근데 저는 그 혜연이 마음이 또 너무 이해가요. 그 남자아이들은 사춘기 되면 자기만 동굴이 필요하거든요.
5: 맞아.
10: 이 문 열려 있으면 온 우주가 뭐 이렇게 나를 감시하는 기분이 들어요.
4: 진짜 우주인데
10: 또
5: 그리고 항상 또 통화할 때 엄마가 쓱 나타나면 우리 또 비밀을 또 지키고 싶고 또 엄마한테 또 얘기하면 혼나고 맨날 둘이 아웅다웅해요. 저희는 그게 걱정이에요. 항상 둘째 방은 바람이 불었대요. 또 문을 확 닫아요.
4: 그치, 그치. 바람이 불어요. 네,
5: 창문도 맞아, 작은데 맞아. 그렇게 큰 맞아, 바람이 불어요.
4: 풍이 불어. 네. 어느 집이나 난립니다, 여러분. 네.
9: 그 사춘기 남자애들, 여자애들도 그렇지만요.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들이 이 아이의 성장 속도가 똑같지 않아요. 팔도 길어지고 다리도 네. 길어지고 이게 얼굴 봐도 왜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여기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팔다리 쓰는 게 자기 생각과 달리 뭐 뭘 찬다든지 넘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성장에서 속도가 달라서 얘가 미처 그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습관이.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10: 그럼 때리려고 네. 때리는 거 아니었다.
4: 그러니까 갓 태어난 기린처럼. 엄마 나도 모르게 그만.
10: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니 난 지금 내 팔 내 탈이 하지 않아서
4: 그 소리 말한 거 못
10: 때리고 저 칼려다가 맞았다.
4: 그렇지 그렇지.
9: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안 돼요.
4: 완전 장난꾸러기들.
6: 네, 아이가 하는 행동 정말 사춘기 들어와 있는 남자애구나. 확연히 정말 보이고 뭐 얼굴 표정에서 또 눈빛까지 엄마를 아주 잡아먹을 것 같은.
4: 여자 친구 전화했을 때랑 표정 너무 달라요. 아, 진짜 좋아하다. 완전 섭섭했어.
6: 네, 그래서 저도 뭐 저의 사춘기도 한번 다시 또 생각이 나고 그랬었는데 어머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선생님들이나 주변 어른들이 혜훈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11: 제가 보는 혜훈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죠. 학원이든 학교든.
4: 선생님들한테.
11: 그쵸. 그러면 그렇게 세상 착한 아이가 없어요. 아,
4: 근데 얼굴이 반전이다. 반전이다.
11: 네.
6: 얘가 밖에서 그렇다고? 근데 집에서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거나 때를 쓰거나 그건 내 부모가 그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단 많이 아이가 참고 있다예요. 엄마 그냥 딱 한번 째려보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면 사춘기 남자의 양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4: 양반 타이틀 받았습니다.
6: 그 정도면
4: 양반이다. 축하받아야 되는 거고요.
6: 다만 현재는 사춘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옛날에 비하면 전두엽에서의 어떤 통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부모님에게서부터가 먼저 분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옆에 있는 부모와 가족에게서부터 먼저 분리가 일어나서 나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방문을 닫고 비밀이 생기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자기 모습이 있거든요. 자기의 맞아요. 핵심이. 근데 그걸 자꾸 알려고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협받아요. 자기 정말 안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네. 성장하고 성인이 될 수 없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어머니께서 너 떳떳하면 닦아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예요. 정말로. 부모도 우리 닦을 수 있나요? 아이한테?
4: 없습니다.
6: 닦을 수 없죠?
10: 닦을 수 없어요.
4: 제가 우리가 많아요.
6: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요?
5: 미안합니다.
4: 난 닦을 수 있어요.
1: 아니에요, 언니.
6: 근데 사람은 이제 나로서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거를 사춘기 때 시작하는 거라서 저렇게 방문 꽝 이렇게 하는 거죠. 어머니가 동생하고 관계를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렸을 때 혜유지하고 동생 관계 어땠는지 사이가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11: 둘의 사이는 너무 좋아요. 지금 형아를 뭐 캠프를 따로 보낸다고 하면 나는 형아가 없으면 안 돼. 힘들어. 이렇게 동생이 얘기를 하고 혜훈이도 뭐 과자를 사준다든지 어디 나가면 동생을 챙겨내. 좋아요. 근데 노는 게 그래서 그런데
9: 혜훈이가 동생을 이제 아끼는 마음도 있고 네. 보호자라는 네.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자기도 좀 놀고 싶고 네. 자기도 어린데 걔를 돌봐야 하는 부담하고 억울함도 좀 있었을 네. 것 같아요. 맞아. 힘 조절이 안 되는 거고 동생이 어쨌든 자꾸 다치니까 거친 신체 놀이는 좀 안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동생이 다치면 그냥 사과해서 끝나면 안 돼요. 동생이 이렇게 됐고 동생은 이런 것들이 불편한데 넌 어디까지 네가 책임을 질래? 그리고 네가 그렇게 보여줘야 동생이 좀 서운한 마음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죠. 혹시 어머님의 원부모님, 그러니까 원가족이 네. 엄격하셨어요?
11: 저도 이제 뭐 말을 잘 들었던 딸이 아니다 보니까는.
4: 어 저기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11: 세훈아, 엄마가 달라지는데.
4: 세훈아, 뭐 말을 안 듣는 거로 말씀 안 하고 하신데. 아, 진짜 어머님도 모시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 어머님 모시고
4: 많이 당황스럽네요.
11: 예, 예. 어 저희

0: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또 너무 심해서는 안 되긴 해요. 그것도 사실 결과적으로 돌고 돌면 똑같은 결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심을 잡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1: 네. 아니, 근데 두 분 다 사춘기를 겪어보셨잖아요.
2: 네.
1: 통제받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3: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 항상 기회를 주세요. 전 누워서 수박을 먹었어요. 누워서 씨도.
1: 하지 않아요. 누가 네. 씨를 누가 받아요?
3: 씨도 누워서 뱉었어요. 네. 방바닥에. 아빠가 은지야, 앉아서 먹어. 소된다. 음메에서 막 그래서
1: 진짜 말 안 들었고
3: 은지야 앉아서 먹어 계속 넣어서 씨 뱉었어요. 아빠가 먹기 편하게 얼굴에 수박 부어주시더라고요. 네, 저 편하게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 삐뚤어졌죠. 누운 채로 방에 막 계속 누워서 가고.
1: 인규 씨는 어떠셨어요?
4: 저는 제가 하루 10시간씩 게임하고 거의 가출도 많이 하고 부모님 말 잘 안 듣고 그 공부도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게임하지 마. 공부해. 이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2: 내가 안 했습니다.
4: 내가 안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그게 항상 걱정이니까.
1: 양심이 찔려요.
4: 말을 못하고 엄마한테 좀, 엄마는 그래도 좀 오히려. 했으니까. 엄마한테 자꾸 돌리는 편이에요. 찔려갖고 말 못하겠어요.
1: 그때 근데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지 좀 상상이 되세요?
4: 예, 네, 그건 이해돼서 효도 잘해야 되겠다.
3: 죄송하고 네. 네, 영상 편지 한번 드리세요, 엄마.
4: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속 만지세게해갖고.
1: 너무 힘들겠구나.
4: 네, 너무 힘들겠죠. 할머니.
1: 네. 진짜
4: 잘 찾아뵙고 잘하겠습니다. 사랑해, 할머니.
1: 뭐 사실은 각자 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진짜 소통이 맞아요, 필요합니다.
3: 맞아요.
1: 소통이 필요합니다. 자, 소통을 위해서는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봐야겠죠. 중요한 건 우리 혜은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화면을 만나보시죠.
5: 너무 궁금하다.
6: 솔직히 다친 직후에는 그냥 손가락 살짝 삐인 줄 알아가지고 뭔 감정이 없었는데 그 손 다쳤다니까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고 좀
7: 떨어 나갈 여지도 있어? 마음이 있어?
6: 저는 그러고 싶죠. 근데 엄마가 그냥 그 말할 의지 없어. 엄마는 그냥 저를 혼내는 거에만.
7: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들도 있어?
6: 많죠. 아주 많죠. 매우 많죠. 셀 수 없죠. 생각나는 것들 하면은 전부 다 엄청난 말들이 들어있어서 안 될 것 같아.
1: 저는 혜은이가 눈시울 붉어지고 뭐 저도 뭐 같이 울컥했는데 속마음을 보니까 진짜 마음이 엄마랑 싸우고 나면 본인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굉장히 받고 싶어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0: 맞아요.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 잘못된 일은 크게 혼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오히려 부가적으로 안 좋은 관심을 더 증폭시키는 영향도 있어요. 칭찬은 받지 않고 안 좋은 일일 때만 계속적으로 한 소리씩 들어요. 그러면 안 좋은 일로 관심 받는 게 아주 익숙해지죠. 아이는 지금 잘 해내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속도 깊은 아이예요. 칭찬, 인정, 애정 표현은 정말로 강력한 보상이고 사춘기라고 해서 부모하고 거리가 멀어진다고 해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까지 변하는 건 절대 아니다.
8: 저게 무슨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 항상 혜은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지적은 되게 잘해요, 제가. 세게. 근데 칭찬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매우 잘하잖아요. 그러면 너만 그래? 다른 애들 다 그렇지 않나? 다 그냥 그렇게 준다고 이제 듣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혜은이가 항상 저한테 너가 최고야. 네가 제일 좋아.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 말이 차마 이런 게 안 나왔어요.
1: 안 해봤구나.
8: 안 해봤어요.
1: 혹시 어렸을 때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8: 아니요. 저도 잘 안 들어본 것 같아요.
1: 그래서.
8: 그냥 몸으로써 엄마, 아빠가 다 해주셨지 말로 이렇게 해주진 않았거든요.
5: 조언하고 평가 같은 거 좀 줄이고 남하고 비교하고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아이가 한 말을 또 한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혜은이가 뭐 학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네 할 일인데 뭐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8: 말고. 그게요.
1: 딸이면 나갔잖아. 야, 딸이면 나갔는데 네가 뭐가 힘들어 이러잖아.
8: 맞아요. 맞아.
5: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힘들어 너 많이 힘들구나. 근데 뭐가 어떤 게 힘들어? 어떤 걸 좀 고쳐볼까? 이렇게 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감정을 좀 이렇게 인정한 뒤에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 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카메라 보고 한번 해보세요. 혜훈아 힘들었니? 한번 해봐.
2: 학원 너무 힘들었어. 엄마 너 너무 학원 힘들어.

0: 그랬니? 어떻게 힘들었니?
1: 어제 보고 얘기하세요. 여기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보고 얘기하시잖아요.
2: 처음에 보고 해도 돼요. 근데 계속 하시면 하루에 10번씩만 하시면 정말 나아지실 거예요.
0: 이게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쳐서.
3: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번. 10번씩.
4: 일단 규칙을 좀 적게 정하시고 분명하게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통제하면 중요한 규칙하고 사소한 요구 혹은 잔소리가 섞여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거거든요. 부모가 없을 때 얘가 판단하고 자기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고 선택권 좀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가 곁에 없을 때 내가 내 행동을 조절하고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2: 사춘기의 터널 중에 가장 힘든 시기가 초기인 것 같아요. 정말 아이가 딱 벽 쌓고 부모를 좀 멀리하고 자기 거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기. 어떻게 보면 아이는 어른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너무 치열하게 싸우거나 독하게 싸우면 돌아올 다리가 불타서 없어진다. 그 부분만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따뜻한 가정의 소통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어떻게 오늘 혜훈이 어머님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어떠셨어요?
5: 도움 되게 많이 됐어요. 아까 불안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그 불안이 제가 통제로 나왔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사실 우리 문제죠.
5: 맞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한 칭찬?
1: 과한 칭찬. 네. 계속.
5: 너무 한번 칭찬. 네. 네. 한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 너무 좋았어요.
1: 다행입니다.
5: 눈물이.
1: 아, 진짜 우리 혜훈이 엄마, 진짜 혜훈이랑 잘 이렇게 관계가 회복돼서 진짜 행복하게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솔직하게 고민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 가득하길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도 역시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성장을 위한 보석 같은 솔루션들로 꽉꽉 채워봤는데요. 부모의 첫 성교육은요, 아쉽게도 이번 21회를 끝으로 아쉬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뭐 사실 저도 진행자이기 전에 이제 한 부모로서 매주 우리 전문가님들의 해답을 들으면서 참 깨닫는 순간이 많았거든요. 제 육아 가치관을 바꿔준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기회에 더 깊어진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길 희망을 해봅니다. 자, 우리 패널분들도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6: 저는 너무 좋았던 말이 성교육은 생활교육이다. 저는 날 잡고 이렇게 하루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말하다가 같이 TV 보다가 같이 놀러 갔을 때 이렇게 생활교육처럼 성교육을 해야 되겠다. 오늘 잘 배우고 우리 아이 세 명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6: 네,
1: 네, 은디 씨도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어떠셨어요?
7: 네, 진짜 여러 회차 배우면서 그냥 다른 것들보다 아이의 이야기를 정말 잔뜩 들어주고 정말 잔뜩 사랑 표현해주는 게 정말 아이와 나를 위한 성교육의 첫 발걸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진짜 잘 배워갔어요, 우리 은지 씨도. 네, 우리 쌤 씨는 어떠셨어요?
8: 부모라는 자격증은 없잖아요.
7: 맞아요.
8: 우리도 실습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도 많고 아이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커가는 거예요. 병수행도 공부할 것 같아요.
1: 네.
8: 좋았어요.
1: 우리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4: 저는 일단 교육방송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정규로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육아가 거의 다 끝난 사람이지만 이런 얘기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나도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를 지금도 키우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선생님 어떠셨나요?
2: 네,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거는 사람은 평생 성장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저 또한 이 방송을 하면서 여기 있는 패널분들 또 시청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부모의 첫 성교육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부모와 아이가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존중하는 문화가 퍼져나가길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성교육해요! 성교육해요.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건설업을 구조적 문제로 가득한 낙후된 산업 분야로 치부하면서 매서운 비판을 쏟아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 건설은 곧 산업화의 상징이자 아무것도 없던 맨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발판이라는 점이죠. 2025년 한국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 따낸 수주액은 472억 달러였습니다. 1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같은 해 한국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 한국형 원자로를 짓게 된 겁니다. 한국 건설이 다시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발 전력 수요로 원전이 주목받고 있고 중동은 멈췄던 대형 발주를 재개했으며 탄소 포집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영역도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나 짓지 못하는 고난도 공사가 한국 건설이 강한 분야입니다. 세계 무대에서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나래 2025년 세계 250대 건설사 순위에서 한국 기업은 12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발점은 초라했습니다. 광복 직후 한국에는 건설을 한국인이 주도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규모 있는 공사는 설계도 시공도 일본인의 몫이었습니다. 장비도 기술도 실적도 없었습니다. 오늘 던질 질문은 하나입니다. 경험도 장비도 실적도 없던 후진국의 건설사들이 어떻게 세계 최고에 올라설 수 있었는가? 한국 건설사들은 6.25 전쟁의 폐허를 복구하며 첫 실적을 쌓았습니다. 이 시기 가장 큰 발주처는 주한미군이었습니다. 군사 도로와 비행장 활주로 같은 미군 공사를 맡으면서 한국 업체들은 시공 경험과 장비 운영을 익혔습니다. 1960년대 들어 공업화가 시작되며 일감이 늘었지만 규모 있는 공사는 여전히 외국 자본과 기술의 몫이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일감을 찾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1965년 첫 해외 수주. 현대건설이 태국 남부 파타니에서 나라티와스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현대건설은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에 고속도로가 없었으니까요. 현장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낡았고 새로 산 장비는 기능공이 다를 줄을 몰라서 몇 달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토질도 한국과 다르고 비가 많아서 골재 건조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결과는 적자였습니다. 약 3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공사비 산정부터 빗나간 겁니다. 하지만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익힌 경험이 1968년 착공한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집니다. 해외 현장은 돈을 버는 곳이면서 동시에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선진국 발주처가 요구하는 공법과 공정관리, 장비 운영을 현장에서 익혔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은 한국에는 위기였지만 중동 산유국에는 기회였습니다. 이 막대한 오일머니를 쥔 산유국들이 도로와 항만을 짓기 시작하면서 한국 건설사들에게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역발상을 했습니다. 빠져나간 달러를 그 나라 건설시장에 진출해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의 중동 첫 대형 진출은 1975년 바레인 아랍수리조선소였습니다. 수주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울산조선소 건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발주처였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공동 출자한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중동 전역으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됐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976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공사를 따냅니다. 사우디 동부 해안의 주베일 산업항 계약 총액이 한국 한 해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거친 먼 바다에 유조선 접안 터미널을 세우는 최고 난이도의 공사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현지에 제조 기반이 없었어요. 현대건설은 해상 구조물을 울산 조선소에서 제작한 뒤 사우디까지 운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무게 400톤짜리 철 구조물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것입니다. 1974년부터 1975년

1981년까지 한국이 해외에서 따낸 공사의 94%가 중동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중동 수주액은 한국 수출액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빠져나간 오일 달러를 건설로 되찾는다는 구상이 석유 파동을 넘기는 데 정말로 큰 몫을 해냈습니다. 송출된 건설 인력도 1979년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 건설의 경쟁력은 가장 싼 가격만은 아니었습니다. 온 타임, 온 버짓.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예산으로 공사를 끝내는 신뢰였습니다.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을 8개월 단축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수주에 성공을 했고요. 납기를 지켰습니다. 사우디 송변전로 건설도 야간 공사를 강행해 약속된 전력망 공급 기한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이 신뢰와 기적을 이뤄낸 것은 악조건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소임을 다한 현장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밤에 일하지 않죠. 1980년대 한국건설은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웁니다. 바로 리비아 대수로입니다. 이 사막 지하수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중해 연안까지 끌어오는 공사였습니다. 문제는 물길보다 파이프였죠. 직경 4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송수관을 수십만 개 생산해야 했지만 사막 한가운데 이를 만들 공장조차 없었습니다. 동화건설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송수관 생산 공장부터 지었습니다. 단순히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산업 기반까지 현장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발주처인 리비아가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 부른 이 20세기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였습니다. 동화건설이 1983년 1단계 공사를 38억 달러에 수주했습니다. 21개국 72개 업체를 제친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2단계 입찰이었습니다. 인도 업체는 훨씬 낮은 가격을 써냈습니다. 동화건설과의 차이는 무려 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가격만 본다면 동화건설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결과를 뒤집은 것은 가격이 아니라 실적이었습니다. 입찰이 진행되던 중 1단계 공사의 예비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물이 공급되는 것을 확인한 리비아 정부는 공개 입찰을 무효화하고 동화건설과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물이 흐르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리비아의 성공으로 재계 10위권까지 올랐던 동화건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 대림산업은 이란에서 카룬댐을 지었습니다. 높이 177m의 수력발전댐으로 1994년 착공해 2001년 완공한 이란 최대 토목공사였습니다. 공사 도중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대림산업은 공사를 멈추는 대신에 발주처와 조건을 다시 협상해서 완공했습니다. 동화건설이 외환위기에 무너진 것과 달리 같은 위기를 협상으로 넘긴 것입니다. 건설사의 운명은 갈렸지만 현장에서 쌓인 경험은 한국 건설의 자산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건설은 전략을 바꿉니다. 다른 회사들이 피하는 공사를 골라 맡기 시작한 겁니다. 표준화된 공사는 결국 가격 경쟁으로 수렴합니다. 반면 고난도 공사는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기술이 진입장벽이 되고 경쟁자가 줄어들수록 협상력과 수익성은 높아집니다. 한국 건설의 특징은 문제를 만나면 현장에서 해법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었습니다. 1984년 서산 간척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 물막이 공사에서 조수 간만의 차가 워낙 커 흙과 돌이 계속 쓸려 나갔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폐기 직전에 23만 톤급 유조선을 끌고 와 물을 채워 가라앉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물살을 막아 공사를 마무리한 이 방식은 정주영 공법이라 불리며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 서울 지하철 건설 역시 중요한 자산이 됐습니다. 도심 지하를 대규모로 뚫는 공사를 반복하면서 한국 건설사들은 터널과 지하공간 시공 역량을 빠르게 축적했습니다. 국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은 훗날 해외 난공사를 수주하는 밑천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입니다. 쌍둥이 빌딩을 삼성물산과 일본의 하자마 건설이 각각 나눠서 지었는데요. 삼성물산은 한 달 늦게 공사를 시작하고도 먼저 완공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후 초고층 건축 분야에서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웁니다. 바로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높이 828m, 163층.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전 세계 최고층 건물이었던 타이베이 101 역시 삼성물산이 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 기록을 스스로 경신한 셈이었습니다. 초고층만이 아닙니다. 비정형 건축 분야에서도 한국 건설사들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입니다. 이 카드 두 장이 서로 기대선 모습에 착안한 독특한 설계로 유명한 건물이죠. 문제는 그 구조였습니다. 건물 세 동이 최대 52도까지 기울어진 채 올라가고 그 위를 거대한 공중 구조물이 연결하는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일부 글로벌 건설사는 시공 방법을 찾지 못해 중도 포기했습니다. 쌍용 건설은 교량공사에 사용하던 기술을 응용해 해법을 제시했고요. 결국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한국 건설은 새로운 평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싼 회사를 찾을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공사를 맡긴 회사를 찾을 때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가 시공 능력의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그 위에 무엇이 더해졌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건설의 장점은 시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부가가치는 시공 앞단에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하고 자재를 조달하고 전체 공정을 통합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셋을 묶어서 설계, 조달, 시공, 즉 EPC라고 부릅니다. 한국 건설은 시공에서 출발해 EPC 역량을 갖추는 것을 다음 목표로 삼았습니다. 설계 역량이 빛난 사례는 대우건설의 거가대교입니다. 핵심은 바닷속에 가라앉힌 침매 터널이었습니다. 육상에서 만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다로 옮겨 수심 48m 아래에서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깊은 침매 터널이었고 설계 단계에서 수많은 변수를 계산해 넣어야만 가능한 공사였습니다. 소재에서도 자립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은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도와 내구성을 크게 높인 고강도 콘크리트를 개발해 국제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쌓인 설계, 소재, 시공 역량이 모이는 분야가 바로 플랜트입니다. 발전소와 정유공장, 담수화 설비 같은 플랜트는 EPC의 전형이죠. 그 정점이 원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와 핵심 기자재, 시공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만 완성되는 건설의 종합 결산입니다. 원전은 공기가 곧 경제성입니다. 한국은 정해진 기한과 예산을 지켜 짓는 능력을 실적으로 증명한 몇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면서 원전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빌린 기술이 자기 기술이 되고 수입하던 나라가 수출하는 나라가 된 60년의 결과입니다. 한국 건설은 흐리 넛크래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평가됩니다. 위로는 설계와 원천 기술에서 앞선 선진국 기업이 있고요. 아래로는 낮은 비용을 앞세운 중국과 신흥국이 추격합니다. 하지만 한국 건설의 역사를 돌아보면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잡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로를 지은 뒤에는 항만에 도전했고 항만을 지은 뒤에는 초고층 빌딩에 도전했고 시공 역량을 쌓은 뒤에는 설계

와 엔지니어링으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빨리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안전 위에 서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짓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앞으로 한국 건설이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의 질주,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해도 육룡이 나라시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는 빅3는 토요타,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합친 현대차 그룹은 2022년 처음으로 글로벌 판매 3위에 올랐고 2025년까지 4년 연속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판매 대수만이 아닙니다. 같은 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폭스바겐을 넘어 토요타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많이 파는 것을 넘어 잘 파는 회사가 된 겁니다. 벤츠는 1886년, 토요타와 폭스바겐은 1937년에 시작했습니다. 한 세기 가까이 앞선 경쟁자들 사이에 1967년생 현대차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자동차가 어떻게 세계 빅3에 올랐을까요? 오늘은 한국 자동차 산업 60년의 길을 따라가 봅니다. 자동차는 소비재 중에서 가장 비싼 품목일 겁니다. 내연차 기준으로 한 대의 부품 2만에서 3만 개가 들어가고요. 고용 인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대가 팔릴 때마다 철강, 전자, 화학, 물류로 파급이 번집니다. 전후방 효과가 굉장히 크죠. 많은 나라가 자동차 산업에 도전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술을 쌓고 소비자 신뢰를 얻고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이루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벽을 넘은 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출발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의 자동차 대수는 5만 대 미만, 도로 포장률은 20%, 기술도 자본도 도로도 없던 시절이죠. 정부는 자동차를 미래 산업이자 육성해야 할 전략 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1962년 자동차 공업보호법으로 외국산 완성차와 부품 수입을 강하게 틀어막으면서

걸음마 단계 국내 산업이 성장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들 모두 외국 모델을 가져와 조립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새나라 자동차는 일본의 닛산 블루버드를 들여왔는데 특혜 의혹에 휘말려 1년도 못 가서 신진 자동차로 넘어갔습니다. 신진은 도요타와 손잡고 버스, 트럭, 승용차를 생산했습니다. 기아는 3륜 트럭으로 화물차 시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은 1967년 현대가 합류합니다. 현대 자동차는 1968년 미국 포드와 기술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울산 공장에서 처음 만든 차가 코티나였습니다. 영국 아스팔트 기준으로 만든 코티나는 비포장이 대부분이던 국내 도로에서 자주 멈춰 섰습니다. 서스펜션과 차축이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현대는 계약상 설계를 바꿀 권한이 없었고요. 포드는 포장도로 위주로 운행하라는 답만 내놨습니다. 결국 코티나는 시장에서 외면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패가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현대는 라이선스 조립 방식으로는 현지 시장에 맞춘 R&D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고유 모델 개발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포드와의 파트너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부 정책도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화 공업화와 함께 나온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은 고유 모델 개발과 수출을 목표로 내걸었고요. 2000달러 이하 국민차 독자 개발과 국산화율 73%를 업체들에 요구했습니다. 보호로 시간을 벌어주던 정책이 고유 모델과 수출을 밀어붙이는 단계로 바뀐 것입니다. 현대의 결단과 정부의 요구가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현대의 국민차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필요한 기술은 밖에서 사오되 조립과 양산은 직접 떠안는 것. 디자인은 폭스바겐 골프를 설계한 조르제토 주지아로의 이탈리아에서 가져왔고 엔진과 변속기, 플랫폼 3C는 일본의 미쓰비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양산 전문가로는 영국의 조지 턴블을 영입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외부에서 사오지 않은 것이 통합 능력입니다. 이탈리아의 디자인, 일본의 엔진, 영국의 양산 노하우를 하나로 완성차로 묶어내는 일. 한국 도로에서 버틸 내구성과 불량 없이 수만 대를 찍어내는 양산 공정은 사올 수 없는 역량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74년 10월 토리노 모토쇼에 시제차 포니가 공개됩니다. 개발 착수 1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1975년 12월 울산 공장에서 양산이 시작됐고 이듬해 출고됩니다. 출시 첫해 국내 승용차 시장의 40%를 넘겼고요. 부품 국산화율은 무려 90%에 달했습니다. 같은 해 포니를 에콰도르에 수출합니다. 규모는 미미했지만 한국산 고유 모델의 첫 수출이었습니다. 이후 포니를 통해 확보한 생산 경험은 후속 모델의 개발과 수출 확대의 토대가 됐습니다. 포니의 산업적 의미는 진입 방식에 있습니다. 후발국은 대개 선진국 부품을 조립해 내수에 공급하거나 외국 모델을 상표만 바꿔달았습니다. 현대는 핵심 기술을 도입은 하되 양산과 설계를 내부화했고 처음부터 수출을 전제로 차를 설계했습니다. 조립국에서 설계국으로, 내수에서 수출 산업으로 포니가 규정한 것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진입 경로 그 자체였습니다. 신진을 이은 세한은 GM 기반의 제미니를, 기아는 마스다 기술의 브리사를 내놓았지만 둘 다 라이센스 생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시장 전체를 조망해보면 기아의 라인업이 훨씬 다채롭고 막강했습니다. 타이탄 트럭으로 화물 시장을 쥐었고요. 인수한 아세아 광주 공장에서는 중형 세단과 버스까지 만들었습니다. 반면 동아 자동차는 고속버스를 비롯한 대형 상용차와 특장차 부문을 전담했습니다. 이 동아 자동차가 훗날 우리가 아는 쌍용 자동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이 구도를 덮쳤습니다. 산업 전체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신군부의 1980년 8월 1차 통합 조치는 현대와 세안을 합쳐 승용차를 맡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안 지분 절반을 쥔 GM과 현대의 협상이 틀어지면서 1981년 2월 228 조치는 절충안으로 바뀝니다. 승용차는 현대와 세안이 나눠 맞고 기아는 손을 떼고 소형 트럭만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기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종합 카메이커였던 기아의 상용차만 남았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사실상 사형 선고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기아가 꺼내든 카드가 봉고였습니다. 1981년 말 출시된 디젤 봉고는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둡니다. 승합차와 트럭을 합쳐 첫 3년 동안 12만 대가 팔렸습니다. 당시에는 봉고가 기아를 살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기아가 승용차 시장에 복귀한 건 1986년이 되어서였고요. 그 첫 차가 프라이드였습니다. 세안 자동차를 인수하며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대우는 르망과 경차 티코를 내놓으면서 현대 기아와 함께 국내 빅3의 한 축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티코는 당시 최초의 본격 경차 열풍을 일으키면서 국민 경차로 불렸습니다. 대우는 1993년 세계 경영을 선언하고 동유럽과 아시아로 공격적으로 나아갔지만 외환 위기 이후 무너졌고 결국 GM에 인수됐습니다. 삼성도 1995년 자동차에 진출했습니다. 1998년 닛산 기술을 들여온 SM5는 호평은 받았지만 핵심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 로열티 부담을 아는 채 외환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2000년 르노에 넘어갔습니다. 무려 4조 원대의 부실이 남았고 천여 개 협력 부품사가 연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과정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메커니즘을 잘 보여줍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시장은 여러 업체가 함께 성장하기에는 크지 않았죠. 결국 시장 개방과 위기를 거치면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아 중심 체제는 그 결과입니다. 외환위기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위기 속에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1998년 12월 부도난 기아 자동차를 인수한 것입니다. 포드와 삼성까지 참여한 국제 입찰 끝에 현대가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분명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 능력과 연구개발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현대는 양사에 흩어져 있던 20개가 넘는 플랫폼을 7개 수준으로 통합했습니다. 차체와 부품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원가가 낮아졌고요. 확보된 자원은 품질 개선과 연구개발에 재투자됐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혁신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규모를 갖춘 현대 앞에 남은 과제는 품질과 브랜드였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1999년 미국 시장에 도입한 10년 10만 마일 보증입니다. 업계 표준이 보통 3년 안팎이던 시절에 그 3배가 넘는 조건이었습니다. 품질이 받쳐주지 못하면 보증 비용만으로 회사가 흔들릴 수 있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는 마케팅을 넘어 품질 혁신을 강제하는 어떤 내부 장치가 됐습니다. 그 결과는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미국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에서 현대는 처음으로 토요타를 앞섰습니다. 품질을 입증한 다음 단계는 프리미엄이었습니다. 규모와 품질을 갖춘 현대가 이제 브랜드의 벽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이름하여 BH, 벤츠 헌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제네시스로 나왔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벤츠와 BMW가 주도하던 후륜구동 고급

세단 시장에서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경쟁 차종을 들여와 분해하고 뜯어보고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포니 시절 선진 기술을 배우고 내재화했던 방식이 이번에는 최고급 세단을 향했습니다. 약 4년 5억 달러를 들인 끝에 2008년 제네시스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제네시스는 한국 자동차 최초로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됩니다. 현대차가 이제 품질을 넘어 상품성과 브랜드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룹의 또 다른 축인 기아는 약간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인수 직후 기아는 적자보다 더 깊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2005년 외부 진단은 기아를 정체성도 차별성도 의욕도 없는 브랜드라고 평가했습니다. 답은 디자인이었습니다. 2006년 아우디 폭스바겐 출신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해서 이 호랑이 코라고 불리는 전면 그릴을 브랜드의 얼굴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K5가 등장합니다. 국제 디자인상을 잇따라 수상하며 처음으로 같은 급의 쏘나타를 디자인 경쟁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대가 품질과 프리미엄으로 올라섰다면 기아는 디자인으로 자기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SUV와 제네시스가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친환경차 전환 흐름에 올라타며 2021년 이후 4년 연속 100만 대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시장과 제품을 다변화하며 현대차 그룹은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꾸준히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글로벌 판매 3위에 오릅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순위가 아니라 산업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동화는 자동차 부품 구성부터 경쟁력의 원천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는 모터와 배터리로 대체되고 차의 가치는 점점 소프트웨어에서 나옵니다. 무엇으로 이기느냐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 상대도 바뀌었습니다. 60년 동안 쫓던 토요타와 폭스바겐 대신 이제는 테슬라와 비아이디아 같은 업체와 겨뤄야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구축했고요. EV6는 한국 자동차 최초로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자동차를 만들며 축적한 제조, 제어 기술은 로봇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된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기계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환의 토대는 여전히 제조 역량입니다. 2025년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72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공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자동차 산업 육성에 도전했지만 독자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탑3 완성차 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는 유일합니다. 그 바탕에는 연구 개발과 기술 축적 그리고 현장에서 품질을 만들어낸 수많은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체 엔진을 개발하고 프리미엄 브랜드에 도전하며 기술과 브랜드의 벽을 넘으려 했던 집념이 이 성과를 내는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의 쌀 철강 산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가이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0: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좀 괘씸했어요. 사실 안 오려고 그랬는데.
1: 무조건
2: 될 거라고 그냥 생각하려고.
3: 거머리처럼 달아다니겠습니다.
4: 딱 여기 처음 왔을 때 희준님을 했어요.
5: 희준 씨. 네.
4: 혹시 웃더라고요. 그 손.
5: 너도?
0: 이렇게 재밌을게.
1: 화이팅!
6: 2016 5월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산만한 시선입니다. 녹이녹입니다.
0: 최악이었어요. 아직 조금 아픈 것 같아요.
4: 지난번 때 이제 팬분한테 샴페인을 선물 받았는데 못 땄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딸 수 있길 바라고는 마음입니다.
0: 샴페인 안 올려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저희 마음이 이끌게 돼가지고 다시 안 온 기회잖아요. 그래서 일단 해보자.
7: 복수하러 가야겠다고.
0: 저번에 하면서 이제 뭔가 느낀 거는 꽤 많은 분들이 대기 시간에 이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목 안 잠기려나? 그래서 괜찮으려나 했는데 결국 저는 떨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조금 네,
1: 잠도 자고
4: 릴렉스하게
6: 잘생긴 유인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8: 죽지 않고 또 다시 온 유인원입니다.
6: 지난 예선 이후에 결과에 많이 좀 서운해하셨다고. 아, 열 받지 솔직히. 나였으면 이거 다 뒤져봤어.
8: 뭐 장난으로 복수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 간절한 것 같습니다.
9: 복수하려고 왔는데 혹시나 몰라서 저희 다음 달 것도 신청해놨어요.
6: 맞아.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지.
8: 되게 뜻깊은 공간인 것 같아요, 이곳은.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도. 그래서 되게 이 역사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유인호였습니다.
1: 네노 이준이라고 합니다.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오희준입니다.
2: 두 번째라서 더 여유로워졌나요?
1: 아, 너무 확실히 그렇습니다. 좀 어디에도 없었던 형식인 것 같긴 했었던 것 같아요. 다 되게 엄마미소 하면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꼴 보기 싫진 않았나 보다 했어요. 밴드 셋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3: 누가예요?
1: 사실은 일렉 베이스가 제일 저한테는 오래 붙잡고 있었던 악기여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모습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녹이녹이랑 산만한 시선이 제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둘이 돼가지고 자꾸 저한테 막 본사에서 봐, 본사에서 봐, 막 이래요. 참, 삼수 안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4: 신발 벗고 왔네요, 희준 씨. 난 갈비집인 줄 알았어, 밖에. 신발이 하나가 있길래. 지난번에 혼자 오셨다가 오늘은 연주자분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1: 제가 이런 것도 할수 있다고 보여드리려고 좀 상반된 걸 하기 위해 연주자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4: 만약에 오늘도 헬로루키 선정 안 되면 어떡해요?
1: 아, 또 해야죠, 뭐.
4: 이달의 헬로루키, 이번 무대는 우희준입니다. 박수 주세요.

0: 컴파인드 화이트부터 만나볼까요? 아쉬웠어요, 지난번에. 그쵸? 라이브도 되게 좋았는데, 실망이 컸을 텐데,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요, 솔직히. 근데, 뭔가 그런 잡념에 잘 휘둘리지 않을 것 같은 유형의 프론트맨이 계시기도 하고.
1: 오늘 한 번 더 오셨어요. 제도 조인이신데.
2: 네, 재수생입니다.
1: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되게 많이 배워요. 이 무게감과 이 카리스마랄까. 저는 노래와 노래 사이에 말을 못 참겠어요. 그래서 자꾸 떠들게 되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무게감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3: 두 번째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긴장감이 좀 감돌았다고 할까요?

0: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컴플레인데이터였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환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쓰레기 얘기를 안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전부 뭡니까, 여러분?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일단은 자연에 배출이 되면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자연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엔 여러분과 플라스틱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아서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쌤, 플라스틱 관련해서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리서치를 하고 이렇게 좀 원고를 만들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일단,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플라스틱들이 사용됩니다. 그 얘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편리함은 있지만 뭐가 문제가 있어요? 환경에 엄청난 부작용이 있죠? 이게 분해가 안 됩니다, 자연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환경 피해를 좀 줄이려면 플라스틱을 녹여서 다시 쓰는 방법밖에 없죠? 재활용 관련된 얘기를 안할 수가 없고, 마지막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플라스틱 자체를 이제 인공합성 수지인데, 이 플라스틱이 자연에서 분해되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신기술이 개발되면 원천적인 어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갈까 합니다. 중간에 조금 어려운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같이 배워봅시다. 자, 첫 번째 플라스틱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입니까? 자,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플라스틱이 이렇게 합성된 수지. 자, 물론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있는 플라스틱 성분도 있죠. 고무 같은 거. 그죠? 나무에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그런 성분도 있죠. 그건 자연 생태계에 실제 존재하는 그런 플라스틱 성분이고, 이건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제품이죠. 혹은 물질이죠. Synthetic, 요 단어 좀 어렵지만 같이 배워봅니다. Synthetic, 이건 인공적으로 뭔가 합성을 했다는 느낌이에요. Synthetic material. 들어보세요.
1: Synthetic material. Synthetic material.
0: 그래서 플라스틱 얘기를 하다 보면 플라스틱 자체가 synthetic, 합성된 물질, 합성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렇게 부르고요. 인공물질, 즉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죠? 그와 같은 물질이죠. Man-made material, artificial material. 자, 요두 단어 알아둘게요. 이거 많이 보신 단어일 텐데요. 어디서 나왔나요? 인공지능에서 나오죠? AI가 뭐의 약자입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공물질은 artificial material이 되겠고, material, 물질. 이거 뭐예요? 사람이 만든 man-made. 저런 간단한 형용사도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를 합치면 형용사가 돼요. Man-made material. 자, 요두 가지 들어볼게요.
1: Man-made material. Man-made material. Artificial material. Artificial material.
0: 그 다음에요. 합성수지와 같은 이런 플라스틱은 대부분 석유화학 제품. 자, 원료가 뭡니까? 원유죠, 원유. 거기서 뽑아낸 뭔가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석유화학 제품을 부르는 총칭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Petrochemical이라고 합니다. Chemical 자체는 화학 물질을 말하고, petro가 뭐예요? 석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석유를 뭔가 그 원료로 하는 그런 제품들을 petrochemicals라고 합니다. 플라스틱도 거기 포함이 되겠죠? 들어보세요.
1: Petrochemicals. Petrochemicals.
0: 오케이.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일단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문장에 넣어서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플라스틱은 사람이 만든 합성수지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보죠. 플라스틱은 인공 합성수지다. 그냥 단어들 붙이면 될것 같은데요. 단어만 잘 알면 플라스틱을 주어로 잡아주고, Plastic is man-made synthetic material. 관사 없이. 관사 없어도 돼요. Plastic is man-made synthetic material. 그죠? 강세 네 군데. 들어보세요.
1: Plastic is man-made synthetic material. Plastic is man-made synthetic material.
0: 이게 우리 일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 없이는 과연 그 생활이 될까 싶을 정도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있죠.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뭔가를 영어로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Game changer. Game changer. 플라스틱이 있기 전의 세상과 개발되고 나서의 세상은 아예 세상이 달라졌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Game changer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의 의미를 휴지 붙이면 huge game changer. Huge game changer. 자, 이건 플라스틱 성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때 이런 말 많이 쓰겠죠. 들어보세요.
1: Huge game changer. Huge game changer.
0: 자, 그다음에 플라스틱의 최고 장점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벼워요. 내구성이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형태도 변형이 가능하죠. 자, 변형이란 단어를 하나만 외워주시면 돼요. Mold. 다시 한번, mold. 변형한다는 얘기예요. 그 모양에 맞게 이렇게 변형하는 건 mold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형이 가능한 건데 변형이 되는 거니까 can be molded, 변형될 수 있다. 뭐로? into anything. Into anything.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죠? 그럼 자동차 안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들이 있는지. 플라스틱 없이 자동차 제조가 가능할까요? 이걸 다 금속으로 만든다고요? 그럼 자동차 안에 모든 그 플라스틱 성분의 그 부품들이 다 이렇게 뭔가 molded 된 거잖아요. 그죠? 자, can be molded into anything. 들어보세요.
1: Can be molded into anything. Can be molded into anything.
0: 요거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가볍다는 쉽죠? light. 아, 요게 조금 어려워요. 내구성이 있는은 durable 이라고 합니다. light and durable. 아주. very light and durable. 요건 좀 강조한 거죠? 아주 가볍고 내구성이 있어요. 그쵸?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very light and durable. very light and durable. 들어보세요.
1: very light and durable. very light and durable.
0: 오케이. 자, 요 두 개를 붙여서 문장 만들게요. 플라스틱은 매우 가볍고 내구성이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변형이 가능하다. 자, 붙이면 됩니다. Plastic is very light and durable and can be molded into anything. 붙여서 부드럽게 한 번 더. Plastic is very light and durable and can be molded into anything. 됐죠? 자, 들어보세요.
1: Plastic is very light and durable and can be molded into anything. Plastic is very light and durable and can be molded into anything.
0: Okay. 자, 그 다음 단어들. 플라스틱은 정말 우리 삶에 어디나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형으로 is used everywhere. 아주 쉬운 단어들도 많아요. is used everywhere. 자, 플라스틱을 주어로 잡아보세요. plastic is used everywhere. everywhere. 자, 강세 주시고 들어보세요.
1: be used everywhere. be used everywhere.
0: 좋아요. 없이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없이 살 수 없다. 이 없이는 without. cannot, 부정어 두 개 느낌이 들어가죠. cannot live without plastic. 우리는 we cannot live without plastic. 줄여서 can't 되니까 we can't live without plastic. 강세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보세요.
1: can't live without plastic. can't live without plastic.
0: 그리고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용도 중에 하나가 포장 용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포장지, 선물 포장지뿐만 아니라 웬만해 집에 배달 오는 박스들 보면 플라스틱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가장 보편적인 포장 용기죠. The most popular form, 형태 of packaging. 포장 용기 전체를 packaging이라고 하면 됩니다.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들어보세요.
1: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0: 꼭 포장 용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탄산음료. 심지어 생수병, 이거 다 뭐예요? 이것도 패키징의 일환이죠. 음료를 거기다 패키징해서 우리가 사 먹는 거니까. 그것도 패키징이에요. 병이라든가 뭐 담는 용기라든가 이게 다 뭐예요? 패키징.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꼭 포장의 의미만은 아니에요. 플라스틱은 가장 흔한 형태의 포장지다. 그대로 Plastic is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Packaging. Plastic is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들어보세요.
1: Plastic is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Plastic is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0: Okay,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packaging은 굉장히 넓은 의미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합성 수지, 영어로 synthetic material. Synthetic, 강세 중요하죠? Synthetic material, 들어보세요.
1: Synthetic material. Synthetic material.
0: 어떤 형태로든 변형이 가능하다. molded, 아까 기억나시죠? can be molded into anything. can be molded into anything. 들어보세요.
1: can be molded into anything. can be molded into anything.
0: 가장 보편적인 포장 용기다.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들어보세요.
1: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0: 좋습니다. 자,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 내내 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편리하고 다용도로 사용된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고요. 자, 내일 이어갈 부분은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일회용품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그전 방송들 복습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저에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Adult versus grown-up. Adult versus grown-up.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adult, 그리고 grown up. 많이 들어보셨죠? 네, 차이점은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처음에는 일단 adult부터 시작할게요. 발음부터 할게요. 여기서는 adult, adult. Okay, 강세가 어디 들어가는지 혹시 들리시나요? 네, 두 번째 음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adult, adult. 네.

이거는 미국식 혹은 캐나다식 발음이고요. 영국식 발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사전에 확인하셔서 오디오 파일 많이 많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원하는 발음으로 하시면 좋아요. 오케이, 일단은 미국식 발음으로 adult. 오케이, let's take a look at the difference. 네, adult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란 사람 혹은 완전히 자란 식물, 동물들을 adult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뭔가 모두 성장한 것을 adult라고 표현해요. So we refer to something that is completely grown to its fullest extent, and we call it adult. And we usually call things that are alive, like plants, people, and animals.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Those are adult cats. Adults are not allowed on the rides. Adult, 성인, adult.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아이들은 성인을 동반해야만 해. Kids must be. Must be라고 하면 꼭 해야 된다는 말이죠.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그래서 성인은 그냥 adult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ose cats are adult cats. 네, 그래서 성인 혹은 다 자란 고양이에 대해서도 adult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고양이들은 다 자란 고양이들이야. 그래서 새끼 고양이들 아니야 라는 말이죠. Those cats are adult cats. Cats. 여기서는 adult가 형용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냥 s는 안 붙이고 adult cats. 오케이, 큰 목소리로요. Those cats are adult cats. 좋아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Adults are not allowed on the rides. 왜 놀이기구는 성인들이 탈 수 없는 놀이기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은 놀이기구를 탈 수 없습니다. Adults are not allowed on the rides.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Adults are not allowed on the rides. Adults are not allowed on the rides.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Grown up입니다.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일단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Grown up. 네, 입모양 한번 따라해 보세요. Grown up. Very good. 그리고 강세는 앞부분. Grown up가 아니고요. Grown up. Grown up. Very good. Okay. Grown up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숙한 어른이란 어감이 강해요. Adult보다는.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아이들에게 성인을 의미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어른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성인보다는 어른이라고 하는 것처럼 adult보다는 grown up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So, grown up means adult, but is often used to talk to children about adults.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Please ask a grown up to help you. She seems very grown up. I have two grown up children. 어른, grown up.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Please ask a grown up to help you. 어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를 하니까 adult보다는 grown up 단어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Please ask a grown up to help you. Please ask a grown up to help you.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는 매우 어른스러워 보여. She seems very grown up. Okay, 여기 같은 경우

혹시 결혼하셨어요? 다음에 뭐 아이들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아, 이미 다큰 성인, 자녀분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I have two grown up children.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have two grown up children. I have two grown up children. 좋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adult 이거는 그냥 성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사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 식물 다큰 거에 대해서 이제 adult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grown up 같은 경우는 좀더 성인보다는 우리나라 말로 어른이라는 뜻에 더 가깝고요. 특히나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grown up. Where do you have a? Are you here with a grown up? 이런 식으로요. Okay. 그래서 grown up은 아이들 위주로 좀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뭔가 다 컸다는 것을 좀더 강조할 때 grown up도 사용합니다. 네, 헷갈려 하지 마시고 앞으로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Please ask a grown-up to help you. Please ask a grown-up to help you. Please ask a grown-up to help you. Please ask a grown-up to help you. Please ask a grown-up to help you.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and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도 새로운 주제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요. 영어로 일단 소개를 하자면
1: It is in English guilty pleasures.
0: Guilty pleasure라고 하면요. Pleasure가 즐거움이에요. Mm-hmm.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하면 그것 자체가 이제 pleasure인데요. Mm-hmm.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도 My pleasure to meet you라든지 to work with you 이런 말들을 하는데
1: It's my pleasure to host the show for you.
0: Yes, my pleasure as well. Guilty pleasure라고 하면은 즐거운데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래서 보통 번역을 할 때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Mm-hmm. 자, 그럼 이게 이번 주의 주제인데요. Yeah.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My biggest guilty pleasure is reality TV.
0: 네, 저의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리얼리티 TV 쇼를 보는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1: Yeah.
0: 이 guilty pleasure에 대해서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몇 번 소개를 하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핵심 내용을 소개했으니까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거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조던 씨의 요약 문장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1: All righ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Jordan's speaking summary. Jordan 씨,
0: 나와주세요.
2: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My number

0: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1: 네, 리얼리티 텔레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2: So Jordan said,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1: 네, 앞에서 핵심 내용으로 소개할 때는 biggest라고 했는데요. 가장 큰 거, number one도 비슷한 뜻입니다. 저의 첫 번째, 1번, 가장 큰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은 reality television입니다. Yeah. 라고 했어요. 리얼리티 쇼를 보는 것 자체가 즐거운데 이걸 보는 게 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2: Yeah.
1: 지금 내 시간을 다른 데에 더 쓸 수 있는데 이건 별로 생산성 있는 활동은 아니지만 너무
2: right.
1: 즐거워서 멈출 수 없는 그런 활동을 guilty pleasure라고 많이 해요.
2: Uh-huh. Okay.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0: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2: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Unrealistic.
1: 네.
0: Unrealistic.
1: 정말 비현실적이라고 하네요.
0: Mm-hmm.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t features outrageous people and outrageous plot lines and honestly a lot of fake content that is set up for the camera and for the TV show and didn't actually happen in reality.
0: It features outrageous people and outrageous plot lines.
1: 단어부터 볼게요. 터무니없는
0: outrageous, outrageous.
1: 말도 안 되는 그거 말도 안 돼라고 할 때 that is outrageou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했거나 겪었거나 했을 때도 쓸 수 있는 말인데
0: oh, we use it for prices a lot too. 아하. That price is outrageous.
1: 네, 이 가격은 말도 안 됩니다. 너무 비싸요라고 할 때. 그래서 터무니없는 outrageous people 그리고 outrageous
0: plot lines. A plot line.
1: 네, 그냥 plot이라고 해도 줄거리를 가리킬 수 있어요.
0: Yeah, an outrageous plot.
1: 네,
0: yeah.
1: 우리가 그냥 plot이라고도 하는데 소설 같은 거 이야기할 때 plot line이라고 하면 또 똑같은 뜻으로 줄거리를 말합니다.
0: Mm-hmm.
1: 그 줄거리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mm-hmm. 선을 가리키는 말이니까요.
0: Mm-hmm.
1: 그런데 it features outrageous people and outrageous plot lines라고 했는데요. Feature는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떤 것을 특징으로 하다라는 뜻이 일반적인 1차적인 번역이지만 이런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그 웹사이트 기능들을 이야기할 때 이 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0: It's a feature of it, right? A part of it.
1: 그래서 터무니없는 사람들과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Yeah. So she says And honestly, a lot of fake content that is set up for the camera and for the TV show and didn't actually happen in reality.
1: 네, 문장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It features 한 다음에 outrageous people and plot lines mm-hmm. 했잖아요. And it features fake content.
0: Yes.
1: 가짜 콘텐츠가 a lot of fake content 많이 mm-hmm. 나와요.
0: Mm-hmm.
1: Honestly, a lot of fake content. 솔직히 가짜 콘텐츠가 많이 나오는데 mm-hmm. that is set up for the camera, mm-hmm. 카메라를 위해서 and for the TV show, 그 TV 프로그램을 위해서 mm-hmm. 설정된, 준비된 가짜 콘텐츠 and didn't actually happen in reality.
0: Mm-hmm.
1: 실제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는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0: Right. Basically, they're just actors. But they make it seem like it's real.
1: They might not be actors, but they're acting.
0: Or they're acting,
1: yeah,
0: right? Anyone who acts is an actor, man.
1: True,
0: on TV.
1: Yeah, yeah.
0: Let's look at what she has to say next.
2: But I find myself so intrigued, and I always, if I need to relax, I'll just sit down and binge watch some random television show that's about, you know, ridiculous brides or people that are dating people who are in jail and just crazy things like that.
0: But I find myself so intrigued and I always...
1: 네.
0: 다다다.
1: 그래서 방금 바로 앞 문장에서 가짜 콘텐츠, 가짜 이야기가 많다고 mm-hmm. 해놓고는 but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guilty pleasure인 이유죠.
0: Yeah, it's like it's outrageous, yeah. but
1: I find myself so
0: intrigued.
1: 네, 그래서 I am intrigued 이건데 저는 거기에 관심을 느낍니다. 그냥 담백하게 말을 하는 대신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0: Mm-hmm.
1: 약간 관찰의 느낌을 더해주는 것이 I find myself
0: yeah.
1: 이런 형태인데요.
0: Mm-hmm. When you find yourself doing something, maybe you didn't intentionally do it, but it just happened that
1: 그렇죠.
0: way. It turns out that way.
1: 네,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처럼
0: yeah.
1: 약간의 관찰을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0: mm-hmm.
1: 그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거 mm-hmm. 보면 재밌더라고요. And I always 그리고 항상
0: She says, If I need to relax, I'll just sit down and binge watch some random television show that's about...
1: If I need to relax, 그냥 긴장 풀고 쉬는 mm-hmm. 시간을 갖고 싶을 때 또는 그렇게 쉬어야 할 때
0: mm-hmm.
1: I'll just sit down, 그냥 앉아서 뭘 하냐면 binge watch.
0: Binge watch.
1: 한 번에 몰아서 보는 걸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0: Watching so many episodes
1: 네.
0: in a row.
1: 몇 개부터 binge watching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0: I would say more than two.
1: More than two?
0: Two is just like I'm catching up,
1: mm-hmm.
0: right? You
1: 네.
0: missed two. But three, four, five, that's binge watching.
1: 네. 두 개까지는 그래도 뭐 볼 수 있는데
0: yeah.
1: 세 개부터는 binge watching이라고 볼 수
0: yeah.
1: 있다고 그래서 binge watch some random television show 그냥 아무거나 무작위에 TV 프로그램을 몰아서 보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0: mm-hmm.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one's number one, 그 다음에 명사를 붙이면 가장 큰 첫 번째의라는 뜻인데 첫 번째 문장으로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라고 하려면 That's our number one enemy 하면 되겠죠.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That's our number one enemy. That's our number one enemy. Perfec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one.
0: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목표, 1번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라고 하려면 She achieved her number one goal.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성취하고 싶은 거. Her number one goal.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She achieved her number one goal. One last time. She achieved her number one goal.
0: 그 다음 패턴은 do not do anything for라는 패턴을 이용해 볼 건데요. 뭐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 무언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불만이 제 커리어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해가 됐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죠. Their complaints, 그들의 불만들, didn't do anything for my career. 자,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Their complaints didn't do anything for my career. Their complaints didn't do anything for my career.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그리고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는 건 당신의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당신의라는 뜻도 될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다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 Staying up late doesn't do anything for your health.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Staying up late doesn't do anything for your health. Staying up late doesn't do anything for your health. Great. Perfect. So how about we take a look at the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indulge in that could be considered guilty pleasures, but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by far is reality TV. Now, reality TV, especially American ones, is surprisingly very unrealistic. It features outrageous people and outrageous plot lines and honestly a lot of fake content that is set up for the camera and for the TV show and didn't actually happen in reality. But I find myself so intrigued and I always, if I need to relax, I'll just sit down and binge watch some random television show that's about, you know, ridiculous brides or people that are dating people who are in jail and just crazy things like that. It's awful and it doesn't do anything for me intellectually, but if I just need to sit down and relax and do something completely mindless, I always pick reality TV.
0: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 마디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리얼리티 TV 쇼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아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에는
1: You can say that is just ridiculous.
0: 네.
1: That is just ridiculous.
0: Ridiculous 대신에 outrageous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 하나를 소개하고 싶었고요.
1: Yeah.
0: That is just ridiculous.
1: That is just ridiculous. That is just outrageous.
0: 네,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1: Perfect.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남들에게 말하기는 좀 창피하지만 리얼리티 TV를 즐겨 본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 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 am about to indulge in some guilty pleasure reality TV. I have a guilty pleasure reality TV. I love when they fight with each other.
0: 네, 둘다 길지 않은 글이었죠.

0: 다시 한 번만 볼게요.
1: Bella says,
0: I'm about to 라고 하면 나 이제 뭐뭐 막 하려는 참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소셜미디어에 들어가서 나 이거 볼 거다 라고 글을 쓰고 있네요. Indulge in, 즐길 거다, 즐겁게 볼 거다. In some guilty pleasure reality TV.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인 리얼리티 TV를 볼 거다.
1: That's right. 그다음, Paige says,
0: I have a guilty pleasure. 남에게 말하기 창피한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reality TV,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입니다. I love when they fight with each other. 서로 싸울 때 너무 좋대요. 너무 재밌대요.
1: Especially when wigs go flying. I like it too.
0: 가발 떨어지고.
1: Yeah, someone is like, fuck.
0: Okay.
1: All right.
0: Interesting.
1: All right. So we had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And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I hope we were able to teach you some useful things.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까요?
1: Yeah,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kind of things did they find? Let's take a look. Curious clothing. These shoes, hat, and cape were found frozen with the 5,000-year-old body of a man. The type of clothing shows that the man may have been a shepherd. These clothes were designed for icy weather, and the straps on the soles of the shoes would have helped the man to climb mountains. Leather cap lined with fur. Long cape made of grass. Leather shoes lined with grass with leather straps on the soles. A 3,000-year-old miniskirt was found in the grave of a woman in Denmark. It's made of one long strand of wool and must have taken hours to make. This shows the skirt was owned by someone rich or important. It may have been worn over another piece of clothing. The skirt has a belt with a tassel. What are you wearing? Okay, 친구들,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자, 옷을 발견을 했습니다. So what kind of clothing did they find? 자, 어떤 옷이었죠? 한번 볼까요? 자, here. It was a 5,000-year-old body of a man. 자, 남자의 시신을 찾았는데요. 네, 이 남자는 양치기, a shepherd이라고 추정돼요. 그래서 이 soles, the straps on the soles of the shoes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첫 번째 단어가 soles이에요. 자, sole, 자, 밑창이에요. 그래서 이 신발의 밑창에 이 끈이 있었어요. There were straps on the soles of the shoes. 이걸 보고 it would have helped the man to climb mountains. 네, 이런 끈 때문에 아, 산을 올라갈 때 네, actually to climb은 오르다. 우리 두 번째 단어인데요. It would have helped him to climb mountains. 이 남자가 산을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죠. Right? So they found out, 아, 그래서 shepherd이지 않을까. Maybe it was a shepherd.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면은, 네, 멋진 미니스커트가 있어요. 아주, 아주 오래된, 3,000년 된 미니스커트가 있는데, 이 미니스커트가 긴 모직 한 가닥으로 이렇게 제작이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이 고고학자들이 아마 부자 아니면은 되게 중요한 important person, 중요한 사람이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마지막에 it may have been worn over another piece of clothing. 그래서 이런 미니스커트는 그냥 미니스커트만 입은 게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그 위에 또 입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ll right, let's finish the last pages. Weird food. Butter that is thousands of years old has been found buried in Irish and Scottish peat bogs. It may have been buried to keep it cool or hidden because it was valuable to its owner. It's valuable to archaeologists because they can study real food from the past. The oldest butter found was buried nearly 3,000 years ago, and 500 tubs have been found so far. The butter is now gray, not yellow. Would you eat it? The butter has been found buried in wooden tubs, wicker baskets, animal skins, cloth, and bark. A wooden tub filled with butter being buried in a peat bog. 친구들, 버터를 찾았습니다. 와! 네, 한번 알아볼까요? 자, 어디에서 찾았냐면요. They found them in peat bogs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탄늪이라고 해요. 이 이탄이라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탄이란 거는 식물이 습한 땅에 쌓여서 분해된 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산소가 없어서 이 많은 물건들이 보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네. 그래서 이제 왜 거기에서 이렇게 넣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시원하게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뭔가 귀중해서

싶어서 이제 거기에다 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they found 500 tubs. 네. Have been found so far. 자, tub는 친구들, this is our third vocabulary word인데요. tub은 통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화장실에서 bathtub, 욕조도 그럴 때 bathtub라고 하는데 어떤 통인데 이런 통이 다양하게 이제 뭐 다양한 모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 사진을 보면 이런 tub입니다. 나무로 만든 tub이에요. 여기에서 이 그 버터가 색깔이 원래 친구들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발견된 거는 gray, 회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would you eat it? 이렇게 물어보는데 드셔볼 수 있을까? 한번 먹어볼까요? 볼래요? 네, 근데 저는 no thank you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림에는 이 나무통에서 발견 이 버터가 발견이 됐는데 뭐 동물 가죽이나 아니면은 뭐 바구니나 이런 데서도 버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그림 보면은 아 이렇게 나무통에다가 이제 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Alright, so that is the end of our book Buried Treasure. 정말 재밌죠? 아 우리가 이런 물건 통해서 와 이런 보물 통해서 역사를 배운다는 게 너무 재밌고요. 아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고 뭐를 먹었고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어요. I hope you feel the same way. 자, I will be back with another new book next time. So join me again. See you soon.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그쵸.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시작해봐야죠.
1: 아, 그쵸.
0: 제목이요. 남편 몸에는 열이 많아.
1: 아오.
0: 입니다.
1: 너무 공감돼요.
0: 그렇습니다. 이, 뭐라 그럴까요? 몸에 열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1: 네.
0: 이런 경우에는 AC가 없으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1: 그렇죠.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저는 물론 너무 더울 때는 저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자지만
0: right.
1: 그렇지 않을 때는 저는 그냥 선풍기로 밤에는 괜찮거든요.
0: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1: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자면 때로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0: 아, 그런 분들이
1: 있어요.
0: 계시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열이 많다면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1: 그 온도차가 다르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시츄에이션이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Oh my.
1: 진짜 보기 전부터 두려워요.
0: 그러니까요.
1: 예, 너무 이제 많이 썼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0: 그렇죠.
1: 있으니까.
0: 이 관리지 용지가 나왔을 때
1: 네.
0: 덜덜.

0: 덜덜 떨리죠.
1: 그렇죠.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1: 그래.
0: 밤에 꺼야 되나요?
1: 꺼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근데 또 이제 다음 날에 right.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네. 너무 또 끄고 자면은 막 더워서 계속 자주 깨더라고요.
0: 또 열대야가 있거나 그러면 너무 힘들죠.
1: 그럼
0: 이 문장들 딱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전기세가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러 갈까요? 슬기롭게 도전! 아,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이거 봐.
2: Oh, what's this?
1: 지난달, last month's
2: okay.
1: electronic 그 tax.
2: Oh, electricity bill.
1: So many money.
2: Oh.
1: So many money. Last
2: oh, it's
1: month.
2: Expensive.
1: You. Because of you.
2: it's the AC.
1: Hmm?
2: It's the AC. But I AC. Can't stand the heat.
1: AC?
2: You know, the air conditioning.
1: AC?
2: Yeah.
1: Air conditioning.
2: Yeah, but I can't stand the heat. I hate it.
1: 아니, 적어도 밤에는 좀 끄면 안 될까?
2: What?
1: 에어컨디션 오케이, but 밤, at night, night, turn off, 오케이? Okay? 밤에 잘 때 에어컨, so cold!
2: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Huh?
2: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Humid?
2: You know, like sticky? Really sticky, yeah,
1: 아.
2: I hate it.
1: 아, 정말 어떻게 각방을 써, 아, 따로 살아야 돼. 아, 정말 머리 아프다. 헤드에이크, 헤드에이크.
2: It's a lot of money.
1: 아, 정말.
0: 아유, 이렇게 못하게 되면은 다음 달에 전기요금 더 나옵니다.
1: 아우.
0: 안 되겠죠?
1: 예.
0: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활영어 듬뿍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트레이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네.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4: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3: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4: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처음 문장부터 갈게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1: 아우, 무서운 말이다,
0: 벌써
1: 정말.
0: 출발입니다.
1: 네. 네. The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아하.
1: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줘 볼까요?
0: 오케이.
1: 예.
0: 뭔가 지난달 같은 느낌인데요.
1: 그렇죠. 지난달에 전기 요금이 높게 나왔어니까요.
0: 오케이.
1: 그러면 저기가
0: 뭐가 나와 여기 있어야 될까요?
1: 전기.
0: 아.
1: 빌이 요금이잖아요.
0: 빌이 있으니까.
1: 그러면은 전기는 이제 저는 네. 잘 알죠.
0: 아, 잘 압니까?
1: 그럼요. 전기는 electric. Electric 이 노래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Electric.
0: Uh-huh. Okay.
1: Yeah.
0: E-L-E-C-T-R-I-C.
1: 그래요.
0: T-R-I-C. 본인이 써놓고 자, electric이라고 하는 거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아, 거의 맞았어요. 그죠? Electric. 이라고 하면 형용사죠, 그쵸?
1: 아, 그게 형용사예요?
0: Right. Electricity. 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전기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1: 외국인도 우리나라 이제 국어를 배울 때
0: 네네네네.
1: 한글말을 배울 때 형용사, 명사 이거 구분이 어려울까요?
0: 아 처음에는 당연히 헷갈리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1: 저도 그래서. 진짜 이거 구분하는 게 참 어려워요.
0: 아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원어민들도 다 문법을 배워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말을 배울 때 다, 물론 이제 와가지고 생활을 통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외국에서 배우면서 그 다음에 오잖아요.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뭐 명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헷 헷갈려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1: 그 특히나 네. 이렇게 Y가 붙거나 네. 이렇게 끝나면은
0: uh-huh.
1: 꼭 저는 부사나 형용사 같아요.
0: 아,
1: 예. 네.
0: 아, 오케이.
1: Okay. So easily.
0: Easily.
1: 예, 네, maybe. 그런 것처럼.
0: 아, 그러니까요. 네. 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죄송합니다.
0: 오케이.
1: 예.
0: 네, 그럴 수 있어요. So, electricity라고 하는 거, I에다 강세를 찍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전기라는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지금 이 electricity bill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1: 전기 요금.
0: 아, 요금.
1: 네.
0: 사실은 청구서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그 청구서를 딱 받아봤는데, 오, 맙소사.
1: Oh, so high.
0: Was what? So
1: high.
0: High라고 돼 있어요. High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무슨 뜻이죠?
1: 높은.
0: 높은. There you go. High는 높은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높게라는 부사 있죠?
1: 오?
0: 부사도 high예요.
1: highly 아니에요?
0: highly라고 하면 그것도 부사가 될 수 있지만 뜻이 아예 달라져요.
1: 아.
0: highly라고 하는 거는 매우라는 뜻으로.
1: 아.
0: 네. 그래서 이 단어가 또 헷갈리고 어우, 특이하네요. 오늘
1: 그죠?
0: 굉장히 헷갈린다 이런 뭐 품사가 했는데 그런 것들이 딱 나왔네요.
1: 오늘 다 나오네요. 정말
0: 네,
1: 멋대로 만드신 것 같아요.
0: 어렵게
1: 정말.
0: 만들었어요.
1: 야속해요. 네.
0: 자, high, 높은, 그리고 높게 우리가 진짜 무슨 뭐 요금이 높게 나왔던 아니면 점프를 높게 했던 이런 했든 이것도 부사도 high라고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1: 네.
0: 자, 그런데 어떤 달에 높게 나왔다고 지금 그랬어요?
1: Last month.
0: Last month. Okay. Last month가 언제죠?
1: 지난달.
0: 지난달. 네. Right? So 지난달이라는 명사도 되지만요. Last month는 일반적으로 부사로 쓸 수가 있어요. So last month 하면 지난달에입니다. 에라는 게 이미 들어갔으니까 뭔가 전치사 이런 거 필요 있을까요?
1: 없죠?
0: 없습니다. 그냥 last month라고 문장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것을 get married라는 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Get married. 결혼했다는 뭐라 그래야 돼요?
1: Got married.
0: Got married, right? 그러면 그들은 결혼했어. 자, 근데 언제? 지난달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They got married last month.
0: 그렇죠. They got married last month.
1: Yeah.
0: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아, 우리는 이사 들어왔어.
1: 오?
0: 오케이, 지난달에.
1: 아하.
0: 이사 들어온 게 뭘까요?
1: 혹시 moved here인가요?
0: 어, 안쪽이니까 move?
1: Moved in.
0: In, yes.
1: 아.
0: 그러면 우리는 이사 들어왔어요. 어, 지난달에.
1: 어, we moved in last month.
0: Exactly. 방금 문장에서 봐도 in이라든가, 이거는 move in에 섞인 in이에요.
1: 그쵸.
0: Okay? So, 이 last month와 관련 있는 그 뭐 언제에라는 말이 아예 없죠.
1: 맞아요.
0: 필요가 없는 겁니다.
1: 오.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y got married last month.
1: They got married last month.
0: We moved in last month.
1: We moved in last month.
0: Alright. 자, 이번에도 한번 이것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이 너무 높았다, 지난달에.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1: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 Oh.
0: 에어컨 때문이지. 인정해. 그래서 그래도 더위는 못 견디겠어.
1: 아,
0: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1: 그쵸, 그쵸. Uh-huh. It's the AC, mm-hmm. but I can't stand the...
0: 네.
1: Oh.
0: 지금 뭐가 빠졌을까요?
1: 에어컨디셔너를 또 이렇게 쓰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Mm-hmm. But I can't stand. 나는 서 있을 수 없어. 이게 버틸 수 없어. 뭐 이렇게 썼나 봐요. 그죠?
0: Okay.
1: 더위.
0: Uh-huh.
1: 더위?
0: 더위.
1: 더위가...
0: 우리가... 덥다 이렇게 하는 거는 hot이라든가 이런 거 쓰잖아요.
1: 그러니까 it's so hot.
0: Right? 네. 그래서 대부분 그거는 어느 정도 상상을 하시는데 더위라는 명사를 모르시더라고요. 많이들.
1: 더위? 그 진짜 모르겠는데요.
0: 그죠.
1: 더위는 그러면은 그러면 저는 또 동명사로 한번 heating. 뜨거운 열기. 아우 더워. 이게 더위죠.
0: 오케이. 자.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좀 길어져서 아쉬운데.
1: 아, 그래요?
0: 열기라는 명사가 바로 뭐냐면
1: 어?
0: heat예요. 오케이?
1: 명사랑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제가 또 난관에 부딪혔네요.
0: 이거 핑계를 대는 점점 핑계를 대는 느낌이 드는데.
1: 핑계 아니고 진짜예요. 아니,
0: 진짜요? 오케이. So heat, heat이라고 하는 거가 열기라는 뜻도 되지만 진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더위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 보통 heat은 앞에 the를 같이 써줘요. So the heat를 stand를 못하겠다. 그리고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 heat은 이렇게 치다 할 때 HIT죠. hit.
1: 아, 그건 다르죠?
0: 다릅니다.
1: 네.
0: HEAT는 중간에 모음이 두 개 끼면서 입모양이 좀 벌려져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힘을 빼고 hit 이렇게 하면 HIT가 되고요.
1: 네.
0: 입모양을 좀 벌려볼게요. 두 번 갑니다. Heat. Heat.
1: Heat. Heat.
0: 훨씬 좋아요. 자, 그러면 추위는 당연히 뭐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1: 추위는 콜드.
0: 오, 맞아요. 오! 그 친구도 사실은 the cold라고 해서 보통 쓰게 됩니다.
1: 이런 것도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0: 간단하게
1: 네, 좋은데요.
0: 네. 네. 갑작스러운 칭찬에 깜짝 놀랐어요. 자, 지금 보니까 AC다 그거는 이유가 AC인데 하지만 나는 stand할 수가 없다. 슬기 씨가 어느 정도 guess를 했단 말이에요.
1: 예.
0: 그렇죠? 스탠드가 원래 어떤 자세예요?
1: 서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서 뭔가 버티는 그런 느낌.
1: 저 예, 그런 느낌 받았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우리 stand라고 하는 것은 stand something 하게 되면 정말 골칫거리라든가 아니면 정말 힘든 것들을 견딘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the heat을 나는 stand 할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1: 네네.
0: 이거 사람한테도 쓸 수 있어요.
1: 오.
0: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랬을 때 나는 그 사람 못 견디겠어. 나 못 참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힘을 한번 써볼게요.
1: 예.
0: 나는 그

0: 견딜 수가 없어.
1: I can't stand 더 힘?
0: 아니요, 그냥
1: 그냥입니까?
0: 힘이죠.
1: 힘.
0: 더
1: 네.
0: 힘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Oh, I can't stand him. I can't stand that guy.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슬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슬
1: 이슬로.
0: 잡아서, 넌 그걸 어떻게 참니? 넌 그걸 어떻게 견디는 거야?
1: 오.
0: 어떻게 할수 있어, 너?
1: How can you stand that?
0: Right.
1: 오.
0: 이시라고 분명히
1: 아,
0: 말씀을
1: 이
0: 드렸던 것 같은데. 자.
1: 앞에를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0: 에너지가 다
1: 잃어버렸어요.
0: 떨어졌군요.
1: 까먹었어요. 예.
0: How can you stand it? 이런 식으로,
1: 이게
0: 오케이?
1: stand.
0: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을 참는 것도 되지만 그
1: 네.
0: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웃기지도 않는 무슨 joke 같은 거 그런
1: 예.
0: 얘기를 하는 거죠. I mean,
1: 아하.
0: how can you stand it?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 can't stand him.
1: I can't stand him.
0: How can you stand it?
1: How can you stand it?
0: Right. 본문도 한번
1: Stand
0: 가볼게요.
1: it?
0: Stand it,
1: 네.
0: right? 이거 D로 읽어주셔야 돼요, by the way. Right? 여기 모음 발음이죠? A니까.
1: 맞습니다.
0: 갑니다.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1: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0: There
1: heat.
0: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1: 그죠?
0: 이해는 한다. 하지만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라고 합니다. 네, 어떠세요? 약간 AC 못 견디는 스타일이세요, 밤에? 너무 추워서?
1: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0: 네.
1: 따로 자야 될 정도예요. 저는
0: 아,
1: 에어컨을 틀고 자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고 추워서 이불을 덮을 바에야
0: 예.
1: 저는 이제
0: 잘 알겠네.
1: 안 덮고
0: 예.
1: 자는 게
0: 뭔가
1: 좋으니까.
0: 꿉꿉해도 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아, 꿉꿉하지 않아요.
0: 아, 그렇지 않습니까?
1: 저는, 그러니까 장마철 아닐 때는.
0: 아하.
1: 에에에에. 아, 그래서 can't we let at least turn it off 밤에?
0: 아하.
1: 적어도가 at least.
0: 이건 덩어리가 뭔가
1: 에에에.
0: 나온 것 같아요,
1: 아,
0: 이렇게.
1: 맞아요.
0: Alright.
1: 우리 할수 없을까?
0: 아하.
1: 에어컨을 끄면 안 될까?
0: 아하.
1: 이거겠네요.
0: 오케이.
1: 그러면은, 근데 이게 에어컨인데? 적어도, 아, 밤에가
0: 아니,
1: 나야 돼.
0: 밤에가 없죠.
1: 밤에.
0: 아하.
1: 아,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 그냥 나이실까요? at 나이실까요? 이것도 오늘 또 굉장히
0: 그래도 전치사를 좀
1: 있어야 될것 같아요.
0: 하시는 것
1: at
0: 같은데요.
1: night? 왜냐면 이건 tonight이 아니잖아요. tonight은 원래 안 쓰잖아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Alr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정답. Perfect.
1: 오!
0: Very nice.
1: yes.
0: 자, 밤에 이거는 아까 뭐 last month랑은 다른 케이스죠. 왜냐면 night 자체는 부사로 쓰지 않아요. So night은 그냥 밤이고 at이라고 하는 게 언제 에라는 역할을 여기서는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따로 하는 것보다는요, at night을 덩어리로 계속 가져가시는 게 중요해요. At night, 밤에. 자, 그러면 만약에 낮에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낮에.
1: 낮에
0: 네. 낮
1: 그러면은
0: 동안에라고 하거든요, 사실. During.
1: during day
0: During the
1: the
0: day.
1: day
0: 네. 이것도 정해져 있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1: 오
0: 그래서 우리가 낮에 뭐뭘 했어, I studied during the day. I worked during the day. 이런 식으로 해서 덩어리로 가져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거 두 개는 완전 반이어잖아요.
1: 그쵸
0: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같이
1: 네네네
0: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항상 왕초보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 어떤 기계를 켜는 것, 그리고 끄는 것,
1: 네.
0: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뭐 하면 안 되냐고 그랬죠?
1: 끄면 안
0: 끄면
1: 될까?
0: 안 될까라고 얘기를
1: 네.
0: 했기 때문에 turn on 하는 게 아니라 turn
1: off.
0: off를 쓰게 되는 거예요.
1: 네.
0: 정말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를 돌려서 이렇게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1: 맞아요.
0: 경우가 많았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turn에서 off 시킨다, 꺼버린다. 그리고 명사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라디오를 켰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그 라디오 좀 꺼. 이렇게 명령어로 하면 어떡할까요?
1: turn off the radio.
0: 그죠. turn off the radio, right? So, turn off the radio.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만약에

0: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Turn off the radio.
1: Turn off the radio.
0: I tried to turn it off.
1: I tried to turn it off.
0: Alright. 자, turn off and on. 이거는 자주 하지만 조금 덜 나와서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만약에
1: 네.
0: turn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더 세게 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Turn it, 아, turn on이 아니라
1: 네.
0: 더 세게 틀다 하면은 on이 아니라 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1: 아, on 대신에 넣 들어가요?
0: Yes.
1: 그러면은 turn, turn, 글쎄요.
0: 아, 알겠습니다.
1: 예, 예.
0: 네, 도저히 모를 걸로.
1: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데요.
0: 자, 강도가 올라가는 거죠?
1: 예.
0: 올라가면 어느 쪽으로? Up, up,
1: 아, up. turn up이에요?
0: Yes.
1: 아.
0: 자, so turn up 하게 되면 더 세게 틀다가 되겠습니다.
1: 아.
0: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좀 더 줄인다라고 하면 turn down을 쓰면 되는 거고요.
1: 그러면 이거는 이미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할 수
0: exactly,
1: 있나요?
0: Exactly. Exactly. 오케이, 읽어볼게요.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1: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자, 이랬을 때 아, 딱 이겁니다.
1: Mm-hmm.
0: 습하면 난 잠을 못 자.
1: 아, 그치. 또 이 습한 게 문제예요.
0: 저는 heat보다 그 휴밋한 거 있잖아요. 습한 거를 너무 참겠어요.
1: 끈적끈적하면 불쾌지수가 너무 올라가니까요.
0: Oh, yes.
1: I can't fall asleep. 여기서 끊어볼까요?
0: Alright.
1: When it's 습하면.
0: 때? Okay.
1: 지금 조금 힌트 주셨잖아요.
0: Exactly.
1: 휴미드라고.
0: 예, 말하지 말걸요.
1: 그렇죠. 또 이런 거 잘 주워 먹어요. 휴미드.
0: 오케이. Okay.
1: 네.
0: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정답? 맞습니다. 자, H-U-M-I-D. 여러분, 이 습한 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원어민이 아무리 어린 친구여도 휴미드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건조하다라고 하면 뭘 쓰면 되죠, 우리?
1: Dry.
0: Dry. 날씨가 굉장히 건조해서 뭐 샤워하고 나와서 이렇게 닦지 않더라도 금방 마르거나,
1: 그죠.
0: right? 자, 끈적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표현도 있어요.
1: 네.
0: 습한이랑 거의 뭐 비슷하게 쓰게 되는데요.
1: 오.
0: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끈적한?
1: 끈적한은 저는 그거 노래 가사에도 나와가지고 스티키?
0: That's right.
1: 스티키.
0: 스티키 어디에 붙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1: 그래서 스티커에서 나온 거잖아요.
0: 그것도 다 거기서 온 거예요.
1: 그죠?
0: 뭔가 붙는 거, correct?
1: 스틱
0: 하는데 그걸 형용사화 시켜준 겁니다. The weather's so sticky. 이렇게 하면 끈적해. 결국에는 사실 휴미드랑 큰 차이 없이 쓰는
1: 그렇구나.
0: 케이스예요. 조금 더 회화체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어쨌든 휴미드 하면 스티키 하니까.
0: 그렇죠.
1: 네네.
0: 자, 그래서 휴미드 할 때 나는 뭐 할 수 없대요, 지금?
1: I can't fall asleep.
0: Fall asleep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 잠들다.
0: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Asleep이라고 하는 거는 잠든 상태를 얘기를 하는 형용사예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내가 하고 빠지는 거죠. 그렇죠? Right? So fall asleep. 이거는 한참 자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잠이 딱 들다. 그 순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 약간 꾸벅꾸벅 조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fall 과거 뭐죠?
1: Fell.
0: Fell. 같이 알아둬야 이병자 가능하겠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나 또 잠들었어. 나 또 졸았어. 과거형으로.
1: I fell asleep again.
0: Again. I fell asleep again. How about this? 그의 수업 중에는 잠들지 마, 졸지 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졸지 마, 잠들지 마.
1: Don't fall asleep.
0: Okay. 자, 뭐뭐 중에가 아까 뭐였죠?
1: During
0: 그의 수업.
1: His class.
0: 그렇죠. Hey,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Hey, you guys. Don't fall asleep during my class, you know? 이런 식으로.
1: 당부 말씀드리고 싶죠.
0: 당부하는 겁니다.
1: 예, 예.
0: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fall asleep은 하나의 덩어리, 동사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fell asleep again.
1: I fell asleep again.
0: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1: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0: Alright, 자, 그리고 본문 갈게요.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1: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두 번째는요.

0: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1: Can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3: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4: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3: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Ne,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Last month. 이거는 관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관사, 전치사 이런 것들.
1: 네.
0: 자, 갑니다. 저희 지난달에 이사 들어왔어요.
1: We moved in last month.
0: 그렇죠. 그대로 가는 거죠.
1: 네.
0: 그들은 지난달에 결혼했어. Get married를 써서
1: They got married last month.
0: 그렇죠. They got married last month. 자,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자, 직역을 좀 해드릴게요. 그 전기 청구선은
1: 네.
0: 직역을 해서 엄청 높았어 지난달에.
1: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We moved in last month. They got married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Alright, 자, 두 번째는요. Turn off something. 대명사일 경우에만 가운데 넣어주기.
1: 네.
0: 갑니다. 아, 라디오를 꺼. 그 라디오 꺼.
1: Turn off the radio.
0: 그렇죠. Turn off the radio.
1: 아, turn off the radio.
0: The radio죠.
1: Yes.
0: 자, 두 번째는요. 나 그거 끄려고 했어. 근데 노력했어입니다.
1: I tried to turn it off.
0: 그렇죠. 이시니까 중간에 끼는 거. 하나 더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우리 적어도 그걸 끌 순 없을까 밤에?
1: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At night. 완벽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urn off the radio. I tried to turn it off.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오케이.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5: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6: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5: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6: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3: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1: Can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3: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Uh-huh.
3: I'm sorry.
1: Oh, it's so hot.
3: Oh.
0: Yes.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Al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었죠.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ma?
0: Alright, very, very nice.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바로 last month.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들은 지난달에 그들의 집을 팔았어.
1: 오.
0: 그들은 그들의 집을 지난달에 팔았다라는
1: 네.
0: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자, 2026년 왕초보 영어 학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권 픽하셔서, 픽업하셔서 열심히 채워가면서, 입영작하면서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같이 또 영어 완성 해봐야죠.

0: 안갯길 운전 시 교통사고 예방법.
1: 너 장롱면을 하며 운전 잘해라. 나 죽기 싫다.
2: 에이, 그건 아니야.
1: 뭐 갑자기 안개가.
0: 비상등을 켜 주변 차량에 내 위치를 알립니다.
1: 아니, 날씨가 왜 이러는 거야?
0: 안개등 스위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안개등을 켭니다. 상향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멈춰야 되나?
0: 도로 제한 속도에 50% 이상 감속하고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여 운전합니다. 추월 차로보다는 주행 차로를 이용해 운전합니다. 급가속, 급제동, 급방향 전환 등은 하지 않습니다.
1: 너 뭐냐? 장롱 면허하면서 어떻게 운전을 이렇게 잘해?
2: 아니면 다친다.
0: 창문을 조금 열고 주변 소리에 집중하며 운전합니다.
2: 야, 가자.
1: 야, 같이 가.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welcome to the new season.
1: 유후!
0: 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1: 네.
0: 자, 이번 시즌에는 뭐 기존에도 그랬지만 더욱 또 생활 밀착형 영어를 많이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진짜 남녀노소 상관없이
1: 네네.
0: 정말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날 배워서 그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1: 예.
0: 조금 흥분되는 느낌으로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특히나 이제 일상 영어를 많이 배우게 되다 보면요.
0: 네.
1: 우리가 그냥 뭐 지금 대한민국이지만
0: right.
1: 생활하면서도 이거 배웠던 건데 하면서 문득 영어로 저희가 떠올릴 때가 있거든요.
0: Exactly.
1: 아 그렇게 또 저희가 습관을 잡아가면 되겠네요.
0: 아 하나의 이거는 나의 라이프의 일부다라고
1: 네.
0: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또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요. 가정 영어부터 출발을 할 텐데요. 어린 동생 재우기 대작전입니다. 자, 지금 어린 동생이 이제 드디어 잠든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뭐 엄마, 아빠와 어떤 대화가 있을 수 있을지 제가 좀 넣어놨거든요.
1: 대화를 하면 안 될 텐데요.
0: 그럼요. 조용히 해야겠지만.
1: 네네.
0: 자,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쉿, 동생 또 깨울라.
1: 아이고.
0: 아, 그러니까 말을 너무 크게 한
1: 지금 또
0: 거예요.
1: 여러 번깬 상태인가 봐요.
0: 이미 엄마나 아빠가 굉장히 저한테 화가 나 있습니다. 네.
1: 그렇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너도 아기 땐 그랬어. 이러면서. 왜냐면, 아기들은 왜뭐 잠을 안 자냐. 뭐 아니면은 무슨 뭐.
1: 자꾸
0: 예, 뭐 이런
1: 울어.
0: 궁금함이 있을 수
1: 아이,
0: 있잖아요. 그죠?
1: 그럼요. 또 오빠나 형이나 누나나 언니로서.
0: Right.
1: 쟤는 왜 졸려올 텐데 안 자지?
0: 궁금할 수 있거든요.
1: 그쵸,
0: 네.
1: 그쵸.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어린 동생이 잠들었을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2: Mom, my you finally fell asleep.
3: Shh.
2: My you finally fell asleep, Mom.
1: 동생 또 깨울라.
2: 응?
1: 응?
2: Sorry?
1: 동생, 마유.
2: Mayu fell
1: 마유.
2: asleep.
1: Be quiet. Wake up. Wake up again. 쉿. 에?
2: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1: Why?
2: Why do babies
1: 응.
2: wake up so
1: Easily.
2: easily,
1: 아,
2: like suddenly?
1: 그래, 애들이 그렇게 쉽게 깨, 원래. 너도 아기 땐 그랬어.
2: Why?
1: You too.
2: Me too.
1: You baby. When you were baby, wake up.
2: Really?
1: Yeah.
2: Easily?
1: You too. Mayu,
2: Oh.
1: same, same,
2: Oh,
1: right?
2: 마이 새끼.
1: 쉿.
0: 네.
1: 아유.
0: 학부모님과 자녀가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 그쵸,
0: 여러분들,
1: 그쵸.
0: 많이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4: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3: Shh, you'll wake him up again.
4: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3: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지금 동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 동생이 잠든 거예요.
1: 아유.
0: 그래서 아이가, 엄마! 마유가 마침내 잠들었어요. 마유가 아이인 거예요.
1: 축제거든요, 이렇게
0: 아,
1: 되면.
0: 축제
1: 네네, 축제.
0: 느낌이에요.
1: 드디어.
0: At last.
1: 단단다라단.
0: Right. 오케이. 자, 굉장히 캐주얼한 표현으로 제가 넣기는 했는데,
1: 아,
0: 일단은
1: 그래요?
0: at last도 좋아요. 마유가
1: Finally.
0: finally fell asleep. 자, at last. 이거는 보통 영화 같은 데서 전사들이 at last. 이러면서 Our time has come. 우리의 시간이 왔다. 너무 이런 느낌이기
1: 아,
0: 때문에.
1: 그래요?
0: So, 마침내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할때 finally라는 표현
1: finally.
0: 알고 계시죠? 자,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재형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1: 과거형으로?
0: 맞습니다.
1: 네.
0: 현재형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죠. 그죠? 잠든다. 아니니까 fall의 과거형
1: Fell.
0: fell 써서 fell asleep. 잠들었다. 자, 그래서 fall asleep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요.
1: 네.
0: 얘는 하나의
1: 세트.
0: 세트입니다. 덩어리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제는 fall에서 바꿔주면 되겠죠.
1: 네.
0: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fall 대신에 잠들었다라고 쓰려면 fell 쓰면 되겠고요.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이거는 영어에서는 사실
1: 네.
0: 나는 잠들 수가 없다라고 많이 쓴단 말이에요.
1: 네.
0: Right. 할수 없다라는 조동사 뭐예요?
1: Can.
0: Can't, right? 잠들다는 다시 한번
1: Fall
0: fall
1: asleep.
0: asleep. 그러면 아, 나 잠을 들 수가 없어. 한마디로 나 잠이 안 와.
1: I can't fall
0: There
1: asleep.
0: you go. That's it. I can't fall asleep. 너무 더워서든 뭐가 됐든 간에요.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그녀는 잠들었어. 근데 엄청 빠르게. 자, quickly를 드릴게요.
1: 네.
0: Okay? 그녀는 잠들었어. 엄청 빠르게.
1: She fell asleep quickly.
0: Quickly, so quickly 하면
1: So
0: 조금 더
1: quickly.
0: 양념을 칠수 있죠. 그렇죠?
1: 네.
0: 엄청 빠르게. 자, 이런 식입니다. 단순하게 일반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시제를 바꿔가면서.
1: Mm-hmm. 네.
0: Right? You guys, 소리내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Right? I can't fall asleep.
1: I can't fall asleep.
0: Oh, she fell asleep so quickly.
1: She fell asleep so quickly.
0: Alright.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게 나중에 요거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fall asleep 같은 경우에는 딱 잠드는 그 순간의 동작을 강조해줘요.
1: 네.
0: 그래서 잠들다예요, 말 그대로. 근데 fall 대신에 비동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he is asleep, alright?
1: 오.
0: I was asleep. 이런 식으로. 비동사를 쓰면 이미 잠들어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1: 아, 네네. 네.
0: 뿅 하고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아기는 잠들어 있어. 그러면 이미 잠든 상태죠.
1: 네.
0: 그때는 얘를 쓰면 어색해져요.
1: 오.
0: My baby falls asleep 이러면 내 아기는 원래 잠든다.
1: 아,
0: 이상해요.
1: 그러게요.
0: 네, 그래서 my baby is

0: asleep. 그러면 이미 잠들어 있다. 오케이?
1: 예.
0: 이게 처음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이 동작 강조, 상태 강조라고 하는 거 제가 계속 도와드릴 거거든요.
1: 네.
0: 나중에 어색하지 않게 됩니다. Al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Mom, might you finally fell asleep?
1: Mom, might you finally fell asleep?
0: Alright. 근데 아이가 모르고 소리를 좀 냈나 봐요.
1: 저런.
0: 아, 그랬더니, 쉿, 동생 또 깨울라. 깨면 어떻게
1: 아,
0: 돼요?
1: 깨면 다시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0: 다시 처음부터.
1: 예, 이렇게 잠들었다 깨면 또막두 시간 걸려요.
0: 맙소사.
1: 때로는,
0: Alright.
1: 예. 자, 쉿, you will wake him up again. 네가 깨울 거야, 그를 다시. 여건 뭐 나눌 데가 없는데요? 여기서 한번 나눠볼까요?
0: 오케이. 웨이크업도 들어가고.
1: 맞아요. 여기 그러면 쉬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0: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1: 그죠?
0: 사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 의성어 느낌? 한세개 써볼까요? 네 개? 왜냐면 엄마가 좀 많이 지금,
0: 아, 많이
1: 예,
0: 지금
1: 경고, 경고,
0: 당황했군요.
1: 경고.
0: 오케이, 오케이.
1: 예.
0: 자, 여러 개 썼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1: 오.
0: 왜냐하면 사람들이 표기를, 만약에 글로 표기를 해야 된다면 원하는 만큼 H를 넣기도 해요,
1: 네.
0: 실제로. 오케이? 자, 기본적인 거는 그런데 SHH까지 보통 씁니다. 표기를
1: 아.
0: 할때 이게 쉿, 조용! 이라는 느낌. 물론 이제 허쉬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1: 네.
0: 쉿, 소리는 그냥 그런 식으로 내주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쉿 하잖아요.
1: 네.
0: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you wake him up again 이러면서 당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wake가 나왔는데 우리가 wake up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1: 일어나는 거예요.
0: 깨어나는 거예요. 정신을
1: 네.
0: 차리고 아침에, 그렇죠? 근데 내가 wake up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wake up 시키면 그 사람을
1: 깨우는 게 되죠.
0: 깨우는 게 되는 겁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깨는 거든 뭐 남을 깨우는 거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wake의 과거형, PP형을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1: 오호, 요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깨어났어 할때 woke up.
0: 오가.
1: 그리고 분사는 wake는 아니에요?
0: 오.
1: Yes.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
0: Very close.
1: 어?
0: Very close.
1: 아, walk은이에요?
0: Walking. Yes. 그리고요, 주의하셔야 될
1: walking.
0: 게이 과거형 발음할 때요, walk 하지 마세요.
1: 어?
0: 그거는 걷다잖아요.
1: 아, walk.
0: WALK, right? Walk. So I walk up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I woke up. 거의 오에 가깝게 발음을
1: 오,
0: 하는
1: 와, 이거
0: 겁니다.
1: 진짜 몰랐어요.
0: Right? 처음 느낌이죠, 그렇죠?
1: 네.
0: So 한번 해볼게요. Woke, woke up.
1: walk up.
0: 지금도 조금 벌려졌어요.
1: 어려운데요?
0: Right? 완전히 이 모양 모은 느낌으로 woke up,
1: walk
0: woke up.
1: up.
0: 한번 다시 해볼게요.
1: walk up. walk up.
0: 지금 또 너무 모호라니까 업도 업 이렇게
1: walk
0: 되는데
1: up.
0: 이게 트레이닝이 많이
1: 아우,
0: 필요합니다.
1: 껍데기
0: 오케이.
1: 먹고 싶네요. 자꾸
0: 갑자기
1: 껍껍하니까.
0: 워크업. Alright.
1: 네.
0: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깨우는 거. Wake someone up.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명사, 예를 들어 him, her 이런 거는 무조건 가운데 넣어야 되지만
1: 네.
0: 뭐 예를 들어 일반 명사가 나왔다. The baby, right? My husband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건 가운데 넣어도 되고 밖에 빼도 돼요. Wake up someone. 이것도 가능합니다.
1: 네.
0: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 깨우지 마. 나 깨우지 마. 어떡할까요? 하지 마라.
1: Don't wake me up.
0: 그렇죠. Don't wake me up. Wake up me는 안 돼요.
1: 네.
0: 대명사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로 해볼게요. 우리. 엄마가 우릴 깨우셨어. 자, 깨우, 과거네요.
1: 그죠? Mom
0: Mom.
1: woke us up.
0: 아하. Mom woke us up. 이런
1: Mom
0: 식으로.
1: woke us up.
0: 남한테 우리 엄마가 하면 my mom 해도 되지만요. 그냥 뭐 가족끼리
1: 네.
0: 엄마가 할 때는 사람 이름 부르듯이 그냥 마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Right? So, 중요한 건, 아, 얘네들 대명사니까 무조건 가운데.
1: 네.
0: 일반 명사는 밖에도 상관없다. 자, 읽어볼게요. Don't wake me up.
1: Don't wake me up.
0: Mom woke us up.
1: Mom woke us up.
0: There you go. 자, 참고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써먹을 거예요. 뭐냐면, 남을 깨우는 게 아니라 재운다. 왜냐면 많은
1: 오.
0: 분들이 깨운다는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많이 알고
1: 알죠.
0: 계시더라고요. 네, 재운다라고 할 때는 put someone to sleep. 슬립
1: 아.
0: 쪽으로 가져다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1: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네요,
0: Right.
1: 또.
0: 오늘은 하지 않겠지만 다음번엔 할 겁니다. 오케이?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Shh, you wake him up again.
1: Shh, you will wake him up again.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Mom, My

0: you finally fell asleep? Shh! You'll wake him up again. Shh! You'll wake him up again.
1: Yeah,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2: 네.
1: 아기들은 왜 이렇게 쉽게 깨요?
2: 오.
1: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 맞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어린이 나이대가 되면 한 7살, 6살 이때가 되면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계속 자.
1: 야, 이런
2: 셔틀버스가 지나가요.
1: 아, 네. 그런데 완전 아기다.
2: 그렇죠.
1: 아,
2: 너무 베이비들은 정말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죠.
1: 오케이, 오케이.
2: Why do babies wake up so 쉽게?
1: 아하.
2: 쉽게니까 그거겠네요. Easily. Easily.
1: Easy도 아니고 easily. Huh?
2: Yeah, 쉽게니까.
1: 아 뭔가 부사.
2: 부사로 가야 돼요. Okay. ly를 꼭 붙여요.
1: Alright.
2: 네.
1: 자, why가 나왔으니까 이유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Why 한 다음에 이제 질문 어순이 들어가요. Do babies wake up? 아기들이 깨어나나요?
2: 응?
1: 자, 거기에 양념을 착착 치면서 so early. Easily, I'm sorry. 네. Easily.
2: Easily.
1: 쉽게. 맞습니다. Easy는 쉬운이라는 형용사죠.
2: 네.
1: So 구사로 바꿔서 easily.
2: easily.
1: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남을 깨운다는 게 아니라 내가
2: 깨는 거.
1: 깨는 겁니다.
2: 스스로.
1: 여기서는. 우리
2: 네.
1: 둘 다 된다고 했으니까.
2: 자,
1: 요것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는데요. Wake up and get up 있어요.
2: 네.
1: 네, 보통 너 몇 시에 일어났어? 나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데 어쩌고저쩌고 할 때 둘 다 섞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썼다 저것도 썼다 하는 경우도 많은데
2: 네.
1: 정확하게 만약 굳이 구분을 해야 된다면 웨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몸을 안 움직여도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2: 아하.
1: 의식이 딱 돌아온 거.
2: 예.
1: 그게 바로 웨이크업입니다.
2: 네.
1: 근데 겟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몸을 이제 정말 일으켜서 침대에서 나오는 것까지
2: 되겠다.
1: 포괄적으로 또 예.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Alright.
1: 자, 아무튼 부사를 지금 썼는데 부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형용사는 보통 우리말로 만약 직역을 하면 뭐뭐 한이잖아요.
2: 네.
1: 근데 부사 같은 경우에 뭐뭐
2: 게
1: 하게
2: 하게
1: 그렇죠. 하게. 그래서 여기서도 쉬운이 아니라 쉽게가 되는 거죠.
2: 네.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녀가 달렸다. 그러면 과거형으로 뭐예요? 그녀가 달렸다.
2: She ran.
1: She ran. 근데 그녀가 빠르게 달렸다. 그러면
2: She ran quickly.
1: Quickly도 좋고 fast.
2: Fast.
1: Fast. Fast가 속도를 좀 강조를 하기 때문에.
2: 네.
1: 자, how about this? 나 공부에 정말 열심히.
2: Oh.
1: 어떻게 할까요?
2: I study so
1: really,
2: hard.
1: Really hard.
2: Really
1: so hard.
2: hard.
1: 이런 식으로 부사는 뭐뭐 하게입니다.
2: 네.
1: Right? So 여기서는 fast 같은 게 형용사 이런 게 헷갈리는 이유가
2: 맞아요.
1: fast는 빠른도 되고 빠르게도 되거든요.
2: 개도 되고.
1: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법과 책과 같이 병행하신다면은
2: 네.
1: 훨씬 빨리 늘 수가 있습니다.
2: Hard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도 되고 부사로도 이렇게 쓰이는 거죠?
1: Hard도 something is very hard. Yes, yes, yes.
2: 어려움도
1: right,
2: 되고.
1: Right. 이거는 어려운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이란 뜻이에요.
2: 열심히.
1: 거죠.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She ran fast.
2: She ran fast.
1: Mm-hmm. I study really hard.
2: I study really hard.
1: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이런 것도 필기해 주시면 좋아요. 뭐냐면
2: 네.
1: baby. baby 뭐예요?
2: baby 아기요.
1: 아기죠.
2: 네.
1: 아기일 경우에 이제 나이에 따라 조금 구분하는 게 있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쇼핑 같은 거 가면
2: 예.
1: 친구 아기 선물을 살 때 사이즈를 헷갈려하죠, 그쵸?
2: 그쵸.
1: 그때 아마 이거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2: 네, infant, 완전.
1: 그리고 toddler.
2: toddler.
1: Right? 근데 아마 보통 토들러 이렇게 표기하지 않아요? 우리말로 막?
2: 우리말로 외래어처럼. 진짜. 성이 토고 이름이 들러예요.
1: 들러인 것처럼. 네. 그렇죠. 자, infant라고 하면은 아기 중에 어떤 아기일까요?
2: 신생아.
1: 맞아요. 신생아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어린 바닥에서 파닥파닥 하는 그
2: 100일 이전의 아기들
1: That's
2: 정도.
1: Right.
2: 네.
1: toddler는 어느 정도죠, 그래도?
2: 한 2, 3세?
1: 맞아요.
2: 돌 지난?
1: 약간 아장아장 이렇게 걷는
2: 네.
1: 정도의 느낌을 이제 toddler라고 toddler.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더욱 좋죠.
2: 네.
1: 오케이.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2: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1: 자, 이랬을 때 엄마의 대답입니다.
2: 그쵸.
1: 아유, 너도 아기 땐 그랬어.
2: 그렇죠.
1: 이러면서.
2: 원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요.
1: 기억을 못해요.
2: 네, 맞습니다. You were too. 여기서 끊어도 되겠네요.
1: Uh-huh.
2: When you were a baby. 너가 어렸을 때 너도 그랬어.
1: 문장이

0: 꽤나 길어졌어요.
1: 그러게요.
0: Right.
1: 그러니까 두 문장이 하나로 붙은 것
0: 거의,
1: 같은데요.
0: 네.
1: 그러면은 너도 그랬다. 그랬다니까 너는
0: 많은 분들이 이거,
1: 네.
0: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래,
1: 너도
0: 이러면,
1: 그래.
0: 어? 그래? 예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아예 상상이 안갈수 있습니다.
1: 너도 그랬었는데 지금 were가 나왔으니까 저 사실 like that 하고 싶거든요.
0: Like that?
1: 너도 그랬었다.
0: 오케이.
1: 그렇게 됐었어.
0: 이거 맞추면 제 학생 중에 최초입니다.
1: 진짜요? You are that 할게요,
0: 하지만
1: 그냥.
0: 물론, 잠깐만요. 아니,
1: 에?
0: 근데 최초다. 아쉽네요.
1: 왜요? Like예요, 그러면?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Like that 한번 해볼게요.
0: 왜냐면 최초가 되게 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1: 아,
0: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아닌 것 같아,
0: You were
1: 이것도요.
0: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최초입니다. 오케이. 지금 맞히신 분들도 있을 거고, 틀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It's
1: 네.
0: okay.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오케이.
1: 와.
0: So, like라고 하는 게 좋아하다도 되지만, like는 뭐뭐 같은도 돼요.
1: 맞아요.
0: 그래서, 너 또한 그것 같았다.
1: 네.
0: 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서 like that이 어느 정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그뭐 그런 뭐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아 그러는 like that이었잖아요.
1: 네.
0: 이것도 써주세요. 이렇게 혹은 이런.
1: Like this겠네요, 그러면. Like this.
0: 자 정답.
1: Yeah.
0: So 뭐 예를 들어 댄스 동작 같은 걸 배울 때 그런 instructions 같은 게 있죠. 어떻게
1: 그쵸.
0: 추라는 거 그랬을 때 move your 뭐 hand like this. Like
1: 맞아요.
0: this 이렇게잖아요.
1: 그렇게는
0: 그렇죠?
1: 안 해요,
0: 그렇게.
1: 누구도.
0: 죄송. 저만의 댄스예요. 저 무시하시면 안 돼요,
1: 아니,
0: 지금.
1: 죄송합니다.
0: 알겠습니다. So like this가 나왔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you were like that. Okay.
1: 예.
0: 알겠어요. You were like that too. 그리고 you were a baby가 무슨 말이에요? You were a baby. 너는
1: 너 애기였어.
0: 아기였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1: 아기였다.
0: 근데 지금 두 개가 합쳐졌죠.
1: 네.
0: 이게 바로 when의 힘입니다. When. 자, 볼게요. when을 쓰고 평소문 원순을 써주면 평소문일 때, 뭐뭐일 때라는 뜻을 줄 수가 있어요.
1: 네.
0: 오케이? So, 문장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잖아요. to에서.
1: 그쵸.
0: 근데 이거를 거의 두 배로 늘려줬죠. 이게, 그러니까 문장을 길게 말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말할 수 있으면 더 좋죠. 뭐
1: 네.
0: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왜 길게 말 못하고 끊지? 그거에서 뭐 죄책감 가질 거 전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게 말하고 싶다.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1: 네.
0: 확장형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너가 그렇게 말할 때,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너가 그렇게 말할 때. 근데, 영어에서는 그걸 말할 때, 그 말을 할 때예요.
1: 예.
0: So that이라고 그냥 하면 돼요. 그걸 말할 때.
1: 그걸 말할 때, when
0: You
1: you say
0: say,
1: like that,
0: 아, 그냥 say that.
1: say that.
0: When you say that 이러면은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말 자체를 할 때라는
1: 아,
0: 뜻이에요.
1: 맞아요. 그랬던
0: 오케이.
1: 것 같아요.
0: So when you say that.
1: When you
0: 그러면
1: say
0: 이건
1: that.
0: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을 때. 과거형으로.
1: You, when you, when you lied
0: 나에게?
1: me,
0: To me.
1: to me.
0: When you lie to me. 자, 그러면 when 부분을 해봤죠?
1: 네.
0: 전체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1: 네.
0: 난 슬퍼. 내가 그걸 말할 때.
1: I'm sad when you
0: You?
1: say that.
0: 그죠? I'm sad when you say that. 이 얘기는 너 그런 말할 때나 진짜 슬퍼져.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난 화가 났어.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을 때. 과거형으로.
1: I was mad when you lied to me.
0: 그렇죠. I was mad에서 끝날 수도 있었지만,
1: 네.
0: when you lied to me. 그치, 언제?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을 때.
1: 그쵸.
0: 문장이 뭐 엄청 길어졌죠,
1: 와,
0: 그쵸?
1: 진짜 영어 잘하는 느낌 나요.
0: Oh, yes. 이거보다 더 나중에 길게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am sad when you say that.
1: I'm sad when you say that.
0: I was mad when you lied to me.
1: I was mad when you lied to me.
0: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1: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0: Very
1: baby.
0: nice. 자,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쉿, 동생 또 깨울라.
1: 쉿, you will wake him up again.
0: 두 번째는요. 너도 아기 땐 그랬어.
1: You are like that too when you are a baby.
0: 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Mom, Ma, you finally fell asleep. Mom, Ma, you finally fell asleep.
3: 'You'll wake him up again.
2: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3: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wake someone up입니다.
1: 네.
0: 여러분들 목소리 키워서 해주세요. 엄마가 우리를 깨우셨어. 과거형으로.
1: Mom woke us up.
0: 그렇죠. 과거형으로요. 자, 날 깨우지 마, 날 깨우지 마.
1: Don't wake me up.
0: Don't wake me up. 아, 동생 또 깨울라. 자, 남자 동생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넌 그를 또 깨울 거야.
1: You will wake him up again.
0: 그렇죠. You'll wake him up again.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om woke us up. Don't wake me up. You'll wake him up again. 네, 다음은요. When 평소문. 여러분 보고하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난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슬퍼. 난 슬퍼 일단.
1: I'm sad.
0: 당신이 그걸 말할 때.
1: When you say that.
0: 그렇죠. 자, 다음은요. 난 내가 나한테 거짓말했을 때 화가 났어. 난 화가 났어. 과거.
1: I was mad.
0: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을 때.
1: When you lied to me.
0: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너도 아기 땐 그랬어. 너도 그랬어.
1: You were like that.
0: 그렇게 또한.
1: When
0: to,
1: you were
0: to 해도.
1: You were like that. You were like that too.
0: 그렇죠.
1: When you were a baby.
0: When you were a baby. There you go. So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같이 읽어볼게요. I am sad when you say that. I was mad when you lied to me.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Okay,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5: Shh, you'll wake him up again.
4: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5: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0: 네,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3: Mom, my you finally fell asleep.
1: Shh, shh. You will wake him up again.
3: Oh,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1: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3: Really?
1: Mm.
3: Me?
0: Oh. 시즌 첫날부터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와, 이게 출발이 너무 산뜻한데요?
0: 아, 출발이 반이잖아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서 커피 한 잔 사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Go and grab a coffee 였습니다.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1: 네.
0: Wake someone up.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가 널 깨울 수 있어. 어, 내가 널 깨울 수 있어.
1: 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깨운다라고 할 때 wake up 뭔가 사이에 넣어도 되고요. 일반 명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1: 네,
0: 문장
1: 아마
0: 만들어주시면 돼요.
1: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매출이 10% 증가했어요. 뭐라고요? 진심이에요? 네, 보너스를 받을 거예요. 그레이트 잡 가이즈. So we learned some great expressions again. Did you hear 뭔가 새로운 소식? New news? Surprising news? Okay, did you hear? Okay. And also, to be up or to be down means to increase or to decrease. And I really like the expression serious. 뭐 심각한 것보단 정말 진짜 이렇게도 쓰고요. So remember these expressions and make sure you come back next time for another great show of 출근 영어. Meanwhile, take good care, everyone, and we'll see you soon. Bye-bye.
1: Hey도 용룡의 나라시여.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2: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1: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3: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4: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아, 나 뭘 좀 하느라고 바빠,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보도록 하시죠. 바로 여러분, 뭐 할 때 바빠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busy, ing,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아, 제가 뭘 좀 하느라고 좀 바빠요 라고 얘기를 할 때 I am busy, ing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흔히 I'm busy 이것만 얘기를 했지만 뭐 하느라고 바빠요 라는 표현까지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busy, ing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busy라는 형용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비동사가 붙어가지고 흔히 우리가 I am busy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뭘 하느라고 바빠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가 붙어야 되느냐? 바로 뒤에 ing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I am busy,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뭘 하느라고 바쁘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다양한 주어를 넣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지만 되게 바쁜 대상을 나의 기준으로 많이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I am busy, ing로 제가 그 행동하느라고 좀 바빠요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제가 애들 돌보느라고 바빠요. 아이 돌보느라고 바빠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특정 대상을요, 돌보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take care of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돌보다라는 표현을요, take care of my child.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아, 제가 애 보느라고 좀 바빠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I am busy taking care of my child 혹은 my kid. 그리고 아이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kids 혹은 children 넣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이 보느라고 바빠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m busy taking care of my child. 한 번만 더. 시작. I'm busy taking care of my child.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를 돌보느라 바쁘다 라는 표현 I'm busy taking care of my child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설거지 하느라고 바빠요. What are you doing? 지금 뭐하고 있어? 아, 나 지금 설거지 하느라고 바빠. 어떻게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자, 일단 우리가 뭐를 세척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여러분, 창문 같은 거를 이제 깨끗하게 만들 땐 clean이라는 동사를 쓰고요. 되게 이제 물을 묻혀가지고 이제 닦는 것들은 되게 wash라는 동사나 혹은 do라는 동사를 씁니다. 특히 do the dishes로 설거지를 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요, I'm busy doing the dishe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설거지하느라고 바쁘다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wash라는 동사보다 do라는 동사로 많이 쓰니까 do the dishes 설거지하다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m busy doing the dishes. 한 번만 더. 시작. I'm busy doing the dishes 라고 얘기를 해서 설거지하느라고 내가 지금 바빠 라고 얘기를 할 때 I'm busy doing the dishes로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부름 하느라고 바쁘다 라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심부름을 하다 라는 표현 이번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심부름 하려고 막 열심히 어딘가를 달린다라는 느낌으로 run errands로 많이 씁니다. 심부름은 errand인데요. 심부름을 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run이라는 동사랑 많이 붙어요. 그래서요, I am busy running errand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심부름을 하느라고 바빠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m busy running errands. 한 번만 더. 시작. I'm busy running errands 라고 얘기를 해서 심부름 하느라고 바빠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시험을 준비하느라, 시험 대비하느라 바빠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다라는 동사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prepare 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대비하여 라고 얘기를 할땐 prepare for 목적을 얘기를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대비하다라는 거를 prepare for the test 혹은 the exam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하느라 바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바로 I'm busy preparing for the tes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시험 대비하느라 내가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느라 바빠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m busy preparing for the test. 한 번만 더. 시작. I'm busy preparing for the test. 시험 대비하느라 바쁘다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뭘 하느라 바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바로 I am busy 뒤에 ing를 넣어서 그 구체적인 바쁜 일을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할게요.
1: I'm busy taking care of my child. I'm busy taking care of my child. I'm busy doing the dishes. I'm busy doing the dishes. I'm busy running errands. I'm busy running errands. I'm busy preparing for the test. I'm busy preparing for the test.

돌보느라 제가 그때 좀 바빴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was busy taking care of my child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was busy taking care of my child. 이렇게 해서 아이 돌보느라 바빴다. 뭘 하느라 바빴다? I was busy ing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제가 심부름 하느라고 바빠요. 바로 I'm busy running errands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뭘 하느라고 지금 그렇게 바쁜 거예요?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하고 있어요라는 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what are you do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뭘 하느라고 바빠요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돼요. What are you busy do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are you busy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렇죠. 바쁘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what are you busy do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허겁지겁 바쁘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at are you busy doing? 한번만 더. 시작. What are you busy doing? 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뭘 하느라고 바쁩니다. 라는 표현으로 I am busy, ing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근철입니다. 자, 매일 10분 동안 행복도 찾고, 자신감도 찾고, 한꺼번에 도전도 해보고, 길지 않지만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바로 딱 한 문장으로 도전해보는 Try Again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 도전 문장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겁난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은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지? I'm gonna have some fun with this part. What is tha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가장 모모한 순간이었다를 꼽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한한 순간이야. 그래서 가장 뭐뭐뭐뭐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준을 했었을 때. 자, 영어로 뭐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EST. 이렇게 쓰거나 the most. 예, 물론 짧으면 EST를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길면 the most beautiful, the most important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asiest처럼 짧은 거는 EST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ever 붙이시면 됩니다. 이거 봐봐야 그냥 무슨 공처럼 보이니까 실제로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Let's practice more. So called,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보세요. 지금까지 이 노래가 제일 슬픈 노래야. 내가 봤던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무서운 영화고 가장 쉬운 질문이라니까. 자, 이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되게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포인트가요. 지금까지 가장 슬픈 노래. 그러면 슬픈이 뭐예요? Sad죠. 거기다 아까 EST 붙이라고 했잖아요. 짧은 거는. The saddest. 그렇죠? The saddest. Saddest. 그 다음에 노래니까 song이죠. The saddest song.

까지 하면 가장 슬픈 노래란 뜻입니다. 근데 지금까지가 없잖아요. 그 지금까지가 ever 하나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가장 슬픈 노래야. 이렇게 한다고요. This is the saddest song that I've ever heard. 이렇게 길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 너무 길고 실제 구어체에서 이렇게 안 쓰거든요. 그래서 the saddest song ever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첫 번째 방법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smart에다가 est 붙이면 the smartest person ever. 됐죠? The smartest person ever. guy 쓰셔도 되고 woman 쓰셔도 되고 다 좋습니다. The smartest person ever. 발음은 smartest가 smartest, smartest. 자, 가장 무서웠던 영화 scary. 근데 scariest. 아시겠죠? The scariest movie ever. 아시겠죠? The scariest movie ever. 가장 쉬운 문제. 쉬운 거 영어 뭐라 해요? Easy. 그래서 the easiest problem 아니면 question ever.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안 좋은 문제도 problem이라고 하지만 수학 문제라고 할때 math problems 이렇게도 실제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problem을 꼭 나쁜 거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어지는 문제로서도 쓰일 수 있다. question 대신 problem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제일 슬픈 노래, Your Turn. 맞습니다. The saddest song ever.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는요. 가장 똑똑한 사람. 자, 여러분 해볼까요? Your turn. 네. 스스로 한번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본인을 가리켜 보세요. 이렇게. 자. 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리켜 보시기 바랍니다. The smartest person ever.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면 가장 똑똑한 거죠. 물론 지식보다는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 저는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음을 이렇게 한더라도 자, 지혜가 가득하면 예, 똑똑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똑똑한 사람, the smartest person ever. 가장 무서웠던 영화, 아! Your turn. 네, the scariest movie ever. 가장 쉬웠던 문제, Your turn. 네, 저는 problem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The easiest problem 아니면 the easiest question ev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문장 속에 집어넣을까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in step 2. 지금까지 이게 가장 무한한 순간이에요. 그럼 아까 나왔잖아요. 순간은 뭐예요? 순간. 그렇죠. moment 하나 붙이시면 돼요. 근데 무한하다가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럼 당혹스러운 거잖아요. 그 단어 하나가 그냥 재료일 뿐이에요. 요리법이 아니고. 왜 우리는 이미 the most 아니면 est 붙이고 ever 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the most, this is the most. 길면 the most를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한한 것이 embarrassing입니다. embarrassing. 그렇죠? This is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그다음에 지금까지 ev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쌤 most 안 쓰고 est 쓰면 안 돼요? The embarrassingest 발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면 무조건 삼음절을 넘어가면 바로 앞에 the most를 씁니다.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라고 하는 프린스의 노래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This is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ever까지.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순간이네. 영어를 뭐라 할까요? 그렇죠? Situation. 예, 됐습니다. This is the most. 예, 바로 중요하니까 important. 발음은요. important 이렇게 하지 마세요. import 하고 옆에 누가 important. 그래서 important situation ever. 어려운 거 없죠? 자, 맨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 가장 나온 것 중에 휴대폰 중독성 있는 게임이네. 중독성 있는 역시 요리 재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this is the most 중독을 만드는 addicting 해서 바로 모바일 게임 ever. ever가 제일 포인트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ever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부담스러우시면 다 날려버리고 첫 번째, the key sentence. Here we go one more time.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누가 이야기합니다. 아, 창피해. 이게 내가 인생에서 제일 그렇게 무한한 순간이야. 뒤에 in my life 같은 거 붙여줘도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내 거에 비하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해? This is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ever.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in my life. Ever, I've ever had in my life. 이렇게 길게 쓰실 필요 없다는 거죠. So this is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ever. 라고 했더니, 야, 그거 별거 아니야. That's nothing compared to mine. That's nothing compared to mine 하는 것은 my embarrassing situation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 아니면 moment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반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요. 요거 반복해서 친구분들하고 나눠보시고요. 문장 하나만으로도 오늘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알겠죠?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Happiness is always inside you and around you. 그렇죠, 여러분?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요, 27년 차 성우이자 스피치 디렉터 장은숙입니다. 어? 어디선가 제 목소리를 들어보신 것 같다고요? 오늘의 재료는요, 파 한 단, 당근 한 개, 감자 한 개 준비해 주세요. 다음을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1: 친구들 안녕. 반가워. 나는 뚜뚜라고 해.
0: 그리고 요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치티니핑에서는요.
1: 뭐야? 뭐야? 뭐야핑?
0: 네, 뭐야핑을 연기하고 있어요. 앞서 저를 27년 차 성우이자 스피치 디렉터라고 소개했는데요. 성우들은요,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해요. 그래서 말하기를 어떻게 바꾸면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EBS 평생학교 8번의 강의를 통해서요. 어떤 자리에서도 말 잘하는 법, 떨지 않고 말하는 법 등 제가 그간 쌓아온 비법들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말을 해야 하는데 덜덜 떨리고 앞이 하얘져서 얼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요.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바로 떨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큰 행사 진행을 할 때는요. 떨려요. 어떻게 하면 떨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요. 이 떨리는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우, 그게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떨지 않아야 해 하면 더 떨려요. 아, 내가 지금 떨리는구나. 뭐 내가 떨리는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마음이 우선 편안해져요.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하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해보시면 됩니다. 긴장을 푸는 방법에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우선 마음을 풀어야 돼요. 두 번째, 몸을 풀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얼굴을 풀면 됩니다. 자, 마음의 긴장을 푸는 방법은요, 바로 호흡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불안할 때 숨을 어떻게 쉬죠? 이렇게 가쁜 숨을 쉬죠. 또 마음이 편안할 때는 어떻게 쉬죠? 편하다. 그래요. 이렇게 천천히 숨을 쉬어요. 자, 반대로.

바꾸면 마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연기자들이요, 갑자기 긴박한 상황을 연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직 마음이 긴박하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는 호흡을 바꾸고, 긴박한 호흡으로 바꾸고 촬영에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떨릴 때 긴장돼서 가빠진 숨을 의도적으로 천천히 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요, 나 지금 마음이 편한가 봐 하고 속아서 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떨릴 때 뭐라고 하죠, 다들? 맞아요. 심호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심호흡도 잘 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거예요. 보통 심호흡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긴장했을 때 들숨이 길어지면 이 몸통이 경직된 상태라서 횡격막이 원래 아래로 내려가면서 호흡이 들어가야 되는데 횡격막은 안 내려가고 오히려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가슴이 과하게 부풀어 올라요. 그럼 몸이 이완이 안 되겠죠. 오히려 몸이 더 경직이 돼요. 이때는 날숨부터 하면 좋습니다. 후 하면 몸에 있던 숨이 다 나가면서 어깨도 내려가고 횡격막은 어떻게 되죠? 올라오죠. 그리고 폐는 쪼그라들어요. 이러다가 중력에 의해서 들숨에서 저절로 횡격막이 쓱 내려가면서 편안하게 숨이 몸 안으로 차곡차곡 들어가서 복식호, 즉 심호흡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하는 순간이 갑자기 오기도 하죠. 맞아요. 이럴 때는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이럴 수 없죠. 네, 이럴 때 티 안 나게 하는 심호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복한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한숨도 들숨보다 날숨이 긴 아주 좋은 호흡법인데요. 한숨을 사람들 앞에서 하면 어때요? 아유, 이미지가 좋지 않죠? 어른들이 막 복달아 난다, 막 그래요. 그래서 행복한 한숨으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또는요, 아,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처럼 하는 거예요. 이 행복한 한숨에는요, 몸을 이완하는 것 외에도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 배울 우리의 목소리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에코 기능을 하는 연구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들어올리는 효과도 있어요. 아, 행복해 하면서 연구개가 올라가요. 그러면 소리가 좋아집니다. 목소리가 에코 기능을 하면서 울려 나오게 돼요. 아, 이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 몸풀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긴장을 하면 소리가 덜덜 떨리면서 염소소리가 되죠. 왜 그러죠? 바로 몸이 움츠러들고 경직돼서 소리가 안 나와서 그래요. 이럴 때 추는 춤이 있습니다. 바로 어깨덜렁 춤이에요. 개업하는 식당 앞에 있는 바람인형 본 적 있으세요? 맞아요. 그 인형처럼 팔을 덜렁덜렁 거리면서 춤을 추는 건데요. 우선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려 서고요. 팔을 축 늘어뜨리고 몸을 이렇게 돌려서 팔이 덜렁덜렁 거리게 하는 겁니다. 이 팔이 잘 흐느적거리려면요, 하체가 안정적으로 고정돼 있어야 해요. 그리고 목도 이완이 돼야 하는데요. 내 머리가 공이다 생각하고 이 공이 물에 둥둥 떠 있다고 상상하며 이 머리가 가벼워지면서 목이 이완이 돼요. 이런 방법은요, 하체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팔, 어깨, 목은 잘 이완하게 돼서 안정되고 편안한 목소리를 만드는 좋은 자세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얼굴 풀기입니다. 긴장을 풀고 발음을 좋게 하는 얼굴 마사지 그리고 입풀기 3총사를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얼굴 마사지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두 손입니다. 우선요, 흉쇄 유돌근, 이 목빗근이라고도 하는 이 목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손에 꼬집는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네,

0: 자, 이쪽도요. 네, 이렇게 너무 꽉꽉 누르지 마시고요. 어우, 시원해 하면서 막 꽉꽉 누르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부드럽게 적당히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자, 이번엔 턱 아랫부분을 마사지 할 건데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처음에 말랑한 살이 있고 그 속으로 근육이 있어요. 이 안쪽에. 맞아요. 여기. 아, 여기.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서 마사지합니다. 자, 다음은 사각턱을 만드는 이 부분을 마사지할 건데요. 여기를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동그랗게 돌리면서 꾹 눌러주세요. 어우, 시원해요. 갑자기 귀까지 시원해집니다. 네. 자, 다음은 광대뼈 아랫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턱이 잘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이 턱은요, 두개골 윗부분과 분리돼서 덜렁덜렁 잘 움직여야 하는데요. 우리가 오랜 시간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보니까 턱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경직돼서 잘 벌어지지 않게 돼요. 문제는요, 발음을 잘하려면 입이 잘 벌어져야 하는데 이턱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는 발음을 정확하게 할수 없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요, 이 턱이 잘 열려야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소리도 부드럽게 나와요. 턱이 이렇게 물려 있으면 안녕하세요, 장은숙입니다.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근데 얘가 열리면 안녕하세요, 장은숙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소리가 나오죠. 자, 다음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갑자기 막 얼굴 마사지를 하고 있을 순 없죠. 말하기 전에. 그래서 간단하게 입을 푸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입 풀기 3총사입니다. 입을 푸는 훈련 첫 번째, 입술을 푸는 거예요. 부르르르 하면서 입술이 부르르 떨리게 하는 건데요. 이때 입술에 힘이 들어가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종종 입을 양옆으로 강하게 당기고 미소를 띠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 미소는 좋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잘안 돼요. 부, 선생님 안 되는데요. 부, 이러세요. 이럴 때는 오립처럼 앞으로 쭉 내밀고 해야 잘 돼요. 그래도 안될 때는 양 검지를 입술 양끝 볼에 세로로 이렇게 붙이고요. 입이 양옆으로 벌어지지 못하게 딱 막고 하면 잘 됩니다. 잘 되죠? 네. 다음은 혀뿌리를 이완하고 혀끝의 감각을 살리는 훈련이에요. 좀 전에 입술 푸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르르르 하면서 이번에는 혀끝을 진동하는 거예요. 르르르르 이렇게요. 앞에 입술 푸는 훈련이랑 비슷하죠? 근데 입술이 진동하면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대신에 혀가 진동하면서 공기가 으르르르 빠져나가는 거예요. 으르르르 잘 못하실 때는 제가 흐르르르 해보세요 해요. 그러면 흐르르르 하면서 저절로 이 소리가 납니다. 자, 마지막은 턱, 입술, 혀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웜업하는 훈련이에요. 우리 어릴 때 시계는 아침부터 하는 노래. 아, 아시죠? 네네. 많이 불렀죠? 이 똑딱을 혀끝을 튕겨서 소리 내는 거예요. 입 모양은 똑딱이니까 오아를 반복하면서 똑에서는 입을 모으고 턱을 내리고 딱에서는 입을 벌리고 턱을 내립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혀끝을 강하게 튕겨서 혀의 감각을 깨우고요. 동시에 입술과 턱을 움직여서 입이 전체적으로 풀리게 하는 거죠. 우리가 차분히 있다가 말을 하면 더잘될것 같죠? 아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몸이 갑작스럽게 정적인 상태에서 동적인 자세로 바뀌면서 몸에 무리가 와요. 그러면 안 좋은 긴장들이 생겨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입 풀기 3총사를 하면요, 무의식 중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말을 하지 않고 몸의 기운이 경쾌한 템포로 막 맞춰져요. 이렇게요. 그래서 말의 시작이 자연스럽고 순조로워지죠. 그뿐만 아니라 이 경쾌하고 단순한 소리가 우리의 떨리는 마음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어떤 자리에서도 말 잘하는 실전 훈련법 첫 번째 시간으로 긴장을 푸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말하기에서 이 떨림만 없어도 반 이상 성공한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이미 반을 해내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성우처럼 멋지게 바꿔드릴게요. 벌써 궁금하시죠? 자, 어깨덜렁 춤을 추면서 기다려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0: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